수십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하죠. 책장 구석에 꽂혀있던 먼지 쌓인 만화책이 이제는 절판돼서 구할 수 없는 한정판 레어템이 됐다라는 건데요. 처치곤란 애물단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보물이었던 추억의 물건. 오늘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8월 27일 목요일 입주 1406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짝짝!

0: 자, 8월 27일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목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잭잭. 첫 곡으로요, 김광진의 오디세이의 항해 띄워드렸습니다. 마치 오늘 그 우리 주제와 네 굉장히 흡사한 그런 얘기죠.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셨던 곡이셨을 거예요. 김광진의 곡 중에 오디세이의 항해라는 곡이 있었지. 아 맞아 하셨을 겁니다. 덮어놨던 그런 명곡이 영화로 인해서 네, 또다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네요. 자, 중고마켓 이용자가 폭증하는 시기가 언제일까 한번 이렇게 데이터를 한번 뽑아왔습니다. 신학기, 이사철 그리고 봄, 가을 대청소 시즌이 중고마켓 최대의 대목이라고 합니다. 특히 가을이 다가오면요, 자전거, 등산용품, 캠핑용품 막 쏟아지고요. 추석을 전후로 명절 선물 세트 넘쳐난다라고 하죠.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중고 거래 그 사이트에서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게 인기가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극장가를 휩쓸고 있는 영화 오디세이의 흥행 덕분에 신화 열풍이 다시 불고 있다라는 건데요. 가을맞이 대청소도 할 겸 우리 집에 잠자고 있는 나는 안 쓰지만 누군가에게는 보물이 될 만한 물건 소개해 주시죠. 아마 많을 거예요. 집단 지성의 힘을 모아서 적정 가격에 가격도 뭐 이렇게 한번 저희가 뭐 매겨드리고 중고거래 성공담이나 황당했던 에피소드 공개해 주셔도 좋고 그리고 혹시나 요거 필요한 사람 저 그거 필요한데 잘 됐네요 라고 오늘 약간 거래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죠? 자, 오늘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무슨 물건들이 올라오려나. 네,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시작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4: 서울.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쓰다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쓰다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쓰다꽂혀. 하루 5분 쉽게
6: 쓰다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룸 간유산균 세종 송근당바이오 판매 MVP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경복대학교
4: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바비 맥퍼린의 Don't Worry, Be Happy. 랜디 뉴만의 You Got a Friend in Me. You Got a Friend in Me. 듣고 오셨습니다. 좋네요. 이렇게 두 곡. 자, 캐치판지 볼까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당근에 적합한 중고 물품에 적합한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는 날. 꿀이 누나님, 친정집이랑 시댁집의 주방은 보물창고 같습니다. 옛날엔 촌스러운 그릇, 반찬통 버리고 새 걸로 사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빈티지 그릇들이 너무 탐나요. 스댕 반찬통 찬압, 호돌이 맥주컵, 특히 시댁에 있는 자개장 밥상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요. 어머님께 좋은 테이블을 사들고 가서 대신 이걸 가져오고 싶네요. 자개장 밥상. 아니 이런 거 좋아하시면 진짜 눈 크게 뜨고 봐야 될 게, 가끔 아파트 앞에 이렇게 왜 딱지 붙어가지고 수거팀 기다리는 물품들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이걸 버린다고? 그러면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큰 장이에요. 근데 막 자개로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막 학이 막 거북이랑 막 이렇게 막 같이 막 날아다니고 있는 막 그런 자개 장이 막 이렇게 있는데, 와, 그런 거는 좀 솔직히 가져가고 이 문 힌지랑 안쪽에 나무 쪽이랑 이런 것들 좀 리페어 해가지고 되팔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귀한 게 참 많았죠. God bless you님, 제겐 98년도에 3만 원에 구입한 타이타닉 비디오 테이프, 가로치고 케이스에 타이타닉 사진 첨부 가 있죠. 구입한 지 벌써 28년이 지났네요. 지금 팔면 얼마 날려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에디션화, 약간 그런 얼마나 하려나라는 그런 마음을 드시려면, 그때 당시에 그걸 사서 난 이거 20년 묵혔다가 팔 거야라는 마음으로 이 테이프도 뜯으면 안 돼요. 영수증과 네 같이 이렇게 탁 보관했다가. 그런 거는 원래 쌓여져 있던 그 비닐 바이널 그 케이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시간이 지나면 약간 이렇게 누래지잖아요. 그런 것도 있으면 안 돼요. 마치 애초에 처음부터 샀을 때부터 무슨 에디션으로 사서 나는 20년 있다가 이거 되팔 거야 라고 이미 마음을 먹었어야죠.

테이프야. 비디오 테이프. 좀 귀하긴 좀 레어하긴 하다. 근데 비디오 테이프는 그죠? 비옥이님, 저희 딸이 당근에서 좋아하는 가수 사인 CD를 싸게 샀다고 좋아했는데 글쎄 이거 이름까지 써 있는 거예요. 이름 사인 있다고 했으면 안 샀죠. 이거 개명할 수도 없고. 그죠? 우리 그 앨범을 내면 지금은 이제 사인회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 앨범이 이렇게 나오면은 앉아갖고 밤새고 이렇게 사인해서 한정판 뭐 이렇게 한정판 수량 뭐 1,000장 뭐 2,000장 뭐 이런 식으로 사인을 다 했거든요. 가내 수거물이 이제 다 하나씩 그렇게 넣어서 판매가 된 거는 되팔 때 상관없지. 근데 어디 뭐책그그 밖에서 오프라인에서 팬미팅 비슷하게 해가지고 사인회 같은 거 하면은 구매한 CD 갖고 거기다 사인해 주세요 하시는 팬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거기에 누구누구님 행복하세요. 누구누구님 꼭뭐 시험 합격하세요. 누구누구님 반가워요. 막 이렇게 써놨는데 그걸 판다는 거잖아. 아, 그건 좀 너무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중고 사이트에 제 앨범도 올라와 있는지 궁금하네요. 올라와 있겠지? 나중에 노래 틀고 한번 찾아봐야겠다. 매일 빛나는 추님, You've got a bread in me. 오늘도 빵. 아까튼 You've got a friend in me 노래를 오늘도 빵 얘기로. 네. 자, 우리 잠깐만이라도 오늘 테마에 좀 네, 머물러 있기를 바라면서. 자, 최유리의 숲,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유바, 그리고 조윤진님께서 신청하신 곡 띄워드립니다.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함께 오시고요. 하현우의 돌덩이 실비아 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뭐 이 노래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긴 한데 가끔 보면은 애완석인가요? 뭐였고 돌덩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진짜로 예. 예쁘게 이쁘장하게 생긴 그 돌을 갖고 와가지고 아 반려돌 네 애완석은 뭐야 반려돌이라고 해갖고 키우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이끼 따다가 머리에다가 이렇게 모자 씌워주는 것처럼 이끼도 얹어주고 사진 찍고 저희 돌 너무 예쁘죠 막 약간 이런 거. 근데 그거를 거래도 하시던데. 세상은 넓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많습니다. 예. 뭐 존중합니다. 예, 그럼요. 스칼렛님,

집에 옛날 전화기, 동그란 숫자 다이얼이 있는, 그러니까 수화기를 들고 번호 하나하나 돌리는 예쁜 분홍색 집 전화기가 있어요. 제가 소중히 보관해서 상태가 거의 새 제품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통화도 가능하고요. 근데 너무 예쁘고 귀해서 팔진 못하겠다. 더 가지고 계세요. 그거는 더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가운데 쪽, 이게 동그랗게 로타리 돌아가는 거.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저 자신한테 약간 나는 천재인가? 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었어요. 숫자를 이렇게 저희 집에도 로터리 전화기가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뭐 그때는 우리가 지역번호를 누르질 않았어요. 02 뭐 783에 뭐뭐뭐뭐 이런 식으로 안 돌렸거든요. 그냥 783에 뭐뭐뭐뭐로 돌렸잖아요. 그래갖고 7 다라라라라 8 다라라라라라 3 다라라 이렇게 돌리면서 매번 전화를 하다가 이게 어떤 원리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다 3을 돌렸더니 3번이 끊기고 9번을 돌렸더니 9번이 끊기는 거예요. 그럼 0을 돌리면 뭐지? 그럼 딱 10번이 끊기는 거예요. 어? 이거 약간 그 수화기 올려놓는 곳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전화가 딱 이렇게 끊게 되는 레버가 있거든요. 그 레버랑 무슨 관계가 있나? 그래갖고 레버로 1번, 7번, 9번 이런 식으로 끊어서 신호를 보내봤는데 전화가 가는 거예요. 그 원리더라고요. 로타가 돌아가면서 차차차차차차 끊기는 게 그 레버가 9번이 끊기는 거예요. 이렇게 눌렸다 올렸다 눌렸다 올렸다. 그게 막 신호겠죠? 네, 저도 이제 전문가는 아니니까 제대로 설명은 못하겠는데 어렸을 때 그걸 보며 나는 천재인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다. 얘기해놓고 보니까 되게 별거 아니네. 예, 미안합니다. 실비아님. 옷장 속에 고이 잠자고 있는 8mm 비디오. 아이들 어렸을 때 엄청 찍어뒀는데 지금 막 꺼내보니까 배터리 부식이. 다시 돌려줘 하셨습니다. 배터리 부식이 되더라도 그거는 저 아답터를 꽂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예. 네, 아답터는 아무래도 이제 그 핀이 호환되는 것들이 많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답터 꽂으시고 그리고 그 AV 라인 이제 TV랑 이렇게 딱 연결하시면 다시 볼 수 있어요. 배터리는 맞아요. 이제 부식이 되고 안에 내용물이 좀 새는 경우들도 있고. 그죠? 희정님. 아들 녀석이 초등학교 때 탔던 스노우보드 세트를 남편이 중고마켓에 내놨더니 몇 초 만에 팔리더래요. 창고에 계속 굴러다니던 거. 저는 추억이 있어서 보관해 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약간 저기 아닐까요? 우리 아이가 원래 완전히 갓난애기 때 타던 그 예를 들어 뭐 유모차. 근데 몇 번 못 탄 거야. 참 깨끗하기도 하고. 근데 버리기는 또 너무 아쉽고 비싸게 주고 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는 조금 더 큰 유모차를 타야 되니까 그럴 때 이렇게 내놓으면은 정말 지금 당장 필요하신 분이 사가시는 스노보드도 마찬가지죠. 예. 입문하시는 분이 분명히 어딘가 계실 테니까. 1129님. 알디 전 중고마켓 99도입니다. 1000원짜리 사면서 커피 한 잔 건네고요. 제가 필요한 걸 사기도 하지만 괜찮은 물건은 사서 선물하기도 하고요. 요즘은 수영용품에 빠져 있어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온도가 높으시군요. 그러니까 내가 온도가 몇 도더라? 전 그냥 딱 살짝 뜨거운 정도였던 것 같은데 49도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죠? 수영용품은 그러니까 약간 이게 사람들이 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가격에 기준을 두는 사람이 있고 용도에 기준을 두는 사람 뭐 다 따로 있겠지만 저는 제가 직접 입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거, 신어야 대한 것들, 특히 뭐 옷 같은 거는 중고 거래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좀 하드웨어, 예를 들어 자전거, 큰 거, 뭐 오토바이, 차,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주방용품, 요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참 다양해요. 자, 전국의 Standing Next to You, Ray의 Where's my husband? 이렇게 두 곡 듣고 옵니다.

아, 신나. 자, 게시판을 볼까요? 5464님, 저에게는 1960년대에 출판된 계몽사 소년소녀 현대문학 전집, 일명 노란 책이 있습니다. 이 20권 중에 18권 뿐이지만 너무 좋아요. 10년쯤 전에 권당 5만 원씩이었으니까 지금은 덜 텐데 웃돈 주고라도 두 권을 더 채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아 진짜 고민되는 경우예요. 왜냐? 두 권을 갖고 계시는 분도 나중에는 이 두 권을 팔잖아요. 그럼 18권 뿐이 없는 거거든. 이게 20권을 만들어서 풀세트로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두 권을 아 이렇게 따로 팔기에는 값이 너무 비쌀 것 같고 그렇다고 아 이거 고민되네 이거. 옛날에 저희 집에도 약간 이런 무슨 문학 전집 뭐 톨스토이 전집 뭐 무슨 전집 해가지고 집 한쪽 벽이 전부 다 책이었거든요. 저희 진 여사님이 책 좋아하셔가지고 예 그래갖고 쫙 진짜 옛날 책들 정말 고서 그 방만 딱 들어가면 도서관 냄새가 났었어. 그 종이. 그 오래된 책 종이들. 에. 그 책을 하 참. 그러니까 이게 이사를 많이 다니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버리게 되다 보니까. 그죠? 그때는 제 입장에서는 이거 왜 안 버리고 여지껏 가지고 있었던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책을 다 손수 구매하신 진 여사님의 입장이 저는 이제 이해가 좀 되네요. 야, 5650님. LP 모으기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구매한 게 유재하 LP인데 오래전에 한 3,000원 구매했는데요. 이제 초판은 거의 10만원대. 클래식카의 LP는 이제 희귀 음반, 목구함 너무 비싸요. 아... 제가 이거를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예? 라고 얘기할 정도더라고요. 예? 잠깐만 이러면 우리 집에 있는 LP를 갖다 팔아도 응? 난 본 가수인데? 내가 그걸 중고거래 아, 응. 코파곰님 클래식화의 1집 LP 재출시 좀 해줘요. RD 풀이 너무 많이 붙었어요.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을 거예요. 예. 동네 노는 언니님 창원 채소마켓에 클래식화 앨범이 있네요. 어떻게 이거 사드려요?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전 전집이 우리 집에 있습니다. 집에. 제가 없을 리가 없잖아요. 네. 나중에 이거 사가지고 이렇게 쫙 해가지고 타임라인대로 그 이렇게 액자를 좀 만들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네요. 나중에 이제 이사 가면 네 한번 시도해 봐야겠습니다. 클래식화의 1집 LP는요, 여러분, 보시면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좀 많이 귀합니다. 예, 많이 귀합니다. 예. 퀸의 We're the Champions 듣고 올게요.

자,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마칠 시간이 벌써 됐네요.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추억 얘기하다가 시간이 금방 가버린 것 같아요. 자, 2부에서도 얘기 이어갈 거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Fun의 Carry On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인사드리고 2부에 돌아옵니다. And I found you with a bottle of wine, you had in the cupboard.

0: CBS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레인보우와 함께해 보세요.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예술이 일상이 되고
4: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3: 우리의 일상이
4: 문화가 된다.
3: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 공간에서도
4: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3: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4: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3: 공정하게
4: 함께
3: 새롭게
4: 마음껏 꿈꾸자.
3: 경기도에서
5: 꿈꾸자.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중국 국경 인근 네팔 중북부의 히말라야 산악지대 라수와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직원 9명도 연락이 끊겼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다만 애초 현지에서 고립된 것으로 알려진 두산에너빌리티 소속의 또 다른 한국인 10명은 네팔인 등 외국인 직원 200여 명과 함께 대피해 안전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 소방청, 경찰청으로 꾸려진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을 오늘 네팔에 파견해 한국인 수색과 구조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홍수로 사망자가 최소 160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지진은 미국 지질조사국의 추가 분석 결과 빙하 붕괴 사태에 따른 지진 유사 현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현지 시간 26일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기존 미국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없으며 비핵화를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도 어제 미국이 북핵을 용인하는 대북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과 관련해 한미 양국은 여전히 북한의 완전한

0: 안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이란과 오만의 협상 진전 기대감 속에 국제유가가 3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10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0.84% 내린 배럴당 $87.84,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0.16% 하락한 $82.2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에 장중 3% 안팎의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까지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당분간 곳에 따라 비 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6.7도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였습니다.
1: CBS
2: 1분 기상정보입니다. 하늘에 낮은 구름들이 가득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도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어서 작은 우산 하나 챙겨서 나오시면 좋겠는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 산지는 오늘 낮까지 5에서 30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또 오늘 밤까지 경남과 전남에 10에서 60mm, 제주에 5에서 30mm 안팎의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불안정한 대기 상태로 인해서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에서도 오늘 저녁까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제주시와 제주 서귀포시에 폭염경보가 더 강화 발효됐습니다. 오늘도 광주의 한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겠고 춘천과 대전 33도, 서울대구 32도로 여전히 무척 덥겠고요. 당분간 제주해상, 남해상으로는 높은 물결이 매우 강하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6: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5: 주방 싱크대도.
6: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5: 어디로?
6: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무더운 여름철 식중독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손 씻기를 생활화합니다. 식사 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세요. 음식은 충분히 가열해서 드시고 상온에 2시간 이상 방치된 음식은 과감히 버립니다. 계란, 육류, 해산물 섭취는 각별히 주의해주세요. 나름 식과 조리된 음식은 따로 냉장 보관해주시고 복통이나 구토 증세가 있으면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안전한 여름 보내세요.
8: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클래식화의 프로젝트의 애프터러브 띄워드렸습니다. 2574님께서 꺄 날씨 흐려서 갱년기 증상이 돋았는데 알렉스님 목소리 녹네요. 클크와 1집 비싼 곡. 3007님 참 세련됐다. 고급지다. 2026년도에 들어도. 저도 진짜 되게 오랜만에 듣는 곡이긴 한데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유행했던 곡들이나 유행했던 트렌드라기보다는 저희가 튀어나왔는데 클래식화가 트렌드가 돼버린 거죠. 네, 저희는 놀이고 한게 아닙니다. 예, 그만한 실력도 없었고, 네, 그냥 재미난 음악하는 신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대적으로 좀잘 받아들여진 것 같은 운도 분명히 따랐겠죠. 예, 지금 방금 들으신 곡이 이 애프터러브라는 곡이 1집 녹음할 때 제일 오래 걸렸던 곡이었어요. 진짜 한 녹음하고 뒤집어엎고 녹음하고 뒤집어엎고 남자 버전, 여자 버전 만들고 예. 되게 녹음 많이 했던 기억이 있네요. 자, 2부 시작했으니까 선물 드려야죠. 패스트햄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수프레딩 군고기 준비하고 있고요.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잭잭 쿠폰 가맹점. 최근에 입점한 가맹점들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30호점 다시 소개를 해드려야죠. 김제에 위치한 욕실 리모델링 업체 오일 땡바스. 깔끔하고 꼼꼼한 시공으로 지역에선 좋은 평판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아기새 인증하시면 시공비의 10%를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린 거지만, 네, 깔끔한 시공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후기 그리고 이어지는 AS가 이 인테리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오랫동안 좀 우리 주변에서 머물렀던 업체를 잘 알아보시고 선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무려 10% 할인이라니. 오, 할인율이 어마무시한데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3: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 골뱅이,
3: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5: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3: 콜레스테롤

0: 베네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3: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4: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0: 아니카 누니 로스의 Almost There 그리고 나탈리 콜의 This Will Be 였습니다. 주윤님, 네, DJ RD랑 가수 RD는 다른 사람 같은 크크크크
1: 그게 나야.
0: 다른 사람 같죠?

네. 이 대회도 네 20몇 년 차 가수입니다. 자, 미니미니님. 어렸을 적 집마다 있었던 버려진 자개장. 외국인들 눈에는 장인의 작품인데 한국인들은 그냥 갖다 버린다며. 관점에 따라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내 주변에 보물이 있어도 남의 것이 더 빛나 보이는 이상한 매직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요거 참 희한해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지만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겠는 우리 민족도 그렇지만 네. 그 어떤 민족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외국인들도 그래요. 이렇게 멀쩡한 소파 있는데도 길 가다가 집 앞에 큰 소파 같은 거 패브릭 소파 오래된 걸 이렇게 내놓은 거야. 그러면은 그렇게 물어봐요. 이거 왜 버리는 거냐고. 외국 사람들이 약간 좀 말 잘 걸잖아요. 왜 버리는 거냐고. 어, 오래돼서 버리는 거라고. 그랬더니 이거 잘 가져가도 되냐고. 아, 뭐 그러라고. 그럼 진짜 가져가요.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리폼해서 파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나물나물님. 알디. 저는 오늘 남편 출장 간 사이에 로얄 살루트 32년상 공병을 팔았습니다. 대체 빈병은 이걸 왜 모으는 걸까요? 거래 금액으로는 커피나 데려야겠습니다. 파시는 분이 그거를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어,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겠죠. 네. 아무래도 32년상 공병 로얄 살루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또 이렇게 흔한 건 아니니까 그죠? 예, 흔한 건 아니니까 그 DP용으로 이렇게 구매하시는 것들 아닐까요? 예, 또 로얄 살루트가 이렇게 안에 내용물이 이렇게 비치는 그런 병이 아니잖아요. 저는 뭐 이해는 가요. 네. 아몰랑님 한껏 웃으며 게시판에다가 글 올리다가 보니 옆집 마당이었네. 아유 어쩜 좋아. 찐 당황해서 후다닥 나왔어요. 알디 잔소리 들을 준비됐으니 꾸중해 주세요. 잭잭. 꾸중하지 않겠습니다. 약간 노림수가 있는 글 같기도 해요. 네, 꾸중을 듣기 위해. 아니 어떻게 아당에 가서 또 그런 글을 남기셨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몰랑님. 실망이에요. 아 오늘도 박근형님 와 계시죠? 네, 아까 아침에 생방 들어가기 전에 각자 이렇게 뵀는데 네. 거기서 그럴 거면 우리 방송회를 좀 와달라. 네,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대기 근처시래요. 자, 해리 스타일즈의 Sign of the Times 듣고 옵니다.

일주일 동안 이 코망만을 기다려오신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이 코망은 K-POP 명예 전당으로 변신합니다. 올해를 데뷔 20주년을 맞이한 빅뱅을 비롯하여 시대를 흔들고 세계를 뒤집어 놓은 아이돌들의 아이돌, 레전드 아이콘들의 명곡들로만 쭉쭉 달릴 예정입니다. 스피닝에서 대퇴사 두근을 불태웠던 바로 그 노래, 전주 0.1초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고 어깨 회전근이 저절로 둠칫거리는 전설의 트랙들이 논스톱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잘나가는 아이돌들도 연습생 시절에 한 번쯤 불러봤을 레전드 오브 레전드, K-POP의 교과서이자 국민 영양제, 떼창과 군무를 부르는 댄스곡들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운전대 잡으신 분들은 어깨 좀 살짝 보이시고요. 조심하시고 타임머신 가속페달 한번 쭉 밟아보시죠. 첫 곡 출발합니다. 뭘까요? 빅뱅의 거짓말.

여보세요?

3007님 첫 곡부터 빅뱅이라니 이거 이코몽 오늘 선 넘네. 동원님 어디 보자 대퇴 사두군이 어디 있더라. 끝날 때쯤 되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SS50의 You Are Man. 아 이거 수능 금지곡인데 이거 틀어도 되려나?

아, 확실히 SS501 암녀맨 이거는 곡을 계속 듣고 있으면 약간 멀미가 나요. 자, 여러분들 다 따라 부를 수 있는 곡들로 오늘 도배됩니다.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

아, 이 베이스라인 딱 나오자마자 그냥 야 오늘 끝났네 난리 났죠. 자 게시판 좀 보겠습니다. 코파곰님, 광고주들 뭐합니까? 이코망타임에 관절약 광고 고고싱. 아이고 무릎이야 도가니야 슬개골이야 하셨습니다. 자장나무님, 와 조용히 있을 수가 없네. 오늘 선곡 진짜 미쳤다. 더 미친 곡합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아브라카다브라.

더한 게 나올 수 있을까 싶을 때 더한 게 나옵니다. 자, 추석분이 지난주에 신곡 이코만 미안하다고 따라 부를 수 있는 거 들고 오셨구나. 키키피디님 어우 눈치가 그냥. 자, 여러분 끝까지 따라 부르세요. 주얼리의 원모 타임 갑니다.

아, 물건 주문하면서 듣는데 손이 너무 신나서 너무 많이 시켰나봐요. 그래도 좋아, 신나. 샤이니의 링딩동 이어갑니다. 따라 부르 계시죠?

다크라이님, 오늘 선곡 대 선곡표대로 플레이리스트 만들어서 차 안에서 들을 예정입니다. 천하무적 선곡이네요. 오, 그쵸.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라 부르실 수 있으니까. 은꽃님, 허리 아파서 한의원에서 침 맞는 중인데 이거 분위기 어쩔. 머리가 자꾸 흔들려요. 나 좀 잡아줘요. 가만히 계세요. 이거 엄한데 침 꽂으면 안 되잖아. 자, 지중님, 나는 오로지 이 콧망을 위해서 콘드로이친을 챙겨 먹는다. 내 관절 팔팔하게 흔들어 제껴 하셨어요. 자, 저희 이제 마지막 곡 준비하고 있고요. 자,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부터 이어지는 백원경의 랄랄라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마지막 축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나 둘 셋 안녕.

0: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정부가 한국인을 포함한 다수 인원이 휘말린 대홍수가 난 네팔에 11명 규모의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을 파견합니다. 정부는 외교부 4명을 비롯해 소방 5명과 경찰 2명 등으로 구성된 신속 대응팀을 네팔 현지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대응팀은 오늘 오후 민간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을 출발해 홍콩을 거쳐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한 뒤 현지에서 한국인 수색과 구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네팔 중북부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현재까지 최소 160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인 9명도 연락이 끊겼고 또 다른 한국인 10명은 고립됐으나 안전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한국인은 현지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가파른 성장이 물가를 더 자극할 것을 우려해 지난달 16일에 이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며 선제적 대응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달아 인상한 것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7연속 인상 이후 3년 7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정부 전망치인 3%를 웃도는 것이자 2021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시가 주택공급 대안 부지로 제안한 강남구

0: 한천물재생센터 부지와 관련해 센터를 옮겨 설치할 신규 장소 선정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이에 관해서도 서울시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탄천물재생센터를 외부로 옮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냐는 질문을 받고 이번 방안을 제안한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으면 본격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오늘 민주당 소속 서울 지역 구청장들과 여의도 서울시당에서 당정 간담회를 갖고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에 청년 주택단지 등을 조성하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과 관련해 10년 후에나 시행 가능할까 말까 한 허황된 정치적 주장만 난무한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지적했습니다.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정부 여당 방안에 수용 불가 의사를 고수하는 오 시장을 비판한 것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7도입니다. CBS 뉴스 송정훈이었습니다.
1: CBS 멍때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거 좋아하세요? 제주에는 패들보드 위에 가만히 누운 채로 바다와 하늘을 바라보는 멍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시바다 안성관 대표는 어느 날 바다 수영을 하다가 다리에 쥐가 났는데요.
2: 다리에 쥐가 나서 제가 패들보드에 누워서 모터보트가 저를 끌고 간 적이 있었는데 누워서 바라보는 그 하늘이 너무 아름다웠고 손끝에 젖어드는 바다의 수온도 너무 좋았고 미세한 요동? 그런 것도 너무 좋아서
1: 멍해의 패들보드 위에는 커다란 남방 큰 돌고래 인형이 있는데요. 해녀들의 버려진 해녀복을 한땀한땀 바느질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2: 태어나서 이런 감정을 처음 느껴봤습니다. 내가 힘들 때 바다에 이렇게 떠있는 그 감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할 것 같다고요. 그래서 힐링을 하지만 멍해라는 행사를 마무리를 할 때 남방큰 돌고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바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그것이 기후위기에 대한 공감대까지 저는 다 연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1: 사랑한다면 구할 수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햇볕 뜨거운 여름을 지낸 장독을 보면요. 하얗게 소금기가 서려 있거나 끈적한 것들이 묻어 있기도 해요. 이건 용기가 숨구멍을 통해 찌꺼기를 밖으로 내보냈다는 증거라죠. 공기와 빛을 드나들게 하는 숨구멍. 덕분에 김치나 장이 숨을 쉬면서 맛있게 익어갈 수 있는 거겠죠. 우리에게도 이런 숨구멍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바빠도 잠시 숨 고르고 복잡했던 마음도 잠깐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오늘 한 시간 좋은 노래가 그런 숨구멍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

0: 브라보 마이 라이프. 크크님께서 드라마 김과장에 많이 나온 노래예요. 이 노래 들으면 직장인의 애환을 담은 것 같아 가슴 먹먹한 게 눈물 납니다. 지금도 이어폰 하나 끼고 몰래 듣고 있는데 모든 직장인들 응원합니다. 아자 하셨어요. 일단 커피 한 잔 드리고 시작해야겠네요. 크크님. 해야 할 일 많고 마음은 자꾸 바빠질 때 잠깐 멈춰서 숨 고르는 시간 필요하죠. 좋은 노래 들으면서 마음의 찌꺼기는 내보내고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기분 좋은 오후를 약속하는 백원경의 랄랄라 나누고 싶은 이야기 또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노래 보내주세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2: 우와,
1: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0: 유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1: 제초제는 타타타.
0: 한얼 사이언스.
2: 조강.

0: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1: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2: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0: 한국침례신학대학교.
3: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커피 소년 힘내 한올 모두 행복해져라. 왕눈이님께서 어제는 약속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했는데 하셨어요. 어제 또 그렇게 노래가 좋았는데 아쉬워라.

랄랄라 약속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 있었던 걸까요? 네, 이제 약속 꼭 지켜주세요. 기분 좋은 오후를 약속하는 음악 쉼터 백원경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희님, 진짜 직장인들에게 라디오는 오랜 친구죠. 항상 몰래 이어폰으로 잘 듣고 있어요. 몰래 들어야 하는 건가요? 예, 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이렇게 인기척 해주셔서 감사해요. 인기척 해주셔야 제가 거기 계시는구나,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알 수 있거든요. 4884번님, 오늘도 후텁지근 덥네요. 이번 주 3일 내내 당일 출장 다니고 있는 우리 남편, 짠하고 고맙습니다. 땀소금으로 얼룩진 셔츠 보면 속상하고 미안하고, 오늘은 천안에서 안전점검하고 있는 우리 가장이 떠오르게 하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였어요. 가슴 속에도 눈물이 맺히네요. 이런 아내의 깊은 사랑이 남편에게는 그 어떤 보약보다 힘나는 보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3500번님, 오늘 소중한 친구들과 웃고 이야기 나누는 날, 오래된 우정, 행복한 하루 보내고 싶습니다. 인숙 언니, 영혜 언니, 주원 씨, 이름 한 번씩 불러주세요. 노래 신청은 걱정 말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탔다고 자랑하세요. 3500번님께 커피 선물도 드립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땀돌이님도 청하셨어요. 내일은 회사에서 매년 하는 건강검진 날인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떨림이 커지네요. 별일 없겠죠? 걱정 말아요 그대 김필 곽진원.

악뮤 아유가 함께한 낙하였습니다. 앞서서 모두 행복해져라 들으시면서 6651번님께서 처음 듣는 노래인데 기분이 좋아지네요. 배달 중에 힘들었는데 감사합니다. 늘 함께해주는 랄랄라 짱입니다. 제가 인기척 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인기척 해주고 계세요. 빛나는 별님, 여기 조용히 랄랄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선화님, 아 저도 잘 듣고 있다고 살짝 인기척 해봅니다. 제가 모든 분들의 사연을 다 소개해 드릴 순 없지만 이렇게 인기척 해주시는 거 하나하나 다 보고 있거든요. 저에게는 이게 또 보약입니다. 2472번님, 저도 소리 소문 없이 잘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의류 판매장인데요. 하루 종일 CBS 방송 블루투스로 듣고 있어요. 오는 손님들마다

음악이 좋다고 하네요. 그러면 그때마다 CBS 라디오라고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2472번님께 사심 담아 커피 드리죠. 9053번님, 따스한 음성과 좋은 음악이 위로가 되는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다 좋다 말하면 좋은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랄랄라뿐 아니라 좋은 게 있으면 좋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참 중요하다 싶습니다. 섬찌바이님께서 주디님이 원경님 방송 좋다고 얘기하셔서 듣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긴장을 하거든요. 들어보니 어떠세요? 주디님 말이 맞던가요? 5363번님도 윤주님이 아침 방송 중에 백원경의 랄랄라 많이 사랑해주세요 했어요. 어쩜 CBS 아나운서들은 얼굴도 예쁘고 목소리도 예쁘고 마음씨도 예쁘네요. 맞아요. 그렇다니까요. 아침에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은 예쁘고 마음씨 좋은 김윤주 아나운서의 그대와 여는 아침 음악 FM에서 한번 들어보시죠.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채널 돌리셔서 11시에는 랄랄라로 오셔야 돼요. 우격다지님, 카라, 프리티걸 청하셨네요.

G.O.D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오빠들 노래 잘 들으셨어요? 데니의 오빠 쪼아님. 제가 어제 살짝 상처받았잖아요. G.O.D 노래 신청해도 안 들려준다고 하셔서 제가 좋아하는 보통날도 들려드린 적이 있었고 G.O.D 노래 선곡이 되는 편인데 왜 그러실까? 돌아보기도 하고 그래 오늘 한번 듣자. 예, 좋은 날이네요.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모든 사연을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고 신청곡도 다 반영하지 못하지만 못 들려드린 곡 토요일에도 들려드리기도 하고 다 보고 있으니까 예,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노래 선곡이 너무 좋네요. 커피타임 개미님 보내셨는데 커피도 좋고 드로잉도 좋고 랄랄라에 취해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순간 완벽하군요. 감사해요. 수수자루님. 혼자 산책하면서 듣고 있어요. 9099번님. 저도 택배 배송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2297번님. 앞서 들은 곡은 태사자의 타임이었죠. 꽁디님. 전 산후관리사인데 근무 때 산모 양해로 종일 듣고 있거든요. 가끔 산모들이 어느 방송이냐고 물으니까 그야말로 움직이는 광고 효과랍니다. 건강하세요. 네, 정말 움직이는 CBS 라디오 전도사시네요. 감사합니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하중님, 원경님의 똑 부러지는 진행에 오늘도 지친 몸 달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외근 중에 생존 신고는 덤입니다. 네, 이렇게 가끔 생존 신고 해주세요. 5315번님, 발자국 남깁니다. 아당을 듣는 이유, 원경님의 상품 소개를 들으려고.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후반쯤 나오죠. 상품 소개 제가 맡고 있습니다. 가끔 반갑다고 이렇게 인기척 주시더라고요. 우짤꼬님, 고속도로 주행 중인데 너무 졸립네요. 한 곡 부탁해요. 일단 커피 한 잔 드리고요. 신나는 곡, 몸이 움직이는 곡으로 들을까요? 키키 팝오 팝오프.

0: 음반
1: 보이 넥스토어 아디오스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30년 전통 청정지역 강원도 속초에서 국내산 100%의 재료를 사용하는 산대바람 김치,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를 드립니다. 한 15년 됐나봐요. 친구한테 소개받고 지금까지 듣고 있습니다. 지금은 캠핑 중에 글 보내보아요. 8338번님, 8823번님, 집에서 듣다가 천안 여행 와서 듣고 있는데 여전히 좋네요. 우리 가족 늦은 휴가 집에 가는 내일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이키의 여름이었다 신청합니다. 이제 정말 과거형으로 여름이었다 해도 아쉽지 않은데 말이죠. 백원경의 랄랄라. 우리는 내일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CBS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7: 경향신문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지난달 16일에 이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선제적 대응을 통해 물가 오름세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금융안정 리스크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달아 인상한 것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7연속 인상 이후 3년 7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하고 곧바로 back-to-back, 즉 연속 인상을 감행한 것은 역대 처음으로 그만큼 긴축의 속도를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CPTPP, 즉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에 본격 착수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국과 입장을 같이 하는 중견국 간 연대를 강화하고 핵심 공급망 안정화,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관련 검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익과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살펴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이 과정에서 진정성 있게 소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카드론 이용액이 중금리 대출 확대와 주식시장 변동성에 따른 이른바 B2 수요 등으로 지난해보다 21% 가까이 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업카드사의 전체 카드 대출 이용액은 56조 1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액수로는 4조 6천억 원 늘었는데 이 가운데 카드론, 즉 장기 카드 대출이 4조 8천억 원 급증해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높은 수준을 이어온 계란 가격이 생산량 증가에 따라 하락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전망했습니다. 다만 계란 한 판 가격은 3분기 들어서도 평년 평균보다 10% 가까이 비싼 7천 원대 중반을 유지 중이어서 현재로서는 소비자들의 체감

0: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육군 사관학교 생도 훈육을 책임지는 장성급 장교인 육사 생도대장이 갑질 의혹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오늘 육사 생도대장의 부적절한 언행과 사적 지시 등에 대해 감찰 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위한 조치로서 지난 20일부로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무더위가 계속되겠고 곳곳에 10에서 60mm의 비 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9.2도, 습도는 62%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1: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5: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음력 7월 15일인 오늘은 백중날. 24절기에 포함되지도 않고 추석이나 설날처럼 큰 명절도 아니지만 농경사회에서는 꽤나 중요한 기념일이었다죠. 힘들었던 농산일도 얼추 끝났으니까 하루쯤 마음껏 쉬면서 지난 여름의 수고를 치하하는 옛사람들의 노동절이자 공식 휴가가 바로 백중이었던 겁니다. 백중날의 대표적인 행사는 호미 씻기, 호미 거린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비지땀을 흘리게 했던 논매기는 끝이 났고 가을 수확까지는 한가로우니까 호미를 씻어서 걸어둔 다음에 고생한 일꾼들에게 휴가와 용돈을 주면서 격려했다는 거죠. 사계절 내내 바쁘게 달리는 우리에게도 백중 같은 하루가 필요할 텐데요. 지친 호미를 내려놓듯이 긴장을 좀 내려놓고 고생한 나 자신을 셀프 격려하는 시간 가져보기로 해요.

Otis Redding, You're Just Sitting on the Dock of the Bay. 8월 27일 목요일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이었습니다. 여름철 힘든 농사한 일을 끝내고 호미를 씻어 선반에 올려놓는 일, 배까지 과일과 채소가 풍성하게 연근을 떼어서 맛있는 제철 음식을 배불리 나눠 먹는 날, 음력 7월 15일 백중날은 옛사람들에게 이런 날이었대요. 조선시대 노동절에 공식 여름 휴가를 합쳐놓은 날이었다는데요. 고되게 땀 흘린 일꾼들에게 당당한 휴식과 포상을 주는 옛사람들의 너그러움이 참 다정하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하루쯤 그런 온전한 휴식의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목요일에 함께하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2: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5: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6: 콜레

0: 베네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휴가정님. 지수님, 매장에 요즘 손님이 안 오셔서 우울했는데 오늘은 마구 바쁩니다. 바쁜 중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니까 더 기분이가 좋고요. 모두 장사가 잘 돼서 우리 상인분들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전환으로 볼륨을 좀 높였더니 무슨 방송이냐 묻네요. 지수님의 해피송 홍보했습니다. 와, 착착착착착. 와,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 가지로. 아마 그동안 그 휴가철이었으니까 좀 비수기 아니었을까요? 우리 해피송도 이제 비수기 지나고 성수기로 우리 햇님이들이 본격적으로 더 많이 활동하는 시기로 접어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그나저나 그 손님, 아, 감성 있으시네. 이 스티비 원더의 곡 듣고 반응을 안 하실 수가 없으셨겠죠. 까비맘님은 점심 먹고 커피 한잔 하면서 들어요 하셨는데 커피를 부르는 선곡 두 곡이었어요. 스티비 원더의 Lately도 애니타 메이커의 Sweet Love까지 전했습니다. 이런 일이 5335번으로 지수님 어제 아내가 오늘 도시락을 싸면서 아직 더우니까 시원하게 먹으라고 동치미 육수에 열무국수를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전에 먹으려고 열어봤는데 국수 면이 없어요. 면이 정말 제가 볼 면이 없습니다. 아직은 한낮에 덥죠. 오늘도 30도 안팎의 기온이라고 하는데요. 아, 그나저나 즉석밥은 있는데 면이 없을 때 이거 어쩐대요, 진짜. 아,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동치미 육수에 열무국수. 캬, 아, 아깝다. 이렇게 아직 낮에는 덥지만 계절은 자기 속도를 찾아가고 있나 봐요. 섬치바이님. 올해 무화과와 사과가 풍성하게 열려서 맛나게 먹고 있습니다. 저도 어젠가 마트 가보니까 무화과가 너무나 탐스럽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사과도 풋사과가 나왔고 홍옥도 있고 아 진짜 이 사과의 계절이 왔구나. 이제 여름은 정말 물러가는구나 느꼈습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목요일에 함께합니다. 오늘은 아, 그 뮤지션도 있었지. 알파벳으로 뮤지션을 찾아보는 날. 오늘의 알파벳. 알파벳 R. 알만한 뮤지션들 그

알파벳 R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듣고 싶은 알파벳 R로 시작하는 뮤지션의 노래들 알려주시고요. 얽힌 사연도 있으면 함께 적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알파벳 R로 시작하는 뮤지션 알고 계시죠? 그 알고 계신, 알만한, 정말 알고 싶고 듣고 싶은 뮤지션의 노래들 지금부터 해피송에 전해주세요. 유지수의 해피송, 저희가 먼저 준비한 곡은 크리스토퍼 크로스예요. Best That You Can Do.

3385님, 여기는 의정부고요. 마을버스 기사입니다. 승객들과 함께 듣고요. 방금 종점에 와서 커피 한잔 마시고 또 출발합니다 하셨는데, 아유, 고된 일상 중에서 해피송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산책님은 정신없는 점심시간 마잭 목소리에 비로소 편안해지네요 하셨는데, 마이클 잭슨, 폴 매카트니, The Girl Is Mine, 또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Best That You Can Do 였죠?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은 목요일 알파벳으로 뮤지션을 찾아보는 날, 오늘은 알파벳 R입니다. 스타맨님은 롤링스톤스의 Sympathy for the Devil 신청하셨고, 6291님 리스펙트의 Take Me Away 신나는 노래 강추합니다 하셨고요. 메이띵님 Rick Astley의 Never Gonna Give You Up, 아 진짜 이 오라버니는 늙지도 않으셔. 0857님 로드 스튜어트 Baby Jane을 40년쯤 꾸준히 듣고 있는 노래. 아, 운학사님은 로드 스튜어트의 세일링을, 유난히 무더웠던 올 여름 모두 수고 많으셨다고 박수 보내면서 듣고 싶다고. 아, 이 곡도 그 계절감이 있는 곡이죠. 시나브로님은 리치 블랙모어의 오션 집시를, 방탄소님은 리키 마틴의 리빙 라비다 로카 자 등등 신청하셨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알파벳 R로 시작하는 뮤지션, 먼저 메이플피카니 럭시 뮤직이에요. More Than This.

랜디 크로퍼 크루세이더스였어요. Still Life, 또 럭시 뮤직의 More Than This. 자, 유재수의 해피송 오늘은 알파벳 R로 시작하는 뮤지션 KPS112님, 리타 오라, You Only Love Me, 캐니핑님, 레이 파커 주니어, One-Sided Love Affair, 찰손 보라워스님은 아, 리안나 이거 데뷔곡이죠. 리안나의 Pond Replay. 1601님은 로보타 플랜트의 Big Log요. 들어본지 너무 오래돼 신청합니다. 뽑기 운은 없지만 하시면서 오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1931님 아리오 스피드웨건의 곡을 신청하셨고 8777번으로 렉스의 Can't Hide My Love. 아, 영국 밴드죠. 다양한 곡들. 또 8494님은 어머 지수님 안 그래도 저 요즘 이 가수에 푹 빠져 있습니다. 가을을 타는 책에 올가을 선물 같은 노래 멋진 가수 라파엘 발레리오의 Hold Me Darling 감성 있는 곡 꼭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알파벳 R로 시작하는 뮤지션 이어지는 곡은 신나게 가볼게요. 라디오라마 예티.

육효하게님, 와, 직원들 모두 나간 사무실에서 신나고 행복한 혼밥 타임 하셨고, 아쪽님도 신난다 하셨는데요. 호박 피자 방탄소님, 리키 마틴의 Living La Vida Loca, 또 6291님, Respect의 Take Me Away 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1부 닫는데요. 로저 피테커의 마미 블루 남기고요. 저희는 뉴스 듣고 2부에 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0: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 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3: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4: IH 인천도시공사.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8: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한국인을 포함한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한 네팔 대홍수와 관련해 예정된 일정을 미루고 긴급 대응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예정됐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를 미루고 네팔 홍수와 관련한 국민 피해 긴급점검 회의를 주재합니다. 국민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임을 고려해 내일로 계획됐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초청 오찬도 순연했습니다. 한편 여야도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열리는 워크숍과 연찬회를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하기 위해 만찬 등 공식 행사에 주류 제공이나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국경 인근의 네팔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갑자기 발생한 큰 홍수가 대규모 인명피해를 내면서 홍수 발생 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팔 정부는 애초 지진에 따른 영향으로 추정했으나 지구온난화로 인한 히말라야 산맥의 기후변화 탓에 엄청난 규모의 빙하와 암석이 붕괴하면서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이번 대홍수로 인한 실종자 상당수가 외국인인 것은 피해 지역이 힌두교 순례객이 찾는 성지와 가까운 데다 세계 각국의 등산객이 몰리는 유명 관광지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오늘 점도표 형식으로 공개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의 6개월 후 기준금리 전망이 최고 3.5%로 석 달 전보다 0.2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금통위가 오늘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로 0.25%포인트 인상한 가운데 전체 21개 점 가운데 16개가 현재 금리 수준보다 높은 지점에 찍혔습니다. 이 중 현재 금리보다 0.25% 높은 3.25%에 찍힌 점이 10개로 가장 많았고 3.5%에는 6개가 찍혔습니다. 금통위원 대부분이 6개월 후 한두 차례의 추가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은행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해 연 3%까지 끌어올리면서 주택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져 거래 소강 상태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서울 수도권의 주택 공급과 전월세 매물이 부족한 데다 이미 대출금리가 높은 수준이어서 이번 금리 인상이 집값을 크게 끌어내리기는 어렵다고 내다봤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오늘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CPTPP, 즉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가입 추진과 관련해 결론을 미리 정해놓지 않고 무엇이 우리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지 충분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자국 우선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동 정세 불확실성 속에서 안정적인 교역 질서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중국 등 11개국이 이미 CPTPP 가입 신청을 했고 우리 역시 이러한 변화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짚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며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0: 더 3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7도, 습도는 64%입니다. 송인찬이었습니다.
1: CBS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시 5분입니다.

0: 정연이님, 아름다운 지수님 굿데이입니다 하셨는데 좋은 날 좋은 음악으로 해피송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후리지아 향기님 신청하셨고요. 리얼그룹의 스몰톡 해피송 2부 문을 열었네요. 1497번으로 지수님 저 초등학교 6학년 딸 사과 워치 사줬습니다. 진짜요? 현실은 자르고 붙이고 만든 종이 워치라고. 뒤에는 테이프로 붙여야 팔에 차고 있을 수 있네요. 그래도 즐겁습니다. 손재주 있는 딸이라 매일 자르고 붙이고 하고 있습니다. 아셨는데. 아니 근데 초등학교 6학년이 진짜 이 실물, 현물 사과 워치를 차고 있다면 와 이거 좀 광화냐? 막 이 옛날 사람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편 종이로 만든 워치를 차고 있다니까 되게 뭐라 그럴까 귀엽고 아직 애기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귀엽죠? 자, 뭐든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라면 그게 지금 종이로 만든 거면 어떻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면 어때요? 자, 해피송 2부는 이런 얘기 나눠볼게요. 참 힘들었던 여름이 드디어 물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고생이 많았는데요. 특히 우리 햇님이들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2부는 말로만 떠들어보는 셀프 격려템입니다. 아, 꼭 현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상상 속에서 나래를 펴도 됩니다. 여름을 잘 보낸, 정말 무시무시했던 여름을 잘 보낸 우리에게 필요한 셀프 격려템. 피처링 희망사항이라고 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는 슬슬 생각이 나요. 멋진 파인다이닝에서의 식사. 막 한 개 몇십만 원짜리인데. 나 오늘 한번 그거 먹어보겠다. 아니면 고생한 나에게 여행을 선물하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정말 자유를 주겠다. 뭐 콘서트를 가겠다 등등. 아니면은 뭐 나에게 뭐 옷을 선물하겠다. 나는 진짜 시계가 필요하다 등등등. 셀프 격려템. 우리 햇님이들을 힘솟게 하는 셀프 격려템. 어떤 것들인지 소개해 주시고요. 신청곡도 적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아, 저는 셀프 격려템 뭐가 있을까요? 아, 요즘 제가 좋아하는 톰홀랜드과의 식사. 점심 식사? 이런 것들까 싶은데. 아, 말이 안 통하겠구나. 아니지, 아니지. 요즘 다 뭐 이런 걸로 막 앱 쓰면 다 통하니까. 어쨌든. 자, 우리 햇님이들의 셀프 격려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고 신청곡 기다립니다.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렉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0: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JJ 스쿠프님 Righteous Brothers의 Unchained Melody였고요. 랜덤의 Photograph. 아, 러너님이 제가 좋아하는 Photograph가 흘러나와 아, 인사 안 하려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셨는데 인사를 왜 안 하시게요. 반갑습니다. 또 딸기산도님 캔디픽님 루이 클락의 음성이었죠. Yesterday when I was young. 우리 축복복 동행님 아 셀프 경력템이라 상상만 해도 좋구먼 하셨는데 상상만으로도 행복해지는 시간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2부 주제는 셀프 격려템입니다. 푸엔카미노님 딱 있습니다. 딱 있어요. 람보르기니 우라칸입니다. 와 이거 저는 약간 제 상상이나 제가 알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나는 거라 잘 모르겠고 어떻게 람보르 곱돌님 1박 2일 대여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람보르기니 우라칸 대신에 람보르 곱돌님 뒷칸에 실어드리면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비공개로 크루즈 여행을 꼭 가고 싶다고. 아 어느 여행사에서 얘기하기를 여행의 끝판왕이 크루즈 여행이라 그러던데 맞나요? 확인해봐야 되는데. 영우님은 여름 내내 고생한 저에게 BTS의 콘서트 티켓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기왕이면 지금 계절이 겨울인 나라에 사는 걸로 여행도 겸사겸사 하게요. 아 저도 여기다가 숟가락 얹고 싶네요. 걔 남반구에 있는 나라가 아니 요즘 근데 진짜 세계 곳곳에 BTS 덕분에 한국 남자 우리 K-남아들의 인기가 하늘을 찔러서 그냥 같이 사진 찍자고도 막 그런데요. BTS 아닌데도 그냥 여행 가면 시나보로님은 아무 생각 없이 놀고 먹고 자고 수영하고 사우나하고 호캉스요. 뭔가 좀 이렇게 사치스러운 일상.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건데 꼭 하고 싶은 막 돈 팍팍 써가면서 호텔 조식까지 딱 먹고 방탄소님도 혼자 바닷가 5성급 호텔에서 일주일만 지냈으면 좋아하는 음악 듣고 수영장 가고 칵테일 마시고 호텔 음식에 파도 소리까지 철석. 아 그리고 거기서 빼놓을 수 없는 건 해피송이 라라라라라 들리는.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한 달 후에 날아오는 카드값. 아 이게 이렇게 비싼 거였어? 4034님은 저는 아이들 새 대학 입시 다 끝내놓고요. 그동안 고생했다 생각하며 2년 넘게 하던 알바를 그만두고요. 올 한해 스스로 안식년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놀고 집에서 살림하고 셀프 안식년을 노리는데 벌써 8월이 끝나가네요. 어머나 세상에 진짜 대안에 장한 어머니십니다. 아이들 셋을 대학 입시까지 다 끝내놓으시고. 그러니까 그만두고 싶어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마 일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2년 넘게 알바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원래 진짜 부자들은 시간을 산다고 하잖아요. 이 결심과 행동 너무나 멋지시고 커피 한 잔 전합니다. 남들보다 더 여유롭게 즐기시면 좋겠어요. 우리 코파는 곰돌이님은 셀프보다 우리 딸 힘내라고 편의점으로 열심히 구하던 출판사 빵 좀 많이 구해주고 싶네요. 아 이거 뭔가요? 아 출판사 아 내가 모르는 거 있었나 이거? 저 궁금합니다. 어쨌든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2부 주제는 셀프 격려템입니다. 뭐든 좋습니다. 우리 햇님이들이 원하는 셀프 격려템 한번 풀어주시죠. 이어지는 곡 성수니 리알토예요. Summer's Over.

바님, 또 곱하는 곰돌이님, REM의 Losing My Religion이었고요. 리얼토의 Summer's Over까지 전했습니다. 아, 시끄럽네요, 진짜. 5315님 능능. 지수님 급방을 모르신다고요? 막 하시면서. 아, 제가 지금 바빠서 길게 설명을 못하고 하셨는데 진절한 우리 햇님이들께서 알려주셨고, 아, 이거. 그 M사 급방. 저 지나가다가만 본 것 같은데, 제가 너튜브는 가끔 보거든요. 그 박정민 씨 나온 편이 너무 재밌어서 여러 번 봤는데, 아하, 오늘 꼭 나도 겟해야지.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2부 주제 셀프 격려템입니다. 켈리73님은 점심 먹다가요 셀프 격려템 얘기가 나와서 얘기 듣자마자 마트 가서 딸기 사봤습니다. 여름 딸기 귀하잖아요. 아니 요즘 딸기가 있긴 있어요? 이거 아무 마트에서는 안 팔 것 같은 느낌인데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우리 동네는 없던데 여름 딸기가 있나요 진짜? 리카르도님, 저는 한 6개월 정도 유급 휴가가 필요합니다. 30년 직장 생활 선물로요 하셨는데 셀프 격려템. 중요한 거는 이제 유급 휴가라는 거죠. 유급. 그리고 월급을 헤비급으로 두둑하게 챙겨주신 사장님 너무 좋겠습니다. 웅이님은 셀프 격려템이 8월 한 달 알바와 회사로 바삐 산 제게 오늘 연차와

야구장 직관을 선물합니다. 제발 이겨라 오늘 좀. 아니 근데 하나만 해도 힘든 이 8월에 올 8월에 투잡을 하신 거예요. 와 고생하셨고 오늘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승리의 기운을 몰아드리고 싶습니다. 8660번으로 6월에 아들 결혼시키고 바로 7월에 허리 디스크 수술하고 재발이 되어서 지금 재활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이제 토요일에 퇴원 예정인데요. 환자복 벗고 예쁜 옷 입고 친구들 만나고 싶습니다. 아 너무너무 애쓰셨어요. 그래도 결혼식 후라 한편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예쁜 옷 사입고 그래도 신발은 편한 걸로 높은 거 신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캔디핑님, 며칠 동안 너무 바빠서인지 면역력이 떨어지고 대상 포진이 왔습니다. 흑흑 아무 생각 없이 며칠간 푹 쉬고 싶습니다. 아, 이 여름을 고단하게 보낸 분들 이런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휴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이냐 아니면 건강이냐. 그러니까 휴식은 주지만 건강 회복은 장담을 못하고요. 건강하지만 휴식은 없을 수 있다는 거. 둘 중에 무엇을 당신은 택하시겠습니까? 우리 햇님이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괜히 한번 질러봅니다. 2302님은 캠핑이 취미라서 기존 텐트가 있었는데 설치하고 나면 너무 힘들어서 원터치 텐트를 셀프 선물했습니다. 너무 편하고 계곡 물소리가 더 가볍게 들리는 것 같아요. 힘도 아끼니 쉼도 좋습니다. 힘을 아끼니까 쉼이 따라온다. 매우 합리적이네요. 이거 원터치 텐트 올 가을이 기다려지는 이유고요. 음유시인님은 여름은 가고 더위는 엉덩이가 무거워서 조금 더 있다가 가네요 하셨네요. 그때까지 우리 셀프 격려템 상상하면서 남은 더위 잘 이겨내시기를. 우리 햇님이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 미카엘 니 보람 니 레이첼 야마가타예요. You won't let me.

와, 띵곡 하신 도로시님 신청하신 레이첼스의 I Can't Stop Loving You 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곡은 해피근이 레이첼 플래튼이에요. Fight Song.

강배우장님 워킹홀리데이 간 둘째 아들 진모가 9월 4일에 온답니다. 같이 오키나와 여행 가기로 했는데 비행기 표는 아들이 끊었다네요. 착한 아들 고맙고 사랑한다. 아버지한테 비행기 표는 끊어드려야 착한 아들 소리를 듣는군요. 우리 해님이들 파이팅입니다. 옥주님, 오전 내내 병원 투어했는데 좋아하는 곡이 나와서 흥얼거리며 듣습니다. 신나요 하셨고요. 레드 플랫트 파이트송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 경숙님 로빈틱 피처링은 T.I. 펄 윌리엄스예요. Blurred Lines 남기고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2: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1: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3: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1: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5: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0: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한국경제신문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경찰관 A경장의 거짓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A경장은 지난 5월 실종신고된 30대 여성 장모 씨와 직접 통화했다고 진술했지만 장 씨 시신의 부검 결과에서는 실종신고 이전에 장 씨가 이미 숨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A경장과 장 씨의 휴대전화에서도 각각 서로 통화한 내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는데 A경장은 안전 확인 통화는 했는데 어떤 통신수단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근무 현경에서 통화가 가능한 모든 통수신기기를 확인했으나 현재까지 통화 기록은 찾지 못했습니다. A경장은 또 사건 종결 바로 직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에서 장 씨 관련 내용을 아예 삭제하면서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취지의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경찰은 A경장의 범행 동기 등을 캐내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0%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어제까지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평가한 응답 비율은 2주 전 이루어진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높은 50%로 집계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시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는 응답은 63%,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8%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통령이 불출마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응답은 모든 연령대와 지역에서 과반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올해 2분기 물가 상승 영향을 제거한 실질소득이 1년 전보다 1.5% 늘어난 것으로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했습니다. 고용시장 위축으로 실질 근로소득이 두 분기 연속 뒷걸음질 쳤지만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으로 이전 소득이 많이 늘어나 서민 살림을 뒷받침한 상황으로 풀이됩니다. 물가 상승세가 임금 상승세를 웃돌면서 근로자 실질 임금이 석 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다니는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실질 임금은 6월에 341만 2천 원으로 한 해 전보다 0.1% 2천 원 줄어 석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실질 임금이 석 달 넘게 감소한 것은 2023년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연속 줄어든 이후 처음입니다. 심야에 어린이 통행이 적은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제한 속도를 시속 30km보다 높이는 시간제 속도 제한이 확대됩니다. 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 기준을 개선해 올 연말까지 전국 160여 곳에서 우선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안전시설과 사고 이력, 도로 여건 등을 따져 대상지를 선별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운영을 취소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2조 3천억 원을 들여 휴머노이드 생태계를 육성합니다. 휴머노이드 양산을 위해 정부가 첫 수요자가 된다는 취지로 2030년까지 국산 휴머노이드 1,080대를 구입하고 이를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 제공할 방침입니다. 농업과 돌봄, 건설, 국방 등의 피지컬 AI 실증 지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1.2도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4: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5: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4: 주방 싱크대도.
5: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4: 어디로?
5: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6: DS 대성하우징.
7: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8: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2시 5분입니다.
2: 송인찬의 어떤 가요.

0: 8월 27일 목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첫 번째 곡은요. 박지윤 난 사랑에 빠졌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송디 송포유 아나운서 송인찬 낭차게 인사드립니다.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못했는데 마키아토샤 추가님이 어라 첫 번째 곡이 제가 그 굉장히 소문이 무성했다 여기 얘기까지 다 전에 듣고 왔습니다. 자 송편님들 돌아왔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제가 없는 동안 이 자리를 대신해 주셨던 우리 이강민 아나운서, 이지민 아나운서, 송정은 아나운서 우리 선배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 중에 정말 시끌시끌한 소문 하나가 퍼졌더라고요. 시작은 강민 선배가 송지는 가족 행사로 자리를 비우게 됐다. 이 한마디였는데 제가 누구라고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한 송편님이 가족 행사면은 상견례인가요? 이런 말이 나왔다고요. 그리고 이 말 한마디가 상견례에서 불과 3일 만에 저는 결혼까지 했고요. 아기를 보고 돌잔치까지 했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단 3일 만에 여기까지 참 스토리가 이어졌는데 소문이 무섭습니다. 예. 그리고 그 소문이 황당하면 황당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제가 또 눈앞에서 직접 봤습니다. 자, 이 소문의 진실은 저희 할아버지가 구순을 맞으셨습니다. 이제 졸수라고도 하는데 구순을 맞으셔서 함께 가족 모임을 했었고요. 그래서 좋은 것도 다녀오고 맛있는 것도 먹고 효도도 하고 상견례도 과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A면에서는요 우리 소문 이 키워드로 송편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신청곡 받아보겠습니다. 소문 때문에 생긴 일 또는 내가 들은 황당한 소문 송디가 결혼했다더라 송디가 신혼여행을 갔다더라 이런 황당한 소문 그렇게 등등 소문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다면 지금부터 보내주시고요 혹은 또 반대로 내가 여기저기 퍼뜨리고 싶었다 이런 소문까지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 남겨주신 송편님들을 위한 커피 쿠폰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송인찬의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예요. 광고 듣고 오시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3: 관절 연골이 걱정

0: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1: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2: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0: 한국침례신학대학교.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3: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라이즈 허구였고요. 그 전 곡은 오션의 More Than Words였습니다. 이너지영님, 그 자리에 송씨가 아닌 다른 분이 섞여 있으셨죠? 그럼요. 송씨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네. 아,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송편님들께서 제 목소리를 듣고 좋다는 좋다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저도 여러분이 되게 그리웠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니까 되게 재밌고 지금 여러분하고 같이 떠드는 이 시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기다렸다는 점. 자, 저희 오늘 소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있는데요. 2430번님, 송디, 저는 어이없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직장이 조직생활이다 보니까 늘 일상이 비슷하고 맡은 바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퍼뜨리지도 하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소문이 퍼지고 결국 인사과에서 호출이 와서 추궁을 당했습니다. 아, 결국 해프닝이었는데 아직도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억울해. 이게 지금 그러니까 결국 인사과에 가서 일단 해결은 잘 되신 거죠. 아, 진짜 근데 그러니까 제일 억울한 게 그거잖아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내가 해명해야 될 때. 이게 되게 어렵고 그래서 그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려라고 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난다고 하더라고요. 아, 2430번님 그래도 잘 해결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3418번님, 올해 해오던 가게를 사정상 정리했는데요. 동네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저 가게가 복

복권이 당첨돼서 가게를 접었다라는 소문이 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동네 복권방에서 1등 당첨자가 나왔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다른 곳에서 오픈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제가 3418번님이었으면 차라리 진짜 그 소문이 진짜였으면, 내가 복권 1등 당첨되고 가게 접은 거였으면, 이런 마음이 진짜 들 텐데요. 부러움과 이 약간 당혹스러움 두 가지가 또 공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또 오픈하면서 또 원래 오시던 손님들 보면은 또 반가우실 것 같아요. 김영표님, 제가 금액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복권 맞았다고만 했을 뿐인데 친구들의 소문의 끝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걔 몰래 돈 찾아서 외국으로 떴어 까지 소문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복권 얘기만 나오면, 복권 뭐 당첨됐어 뭐 이렇게만 해도 사람들이 이제 그냥 막 얘기하는 거죠.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거죠. 나중에 뭐 저걸로 뭐 집 샀다더라, 뭐 어디 해외 갔다더라. 복권에 대한 소문 얘기가 참 많죠. 우리 김영표님하고 3418번님 두 분께는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6427번님의 사연도 저는 약간 조금 살짝 공감이 되는데요. 예전에 톡 게시물에 친조카가 너무 이뻐서 올렸다가 회사 동료부터 대표님, 지인들까지 갑자기 전부 연락이 와서 돌잔치 언제 하냐고 곤혹을 치른 적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이제 아이를 이렇게 꽁꽁 숨겼다가 갑자기 오픈한 듯한 뭔가 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저도 제 친구들이 갑자기 약간 아기랑 같이 있는 사진을 올리면, 어? 얘가 결혼했었나? 결혼해서 아이도 나왔었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조카인 거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괜히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구코님, 저 초등학교 때는 이성 친구의 성 빼고 이름만 부르면 사귄다고 소문났었어요. 요즘 초등학생들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소문은 정말 별거 아닌 걸로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소문 진짜 별거 아닌 걸로 나는 거 맞습니다. 지금 당장 이 3일 동안만 봐도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지금 초등학생 애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 때만 해도 약간 그 성 떼고 부르면 일단은 놀렸죠. 얼레리 꼴레리였죠. 그래서 쟤네 둘이 뭐 있다 막 괜히 그러고. 그리고 저는 좀 이제 서울에 오래 살아가지고 잘 모르지만 경상도 분들은 그게 뭐 성 떼고 부르면은 결혼하자 뭐 거의 요 정도까지 간다던데요. 이거 맞는지 한번 우리 경상도 계시는 순편님들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트랙입니다. 인절미님의 신청곡이에요. 펄스 난 얘기하고 넌 웃어주고.

인절미님의 신청곡 펄스 난 얘기하고 넌 웃어주고 더붐의 예상밖의 얘기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코파는 곰돌이님이 송디 노래 제목으로 와이프랑 비밀 대화하는 것 같은데 아 오늘 노래가 공교롭게 또 그렇네요. 제목들이 재밌습니다. 재밌네요. 아, 제가 아까 이제 경상도 분들은 성을 떼고 부르면 그거는 거의 뭐 결혼하자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여쭤봤는데요. 동네 노는 언니님 창원에서는 그 정도 사이면은 결혼해야죠 라고 딱 답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 이제 서울 경기권은 잘자 라고 얘기를 하고 아 졸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투리 쓰시는 분들은 잠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 온다라고 안 하고 졸려 졸리지 잘자 이런 얘기가 또 거의 결혼하자 이 정도의 수준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소문에 대한 얘기 계속하고 있고요. 7266번님 저는 랜선 남친만 5명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흔히 남초라고 하죠. 남자들만 있는 직장에 다녔었는데요. 그 탓에 제가 모르는 저의 남자친구만 5명. 소문이 그렇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그때 모쏠이었다고요. 아, 7266님, 네. 이제 지난 얘기니까 솔직하게 이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그 5명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솔직하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강권철님, 제 동생은 학교랑 집이 가까워서 걸어 다녔었는데 그거 보고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니는 줄 알고 어렵다고 소문이 나서 학과 행사 때마다 도시락이나 빵 남는 거 서너 개씩 다 동생한테 줬었대요. 그런데 동생은 맛있어서 그냥 잘 먹었다고요. 네, 저는 그 동생분도 참 성격이 진짜 좋은 것 같은 게 이게 괜히 막 나 막 불쌍하게 보나? 나 막 뭐 적선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 빵이다! 도시락이다! 맛있다! 약간 이제 이렇게 되게 긍정적으로 뭐 생각을 하신 거니까 성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4492번님 벌써 꽤 오래전 얘기긴 한데 노래자랑대회에서 우승했던 인연으로 아는 작곡가님의 부탁 때문에 작은 라이브 카페에서 저녁에만 노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본업이 직장인이라 어떻게든 직장에 피해도 없고 저도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무대에 설 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대한 가리고 활동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게 몰래 취미생활을 했는데도 나중에 이런 소문이 돌더라고요. 제가 술집을 차렸다는 소문이. 와 이거는 진짜 그냥 딱 너무 단편만 보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사실 사람들이 저 사람의 어떤 그런 뒷얘기도 모르고 그냥 저기서 노래하고 있다는 딱 요 얘기만으로 아니 술집 차린 거 아니야? 아 참 근데 이런 소문이 나는 것도 별로지만 그러니까 저는 또 이런 얘기를 보면서 제가 약간 괜히 소문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를 봤을 때 딱 그 모습만 보고 판단을 해서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면 이제 상견례 간다, 돌잔치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네,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조심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이 920님, 송디 경상도

요새는 안 그래요? 아, 안 그런가요? 70년대 얘기 중이신가요? 아, 인절미님도 저 경상도인데 그 정도는 아닌데. 아니, 근데 그 리센느, 리센느? 네, 리센느의 원희 있잖아요. 그 원희가 약간 그런 비슷한 말을 한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아, 아직도 좀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제 제가 경상도 친구들이 많진 않다 보니까 주로 유튜브, 너튜브에 어떤 그런 이제 스케치 코미디라고 하죠. 그런 영상들을 보고 좀 공부를 해서 부족할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또 많이 양해해 주시고요. 저를 많이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곡입니다. 선한 영향력님의 신청곡, 토이 좋은 사람.

김현철 연애 그 전곡은 김영중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7266번님께서 답장을 주셨어요. 송지 그 랜선 5명 얘기 답변 드릴게요. 그 5명 중에는 없었고요. 언급이 하나도 없었던 4살 잘생긴 연하 남친이랑 사귀었답니다. 그리고 뒤에가 포인트예요. 깡! 자랑을 이렇게 또 하셨네요. 송이맘님. 저는 남편과 12살 차이인데요. 첫째, 둘째가 연년생이고요. 셋째가 8살 차이로 늦둥이를 봤는데 세상에 계모로 소문이 난 거 있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참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 근데 그러니까 저도 막 이것저것 오해를 많이 해가지고 그 마음이 또 이렇게 예. 와닿습니다. 그 어떤 마음이 잘 좀 공감이 되네요. 5304번님. 제가 회사에서 나이도 있고 오지랖 넓게 일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사모님으로 착각하세요. 심지어 명절에 사모님 앞 해서 선물 세트도 거래처에서 보내주고 어떤 거래처는 불금이니 저녁에 사장님이랑 한잔하세요 하고 쿠폰도 톡으로 주셨답니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소문이 난 걸까요? 그러니까 5304번님의 말씀은

회사에 사장님이 계신데 그 사장님과 부부로 착각을 받고 있다. 약간 이렇게 소문이 났다. 이 얘기신 거죠. 굉장히 좀 억울할 만한데 그냥 그 쿠폰 받은 거는 혹시 혼자 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꼭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황당한 소문. 저희도 네,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클레오의 Ready for Love.

클레오 레디 포 러브였습니다. 오늘 송이찬의 어떤가요? A면 끝곡은 오늘 상황과 가장 잘 어울리는 곡으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스칼렛 조이님과 빵빵한 호랭이님의 신청곡이에요. 장기하와

CBS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레인보우.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2: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3: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2: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3: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4: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5: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6: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

0: 함께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알보제 휴 CBS 녹헌 뉴스입니다.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이 강북 등 중위권 이하 지역의 가파른 상승세에 오름폭을 확대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직전주 대비 평균 0.29% 올라 상승폭을 0.07%포인트 확대했습니다. 중랑구가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등도 오름폭이 큰 반면 세제 개편에 따른 세액 부담 가중이 예상되는 강남 서초구는 3주째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인천시의 공영주차장에 이어 민영주차장까지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인천시는 아이파킹과 업무 협약을 맺고 민간 주차장의 실시간 여유 주차정보를 인천교통정보센터와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9월에는 공영주차장 20곳의 실시간 주차정보도 추가로 제공해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일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발달장애와 경계선 지능, 고립 은둔, 학교 밖 청소년 등 113명이 참여하는 성장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참여 청소년들은 텃밭을 가꾸고 수확한 농산물로 요리와 위생교육을 받은 뒤 활동 과정을 기록하게 됩니다. 수확물은 지역 취약 계층에 전달되며 활동사진과 성장 기록장은 오는 10월부터 경기도와 경기사진센터 등에 전시됩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의 식용 얼음 93건을 검사한 결과 92건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장균과 살모넬라균은 모두 검출되지 않았지만 한 곳에서는 세균 수가 기준치의 1.7배가 검출됐습니다. 연구원은 해당 업소 관할 기관에 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제빙기 세척과 소독 등 위생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경기연구원이 도민 4,700명을 조사한 결과 AI 기본 사회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76.1%였지만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70.6%에 달했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직무 전환과 재교육, AI 응급 의료, 딥페이크 대응 등을 포함한 지역 맞춤형 AI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경기도가 다음 달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남한산성에서 전통 문화와 생태, 역사, 체험, 공연 등을 즐기는 가을 축제를 개최합니다. 추석 연휴인 다음 달 24일부터 27일까지는 행궁음악회와 달빛 산책, AR, VR 체험 등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립니다.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1.5도, 습도는 59%입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2: CBS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8: 일본 야쿠시마의 깊은 숲에서는 작은 굴뚝새 한 마리가 힘차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새는 노래할 때는 물론이고 먹이를 찾을 때도 꼬리 깃을 거의 수직으로 치켜듭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굴뚝새는 빽빽한 관목과 어두운 숲속처럼 시야가 좋지 않은 곳에서 살아갑니다. 노래만으로 자신의 위치를 동료에게 알리기 어려운 것이죠. 이때 꼬리를 높이 치켜들면 노래와 함께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손짓이나

0: 표정을 사용하는 것처럼 굴뚝새도 노래와 꼬리깃을 함께 사용해 서로의 존재를 알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1: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8월 27일 목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비면 첫 번째 노래 김동률의 출발이었습니다. 아, 잠시 후 비면에서는 타임머신 퀴즈로도 함께 할 건데요. 우리 송편님들 저와 같이 타임머신에 올라탈 준비 다 되신 거죠? 오늘은 몇 년도로 여행을 떠나볼지 기대해 주시고요. 송인찬의 어떤가요? 송편님들의 사연과 신청곡도 항상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한스 밴드 호기심 이정현와 두 곡 함께 하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타임머신 퀴즈 가봅니다. Yo, check this out, man.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타임머신이 제가 태어난 해보다 더 앞으로,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초반으로 좀 가게 되면 아, 이런 일이 있었어? 야, 이런 게 있었다고? 싶을 만큼 좀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뭐 유명한 사건이나 이슈는 저도 또 나중에 알게 되는데요. 근데 송편님들이 나눠주시는 그 추억담, 이런 얘기들이 저는 또 재밌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진짜 그랬구나,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이렇게 또 새삼 알게 되는데요. 오늘도 송편님들의 이야기, 추억담을 더 많이 듣고 싶습니다. 자, 이제 타임머신 올라탈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은 언제로 돌아가 볼지 노래로 먼저 만나보시죠.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첫눈에. 네, 너무나도 유명한 그 노래, 유리상자의 사랑해도 될까요입니다. 발매는 2001년 12월에 나왔지만 2002년 2월 중순에도 여전히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인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떠나볼 그때 2002년 2월로 한번 가봅니다. The engine is starting up. 2002년 2월 중순 무렵 TV에 나온 한 광고가 큰 화제였습니다. 광고의 전체 컨셉은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패러디한 모습으로, 원작에서는 청새치가 나오지만 광고에서는 대게를 낚는 노인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무척 피곤해 보이지만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던 노인 역의 배우 신구가 맡았고요. 그 광고는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인 L사의 크랩버거였습니다. 아쉽게도 버거는 큰 인기를 얻지 못했지만 광고에서 신구가 했던 그 한마디, 이 한마디는 이후 광고계의 전설적인 명대사로 남으며 지금도 이걸 뛰어넘는 광고 캐치프레이즈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죠. 자, 여기서 타임머신 퀴즈 나갑니다. 배우 신구가 헤밍웨이의 문학작품인 노인과 바다를 패러디하며 찍었던 햄버거 광고, 여기서 이 한마디로 광고는 데이트를 치는데요. 이후로도 여러 차례 리메이크가 되었던 이 말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송편님들 아시겠나요? 정답 알겠다면 바로 보내주시고요. 한 가지 더 힌트를 드리자면 정확하게 8글자 뒤에 물음표까지 붙여서 총 9글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 알겠다면 바로 보내주시고요. 정답과 함께 또 이 광고 외에도 또 기억에 남는 추억의 광고가

있다면 함께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추억담 보내주신 분들 중 다섯 분 뽑아서 달달하고 시원한 팥빙수 파르페 쿠폰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Come on, yo, come on. Who are you, P? This is your P, right?

2002년을 강타했던 노래 두 곡입니다. G.O.D 네가 있어야 할 곳, 비 안녕이란 말 대신. 자, 타임머신 퀴즈 오늘은 2002년 2월로 돌아가 봤는데요.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헤밍웨이의 문학 작품 노인과 바다를 패러디하면서 찍었던 햄버거 광고고요. 여기에 출연한 배우 신구 씨가 남긴 말, 그 유명한 대사는 무엇일까요?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정답은요. 제가 그 자세를 좀 잡고 얘기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광고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에. 자, 정답은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뭐라고 이렇게 효과음이라도 하나 좀 해주세요. 자, 정확히는 알 아가 아니고 알 어였습니다. 네. 자, 정답 보내주신 사연 좀 먼저 볼게요. 9119번님. 아니, 이런, 지금 인천으로 대게 먹으러 가고 있어요. 정답, 니들이 개맛을 알아? 7777번님. 우와, 번호가 7777번이에요? 우와. 정답, 니들이 개맛을 알아? 기억에 남는 광고는 조성모의 매실 광고. 널 깨물어주고 싶어. 이정현 씨랑 같이 찍은 휴대폰 광고 잘자 내 꿈꿔라고 보내주셨고요. 3109번님도 정답, 니들이 개맛을 알아? 알아 아니죠. 알 어가, 이야 알 어가 킥이죠. 와, 정말 제대로 짚어주셨습니다. 진짜 9119번님, 7777번님, 3109님 포함 다섯 분께는 저희가 팥빙수 8회패 쿠폰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그 송편님, 이 광고 비하인드 아십니까? 이게 원래는 그 대본에 있던 대사가 아니래요. 대본에는 그냥 개맛에 대해 칭송하는 상투적인 문구 뭐 이런 거였는데, 이거를 배우 신구 씨가 니들이 개맛을 알아? 라면서, 이제 그만할게요 이제, 이렇게 애드리브 친 거를 감독이 조금 참신하다고 여기서 내보냈고요. 이후에 대박이 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후 신구 배우의 이 수익도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그런 후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고는 데이트를 쳤는데 정작 이 크랩버거, 엘사의 크랩버거는 기존에 있던 새우버거보다 가격은 비싼데 맛은 비슷하다, 이런 평가가 들면서 소비자들이

하나 둘씩 외면을 했고요. 2004년에는 단종돼버린 그런 비운의 버거였다고 합니다. 자, 정답과 함께 그때 추억담 나눠주신 송편님들께는 오늘 쿠폰, 팥빙수 8회패 쿠폰 바로 보내드리고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물 당첨 게시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제주딸기 선도님이 보내주셨는데 19년 후에, 그러니까 40주년 기념으로 니들이 오징어 맛을 알아? 이렇게 하면서 오징어 버거가 부활해서 이 광고를 리메이크하는 광고가 제작됐었죠.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 40주년 투표해가지고 오징어 맛을 알아로 한 번 더 다시 나왔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트랙입니다. 폴킴의 New Day.

폴킴의 New Day 어반자카파 Beautiful Day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저희 타임머신 퀴즈로 광고 얘기 좀 하고 있었는데요. 9904번님, 너희들이 개맛을 알아? 당시 썸녀에게 농담으로 던졌다가 그 이후 연락이 끊긴 슬픈 기억이. 아 근데 피디님은 왜 그런 걸 던졌는지 이해를 못하시지만 저는 이해를 좀 할 것 같거든요. 이게 그 좋아하는 사람을 웃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행하는 걸 던졌는데 아 왜 연락이 끊겼을까요? 혹시 그냥 핑계였던 게 아닐까요? 아 시지프스님의 얘기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기억나는 광고는 뭐니뭐니 해도 버스에서 전지현 씨가 했던 거죠. 저 이번에 내려요. 왜 이렇게 조금만 더 빨리 넣어주시지. 이 광고였는데 누군가 이걸 패러디했답니다. 저 이번에 내려요 했더니 운전기사 아저씨가 배를 눌러요 아저씨! 아가씨! 네, 배를 눌러요 아가씨 했다는 그런 웃픈 일이. 선한 영향력님. 광고 중 기억나는 게 정겨웠던 광고가 있습니다. 아버님 댁에 보일러 좀 놔드려야겠어요. 아 맞아요. 이것도 정말 기억에 굉장히 오래 남는 광고죠. 그리고 최은지님께서 카드 광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그 당시에 뭔가 이 노래랑 결합하면서 되게 그러니까 CM송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 광고들도 또 기억이 나고요. 9963번님 옛날 광고 중에 이창명 씨가 배 타고 나가서 짜장면 시키시

0: 신분!
1: 하고 마라도까지 가는 장면 생각나네요. 1182님은 김정은 씨 광고도 생각나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꼭이요. 맞아요. 저도 광고가 막 완전 다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다. 얼핏얼핏 좀 기억이 납니다. 노란구리님, 이거는 이름도 일부러 구리로 하신 건가요? 국물 마실 때마다 생각나는 그때 그 시절 광고. 국물이 끝내줘요. 아, 근데 이게 그 라면이 맞나요? 제가 헷갈리는데. 2246번님, 기억에 남는 광고는 배우 김영철님이 야인시대 패러디했던 비사 햄버거 광고요. 4달러! 이것도 진짜 갑자기 이것도 좀 몇 년 되긴 했는데 갑자기 왠지 모르겠는데 그 4달러가 엄청 유명해지면서 그 무야호 있잖아요. 무야호랑 4달러 이 두 개는 진짜 다시 약간 흔히들 요즘 MG말로 파묘됐다고 합니다. 과거에 있던 용어가 파묘돼가지고 많이 패러디가 됐었죠. 아, 국물이 끝내줘요는 우동라면 광고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RTA 라면 광고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김종국 어제보다 오늘 더.

0: 아니고
1: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찾았다.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0: 워킷 워킷 안전화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휴렉

0: 사이버대학교.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0: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번째 전국 금융산업 노동조합이 앞장섭니다.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2차전지 대표 산업전시회 K배터리 쇼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는 물론 ESS, EV 화재, 신재생 에너지까지 배터리를 넘어 에너지의 미래로 K배터리 쇼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한국 ENX
4: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5: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6: 경복대학교
7: 송곳하기 송은 송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은 송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은 송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은 송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이 차례 어떠가요? 오후 2시 5분부터 4시까지 송인찬의 어떤가요? 송인찬의 어떤가요?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끼 티톡스차와 제주 월동무차 그리고 여기에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편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송편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자, 오늘 2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송편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사실 휴가를 갔다 온 직후에 이제 출근을 좀 하면은 우리가 막 힘이 쭉쭉 빠지잖아요. 출근하기도 싫고 피곤하고.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지금 2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에너지가 찬 느낌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막 조금 더 신나서 살짝 오버를 한 것 같기도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드는데요. 네, 뭐든 다 우리 송편님들 덕분입니다. 이어지는 하효진의 라이키팝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비면 끝곡은요. 임재범의 너를 위해. 송편님들 내일 또 올 건 가요.

0: CBS.
1: 이야, 선생님 정말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시네요. 딱 보니까 물도 아주 까다롭게 드시는 거 맞죠? 그 어렵다는 ISO 22000 국제 인증을 받고 24시간 자동 감시 시스템으로 실시간 수질 정보까지 공개, 또 집중마다 수질 검사 결과를 직접 알려주는 그런 정물 마시는 거 맞죠?
2: 아니요, 집에서 인천 하늘수 마시는데요.
1: 맞네 맞네, 물 선택 제대로 하시네요. 환경보호도 하시고.
2: 네? 무슨 보호요?
1: 환경보호요. 성인 한 명이 1년 동안 인천 한우수를 마시면 나무 쉬운 한 그루 심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
2: 인천 한우수가 그렇게 좋아요?
1: 네, 그렇게 좋아요. 현명한 인천 시민이라면 인천 한우수.
3: 더 깐깐한 수돗물 인천 한우수.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함께합니다.
4: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5: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6: IH 인천도시공사.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0: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수도권의 폭발 위기와 지방 소멸의 문제는 대한민국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 군수, 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언급한

0: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모두의 성장시대를 만들어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되는 지방특례 제도를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특화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방의 실질적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시가 주택공급 대안부지로 제안한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의 주택공급 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우선적으로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CBS 박성태 뉴스쇼에 출연해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게 될 경우 고급 아파트를 짓거나 도시개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될 수 있는 공공주택을 우선적으로 짓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용산공원 본체 내 주택공급 후보지가 될 수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옛 방위사업청 부지, 장교숙소 등을 비롯해 몇몇 구역을 거론하며 이런 부지들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실종 허위 종결 사건으로 촉발된 경찰개혁 논의와 관련해서 경찰 전반적 조직 문화를 쇄신하거나 바꿔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허위 종결 발생부터 최근 피해자 시신 발견까지 너무 충격적이라며 실종 사건 관련 시스템과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경찰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총리실에 지시한 경찰개혁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경찰 조직 외부에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을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와 연계짓는 시각에 대해서는 경찰 내부 시스템의 문제라며 검찰이 하면 모두 제대로 갈 수 있고 경찰이 하면 다 문제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은은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정부 전망치인 3%를 웃도는 3.3%로 제시했는데 이는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한은은 또 반도체 수출 증가세를 반영해서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지난 5월 전망치보다 대폭 높인 4,500억 달러로 전망했는데 이는 지난해의 4배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김소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31.7도입니다. 이강민이었습니다.
1: CBS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5: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4: 주방 싱크대도.
5: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4: 어디로?
5: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6: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CBS 시투어 테마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투어, 머드 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이 모든 것이 97만 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8: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몇 분 뒤에 도착하고 몇 킬로미터가 남았는지 이렇게 숫자로 거리를 확인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느끼는 거리는 숫자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준비가 안 됐다면 짧은 거리

이도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이 되고 그토록 바라던 목표나 새로운 무대를 향해 나아갈 땐 수천 킬로미터의 고단함도 설렘이 되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걸어온 혹은 걸어가고 있는 길은 어떤 의미로 채워져 있나요? 바네사 칼튼입니다. A Thousand Miles.

바네사 칼튼의 A Thousand Miles,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라이키팝 하유진입니다. 로코 가을아침 홀릭님께서 저는 하디를 향해 걸어가는 길이 10m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가깝게 느껴지는 느낌 하셨는데 10m도 먼 거 아니에요? 한 1m 정도? 저도 라이커님들과 이렇게 하루하루 가까워지는 느낌 좋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조금씩 더 친해지고 있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까비

0: 성함님이 편한 시간 보내볼게요. 방송과 함께 하셨는데요. 목요일 오후 지금 좀 흐리고 비오는 지역도 있고 이제 먹구름이 좀 물러가고 따사로운 이 쨍한 햇볕이 내리쬐는 지역도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됐든 여러분의 여유로운 오후 라이키팝과 함께 하세요. 하효진의 라이키팝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곡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4: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노먼 그린바움의 Spirit in the Sky였고요. 이글스의 Take it easy까지 띄워드렸어요. 여러분 이거 좀 딴 얘기인데 제가 이 마이크가 노래 끝날 때쯤에 이제 마이크를 켜거든요. 근데 왜 마이크 킬 때쯤만 되면 왜 이렇게 코가 간질간질 재채기가 나올 것 같을까요? 제가 혹시 오늘 방송 중에 이 재채기를 한다 하더라도 좀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간 재채기 할 수도 있다라는 예고였어요. 정말 저도 당황스러워요. 아니 근데 저만큼 당황스러우신 분이 또 계신 것 같아요. 로하맘님이 어제부터 아파트 외벽 도색하고 있거든요. 근데 베란다에 빨래 걷으러 갔다가 그 벽 칠하고 계시는 분 계셔가지고 놀래서 들어왔어요. 저분도 놀라셨겠죠? 와 진짜 놀라셨겠다. 근데 아마 그 이제 칠해주시는 분은 매일 이제 일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누군가 안에 있는 사람을 마주치는 그 상황이 익숙하시지 않을까요? 전문가분들이시니까 아마 좀 놀라긴 하셨어도 금세 이제 허허 하면서 넘기셨을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놀라서 이제 도망가지 마시고 따봉 한번 날리는 게 어떨까요? 이제 요즘에 제가 또 얼마 전에 그 스파이더맨 영화 재밌게 봐가지고 그 거미인간 이렇게 막 벽 타는 그런 거에 약간 로망이 생겼거든요. 근데 우리 또 도 외벽 이렇게 칠해주시는 분들 약간 진짜 스파이더맨 같이 멋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따봉 한번 날려주시는 거 어떨지. 아, 사달라고 두루지오님께서 체중이 5kg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 끼만 먹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거 잘하신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그 체중 감량에는요 여러분 운동도 운동이지만 그 식단이 직방이라고 합니다. 뭐 평소에 5끼 먹었다면 한끼 줄이고 간식 좀 줄이고 이러면 체중 5kg 금방 복원될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몇 끼를 드신 건지 야옹님께서 하디 여름휴가 가야죠 하셨는데 저는 여러분과 이렇게 수다 떠는 게 휴가입니다. 정말이에요. 아, 이 노래 들으면 진짜 떠나고 싶어져요. 어딘가로 이제 떠나는 기분 들 때 이 노래 많이 듣잖아요. 아니타 커싱어즈입니다. Welcome to my world. 그리고 애니아의 Only Time 들어보죠.

하유진의 라이키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지영님께서 이 깔롱진 목소리를 라이키팝에서 듣다니 하셨는데 이 깔롱진 목소리의 주인공은 넬리 펄타도였고요. 원트릭 포니라는 곡이었어요. 그리고 이전에 함께하신 곡은 나타샤 바링필드의 언리튼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1069님께서 하디 여행보다 저희와 함께라고 했지만 음악 속에서 비행기 타고 여행 떠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실직고 하시지요. 에이 뭐 당연히 떠나고 싶은 거는 누구나 다 마음속에 한켠에 다 가지고 있지 않나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너무 좋아요. 근데 또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뭐 하나 거짓인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진실만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도 너무 좋고요. 여행도 가고 싶죠. 특히나 이제 비행기 타고 떠나는 여행은 뭔가 그 알게 모르게 설렘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아 내가 진짜 조만간 떠난다 하면서 그 타이밍을 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어딘가로 가고 싶은 건 사실이에요. 놀러 가고 싶죠. 이제 그 휴가철 피크가 좀 지나고 지금 이제 8월 말 9월 초 이렇게 되면서 여름 휴가도 이제 슬슬 좀 이제 다 가실 분들은 다 갔다 오셨고 뭔가 좀 덜 붐비는 이 시기에 가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일단 저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 아세요? 셀라비라는 말이 있어요. 셀라비 이게 프랑스어인데 영어로 하면은 It's life 라는 뜻이에요. 그게 인생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거든요. 이게 그 좀 실망스러운 상황이나 아니면 예상 밖의 일을 만났을 때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순간에 쓰는 말이거든요. 셀라비. 쿨하게 넘기는 태도인데 요즘 말로 요즘에 그렇게 쓰더라고요. 쩔수 혹시 들어보셨나요? 쩔수. 어쩔 수 없다의 줄임말이거든요. 쩔수. 그래서 요즘에 그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이런 상황이 왔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럼 아 쩔수다.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저도 하나 배워와가지고. 마침 또 이 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요즘 말로는 쩔수. 우리 좀 우아하게 표현해보자면 그게 인생이다. 어쩔 수가 없다. 하고 쿨하게 넘기는 이 태도 에머슨과 레이크 앤 팔머가 함께했습니다. 셀라비 띄워드리고요. 그 전에 프로코 하람의 A Whiter Shade of Pale 함께 들어보죠.

이 곡이 바로 셀라비였습니다. 하유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공연 선물 있습니다. 철학과 힙합, 이보다 더 힙할 수 있을까? 블랙뮤직과 뮤지컬의 만남, 뮤지컬 소크라테스 패러독스입니다. 이 공연은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노을 서경스퀘어 스콘 1관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공연 달아서 라이키팝으로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 다행히 오늘 제가 재채기를 안 했습니다. 휴, 정말 다행이에요. 목이 간질간질간질해서 할랑말랑 이랬는데 다행히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지키시고요. 라이키팝 오늘의 끝곡은 지금 흐르고 있어요. 3857님 신청해 주신 곡 마이클 잭슨의 Will You Be There 띄워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SBS
1: 이분 기상 정보입니다. 대부분 지역은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도 33도 안팎의 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의 오늘 낮 기온은 32.5도를 기록했는데 예년보다는 4도 정도 높은 기온입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대부분 지방에 비나 소나기가 지나면서 낮 기온이 오늘

내일보다는 떨어지겠는데요. 서울 지방은 내일 아침 최저 기온 25도, 낮 기온 30도가 예상되고 그 밖의 지역도 30도 안팎의 낮 기온이 예상되면서 폭염의 기세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전남과 경남, 제주도는 10에서 6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충청과 남부지방은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도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80mm까지의 많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강원 동해안과 강원 산간에도 내일은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일본 기상정보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5: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6: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7: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8: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10: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11: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12: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11: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12: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13: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9: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7: CBS 경제연구실.
18: 안녕하십니까. CBS 경제연구실 윤진아 기자입니다. 오늘 경제적 본능에서는요, 미국 국채금리 상승의 나비 효과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치솟으면서 글로벌 경제 전반을 압박하는 주요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미국 금융당국에게 묘수가 있을지 이건희 위즈웨이브 대표와 함께합니다.
19: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0: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지맥스.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5: SM 신용정보
3: 1600-9300 1600-9300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8: 워킷 워킷 안전화.
9: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10: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9: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0: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9: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141 알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12: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요즘 모든 공포는 이 얘기에서 시작합니다. 미국 금리 얘기입니다. 그 영향을 따져보겠습니다. 이권희 위즈웨이브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3: 네, 안녕하세요.
12: 지난 19일에 재무부가 국채 바이백을 두 배로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장기 금리를 안정시키겠다 이게 목표라면서 재무부가 옛날 국채 우리가 사고 단기 국채 발행을 할 거야 이런 방침인데요. 그래서 괜찮아지긴 했어요. 네. 그런데 바로 또 효과 있나 이런 상황도 있었고 눈에 띄는 거는 비트코인이 확 올랐거든요.
13: 그쵸.
12: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될지 일단 정리를 한번 해주실까요?
13: 네, 바이백 정책을 발표하기 전부터 사실 비트코인은 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12: 네.
13: 정확하게는 이제 엔화 개입을 하면서 올라오기 시작했죠. 이제 엔화 약세를 좀 막겠다라고 이제 아예 대놓고, 1998년도 이후로 직접 개입은 처음이에요.
12: 미국 재무부가 나서서.
13: 네, 재무부가 나서서 하는데, 또 그걸 엔화를, 그러니까 이거 엔화를 사줘서가 아니라, 오히려 유로화를 통해서 엔화를 견제하는 엔화의 강세를 좀 만들어주는 모습을 만들었는데 그럼 상대적으로 엔화가 강해진다는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통화는 상대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달러의 약세를 인정하겠다.
12: 네네.
13: 근데 달러가 약세가 되면 사실 수입 물가가 비싸지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안 좋아요. 안 좋은데 그래도 지금은 금리가 튀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 그러면 왜 엔화의 강세를 만들려고 애썼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엔 미국 국채를 장기 국채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중국과 일본인데
12: 그렇습니다.
13: 그러면 일본 애들이 자꾸 야금야금 파는 거예요. 채권 작용단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일본에서 자꾸 이제 환율 방어하려고 그럼 달러를 자꾸 파는 거죠.
12: 네.
13: 예, 팔고 엔화를 자꾸 사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금리가 튀는 거죠.
12: 미국 국채 금리가 튀는 거죠.
13: 그렇죠. 그래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자꾸 파는 사람이 많으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 올라가고 하니까 장기 금리를 막겠다라고 계속 베센 재무장관은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기준금리를 못 내리면 우리 시장금리라도 내리겠다. 예, 그래야 어차피 기준금리라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상징적인 거죠.
12: 그렇죠.
13: 기준금리를 내리고 올리고는 결국에는 뒤에 있는 2년물, 5년물

0: 10년물 이런 것들을 하루짜리를 가지고 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뭐 30년물도 갑자기 급작스럽게 올라가고 있고 20년물도 올라가고 10년물도 올라가고 이러면서 채권 가격들이 막 떨어진 거죠. 채권이 인기가 없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네. 얘기하면.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바이백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원래 바이백을 한다고 하면 채권 금리가 당연히 내려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만기 안 된 채권들 그냥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빚 갚겠다. 네, 대신에 요거를 차환해서 단기 국채 T-bill로 바꿀게. 뭐 이런 겁니다.
1: 이때 단기 국채라 하면 얼마나 짧은 거?
0: 뭐 2년물에서 이제 5년물 사이 정도로 얘기하겠죠. 근데 이제 이 단기 국채를 늘리고 장기 국채를 점차적으로 줄이려고 하는 추세로 갈 겁니다. 앞으로 미국은.
1: 네.
0: 일단은 장기 국채 10년물의 금리를 좀 내리고 싶어 하는 건데 원리는 간단하죠.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채권 물량을 줄이면 한마디로 가격이 올라가겠죠. 일단 요 바이백 정책에 대해서 지금 미국에서 막 논란들이 많죠.
1: 와 이런 걸 다 쓴다고?
0: 예.
1: 재무부가 나서서 연준이 하는 일 같은 거를 비슷한 걸 하네.
0: 그렇죠. 그러니까 케빈워 씨의 이번에 뭐 지금 또 뭐 어디냐 그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을 할 텐데.
1: 네, 28일 예정됐습니다.
0: 예, 이분이 아직 연준을 장악을 못했어요. 제가 볼 때는 연준 위원들이 트럼프를 싫어해요. 예. 많이 싫어합니다.
1: 심지어 거기 네. 한 명은 파월입니다.
0: 한마디로 연준이 빨리 못할 것 같으니까. 근데 금리는 자꾸 튀고 그러면 재무부가 자기 이제 TSR 계정 가지고 이제 자기 재무부 연준에 맡겨놓은 돈이 있는데 네. 그 돈을 가지고 지금 투입을 해서 바이백을 해서 채권 금리를 안정시키겠다고 선언을 한 거죠.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1: 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시장에 영향은 잠깐 있었다.
0: 네, 잠깐 있다가 또 다시 또 올라갔다가 뭐 이러는데 아니 뭐 올라가니까 뭐 이게 되겠어?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 네.
0: 정책은 시행되고 나서 시장이 좀 기다려야 돼. 시간이 필요합니다.
1: 시장이 또 네. 요즘에는 마음이 급하더라고요.
0: 많이 급하죠.
1: 네. 네.
0: 그래서 지금 다시 또 내려오고 있죠. 유가가 또 빠지니까 금리가 또 내려오고 이제 유가에 반응하는 것 자체가 좀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1: 네.
0: 지금 근데 채권 금리가 이제 시장 금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시장 금리가 내려오게 만들려고 하는 정책은 계속 지속적으로 갈 텐데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또 뭘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 정부를 못 믿어 이런 거는 이제 매번 나오는 얘기입니다.
1: 정부 부채가 40조 달러가 넘어간다는 소식에 이어서 바이백 선언이 있다 보니까 정부 부채 이렇게 심하고. 연준이라든지 이 정부는 물가를 잡을 생각도 없어 보이고 못 믿겠는데 이런 그쵸. 힘이 작용하는 거 아니에요?
0: 이제 그런 힘이 작용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튄 거는 일본에서 네. 국채 자꾸 팔아서 그런 거. 중국도 자꾸 팔고.
1: 네, 중국은 또 중국이랑 일본 모두 되게 오랫동안 계속 팔고 있죠.
0: 그렇죠. 네, 거기에 또 이제 장기 국채를 살려고 하는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부 장기 국채를 사느니 차라리 구글 걸 사겠다.
1: 회사채를 사겠다. 그게 금리가 더 좋더만.
0: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투자 대체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 금리가 왜 올라갈까 다. 국채 금리들이 다 계속 올라가죠. 돈의 수요가 많아서 그렇죠.
1: 아.
0: 유럽이 지금 다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1: 네.
0: 기사에 안 나오니까.
1: 그렇죠.
0: 유럽 지금 굉장히 열심히 토목공사 하고 있습니다.
1: 토목공사? 재건 이슈도 없는데 무슨 토목공사 그렇게 해요?
0: 지금 우리 이제 가만히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다 까먹으셨는데
1: 네.
0: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제일 먼저 나토를 깠죠.
1: 그렇죠.
0: 뭐라고 갔냐면 야, 니네 나라는 니네가 지켜.
1: 그렇죠.
0: 우리 돈으로 이제 안 지켜줄 거야. 그러면 국방비를 올려라.
1: 그렇죠.
0: 그래서 유럽 전체 유럽연합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5% 수준을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국방비를 5% 쓴다. 그동안은 1%도 안 썼어요.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유럽이 거의 거저 먹었죠. 사실 트럼프 말이.
1: 트럼프 입장에선 거저 먹었죠.
0: 트럼프 말이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자기 국방을 남한테 맡겨놓고 자기들은 경제성장만 한 거죠. 패션에 집중하고 예술에 집중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관광객이나 좀 모으고.
1: 네.
0: 그렇다고 첨단 산업을 발전시켰냐? 그것도 아니죠.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보니까 러시아가 언제든지 유럽을 침공할 수 있다는 위협을 느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막상 투자를 해서 라인메탈 같은 회사들이 지금 독일 시장을 이끌고 있고 프랑스, 영국 모두 다 방산업체들이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어요. 우리나라 방산기업만큼 크냐? 작습니다. 아직. 탱크를 만들면 얼마나 만들어 봤겠어요.
1: 그리고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0: 오래 걸리죠. 네. 예, 기술자도 없고 그래서 지금.

0: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 근데 주가는 먼저 이렇게 저 먼저 가 있는 거예요. 가 있는데, 탱크를 만들어서 아니면 장갑차를 만들어서 네. 전선에 배치하려면 이동을 시켜야 되죠. 근데 도로를 한번 달려봤더니 도로가 다 망가져 버려.
1: 아.
0: 네, 우리나라는 이제 모든 게 전시에 맞춰서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대형 포천 이런 데 가보시면
1: 네.
0: 장갑차랑 탱크가 막 다녀요. 어머. 도로 위로, 국도 위로.
1: 튼튼합니까?
0: 흠집하나 안 나죠.
1: 아, 그렇습니까?
0: 어. 네, 근데 거기는 다녔더니 무너지는 거예요.
1: 어.
0: 네, 철도에다가 이거를 실었더니 철도 하중이 안 맞아가지고.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지금 다시 파고 아. 다시 건설하고 있습니다.
1: 그런 인프라와 관련해서 토목 관련한 경제성장이 열심히 진행 중이군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이.
0: 그렇죠. 국방비를 늘려서 국방을 오.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전쟁을 위한 인프라를 만들고 있죠.
1: 완전 초기 단계네요, 그러면.
0: 그렇죠. 그럼 돈의 수요가 많겠죠.
1: 그렇네요.
0: 토목공사라는 게 원래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1: 그렇습니다.
0: 예, 그럼 정부의 그 돈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1: 금리는 그렇죠? 올라갈 수밖에 없군요. 네,
0: 유럽은 그래서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굴삭기들이 그걸로 많이 팔리고 있어요.
1: 어, 이것도 좋은 팁.
0: 네. 네. 근데, 어,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유럽은 그런 대로 돈을 또 쓰고 있고, 미국은 지금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난리고.
1: 그렇죠.
0: 그러면 일본은 망한 거, 망해가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일본도 지금 경제가 되게 좋아요.
1: 근데 주가만 좋은 거 아니에요?
0: 아니요, 경제 자체가 좋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재정이 흑자로 돌아섰어요. 세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제조업 단에서 지금 들어오는 돈이 많습니다.
1: 아, 거기도 제조업.
0: 네. 그래서 일본도 지금 투자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일본도 자금 수요가 많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금리는 올라가면 무조건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1: 네.
0: 금리는 돈의 가치죠.
1: 네.
0: 돈의 수요가 많으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1: 투자가 많다 보니까 돈의 값이 올라가는 게 현재 상황이다.
0: 그렇죠.
1: 그렇다면 지금 경제 활동이 굉장히 전 지구적으로 활발하다는 방증이다. 그렇죠. 여기까지 맞습니다. 정리가 되는 거군요.
0: 네.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다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죠, 다들.
1: 네.
0: 어, 우리나라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나라 사상 최고가를 갔다가 온 거죠. 네, 우리나라는 심하게 빨리 갔다가 조정을 좀 받은 거고
1: 지금 이렇게 돈의 수요가 많은데
0: 그럼요.
1: 주가가 빠질 만한 네. 환경이 아니다.
0: 네. 어, 지금 이제 다시 또 미국으로 가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 네.
0: 미국 시장이 되게 많이 오른 것 같죠. 최근에 보면.
1: 네.
0: 연간으로 보면 10% 올랐습니다. 10%. 우리는 4천대, 4천 초반에 아마 시작했을 거예요. 연초에. 단순 계산해봐도 한 60%가 넘게 올라와 있어요. 코스피는 전 세계에서 탑3 안에 들어갈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1: 그렇죠.
0: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다 미국 시장이 금리가 채권 금리가 10년물이 4.5가 넘어가면 마치 망할 것처럼 다들 얘기했죠.
1: 네.
0: 근데 4.7 찍었는데도 주가는 사상 최고가예요. 지금 AI는 투자가 미친 듯이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작년 재작년부터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냐면 드디어 이런 배당해주고 자사주 매입 소각해주고 하는 거를 십몇 년 하다가 이제 드디어 그걸 안 하, 못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1: 투자하기 바쁘니까.
0: 그렇죠. 지금 네. 자기 번 돈을 다 투자해야 돼. 그러니까 심지어 국채, 자기네 회사채를 발행해서까지도 투자를 하죠.
1: 그렇죠.
0: 그러면 어,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미국이 항상 경제성장률이 나와봐야 1%가 안 나왔던 나라예요. 근데 작년에 3% 나왔습니다.
1: 그 이렇게 큰 나라가
0: 네.
1: 거의 자본주의의 끝물에 있다고 여겨지던 나라가
0: 우리나라도 2%대 성장이었다가 지금 올해 3% 된다고 그러잖아요.
1: 한국은행 발표가 이제 또 주목되고 있죠.
0: 네, 네. 우리나라 아마 올해 3% 이상 성장이 나올 텐데
1: 네.
0: 이런 덩치 큰 나라들이 3% 이상의 성장이 나온다라는 거는 엄청난 투자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가 높아도
1: 네.
0: 그거보다 더 벌 수 있으면
1: 네.
0: 투자를 하는 거죠. 지금
1: 그렇죠.
0: 그 한동안 걱정했던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금리를 시장에서 빌리면 최고로 싸게 빌리면 7%. 비싸게 빌리면 10%에 빌려요.
1: 네.
0: 어, 그다음에 우리 네오클라우드 업체라고 하는 코어위브 이런 회사들, 네비우스 이런 회사들이 한 10%대에 빌립니다.
1: 네.
0: 10%에 빌려서 데이터 센터를 지어도
1: 남는다.
0: 1년이면 본전을 뽑는다.
1: 와, 10% 이자 솔직히 저 같은 소심이는 덜덜덜 하는 금액인데 충분히 그리고 한두 푼 빌리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예.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다.
0: 예, 남는다.
1: 그 정도로 투자가 세고 그다음에 벌어들일 이익이 기대된다. 이런
0: 그렇죠.
1: 상황이군요.
0: 예.
1: 그렇다면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 40조 부채에 대한 압박. 이것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보시는.
0: 어, 미국은 한 번도 빚을
1: 네.
0: 어, 줄여서 갚아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했냐면 항상 GDP, 그러니까 GDP 대비 부채 비율이잖아요. 분모를 높이는 데 집중하죠.
1: 성장률.

0: 아주 드라마틱하게 높여서
1: 부채 비율을 낮추는 거죠.
0: 부채 비율 낮추겠다 이런 전략. 네,
1: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생길 거 아니에요. 성장이 나오면.
0: 그렇죠.
1: 그러면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되죠?
0: 떨어지죠.
1: 떨어지죠. 그럼 빚의 규모, 빚이
0: 빚의
1: 쪼그라들죠.
0: 그렇군요.
1: 예,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0: 안 부러워서.
1: 자산가들 만나보면 네.
0: 돈을, 투자를 하실 거 아니에요.
1: 네, 투자 돈을 계속 현금으로 갖고 있을 수 없으니까.
0: 의미가 없죠.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질 텐데.
1: 네, 그러니까 네. 부동산을 사시고
0: 그렇죠.
1: 또 그다음에 주식도 투자하시고 해외 자산에도 투자하고 하다못해 이제 나중에 미술품도 사죠. 그러면 제가 이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중국이 그러면 국채를 계속 팔기만 했을까요? 금을 계속 사 모으고?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국채를 삽니다. 미국 국채를.
0: 미국 국채 계속 파는 거 아니었어요?
1: 정부는 팔죠.
0: 인민들이 사나요? 기관이 사고?
1: 밑에 있는 공공기관들 중에 펀드 자금들이 예, 저기 여기에서 삽니다.
0: 그렇군요. 예. 가치를 저장을 해야 되니까.
1: 그렇죠. 예. 네.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 투명하게 사죠. 중국은 안 알려주는 게 많죠.
0: 네. 금이랑 비트코인 같은 자산을 좀 늘려야 한다. 지금 이런 시점에 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추세가 계속 갈까요?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 오르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한 해석은 해주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질 거 아니야. 물가는 계속 오르지 않겠어? 이것도 좀 같이 가잖아요.
1: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는 결국엔 뭔가 자산을 사야 되는 건데 그 채권이 됐든 아니면 뭐 주식이 됐든 뭐 아니면 대체 자산을 사든 네. 사야 될 텐데 금을 그러면 사야 되냐? 지금 사볼 만한 자리는 맞다. 대신에 어디서 엄청난 수익을 내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시면 안 되고 네. 자산에 뭐 전체 자산 근데 금까지 투자할 정도의 자산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규모가 좀 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예, 하여간 뭐 한 10% 내외?
0: 10% 내외. 예. 그리고 이 추세가 얼마나 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금의 최근 급등 올라온 이런 수준이 계속 갈 것 같지는
1: 미국의 달러의 가치를 계속 떨어뜨릴 수는 않을 거예요. 그냥 그럼 또 물가가 부담이 되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예, 그럼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또 방어를 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계속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기 위한 인플레이션에 투자하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0: 네.
1: 비트코인이나 뭐 지금 금이나 이런 그렇죠. 이런 쪽에 투자를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질 거라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떨어질 거라는 가정하에 투자라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예, 그거는 조금 예, 방향성은 지속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0: 지속되기 어렵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중간 선거까지 이렇게 정치적 이벤트를 고려했을 때 뭐 워시도 그렇고 워시는 어떻게든 금리를 올릴 이유를 찾지 않으려고 이렇게 안간힘을 쓰는 것 같고
1: 예,
0: 트럼프는 내리라고 일단 매일 그러고 있고 그런 걸 봤을 때 물가를 잡을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라는 어떤 판단도 틀리진 않은 거 아닌가요?
1: 네. 물가는 뭘로 잡을 수 있냐면 물가는 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면 물가 지표, 경제 지표 보시면 되게 재밌는 건 전년 대비 기저가 항상 정해지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물가가 안 올랐대. 근데 우리 생활하시는 분들은 올랐잖아요.
0: 올랐죠.
1: 왜냐하면 우리 2, 3년 전을 비교하니까.
0: 그렇죠.
1: 작년보다 라면값이 오르면 우리는 올랐다고 생각하는 거고.
0: 그렇죠.
1: 근데 이 위에 있는 중앙은행은 전년 대비 올라갔냐 아니면 안 올라갔냐가 중요해요.
0: 그렇죠. 그 2% 목표는 전년 대비를 그렇죠.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1: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작년보다만 나으면 돼. 덜 올라가면 돼.
0: 나는 비싼 거 맞는데. 그렇군요.
1: 그리고 지금 자꾸 미국에서 물가를 2%로 정하는 걸 좀 바꿔야 된다.
0: 케빈 워시가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기준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2%가 나올 수가 없어요.
0: 너무 큰 목표인가요? 센 네. 목표인가요?
1: 왜냐하면 기준금리, 경제성장이 미국 1% 미만일 때는 가능해요.
0: 아, 성장률 자체가 달라졌구나.
1: 성장률이 지금 올해도 못해도 한 2% 이상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기준을 높여야죠. 성장을 하고 있는데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길 바란다? 이것도 되게 웃긴 거죠.
0: 그런데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이 대표님 말씀대로 정리가 되려면 대전제가 하나 필요해요. AI가 그리고 그 산업이 그 정도로 돈을 빌려서 정말 수익을 낼 것이다.
1: 근데 그거를 이번에 2분기에 보여줬습니다. 누가 보여줬냐면 네오클라우드 업체가 보여줬어요.
0: 그렇죠. 예. 80몇% 성장했나? 예. 예. 그랬죠.
1: 코어위브, 네비우스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오라클 이런 회사들이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그다음에 지금 구글, 아마존 이런 회사들은 자체 칩도 만들면서 이제 내년 내후년 되면은 자기가 만든 칩을 이제 팔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 구조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벌써. 근데 엔트로픽이나 지금 오픈 AI를 걱정하고 있는데 엔트로픽은 네. 벌써 흑자를 내고 있죠. 그러니까 올해 초 올해

0: 6월 달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엔트로픽 CEO가 연초에 내가 우리 회사가 한 두세 배 정도 성장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6개월 지났는데 10배 성장했다. 예. 근데 지금 그러면 지금 얼마나 성장했을까요? 더 많이 했겠죠.
1: 근데 그건 어때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성장할 줄 알았는데 내가 내 기대보다는 살짝 성장하던데 이럴 때 또 주가가 빠지잖아요.
0: 그렇죠.
1: 예, 네, 요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0: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얼마나 땡겨왔느냐의 문제인데 주식이 어려운 이유는 과거를 보고 투자하면 되게 쉽죠.
1: 그렇죠.
0: 성적표 보고 투자해서 주가를 매긴다라고 하면 너무 쉬운데 1년 뒤, 2년 뒤의 실적을 미리 반영해서 주가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1년 뒤에 얼마를 얘가 벌지 아니면 12개월 뒤에 얼마를 벌지 총 뭐 2년 뒤에 얼마를 벌지 이거를 예측하는 분들이 애널리스트죠. 그분들이 예측이 그럼 맞냐 틀리느냐의 문제죠.
1: 아니, 삼성전자 보니까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맞출 수가 없죠. 이게 미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쵸. 없습니다. 근데
1: 그러면 노스트라다무스지.
0: 예. 그러면 9월, 작년 9월에 돌아가서 삼성전자 4만 원, 5만 원 할 때 네. 그때부터 야 이제부터 삼성전자 사야 돼요. 너무 좋아집니다라고 얘기한 애널리스트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예, 네, 몰랐던 거예요. 몰랐죠. 근데 재밌는 건 이지영 회장님도 몰랐고요.
1: 하긴
0: 최태원
1: 그래요.
0: 회장님도 몰랐어요. 예, 네, 그러니까 시장은 나도 모르게 갑자기 무슨 일이 빵 터져서 근데 재밌는 건 젠슨왕도 몰랐다는 거예요.
1: 네, 그렇죠.
0: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기술진들이 해보니까 GPU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 보니까 메모리가 더 필요하네. 그래서 깐부치킨 먹으러 온 겁니다.
1: 맞습니다.
0: 예. 근데 지금 자꾸 오죠, 애들이. AMD도 오고요. 우리나라 이렇게 주요 CEO들이 계속 온 적이 없죠.
1: 없었던 것 같은데요.
0: 없죠. 네, 네. 예. 그만큼 지금 자기들이 급한 거예요. 급한 건데 그러면 이렇게 지금 투자가 확대, 이런 산업이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걸 아무도 예측 못했는데 미래 가치를 지금 얼마나 땡겨왔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최근에 많이 빠졌잖아요.
1: 네.
0: 그거는 내년 올해 하반기 예측치를 안 믿는 정도로 빠진 겁니다.
1: 그래요?
0: 네. 그걸 믿는다라고 하면 최소 삼성전자 30만 원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하이닉스 200만 원 이상이 있어야 돼요. 예,
1: 그러면 이제 재정상, 네. 정상 궤도를 찾아가는 시점은 8월입니까?
0: 지금 그래서 8월 달에 잔잔하게 올라오고 있죠.
1: 예. 아주 잔잔해요.
0: 예, 네. 아주 잔잔하죠.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1: 오.
0: 예, 이 속도에 익숙해져요.
1: 아, 이 속도에 익숙해져라 예, 되게 됩니다. 마음에 와닿네요.
0: 예,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야 되는데 주식은 원래 떨어질 때 속도가요. 올라갈 때 속도보다 원래 2배에서 5배까지 빠릅니다.
1: 빠르기도 하고 마음에 와닿는 그 타격도 크고 그쵸.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금리의 영향은 어떻게 봐야 돼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추세대로라면 돈의 값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거나 오를 수도 있을 텐데요. 금리의 그쵸. 영향을 안 받아요?
0: 금리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리는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왜? 퍼센트가 위를 막아주고 있죠.
1: 그리고 저렇게까지 재무부가 나서는 거 본 적 있어요? 이 정도군요.
0: 그렇죠. 일단은 상단은 막혀 있어요. 예전에 보면 일본 국채 금리를 10년물을 이렇게 딱 바스켓에 이제 어떻게 보면 딱 밴드에 못 벗어나게 하는 정책을 썼잖아요. 그걸 네. 풀어버리는 바람에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건데 금리가 여기서 치고 올라갈 확률은 없다. 대신에 돈의 수요가 많아지면 더 올라갈 성질을 있는데 이걸 누르는 거죠. 대신에 돈의 유동성을 뭘로 공급해 줄 거냐면 T-빌로 해주는 거죠. 단기채로.
1: 단기채를 마구 발행하여.
0: 단기채는 이전에 그 재년 옐런 때도 많이 발행했습니다.
1: 그때 막 93일짜리 막 또 발행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근데 그게 만기가 막 돌아오니까 제때 또 이게 제때 또 정리가 안 되면 갑자기 금리 튀고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0: 그거는 이제 그 지금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1: 아.
0: 클래리티 법안이 9월 달에 통과, 원래 7월에 통과됐어야 되는데 못 됐고 지금 9월, 8월 달에 국회의원들이 또 쉬고 미국에도 이렇게 휴가를 그냥
1: 길게 가요.
0: 길게 가요. 예. 그래서 네. 9월에 이제 회기가 열리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1: 가상자산과 관련한 클래리티
0: 예.
1: 법안.
0: 예, 클래리티 법안 자체가 통과가 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그동안 은행권에서 반대했던 것들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규제를 완화해 주는 건데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도 발행하고 있지만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하신 분들한테 베네핏을 주려고 하는데 그걸 못 주게 하려고 막은 거거든요. 은행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돈
1: 경쟁자니까.
0: 경쟁자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라는 가정을 보면 100센

0: KT의 이번에 그 장기 국채를 빨리 팔고 T-빌로 넘기는 정책은 클래리티 법안 통과를 가정하에 만든 겁니다.
1: 아.
0: 9월부터 시행하죠.
1: 네, 그렇네요.
0: 9월 달에 또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해서 가상자산하는 서클 뭐 이런 스테이블코인 만드는 회사들이 뭘 배경으로 만드냐면 단기 국채를 가져다가 담보를 삼아서 코인을 발행합니다.
1: 그들이 이제 단기 국채의 아주 거대한 수요자들이 되는 거군요.
0: 그렇죠. 네. 네. 단기 국채와 장기 국채를 총 합쳐서 미국의 부채라고 하잖아요. 이 부채를 그냥 부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걸 일로 옮기는 거예요. 장기로 빌리는 거를 좀 단기로 바꾸는데
1: 네.
0: 단기로 바꿔놓으면 얘네들이 다 사갈 거니까. 그럼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다시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1: 달러의 수요도 생기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막 튀어오르는 거를 막아줄 수 있고 네. 그런 일타쌍피다.
0: 그렇죠.
1: 아, 그게 또 맞물려서 가는 거군요. 제가 걱정하는 조목조목마다 나름의 미국의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금리가 그렇게 걱정할 부분 아니라는 것에 대한 설명까지 들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너무 공포에 질려있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쫙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건희 위즈웨이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CBS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1: CBS 뉴스룸.
2: 어제 네팔과 중국 국경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인한 실종자 수가 1,3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지역 수력발전소 건설에 참여 중인 한국인 9명도 연락이 끊겼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태와 관련해 제주경찰청장이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 사건 31만 건을 전수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선제적 대응으로 물가 오름세를 잡아야 한다며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인상했습니다. 준장 계급의 육군사관학교 생도대장이 폭언 등의 갑질 혐의로 직무 배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Walk it, walk
3: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4: 워킷 안전화.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컵.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1: 전문 건설 공제조합 케이핀코.
2: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3: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

0: 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목요일 CBS 뉴스룸 시작합니다. 네팔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인한 실종자 수가 1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순례와 관광으로 현지를 찾은 외국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정영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 무서운 갱음과 함께 다급한 호루라기 소리가 울립니다. 계곡 아래서 공사 중이던 인부들이 놀라 달아나지만 순식간에 불어난 홍수에 휩쓸려 버립니다. 네팔과 중국이 맞닿은 히말리아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인한 실종자 수가 1,3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만에 피해자 수가 두 배 이상 불어난 겁니다. 실종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외국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지역이 힌두교 순례객이 많이 찾는 성지와 가까워 인도인의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또 세계 각국에서 등산객이 몰리는 유명 관광지이기도 해 미국과 호주, 영국, 캐나다 사람들도 수십 명씩 실종됐습니다. 현지에서 수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하던 한국인 9명도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사망자는 168명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거대한 빙하가 떨어져 나와 녹으면서 암석을 함께 쓸어내려 재앙적인 홍수를 만들어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CBS 뉴스 정영철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홍수로 우리 국민들의 생명이 위중하게 된 만큼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지 수색과 구조작업 협조를 위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도 네팔로 급파됐습니다. 오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은 예정됐던 수석보좌관 회의를 미루고 네팔 홍수 관련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 수색과 구조에 과잉 대응은 없다는 자세로 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7: 국민 9분의 소재가 지금 미확인 상태고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과잉 대응은 없다는 각오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6: 청와대는 이번 사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내일로 예정됐던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오찬도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재외국민보호 영사대표를 팀장으로 소방과 경찰 등 11명으로 구성된 정부 신속대응팀은 오늘 오후 인천공항을 출발해 네팔 현지로 향하는 중입니다. 홍콩을 거쳐 오늘 밤 네팔의 수도 카투만두에 도착하면 이후 헬기를 타고 피해 지역으로 향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실종된 라수와 지역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은 도로가 유실돼 육로 접근이 차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속대응팀은 네팔 정부에 적극적인 수색을 요청하는 한편 현지 구조 여건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네팔 외교장관과 통화를 갖고 우리 국민 수색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외교부는 통산 연 2만 명 정도의 한국인이 네팔에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만큼 추가 피해가 있는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수정입니다.
4: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 남동발전 직원 등 네팔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 9명의 구조를 위해 양사 긴급대응팀이 오늘 오후 현지로 출국했습니다. 각각 8명과 6명으로 구성된 두산 에너빌리티와 남동발전대응팀은 홍콩을 경유해 현지에 도착한 뒤 네팔 당국과 협력해 수색과 구조에 나설 예정입니다.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와 관련해 제주경찰청장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31만 건을 전수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8: 먼저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두 분의 고인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을 겪고 계실 유가족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9: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부모 경장의 정식 수사가 시작된 지 13일째인 오늘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이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0: 고청장은 지휘부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책무를 저버렸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엔 30대 여성의 빈소를 찾아 고인과 유족에게 다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둘러싼 핵심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3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범죄 피해를 당했는지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부경장은 한결같이 실종자들과 직접 통화했다며 좀처럼 납득하기 힘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약 31만 건을 전수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전화통화 등으로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한 뒤 사건을 종결하는 비대면 종결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이창준입니다.
1: 입양인과 실종 아동 개인정보 117만 건이 담긴 CD와 외장 하드가 관리소홀로 사라졌습니다. 주민번호조차 암호화하지 않고 분실 사실도 뒤늦게 신고한 공공기관에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김광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과징금 8억 6,300만 원과 과태료 2,22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보장원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입양 기록물을 전산화했고 수탁업체는 이 자료를 CD 등에 담아 납품했습니다. 이 가운데 입양 기록물 CD 한 장이 사라져 입양인과 친생 부모 등의 개인정보 114만 건이 유출됐습니다. CD에는 주민번호 30만 건이나 담겨 있었는데 보장원은 올해 4월에야 분실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실종 아동의 이름과 실종 일시 장소 등 개인정보 3만 건이 담긴 외장 하드도 사라졌습니다. 저장 매체는 캐비닛이나 서랍에 보관됐고 담당 관리자나 반출입 대장이 없었으며 주민번호에는 암호조차 걸지 않았습니다. 관리 기록이 없어 정확한 분실 시점과 경로도 알 수 없었고 분실 사실을 파악한 뒤 신고도 늦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신청 번호와 첨부 파일 관리 오류로 입양인과 예비 양부모 47명의 서류가 서로에게 노출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개인정보가 악용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책임자 징계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보장원에 대한 감독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CBS 뉴스 김광일입니다.
3: 여러분은 지금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1: 대출받는 분들에겐 부담스러운 소식인데요. 한국은행이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해 이제 연 3%까지 올랐습니다. 물가와 경기 과열을 미리 잡겠다는 건데 시장에선 앞으로 한두 차례 더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홍영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은 연속 인상으로 지난해 1월 이후 약 1년 7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섰습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달아 인상한 건 3년 7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 오름세가 더 확산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총재는 특히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이른바 호미론을 폈습니다.
5: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뒤늦은 대응을 했을 때 그만큼 더 비용이 크다는 얘기고 저희는 호미로 이번에 정책을 펴기로 했습니다.
4: 신 총재는 특히 이번 선제 대응이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환율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장에선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이 내년 1분기까지 한두 차례 추가 인상을 통해 3.25에서 3.5%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피는 엔비디아의 깜짝 호실적에 힘입어 장중 3% 가까이 급등했다가 기준금리 인상 발표를 계기로 상승폭을 다소 줄여 1%대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CBS 뉴스 홍영선입니다.
1: 물가 상승세가 임금 상승세를 웃돌면서 근로자 실질 임금이 석 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다니는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0: 실질 임금은 6월에 341만 2천 원으로 한 해 전보다 0.1% 2천 원 줄어 석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일주일 새 두 차례 만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에서 3-4만 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제안한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에는 청년, 신혼부부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김승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김윤덕 장관은 오늘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서울시와의 주택공급 협의가 상당히 진전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인 수도권 7만 3천 호 규모의 신규택지에는 서울이 포함되지 않지만 서울시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면 3만 호에서 4만 호를 추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2: 굉장히 현실 가능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겠다. 3만 호, 4만 호 정도가 추가만 되면 이제 예. 10만 호가 넘는 주택이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1: 서울 내 추가 공급지 후보로는 훼손된 그린벨트와 용산공원 일부 등이 거론됩니다. 용산공원에서는 방위사업청과 장교 숙소 외에 병원과 옛 미군 학교 부지 등도 검토하되 실제 활용 여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제안한 강남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도 검토합니다. 서울시는 센터를 이전한 뒤 최대 13,000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김 장관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전 부지 확보가 관건인 만큼 국토부는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사업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김승모입니다.
0: 현직 준장 계급의 육군사관학교 생도대장이 폭언 등의 갑질 혐의로 직무 배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찬반 갈등을 빚고 있는 사관학교 통합 논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홍재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3: 육군은 지난 20일 육사 생도대장 박모 준장을 감찰 조사 목적으로 직무 배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육군은 육사 생도대장의 부적절한 언행과 사적 지시 등에 대한 감찰 조사를 실시 중이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을 고려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준장의 구체적인 비위 행위와 이유, 시점, 피해자 규모 등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휴하의 훈육관을 폭언 등으로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사 생도대장은 일반대학교 총학생회와 비슷한 생도자치회를 지도 감독하는 현역 장교입니다. 통상 육사 출신 현역 준장이 맡으며 휴하의 훈육관은 소령 계급입니다. 생도자치회는 상연인 여단장 생도가 대표하지만 정작 생도대장은 그 이름과 어울리지 않게 현역 장교가 임명돼 생도들의 훈육을 총괄합니다. 그런 생도대장이 폭언 등 갑질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육산의 권위주의 문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관학교 통합 논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홍재표입니다.
0: 12.3 내란 당시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 인사들이 1심에서 중형을 받았습니다. 특히 극우 유튜브 등에 출연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해온 김현태 전 특전사 707 단장은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4: 12.3 비상계엄 직후 국회로 출동해 창문을 깨고 건물로 진입하는 등 직접 병력들을 지휘한 김현태 전 특수전 707 단장.
5: 당시 국군 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출동한 군인들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습니까?
4: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김 전 단장이 혐의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단장이 유튜브 등에 출연해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꾸짖었습니다. 김 전 단장과 함께 국회에서 특전사 병력을 지휘한 이상현 전 제1특전여단장도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정치인 체포조 구성을 지시한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 선관위 직원 체포계획에 관여한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과 정성욱 전 백여단 이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을 향해 국가안전보장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을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에게 다시는 내란에 가담하지 못하

0: 하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들과 함께 기소된 박현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내란 관여에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BS 뉴스 이원석입니다.
1: 감사원은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부동산 통계 감사와 서해 감사를 점검한 결과 강압 감사와 증거 조작 등 권력 남용이 심각하게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 결과를 재심의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이 감사는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을 목표로 진행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면 가도입니다. 지난 정부 통계 감사에서 한 감사관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문답 조서에서 한 말입니다. 감사 목표는 당신이 아니라 고위직 인사인이 협조를 하라며 한 말입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통계 감사와 서해 감사를 점검한 결과 감사권 남용이 심각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직전 정부의 고인사를 목표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강압감사, 증거조작, 사생활 인권침해 등 무리한 감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수집 제시된 증거는 대부분 오염됐다는 게 감사원 관계자의 말입니다. 감사원은 개인 핸드폰에 대한 무리한 디지털 포렌식이 이루어졌고 수사 요청도 증거 정합성 검증 없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 10명에 대해 수사자료 통보, 통계 감사를 한 9명은 고발, 10명은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가급적 이른 시일에 감사위원회를 열고 통계 감사에 대한 재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서해 감사도 직권 재심의가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오염돼 증거 능력이 없다면 재심의에서 감사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CBS 뉴스 김학일입니다.
1: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기후 대응댐 후보지 14곳 가운데 5곳의 댐을 새로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주민 반대가 거셌던 충남 지천댐도 산업용수 공급 등을 위한 다목적 댐으로 건설키로 했습니다. 양형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동안 재검토해온 기후대응댐 7곳의 추진 여부를 확정했습니다. 반대 여론이 가장 거센 충남 청양부여 지천댐은 결국 홍수조절과 용수 공급을 위한 다목적 댐으로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환 장관입니다.
4: 최근에 충청권의 메가 프로젝트 사업 등으로 신규 용수 수요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수 공급 측면까지를 고려해서 다목적 댐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3: 경기 연천 아미천 댐도 다목적 댐으로, 전남 강진 병영천 댐과 울산 회야강 댐, 경남 거제 고연천 댐은 홍수 조절용으로 추진합니다. 나머지 두 곳은 댐을 새로 짓는 대신 기존 댐과 저수지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경북 김천 감천댐은 인근 김천 부항댐을 활용하면서 하천 정비를 병행하고, 경남 의령 가래천댐은 수로 터널로 연결된 가미 저수지와 연계 운영해 홍수 조절 능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9월 계획이 취소된 7곳까지 합치면 당초 후보지 14곳 가운데 9곳에서 신규 댐 건설 계획이 철회된 셈입니다. 신규 댐 건설을 두고 환경단체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환 장관은 탄소 감축 등 기후위기의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극한홍수와 가뭄에 대비하는 사업 역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BS 뉴스 양형욱입니다.
1: 약물 연쇄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소영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모텔에서 남성들에게 약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살 김소영. 만남을 가진 남성들에게 약물을 탄 숙취해소제를 건넸는데 범행을 거듭하며 약물 용량을 늘려 3명이 상해를 입었고 20대 남성 2명이 숨졌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오늘 김소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김소영은 그간 숨진 피해자들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는 걸 막기 위해 약물을 건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소영이 생성형 AI 챗GPT와 반복적으로 채팅을 주고받으며 사망의 위험성을 학습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들과의 대화 기록을 봤을 때 부적절한 신체 접촉 정황도 없어 방어 목적이란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소영의 지능이 낮은 점과 청소년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유족

0: 측 남원호 변호사는 무기징역 선고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1: 김소영은 마지막까지도 본인의 죄에 대해서 전혀 인정한 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 탓을 했고 그러한 말들을 듣고 있어야만 하는 많은 피해자분들 그리고 유가족분들은 이에 대해서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고
0: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소영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CBS 뉴스 김수정입니다.
2: 온라인 핫 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3: 네, 어텐션 뉴스 오늘도 최인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최 기자.
4: 네, 안녕하세요.
3: 네, 첫 소식은요.
4: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그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밝힌 작성자가 그 아버지가 공사장 현장직으로 일하시나 봅니다. 그런데 그 작업복에서 땀냄새, 기름냄새가 섞여서 세탁기를 돌려도 잘 안 빠진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직접 세탁을 도와드리거나 했나 보죠. 그런데 매일 땀을 흘리며 고생하시는 아버지를 위해 깨끗하게 빨아드리고 싶다면서 그 세탁 비법을 이렇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물었습니다.
3: 네.
4: 글이 올라오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그 과탄산소다를 따뜻한 물에 풀어서 불려봐라. 뭐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헹굼 단계에 넣어보라. 작업복 전용 세제가 있다. 이걸 추천한다. 이렇게 각자 살림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를 했습니다. 단순히 이런 팁만 준 건 아니고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예쁘고 기특하다면서 양말이나 세제, 뭐 신발 탈취제 이런 것들을 보내주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학생이 한 달 뒤에 많은 분들 도움으로 장마기간 냄새 없이 지내고 있다 이렇게 그 피드백을 줬다고 하고요. 고단한 일상을 버티게 하는 가족의 사랑이 그 많은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든 그런 모습입니다.
3: 네, 사연 속 그 고등학생이 기특한 마음에 저도 미소가 절로 지어지네요. 자, 다음 소식은요.
4: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그 메타가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에서 천문학적인 합의금을 물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합의 규모만 무려 23조 원에 달하는데요.
3: 네.
4: 그 외신 보도에 따르면 그 미국 내 그 청소년과 학부모 지자체들이 메타가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조작해서 청소년들의 중독과 우울증, 자해 등을 유발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메타가 법적 분쟁을 끝내기 위해 약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무려 23조 원을 웃도는 초대형 합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합의금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운영하는 방식도 크게 손대기로 했는데요. 심야 시간대 청소년 이용을 제한하는 일명 셧다운, 그리고 그 만 18세 미만 이용자는 페북과 인스타그램을 합쳐서 하루 2시간만 이용하는 이런 강제 제한, 무한 스크롤 방지 장치 같은 보호 조치를 대폭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알고리즘의 중독성을 둘러싼 빅테크의 사회적,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분명한 경종을 울린 판결로 평가가 받고 있습니다.
3: 네, 플랫폼 기업들의 그 사회적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 사회적 책임들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4: 네.
3: 자, 마지막 소식은요.
4: 엽기적인 도주국을 벌이다 덜미를 잡힌 아동 성범죄자 소식인데요. 미국 FBI가 이 1급 수배자였던 남성을 바다 위에서 그러니까 아마 도주를 해서 숨은 곳이 육지가 아니라 그 소용보트를 타고 해상으로 나가서 다른 선박들 눈을 피해 그 장기간 도피를 해왔던 모양입니다. 이걸 해양경비대와 공조해서 수색 끝에 끈질긴 추적막을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잡혔다는 소식. 이런 범죄자는 지구 끝까지라도 따라가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텐션 뉴스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수 기자와 함께했고요.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 날씨 소식 들어봅니다. 이수경 기상 리포터 전해주시죠.
5: 네, 여름의 끝자락에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방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33도 안팎의 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내일부터 대부분 지역에 비나 소나기가 지나면서 수도권을 제외하고 낮 기온이 오늘보다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지방은 내일 아침 최저기온 25도, 낮 기온은 32도를 보이겠는데요. 그 밖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일 30도 안팎의 최고기온을 나타내면서 이 지역은 폭염의 기세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지역에 따라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한편 내일도 충청과 남부지방, 강원도에는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80mm까지의 다소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천둥, 번개와 함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고 수도권 지역도 내일은 곳에 따라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 글피인 주일에도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 32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CBS 뉴스룸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조성준, 임승선, 문은지, 기술 장한별,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CBS 뉴스는 인터넷 노컷뉴스와 유튜브 노컷뉴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TBS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4: 안녕하십니까.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 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5: 이 캠페인은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6: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7: 당연하죠.
6: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7: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앵커를 대신해 이번 주 진행을 맡은 박원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 강연에 나섰습니다. 당 안팎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개혁신당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대표직 사태로 창당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최근 지지율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도 관심입니다. 승부사들에서 여야 정치권의 주요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 조금 색다른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참 열심히 사는데요. 막상 행복이 뭐냐 물으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돈과 성공이 행복을 보장하는지도 궁금하고 또 늘 행복해야만 잘 사는 걸까요? 30년 동안 행복을 연구해온 서은국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법은 과연 뭘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방 후에는 유튜브 연장방송 더 라커룸이 이어집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대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핑크.
1: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0: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경복, 취업이 잘 되는
6: 경복,
5: 잠재력을 전문가로
6: 경복,
5: 4호성 캠퍼스
7: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8: 경복대학교.
9: 말은 총알이 되고 논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된다. 최강 정치 승부사들이 펼치는 피튀기는 정치 토론. 승부사들.
10: 정치평론계의 승부사들, 오늘도 네 분과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전 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11: 안녕하세요.
10: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12: 네, 안녕하세요.
10: 강수영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님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3: 안녕하세요.
10: 먼저 그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지대에서 그 대규모 홍수가 일어났는데요. 한국인 9명과도 지금 연락이 끊긴 상황입니다. 영상 한번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0: 자, 그 이게 무슨 재난 영화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빙하 붕괴로 발생한 그 사고라고 하는데요. 영상을 봐도 믿기 어려운 지경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분?
1: 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영상을 보는데 이거 누가 AI로 너무 과장되게 만든 게 아닌가? 저는 그러니까요. 그렇게 의심을 네. 할 정도였는데 예. 그래서 다른

0: 이제 뉴스 프로그램에서 중계해 주는 걸 봤는데 저게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자연재해라는 게참 이게 정말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을 만큼 정말 무서운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저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뭐 지금 실종되어 있는 분도 있고
1: 예.
0: 고립되어 있는 분들도 있어서 어쨌든 정부에서는 어쨌든 구조팀을 급파를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현지 팀과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좀 구해내고 또 좋은 소식을 좀 들려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가족을 지금 잃어버릴 수도 있는 분들은 상당히 걱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국가로서 역할을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2: 그 윤대변님, 우리
0: 네.
2: 지금 9명 실종자는 아직 이 생사를 모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10명 그 이외에 처음 실종으로 알려졌던 분들은 연락이 닿았다 그래요. 고립돼 있는데.
1: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그 9분이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찾아야 되잖아요.
2: 네.
1: 아까 제가 어느 방송을 보니까 전문가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 휴대전화 기지국이 굉장히 촘촘하게 있어가지고 사람을 추적을 하면 50m 단위로 나온대요, 셀이. 네. 근데 지금 네팔은 그렇지가 않아서 1km 단위로 나온대요. 그래서 불가능하죠. 그걸
2: 휴대전화
1: 가지고.
2: 신호로 찾기는 쉽지
1: 예, 그렇게는 어렵다. 그래서 결론은 이게 또 지진이라고 처음에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진 파가 나중에 생겼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결론은 기후변화가 이렇게까지 영향을 주는구나. 굉장히
2: 그러게나
1: 무섭습니다.
2: 말입니다. 서 변호사님 저런 사고 보신 적 없죠? 처음 보죠?
3: 그렇죠. 이거 아마 지금 가능성은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그 히말라야 산맥 기후 변화 이게 좀 가능성은 높은 것 같아요.
2: 지금 이게 빙하가 붕괴돼가지고
3: 그렇죠.
2: 그게 1,200m를 낙하해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3: 그런데 뭐 최근에 뭐 여러 지구촌 곳곳에서 칠레나 뭐 남미부터 인도네시아 계속 이런 재해가 화석이 정말 큰일이다. 우리나라도 이게 안전지대는 아니잖아요. 일본도 이게 지진이 많이 나거든요. 저희도 이게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 강 변호사님 혹시?
4: 네, 뭐 이제 기후 변화 관련돼서 여러 가지 걱정도 우려들 많이 했지만 사실 우리 법제도나 그리고 또 헌법에 또 이제 환경권의 녹색 관련된 여러 가지 조항들 넣자는 논의들이 있었는데 사실 손에 안 잡히는 얘기처럼 취급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건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계속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알겠습니다. 우리 실종자들이 부디 안전하기를 기원하면서. 국민의힘 연찬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참석한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양당이 1박 2일로 각각 워크샵 연찬회를 하는데 국민의힘 조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해서 강연을 했어요. 장동혁 대표하고 웃으면서 악수도 하고. 이 박전 대통령의 메시지 먼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 대변인님.
1: 일단 제가 금방 이제 기사를 봤어요.
2: 네.
1: 네, 좀 저희에게 통합해라. 좀 싸우지 말고 하나로 뭉쳐라. 그런 메시지잖아요. 보니까 이제 애벌레가 고치를 찍고 나와서 날아오르려면 처절한 발버둥의 시간이 필요하다. 현실을 직시하고 힘 모아서 다수당 정권 되찾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일단 오신 것부터가 메시지긴 하지만 결국 지도 중심으로 좀잘좀 해달라 당부의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럼 이제 무게가 좀 실리겠죠. 이걸 또뭐 장동혁 지도부에게 힘을 줬다. 그것보다는 당 자체가 좀 많이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니까 그러지 말고 좀 앞으로 잘좀 뜻이 달라도 한 덩어리 좀 뭉쳐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했다. 저는 그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2: 근데 생각보다 특별한 메시지는 없었어요. 강연 내용이 평이했는데.
0: 그래요.
2: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0: 저는 우리 윤석 대변인께서 좀 말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아서
1: 많이
0: 제가 좀
1: 했는데요.
0: 솔직하게 좀 말씀드리면 초반에 인도의 속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2: 네.
0: 그러니까 호랑이는 줄무늬가 밖에 있고 사람은 안에 있어서
2: 네.
0: 사람의 마음이나 인성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2: 네.
0: 그래서 제가 이게 장동혁 대표를 처음에는 우리가 잘할 줄 알고
2: 네.
0: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능력 있는 줄 알고 뽑았는데 이거 시켜보니까 이거 아니네? 라고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를 빌드업하시나라고 해서 상당히 긴장감 있게 지켜봤거든요.
2: 네.
0: 근데 중간에 막 무신분립도 얘기하고 신뢰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치권에서는 동지란 말도 쓰는데 결국에는 지도부와 여러분이 하나로 뭉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럼 앞에 했던 말은 어떤 일종의 배신자 느낌이고 뒤에는 신뢰를 가져야 된다는 건데 이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냥 당내 작은 이해관계보다 정치적 유불리보다 국민과 나라를 먼저 생각해라. 그러니까 이제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간다는 얘기인데

0: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확실히 이제 어쨌든 정치권도 많이 떠나셨고 또 정치권과도 많이 떠나 계셨기 때문에 저는 메시지를 누가 써준 건지 본인이 직접 작성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내용 자체가 선명하지 못해서 저는 이 국민의힘 현역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좀 영향력은 적을 것 같다.
1: 서 변호사는 좀 다르게 읽었을 수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오늘 박 전 대통령의 연찬에 참석이 반가웠을까요?
2: 당연히 반갑죠. 이게 언론에서 대형 오보를 터뜨렸는데 네. 정점식 원내대표가 마치게 장동혁을 견제하기 위해서 네. 박근혜 대통령을 내세웠다. 진짜 이거 보고 제가 웃음밖에 안 나와요. 박근혜 대통령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장동혁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그러게 배신자는 심판해야 된다. 제일 배신자로 보는 게 유승민 한동훈입니다. 그걸 박 대통령이 매일 그래요. 그건 제가 유영업에서도 자주 만나니까 매일 듣는 이야기잖아요.
1: 아, 그래요? 네.
2: 결국에 장동혁 단식할 때 누가 가서 이렇게 껴안아주고 누가 단식을 멈추겠습니까? 네. 결국 평소에 항상 장동혁 중심을 뭉치라는 게 오늘 그거고요. 네. 배신자 심판해야 된다는 게 그 두 명을 네. 이야기한 거예요.
1: 네. 자, DK 우리 강수영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박근혜 대통령 참석.
3: 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해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때 탄핵 국면 때에도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그때 대통령직이 있을 때요. 도대체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던 거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또 최순실 씨는 지금 아직까지도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신 써줄 사람도 없고.
2: 아, 나왔습니다.
3: 아, 이제 나왔습니까?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예.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메시지들이 좀 혼재되어 있는 게 저는 이 부분 주목해서 봤어요. 선관위 특검이 우리 야당의 투쟁의 결과물이다. 네. 그래서 안심하고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동혁 대표를 치켜 세워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봤어요.
1: 네.
3: 그러니까 결국 부정선거 이런 것들을 다 희석시키고 이 투쟁의 본질은 참정권 문제였다 이렇게 규정을 함으로써 네. 그리고 야당 투쟁의 결과라고 함으로써 네. 자, 이런 식으로 함께 싸워야 되는 거야. 네. 장동혁 대표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 서 있는 곳에서 함께 좀 싸워줘. 잘하고 있어.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1: 예.
3: 그리고 이제 애벌레가 조금 뭐 어두운 고치를 찍고 나서 나비가 날아오기 위해서는 처절한 어떤 고통이 필요하다. 이런 예. 것들도 지금 여러분들 좀 힘들고 그래도 지도부 위주로 뭉치면은 잘 될 수 있을 테니까 현실을 직시하라. 현실을 직시하라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장동혁 대표대로 가면 안 된다고 해석하겠지만 이 메시지들을 종합해보면 지도부 위주로 뭉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현실이라고 규정하시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는 거의 장동혁 대표를 밀어주는 걸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네. 봅니다.
1: 네. 뭐 아무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석이 화제가 되긴 했는데 이게 국민의힘 안팎의 시선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국민의힘 밖에서 보는 시선은 또 상당히 다를 것 같고 야당에서는 뭐 여당에서는 굉장한 퇴행이다 이런 그 비판 입장도 냈는데 또 한 가지 관심 포인트가 어제 이제 장동혁 대표가 발표한 당원 주권 2.0 시대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거기서 얘기했던 뭐 당협위원장 교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당원 주권 중심의 당 운영에 대한 메시지들이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워크숍에서 얼마나 토론이 될까요?
4: 일단 장동혁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할 때 저희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1: 그래도 뒤에 조금 있었잖아요.
4: 파악하기로는 네. 11명으로 알고 있고 네. 그럼 이제 저희 당 소속이 한 10%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1년이라는 긴 시간을 대표로 재임하는 분의 어떤 1주년 연설이라면 기자회견이라면 관례 비춰보면 좀 많은 분들이 가셔서 축하도 하고 할 텐데 이제 그런 분위기 결론은 말의 성찬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도 이제 박 전 대통령 나오셔서 그런 말씀도 네. 하셨고 연찬회니까 네. 다 같이 모여서 하니까 면전에서 서로 좋은 얘기 하겠지만 속사정이 어떠냐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 얘기를 하시지만 본인 스스로가 당대표 스스로가 지금 이 국민의힘이란 큰 정당을 이념 정당처럼 운영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현실에 맞는 것이냐.
1: 당원 정체성 확립위원회, 당 정체성 확립위원회, 보수 정체성 확립위원회.
4: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학술단체나 뭐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거죠.
1: 네.
4: 이걸 선거를 지금 총선 얘기를 하고 있는 당대표가 보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그런 행보를 한다는 것이 총선 승리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냐.
1: 네.
4: 그렇게 하면은 보수라는 울타리한테 갇혀지는 결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대

0: 사고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그럼 그 가치를 재정의한다는 건데 네. 얼마나 진짜 보수들이 그 의견에 동의할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1: 진짜 보수를 자임하고 있는 서정욱 변호사는 저 보수정책성 확립위원회가 어떤 목표를 갖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0: 아니 임기를 다한 건데 뭘 또 비참하게 맞췄다.
1: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예. 유일하게 장동익 대표만 더 굳건하게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0: 아.
1: 이 정당이라는 게 뭐냐.
0: 네.
1: 예를 들어 이 중국으로 치면 공산당하고 국민당이 국공 내전할 때요.
0: 네.
1: 공산당은 공산당의 가치 정체성을 강조하고 국민당은 국민당의 가치가 있어요.
0: 네.
1: 그리고 바로 중국 인민을 자기 당으로 끌어들이대요.
0: 네.
1: 우리가 중도로 국민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0: 네.
1: 보수의 가치를 확실하게 세운 다음에
0: 네.
1: 국민들을 우리 쪽으로
0: 네.
1: 국민의힘을 지지하도록 끌어오는 겁니다.
0: 네.
1: 이게 바로 당원 주권 정당이에요. 그럼 이게 진보당도 했지만 진보당은 진보당의 가치를 세우고
0: 네.
1: 국민이 그리 오도록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국민 중심 이거만큼 허상이 없어요. 그 장동익 대표는 당원 중심 이게 먹힌 거예요.
0: 그래서 보수 정체성 확립위원회의 지향점이나 하고자 하는 일은 당원 중심 정당을
1: 당원 중심으로 이게 보수의 가치를 세우고 국민들을 우리 쪽으로 지지하도록 끌어오는 이게.
2: 근데 조직부총장이신 강명구 의원은 오늘 인터뷰를 보니까 당원들의 마음을 먼저 얻지 못하는데 어찌 국민들 마음을 얻겠느냐.
0: 예, 그런 얘기 했죠.
2: 당원 마음을 얻어야 국민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인데 지금 변호사님은 국민은 상관없고 당원들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좀 당혹스러운데
0: 네.
2: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장동혁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양새가 된다고 해서 장동혁 대표가 저는 우쭐해 할 필요는 없는 것이 뭐 일단 말씀하시는 그런 안 물러나고 있는 상황은 뭐 본인이 부끄러워해야 될 부분이지 그 자랑은 아닌 것 같고요. 장동혁 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는데 버티고 있는 게 부끄러운 일인 것 같고
0: 네.
2: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나온 건 뭔가 현안이 있지 않겠느냐.
0: 네.
2: 지금 현재 당 지도부에 어떤 민원사항이 있고 그 민원사항을 해결해달라는 어떤 부탁에 의해서 나온 거 아니겠느냐.
0: 네.
2: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너무 정치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나는 이제 윤호갱 세력뿐만이 아니라 정통 보수 세력도 끌어안을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런 식으로 오버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 대구에 있는 분들 민심이 결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제가 전달해 드립니다.
0: 자, 우리 강성필 그 부대변인한테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3: 네.
0: 그 어제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 이후에
3: 네.
0: 그 국민의힘 안팎의 해석도 그렇고 많은 평론가들이나 이 패널들의 해석이 장동혁 대표가 부쩍 자신감이 붙어 보인다. 이 취임 1주년을 맞아서.
3: 네.
0: 그리고 앞으로의 1년을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임기를 채우겠다. 더 나아가서 총선 승리. 이건 이제 연임 의사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장동혁 대표가 많이 자신감을 가진 겁니까?
3: 자신감은 확실히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객관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전에는 그 보수 강성 유튜브에만 출연해가지고 강성 당원들만 향해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면 뭐 최근에는 뭐 YTN 같은 공개적인 예. 방송에도 출연을 하고 또 그런 앞으로 추가적으로도 그런 방송에 출연한다고 하는 걸 보니 아 내가 이제 당 대표로서 야당 대표로서 그 당 안팎에서 인정을 받는구나라고 상당히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0: 네.
3: 근데 그 이유는 전 단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림픽 공원에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한두 명 모아놓고 막 50명의 지지자 정도 있었는데 요즘 들어 뭐 당무감사하고 뭐 당협위원장 교체한다고 막 으름장 놓으니까 뭐 잘 보이려고 그런 건지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뭐 20명 넘는 국회의원들이 함께하고 뭐 한 1800명 되는 사람들이 와서 으쌰으쌰 해주니까
0: 네.
3: 아,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인기구나라고 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 국민의힘의 당원들을 상대로 본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부정 여론이 훨씬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국민의힘 안에서도 저는 그 정의롭고 합리적인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착각하면 안 된다.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지난 1년 동안 장동혁 대표는 내란 옹호 정당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 패배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도 바닥인 겁니다.
0: 네.
3: 그리고 정체성도 뭐 자유주의 시장경제주의 이런 보수의 전통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냥 부정선거 재선거인 것 같아요. 지지기반도 영남 TK가 아니라 그냥 올림픽 공원과 이제 유튜브로 바뀐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리더십도 윤호개인이 아니라
0: 네.
3: 박어개인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0: 그런데
3: 네. 강승윤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가지고 있는 그 민원이라는 게
0: 네.
3: 본인과 가까운 현역 국회의원이
0: 네.
3: 만약에 지역구를 박근혜 전 대통령 지역구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민원이 다음 총선에서 이루어진다면
0: 네.
3: 정말로 역풍받을 것이다.
0: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실제로?
3: 정가에는 네. 바닥이 좀 돌고 다녀요.
0: 그래요?
3: 근데
2: 대구에 계신 분입니다. 대구에.
3: 제가 오늘 이제
0: 아니 뭐 누군지 우리가 말만 들어도 알 것 같아요.
3: 근데 제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찬에 입장을 할 때 엘리베이터에서 쫙 문이 열리면서
0: 네.
3: 그 유영하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딱 이렇게 의전하고 가는데
0: 늘 그렇죠.
3: 장동혁 대표와 정점심 원내대표가 이제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시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의원이 같이 걸어가고 뒤따라오더라고요. 당대표
0: 네.
3: 원내대표가. 참 이것도 기이한 풍경이었다.
0: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장동혁 대표가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

0: 네. 이 카드를 꺼냈다가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조금 유보적으로 속도 조절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관철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일각에서는 다음 주에 최고위원회 열어서 통과시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소정욱 변호사가 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윤희석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거 하면은 당이 난리가 날 거다. 뭐 이런 또 관측도 있어요.
1: 저는 못한다고 봐요.
0: 못한다?
1: 하더라도 수정을 좀 해서 하든지 할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당내에 반발이 굉장히 세다. 근데 그게 이제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명분으로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당원 입장에서 볼 때 내가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당협위원장 뽑겠다는데 왜 그래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반발하는 입장에서 본인들의 논리를 표면적으로 내세우기가 좀 어려운 상황은 있습니다. 근데 네. 이거는 될 수가 없는 이유가 일단 효용성 측면에서 당협위원장 교체가 그럼 가능하냐 현직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현역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예. 예를 들어 원외들을 바꾸겠다. 뭐 예를 들어 뭐 친한계 원외 뭐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솔직히 네. 얘기하면 바꾸겠다는 건데 그 원외들이 훨씬 더 당협위원장을 오래 했어요. 현역 의원들보다.
0: 네. 못 바꾼다.
1: 총선을 지금 몇 번째 떨어졌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당협 구조상 그 당협에 속한 책임 당원들 특히나 투표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당협위원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0: 서 변호사님 못 바꾼다는데요?
2: 아, 그러면 이거 당협위원장을 당원이 안 뽑으면 뭐 장동인 대표가 다 임명할까요? 누가 어떻게 뽑아요? 당협위원장이 당협의 대표예요.
0: 당협 운영위원회에서 보통은
2: 그것도 당원이죠. 네. 운영위원회도 뽑잖아요. 당원의 대표죠. 간선제. 네. 제 말하기 그 지역의 모든 당원이 당협 대표 위원장을 뽑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0: 원론적으로는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2: 그래 원론적으로 예. 이게 명분이 있고요. 네. 큰 도도한 흐름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아마 이게 그 지도부에서 약간 이게 그 속도 조절이고 좀 부작용을 약간 해소할 절충적인 걸 좀 찾고 있지만 저는 이게 큰 방향은 그렇게 간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럼 이게 현역을 왜 못 날래요? 현역도 이게 당원들의 신임을 잃으면 뭐 저는 날릴 수 있다고. 충분히 봐요.
0: 아니 어디서 방송하면서 서 변호사가 뭐 김재섭, 김용태 뭐 다 날아갈 거다 이렇게
2: 예를 들어서 이제 반 당권파 네. 이름을 들은 거고 김재섭 같은 경우는 대안이 없죠. 도봉에 누가 해요? 그런데 예. 예를 들어 배현진 의원이다 이런 경우는 이제 송파니까 예. 그런 경우는 이제 문제될 수 있다 네.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게 교체율이 낮다 하더라도 네. 하더라도 이게 장동훈 대표는 좋은 게 네. 그러면 이게 당원들의 뭔가 지지를 받잖아요. 네네. 다음에 전당대회 할 때 이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3: 그러니까 근데 제가 순수하게
0: 잠깐만 일단 네, 우리 네. 저 윤희석 대변인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먼저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1: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24년 총선 때 저희 당에서 경선을 할 때요 지역별로 민심 당심 비율을 차등을 뒀어요.
0: 그랬죠.
1: 그러니까 저희 당 세가 약한 지역은 민심 8 당심 2로 결정을 했어요.
0: 예.
1: 그럼 그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그 룰을 그렇게까지 정한 주역이 예를 들어 이철규 의원 예. 뭐 이런 분들이에요. 예. 그분들의 생각은 뭐겠습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네. 그때 그냥 당신 100%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공직선거 나갈 후보를 정하는데 네네. 그러면 그때 정신과 지금의 정신이 왜 이렇게 다를 거냐를 생각을 해보면 네. 당원 100%로 당협위원장을 결정하자는 얘기는 결국은 그걸 추진하는 사람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작동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런데 그게 효용성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0: 알겠습니다.
3: 제가 서정욱 변호사님한테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네. 그럼 만약에 당협위원장을 이제 경선으로 선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단독 후보가 아니면. 그럼 만약에 장동혁 대표 지역구에 김태흠 전 지사가 내가 당협위원장 하겠소라고 나선다면 장동혁 대표와 김태흠 전 지사는 경선을 하나요?
2: 그렇죠. 그걸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김태흠도 그 지역구를 복귀를 노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장동희 대표가 내를 희생해서라도 네. 원칙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본인의 이익이 훼손되더라도 예. 그래서 이게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0: 설령 김태흠 지사한테 뺏기더라도 당협위원장 자리를 뺏기더라도 예. 이걸 하겠다.
4: 그런데 이제 장동혁 대표는 셈법이요. 이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약간 남는 장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되면 진짜 자기가 이겨낸 거고 당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게 한 거고 안 되더라도 중진 의원이나 다수 이제 국회의원들을 당원 주권주의에 반하는 기득권자 프레임으로 넣어가지고 적대화해가지고 소위 민주당이 전당대회 때 팀 정청래에서 나왔던 메시지 있잖아요. 160명의 국회의원을 160만 당원이 이긴다. 뭐 그런 식으로 또 갈라치기 해가지고 당원은 우리 편 현역 의원들은 나 물러나라고 하는 사람. 예.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싹 갈라서 결속 다지려고 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남는 장사라고.

0: 수도 있죠.
1: 알겠습니다. 이 얘기 짧게 해볼게요. 그 개혁신당 지금 이준석 대표 사퇴 얘기가 어제 오늘 뉴스인데 천하람 의원이 주변에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사퇴하게 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했다는 그런 뉴스도 들려요. 그러니까 왜 그 이준석 대표가 사퇴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진단들이 있었고 대강 알겠고 이제 개혁신당의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우리 윤 대표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 일단 개혁신당에 이준석 대표가 빠진다면 물론 네. 탈당은 안 했지만 당대표가 이준석이 아닌 개혁신당을 상상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1: 네.
2: 그리고 당에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지역구 의원인데
1: 네.
2: 그런 핵심이 당대표에서 빠진 상태. 그럼 누군가 이제 대체를 해야 될 텐데 지금 뭐 천하람 원내대표 대행 체제가 됐잖아요. 근데 그 과거 같은 그런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겠죠. 결론은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직에서 사퇴를 했다는 것은 개혁신당을 만들어서 본인이 시도하고자 했던 정치적인 어떤 방향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뭐 어떻게 보면 이준석 당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네. 정치 결사체가 제대로 앞으로 작동할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봐야 되겠죠.
1: 우리 강민호 사께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0: 네.
1: 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사퇴에 대해서 내부 갈등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총선 준비와 관련된 노선을 놓고서.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의견이 관철이 안 되니까 아 이렇게 내 의견을 안 따라주면 내가 굳이 당대표를 해야 되냐. 이래서 뭐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당대표를 사퇴한 게 아니고 결국 자기 의견이 관철이 안 돼서 던졌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후에 개혁신당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유지가 될지
0: 네.
1: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0: 사실상 저는 해체 수순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1: 해체.
0: 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진단하기로는 이준석 의원 외 다른 의원들은 개혁신당에서 공천받아서 다음 총선에 나갈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1: 없다.
0: 네. 네. 승산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말을 들을 생각이 없고 경기 남부 쪽으로 출마를 권한다는데 그 개혁신당 공천 받아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1: 네.
0: 그걸 못 받아들인다는 거고 거기서 이제 좌절감과 절망감 느꼈을 텐데 이준석 의원은 개인적으로 그럼 정치적 활로를 국민의힘에 입당하거나 뭐 합당을 추진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느냐?
1: 네.
0: FM 코리아라고 이제 그 커뮤니티 있잖아요. 이준석 네. 후보를 열렬히 지지하는 의원을.
1: 네.
0: 근데 거기에서는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해요. 국민의힘 싫어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들어가려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유일한 네. 명분은 내가 국민의힘 가서 다시 당권을 잡겠다.
1: 네.
0: 국민의힘을 내가 개혁하겠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1: 네.
0: 근데 그러려면 더 좀 서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네. 개혁신당에서는 내가 답이 없더라. 해보니까 안 따라주더라 나를.
1: 네.
0: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있는 게 국민의힘이야.
1: 뭐
0: 그런 식으로 빌드업 하는 걸로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광고 듣고 와서 2부에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아니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5: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 수력원자력.

0: 예, 민주당도 오늘 인천에서 의원 워크샵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김민석 대표가 이제 기조 강연을 했습니다. 그 영상부터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1: 이번 전당대회는 어느 때보다도 치열했습니다.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왜 치열했는가? 우리의 차이는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덮어두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른바 ABC입니다. 그 ABC로는 가치와 이익의 분리라는 패러다임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그 방법론의 차이 내지는 인식의 차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청래 대표님은 대표적인 중도는 없다론자입니다. 그에 반해서 저나 또는 아마 저는 대통령님도 비슷한 생각일 거라고 봅니다. 우리의 원래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의 중도 보수로의 확장이 필요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는 내란 이후에 불가피하기도 하다라고 보는 의견이 있는 거죠.
0: 자, 그 내용인즉슨 어쨌든 민주당 내부에 지난 전당대회에서 불거졌던 노선 차이에 대해서 그 차이가 있는 건 인거들이 인정하고 이걸 어떻게 풀까 뭐 이런 얘기의 요지의 얘기입니다. 근데 저 강연이 끝나고 나서 정청래 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김민석 대표의 소위 방법론 차이에 대한 유감, 이게 제목이에요. 굉장히 길어가지고 제가 앞에 몇 줄만 읽어드리면, 오늘 의원 워크샵에서 제 실명을 거론하며 김민석 대표 자신의 논리 전개의 도구로 사용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소위 중도론에 대해서 김민석 대표와 대화를 나눈 것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불과 1, 2분이 전부다. 어제 잠깐의 대화가 오늘 프레젠테이션의 소재가 될 줄은 정말 몰랐다. 깜짝 놀랐고 당황스러웠다. 거두절미 앞지르고 본인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기 위해 직전 전당대회 경쟁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은 거의 폭력적이다. 내가 말한 중도는 없다는 말은 전제가 있다. 여당은 여당다울 때, 소위 중대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이 야당다울 때 야당을 지지한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길게 썼어요. 어쨌든 김민석 대표가 이제 본인의 그 이 중도는 없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저렇게 의원 워크샵에서 면전에서 그걸 비판한 듯한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한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유감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굉장히 톤이 센데 밝혔는데, 이게 전당대회 끝나고 좀 통합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 좀 분위기 깨지는 거 아니에요? 강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2: 근데 뭐 이미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아무리 이제 봉합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화합하고 우리 가자고 해도 사실 사람의 감정이 남아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후보자들이었던 분들도 사실 본인은 괜찮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지지자들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후유증은 저는 좀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2: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어떤 노선 투쟁이라든지 구조적 다수라든지 이런 얘기보다는 지금 우리 눈앞에 놓인 부동산 문제라든지 국가 문제라든지 아니면 안전 문제, 뭐 어떻게 해서 지금 제주 장민환 씨 실종 사건 같은 것을 보완할 것인가, 이런 눈앞에 닥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화력을 모아야지 지금 노선 투쟁을 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2: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정청래 의원께서 뭐 다소 조금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이 정청래 정치 일생 일대의 기회다. 지금 포용하는 모습 먼저 손 내밀면은 그게 이제 정치가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노선 투쟁보다는 먹고 사는 민생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3: 제가 그 민주당 상황을 보면, 물론 저희 당 상황도 지금 복잡하지만 진짜 한가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대표 셋이 뭐 운동권이라고 꼭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은 뭐 노동운동 하신 그리죠. 것도 있고 네. 686 아닙니까? 그 세 분들이 치열하게 경쟁해서 한 사람이 이제 당 대표가 됐는데, 여당 대표니까 뭐 정책 얘기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장도 좀 찾아가고. 근데 지금 김민석 현 대표가 마치 이론가처럼 나와가지고 스티브 잡스처럼 해가지고 막 설명을 해요, 강의를 해요. 넥타이 풀고
0: 네.
3: 그런 이미지 정치 할 때가 아니고
0: 네.
3: 정청래 의원도 마찬가지로 마치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내가 생각하는 이론은 이런데 이게 다르고 방법론이 어쩌고 이런 얘기하고 있어. 글이 너무 길어서 제가 읽을 수가 없어요.
0: 네.
3: 이럴 때냔 말이죠. 그 당의 정체성은 뭐냐는 거예요. 결국은 40년 전 운동권에 있었던 학생들이 갖고 있던 생각을 40년 지나서 권력을 갖고서 실현하겠다는 거냐.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권력을 잡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0: 그런데 강 변호사님, 이게 예. 물론 이제 그 김민석 대표의 그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이 불쾌감을 표한 거긴 하지만 다른 각도로 생각해보면

0: 노선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좀 일종의 노선 투쟁이라기보다도 토론으로 그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1: 네, 유의미한 논제를 던졌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글을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 본인이 평소에 해왔던 이야기가 정청래 의원이 중앙선에는 차가 서 있지 않다. 항상 양차선에 차가 서 있지 중앙선에는 네. 차가 없다. 네. 그게 이제 중도는 없다라는 표현인데 네. 본인이 그렇게 말했던 진위는 네. 이게 투표 때는 스윙보터들이 결국에 한 당을 지지하지 않느냐. 네. 그런데 여당은 여당다울 때 스윙보터들이 여당을 지지하는 거고 네. 야당은 야당다울 때 스윙보터들이 지지하는 거니까 네. 이 중도 소위 스윙보터들을 끌고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주당다워야 된다. 네. 민주당 다울 때 스윙부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내 지론인데 마치 이론적으로 아예 우리나라에 중도는 없다는 식으로 오용하면 되느냐 이제 요 이야기예요. 네. 이제 그게 매우 모욕적이고 불쾌하다 이렇게 지금 이제 표현까지 쓰셨는데 근데 이제 토론의 의제를 던졌다고 저는 가정을 하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정청래 대표 말이 그럴듯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김민석 대표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중도를 포섭하기 위해서는 더 우리는 짠물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네. 해석이 되거든요. 네. 더 민주당답게 국민의힘의 과거에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독재 세력이나 친일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강한 목소리를 내고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해야 네. 우리다운 게 되고 그러면 중도들이 우리한테 온다는 진단인데 네. 이게 틀렸다라는 것이 지방선거 때부터 증명이 됐는데도 네. 저런 말씀을 하시면 네. 글쎄요. 저는 좀 현실에 안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0: 자 그러면 팀 정청래 우리 서정 변호사님.
2: 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민석 대표가 이게 100% 잘못한 거죠.
0: 네. 100% 잘못했다?
2: 예,
0: 네.
2: 승자는요. 일단 이게 먼저 포용하고 껴안아야 되잖아요.
0: 네네.
2: 지금 예를 들어 왜 명청대전 전당대회 끝났는데 지지율이 올라갈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전당대회 끝났는데 안 올라가고 더 떨어진 여론조사가 더 많아요.
0: 네.
2: 왜 그럴까요?
0: 네.
2: 이거는 이게 물론 정청래 팀이 흔쾌하게 승부하는 것도 있겠지만
0: 네.
2: 이긴 사람이 더 포용하고 더 껴안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노선 논쟁은 좋아요. 그런데
0: 네.
2: 이 자리가 논쟁이 됩니까?
0: 네.
2: 김민석 혼자 마이크 들고 혼자 턱까지 떠드는 자리에 정청래 대표가 이 페이스북 아니면 어떻게 반론하죠?
0: 네.
2: 말이 일방적인 대표로서 주장이잖아요.
0: 네.
2: 제가 정청래라도 엄청나게 기분 나쁘죠.
0: 배려가 부족했다.
2: 저는 이게 정청래 대표 주장을 보면 장동혁 대표가 떠올라요.
0: 네.
2: 그 비슷합니다.
0: 네.
2: 다 이게
0: 인정하시네요. 그러니까 비슷한
2: 당원
0: 걸.
2: 중심으로 간 다음에 중도를 끌어들이자는 거죠.
0: 예.
2: 우리가 항상 그 양쪽에 집 토끼 잘 돌보고 화목하게 잘 지내면 산에 있는 토끼가 양쪽을 보다가 저쪽이 넣네 이렇게 내려옵니다.
0: 네.
2: 아니 산에 토끼 잡으러 가는 사람이 어디냐고요.
0: 네.
2: 신기루를. 따라서 저는 정청래 대표나 장동희 대표 논리가 맞고 김민석 대표가 이걸 일방적으로 정청래를 예를 들면서 일방적으로 강의를 했잖아요.
0: 예.
2: 그러니까 불쾌감이 있죠.
0: 아니 지금 우리 강수영 변호사 시종일관 파한대소인데 서정 변호사 얘기하시는 동안에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1: 아니요. 저 집토끼들이 화목하다고 해서 산토끼들이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집토끼들이 하고 있는 얘기가 부정선거 뭐 이러는데 산토끼들이 가냐고요.
3: 아니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은 해요. 물론 예. 그런 프레젠테이션으로 좀 정책 얘기 좀 하고 먹고 사는 얘기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거기서 좀 얘기를 해보면 선거는요. 승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승복을 해야지 민주주의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주류 비주류가 항상 있어 왔잖아요. 그러면 선거에서 어쨌든 이겼어요. 그럼 당대표로서 예우를 해줘야 되고 그 당대표가 자기가 앞으로 이 당을 이끌어가는 그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0: 네.
3: 그러면 최소한 어느 정도는 참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나중에 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선거라고 하죠.
0: 네.
3: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유시민 작가도 계속 구조적 다수에 대해서 공격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계속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당원과 지지자들도 있기 때문에 김민석 당대표께서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방향 제시를 한 건데 굳이 페이스북에까지 이렇게 남겨가지고 본인의 반대를 표시한다는 것이 저는 과연 패자로서의 맞는 태도인가?
2: 제가 10초만 반박할게.
0: 하세요.
2: 제일 좋아하는 좌파의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죠.
0: 예.
2: 노무현 대통령이 중도로 많이 갔죠. FTA나 군대 파괴나. 그런데
0: 예.
2: 지지율이 얼마가 되고 대참패를 하고 이명박 대통령한테 대참패했죠. 그러니까 제 말은 역사적으로는 노무현이 잘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현실 정치에서 중도 쪽으로 가고 지지층을 버렸을 때
0: 네.
2: 얼마나 패배할 수 있는 게 노무현 대통령 때 많이 당해봤잖아요.
3: 그런데 네. 우리는 우리는 단 한 번도 지지층을 버린다고 한 적 없고 단단하게 네. 결집한가 한 것처럼 중요한 것처럼 외연을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2: 노 대통령이 지지율 10%까지 떨어지고 네. 총선 참패하고 정권도 최대 표차로 정동졌잖아요.
3: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 자서전 읽어보면
0: 그게 지지층을 버렸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2: 중도로 역사적인 평가는

0: 네. 제가 좀 얘기할 텐데 네. 지금 남의 당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안에 제가 아까 보수만 주창해서 되겠냐 말씀했는데 예. 세 번을 실패했습니다. 최근에 최근 16년도 20대 총선부터 뭐예요? 진박감별사. 그래서 망했죠. 그다음에 20년도 미래통합당 보수가 통합만 하면 이긴다. 그래서 또 졌죠. 그다음에 24년 22대 총선 뭐예요? 반국가 세력이 있다. 국가 전복 세력이 있다.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가겠다. 이 노선으로만 갔다가 또 망했어요. 근데 지금 서정 변호사 말씀만 들으면 집토끼만 쫙 잡으면 산토끼가 알아서 내려온다는 얘기인데 저는 거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네 번째 실수를 또 하라고 부추기시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1: 그 양당 내부의 지금 이른바 노선 갈등, 노선 투쟁이 좀 비슷한 양상인 것 같아요. 이게 이른바 당원 주권으로 표명되는 중심론이냐 아니면은 외연 확장하냐 네. 이 어쨌든 노선이 부딪히고 있는데 총선 앞두고서 양당 모두에서 또 공천과 결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흥미롭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지지율 얘기 좀 해볼게요. 어제 이제 39% 최저 지지율이 나왔는데 뭐 조금 회복된 지지율도 나오긴 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어제 이례적으로 좀 반응이 나왔고 이제 오늘 김어준 씨는 아침 방송에서 이게 3자 찍은 게 아마 이재명 대통령 정치 인생 최초의 실현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대표가 물론 이제 3개월이라는 앞으로 조금 이제 그 유예 기간을 두긴 했지만 한 10% 지지율 올리겠다. 그리고 막 속도전을 피고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당의 통합을 위해서도 또 국정 운영 동력을 위해서도 그래서 지금 이 지지율 어떻게 해석하는지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우리 강 변호사님부터.
2: 네, 오늘자 NBS 지지율은 또 대통령 지지율이 50%로 나왔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것보다도 항상 그 정당 지지율을 보는데,
1: 네.
2: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뭐 조원희 씨 그 여론조사 보면 항상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와요.
1: 네.
2: 40% 가깝게 30몇 퍼센트 나오는데,
1: 네.
2: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 보면 항상 20%대 초반. 네.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뭐 전화 ARS냐 전화 면접이냐 이 차이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전 종국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해석을 넘어서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내려가는 추세라는 것은 분명히 직시를 해야 되고 근데 그 원인을 김어준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기존 지지층 외면하니까 이렇게 되지 않느냐
1: 네.
2: 계속 이대로 가다가 폭삭 주저앉을 거다라는 그 경고를 듣는 것이 아니고
1: 네.
2: 그쪽을 들으면 안 되고 국민들의 민생 오늘 김민석 대표가 제일 저는 규정을 했다고 봅니다. 결국 지지율이 내려가는 원인은 지난 1년 동안의 기대감보다는 기대 때문에 높은 지지를 보여줬는데 현재 1년 지났을 때는 앞으로 나아질 것 같지가 않다라는 사람들이 네. 좀 늘어났다는 거예요.
1: 네.
2: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 그게 무슨 뭐 검찰개혁에 희미했다. 개혁이 선명하게 안 됐다. 그게 아니죠. 부동산
1: 네.
2: 문제든 민생이든 뭐 청년 실업이든 이런 것들에 대한 실천적 정책 고안 그리고
1: 네.
2: 대안 제시 이걸 고민해야 되니까 김어준 씨 방향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1: 네, 우리 지금 강수영 변호사가 말씀해 주신 여론조사는 그 엠브레인 퍼블릭과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26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서 공개한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지지율 어떻게 보세요, 서 변호사님?
3: 대통령 지지율인데 이거 앞으로도요 큰 네. 추세는 계속 우하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1: 왜요? 왜 어떤 이유 때문에?
3: 뭐냐면 이게 그 전부 다 지지율 하락 원인을요.
1: 네.
3: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보안 사건이든
1: 네.
3: 또 이게 사법부 장악이든 공소시효든 뭐 이게 해결할 게 없잖아요. 방법이
1: 악재들만 있다.
3: 그렇죠. 이게 네. 방향 전환이 안 돼요.
1: 네.
3: 가장 문제가 이재명 김민석 체제의 문제는요. 조금 전에 뭐 외연 확장 중도 이야기했죠. 외연 확장한다고 노선 차이를 했잖아요.
1: 네.
3: 자, 그러면 조희대 씨 이게 중도가 좋아할까요?
1: 네.
3: 그다음 보안 사건 다 없앴다. 중도가 좋아할까요? 저는 안 좋아한다 봅니다.
1: 네.
3: 그럼 이게 중도 확장하려면 보안 사건도 두고
1: 네.
3: 또 이게 사법부도 좀 존중하고 그다음에 공소시효까지 언급했잖아요.
1: 네.
3: 김민석 그 중도가 좋아할까요? 또 이게 연임 안 한다고 대통령 한마디 해라 했는데 오늘 MBS 보니까 연임 하면 안 된다는 게 60몇 프로 있더만요.
1: 예.
3: 중도가 좋아하는 걸 하진 않으면서 야 우리 외연 확장하자 정청래 잘못됐다.
1: 네.
3: 이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1: 네. 그래서 그런지 그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한테 조작기소특검법에 포함되어 있는 공소취소 조항 이걸 계속 포함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중앙일보에서 했는데 포함해야 된다고 답한 의원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박균택 의원. 그다음에 5명은 포함하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명은 모르겠다. 뭐 등등 이렇게 나왔는데 기류가 좀 달라졌잖아요. 이게 지방선거 전에는 뭐 그냥 그 즉시라도 통과시킬 것처럼 밀어붙이고 공취모, 공소취소 의원 모임 이런 것까지 구성했다가 권칠승 명책위 의장이 박성룡 대변인이 뭐 8월 내에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 했더니 이거 개인 의견이다.
4: 네, 맞습니다.
1: 당의 의견 아니다. 확실히 이게 기류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정욱 변호사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중소층이 중도층이 상당한 거부감을 갖는 이슈에 있어서 변화된 모습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석연 위원장이 정확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대통령이 주변에 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예스맨들 그 주변 사람들을 좀 잘 관리하라 이 말씀 하셨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제일 정확하게 상황을 보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부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1: 네.
0: 예를 들어 박균태 의원이나 박성준 의원은 뭐 굉장히 강한 이재명 대통령 뭐 지지자라고 볼 수 있는데
1: 네.
0: 공치모를 주도했던 박성준 현 대변인과 법률 주치의를 자처하던 박균태 의원 그 두 분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알잖아요 네. 우리는. 근데 대통령께서 그건 과연 어떤 판단을 하느냐 뭐 그건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민주당 내에서 그래도 다행스럽게 객관적으로 볼 때 다행스럽게 이 움직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당대회를 통한 어떤 민주당 내에서의 권력 지형이라든지 민심의 향방 이걸 그래도 감지를 잘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1: 강성필 부대변인 이거 할 수 네. 있을까요?
4: 저는 당연히 공소 취소 그 조항은 저는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1: 아니 본인의 의견 말고
4: 아, 제가 전망 제가 전망도 저는 안 할 거라고 보고요.
1: 안 할 거다.
4: 제가 느끼고 네. 있는 당내 분위기도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1: 네.
4: 그러니까 저희가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 가지고 이 검사의 불법적인 내용을 우리가 유죄로 확정만 하면 되면 그 이후에는 술술 자연순리대로 풀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렇게 무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전 당내 전반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1: 네.
4: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다만 이제 여론조사 보면 저는 항상 추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뭐 이것저것 다 여론조사 참고 할 필요 없다. 정기적으로 하는 우리가 갤럽, 리얼미터, 뭐 MBS 정도만 보면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대통령께서 4년 연임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좀 밝혀주는 게 좋겠다라는 게 국민들의 의견이 60%가 넘는다고 하면
1: 네.
4: 저는 또 그 대통령께서 이 정도는 또 언급하실 수도 있겠다.
1: 아, 언급할 수 있다.
4: 네, 뭐 어떤 적절한 기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네. 사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1: 예.
4: 아, 지금 우리 계속 대통령 지지율 떨어졌다고 여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지지율이 떨어져서 데드크로스가 났다는데
1: 네.
4: 어떻게 연임을 합니까? 개헌을 네. 두 번이나 해서
1: 네.
4: 그렇기 때문에 오. 이런 것들은 털고 가는 것이 좋고 어쨌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던 것은 부동산과 주가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만에 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부동산은 대출 규제와 관련된 것들을 조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풀어주고 주가도 지금 안정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면 그 지지율은 반등될 거라고 봅니다.
1: 또 한 가지 지금 그 여당이나 대통령 지지율에 굉장히 부정적인 악재로 등장한 게 이 제주 실종 사건 처리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에 대한 대응 속도나 대응 방식이 조금 좀 이해가 안 가는 면이 네. 있어요. 제주경찰청장이 오늘에서야 사과를 했고 행안부 장관이 어제서야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여론은 들끓고 있는데. 그리고 이건 제가 여러 방송에서 좀 의문이라고 얘기한 게 경찰개혁 지금 추진단 구성했잖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김남희 의원을 단장으로 구성을 했는데 왜 현장에 안 가죠?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은
4: 그렇죠.
1: 그 각 당이 대응하는 게 현장부터 가서 일단 제주 서부경찰서부터 방문하고 이렇게 대응을 하는데 어떠세요? 강수영 변호사 보시기에 전반적으로.
2: 민주당 내부의 메시지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현장에 가는 것도 메시지잖아요.
1: 그렇죠. 메시지죠.
2: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저는 뭐 내심까지 알 수는 없지만
1: 네.
2: 민주당 내부에서 내심 이거 괜히 자꾸 이렇게 화제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1: 이게 보안수사권 문제로 돌아올까 봐.
2: 그렇죠. 보안수사권하고 연결이 안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선을 그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다 보면 이게 계속 일이 커지고 이슈가 되면 좋을 게 없다라는 인식을 혹시
1: 아니,
2: 하시지
1: 근데
2: 않나.
1: 이게 민주당의 의중과 관계없이
2: 그럼요.
1: 큰 이슈가 돼 있어요.
2: 그럼요. 그거는 그렇게 네. 선 긋는다고 불이 꺼지는 게 아닙니다.
1: 예.
2: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그 나서는 과정에서 보안수사권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는 것도
1: 네.
2: 이거는 선 긋는다고 잘리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문제고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민주진영 안에서도 경고를 해왔어요. 이렇게 될 거라고.
1: 네.
2: 예견된 일이 벌어진 겁니다.
1: 네.
2: 현실을 직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보안수사권하고 이 사건하고 관련 없다. 선거받자 소용이 없어요. 국민들 인식 속에서는 이미 경찰은 신뢰할 수 없는 조직으로 지금 걱정되고 있고
1: 네.
2: 이걸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1: 예.
2: 그러니까 지금 당이 좀 이걸 주춤주춤 하다가는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다.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는 것 왜 불가능합니까? 네. 충분히 논의.

0: 할 수 논의해야 있습니다.
1: 된다. 네. 서 변호사님, 이 문제 대안.
2: 저는 이게 지금 여성들이 왜 이재명 정권을 떠나가느냐.
1: 네.
2: 두 명의 장씨 때문이에요.
1: 두 명의 장씨라면
2: 장용기, 예. 장미란.
1: 장미란.
2: 여기에 여성들은 잠재적인 피해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왜 검찰 수사권을 없애느냐. 불만이 많아요.
1: 네.
2: 그리고 경찰이 어떻게 경찰 개혁을 스스로 합니까? 개혁이라는 게 다른 기관이 견제 균형이죠. 저는 검찰에서 옥상으로 총리실을 만들어봤자 안 되고
1: 네.
2: 결국 검찰의 통제 필요합니다.
1: 네. 자, 우리 강 부대변인.
3: 저는 민주당이
1: 네.
3: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하고 이 그 장미지 실종 사건하고 이제 연결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1: 네.
3: 저는 그냥 우리가 어쨌든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이 보안수사권까지 폐지되면은 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라고 우려하고 있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피하지 말고 대책을 빨리 강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1: 예.
3: 다만 국민의힘도 저희 비판을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최영중 국민의힘 시의원 이분에 대해서는 왜 얘기 안 하는 겁니까? 이거는 검찰판 장윤기 사건이에요. 이 최영중 그 시의원이 4명의 미성년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1: 네.
3: 통신영장, 압수수색영장 어떻게 했습니까? 반려했어요. 누가?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네. 균형감 있게 저는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1: 자, 우리
4: 검찰을 옹호하고 경찰을 뭐 비판하고 그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양 기관에 다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서로 견제하게 만들자. 이게 핵심이죠. 서영교 위원장 논리를 지금 갖고 오신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민주당 메시지가 굉장히 잘못 나와가지고 보안수석 이거 보안수석권 있는 지금 보안수석권 있습니다. 보안수석권 있는 상태에서 지금 경찰이 사건 암장하려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 네.
4: 그럼 보안수석권 때문에 그럼 이렇게 된 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3: 아니에요. 예.
4: 그러니까 메시지가 네. 틀어졌죠. 네. 결론은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재명 대통령 대표 시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수사기소 분리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경찰에 다 수사권 주면 안 된다.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영상이 남아있어요.
1: 네.
4: 그때 그 정신은 뭐냐? 다시 한번 돌아보셔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가 굉장히 폭발력이 커요. 그래서 여당에서 뭐 이거는 이제 정치적 유불리 이런 걸 떠나서 책임 있는 집권당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대응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승부사들 네 분과 함께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CBS
1: 1분 기상 정보입니다. 오늘 밤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그 밖에 남부지방도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도 충청과 남부지방, 강원도에는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80mm까지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천둥, 번개와 함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고 수도권에도 내일 곳에 따라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9월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오늘도 33도 안팎의 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내일부터 대부분 지역에 비나 소나기가 지나면서 낮 기온이 오늘보다 낮아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내일 30도 안팎의 낮 기온이 예상되고 서울의 경우는 내일 아침 최저기온 25도, 낮 기온은 32도를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예상되고 글피인 주일에도 비 소식이 있는 상태입니다. 기상정보입니다.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0: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5: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5: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5: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5: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한판 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 조금 특별한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아, 행복하자, 행복해지려고 사는 거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과연 행복이 무엇일까, 꼭 행복해야 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30년간 행복을 연구해오신 분이 나오셨습니다. 서은국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님과 행복에 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0: 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이런 질문을 일단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행복 전문가로 행복을 연구하시니까 교수님께서는 행복하신가? 이 질문 많이 받지 않으세요?
1: 많이 받습니다. 네. 많이 받는데 뭐 제가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행복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등등을 네. 하는데, 사실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늘 좀 행복해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네. 사실은 그것도 늘 우울한 것과 마찬가지로 약간 문제예요.
0: 아, 늘 행복하려고 하는 것도
1: 그죠. 또 늘 행복한 상태에 있는 것 자체도 네. 사실은 그거는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 네. 어쨌든 이렇게 연구들을 보면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95% 이상의 시간에 네. 불행보다는 약간 행복해요.
0: 대부분의 시간 행복하다. 네.
1: 막 뭐 안 좋다 불행하다 뭐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작은 소수의 시간을 우리가 너무 좀 확대해가지고. 네. 마치 인생 자체가 막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네. 사실은 냉정하게 생각하면 네. 그거는 사실과는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
0: 네. 네. 교수님, 제가 궁금한 게 행복에 관한 정의인데요. 네. 어떤 상태를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1: 그거는 뭐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떤 무슨 교주 같은 사람의 행복은 이런 거야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0: 그래도 어떤 이론적이거나 학문적인 정의 있죠, 같은 게 있을
1: 있죠.
0: 텐데.
1: 있을 때 오랫동안 사실 이 행복 그러면 떠올리는 우리의 어떤 이미지는 네.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히랍 철학자들 중에서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를 우리가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간명하게 얘기하면 행복이라는 게 지금 현대인들이 쓰는 행복과는 좀 얘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네네. 좀 되게 거창하게 네네. 어떤 가치로운 삶을 구현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네네. 또 하나는

0: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인생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지만
1: 네.
0: 그런 것 자체가 어떨 때는 목적이 아닌 것들이 많잖아요.
1: 네네.
0: 우리가 무슨 회사 다니는 게 중요하지만 그게 인생의 목적은 아닌데.
1: 그렇죠. 예.
0: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그럼 나는 인생을 왜 사는 거야?
1: 네.
0: 했을 때 그 종착지가 약간 행복이야. 이런 어떤 메시지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얘기를 했고 우리가 네네. 어디서 많이 읽어보기도 하고 듣고 해가지고 행복이 결국 종국적인 내 삶의 목적이야.
1: 네네.
0: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1: 네.
0: 사실은 그거는 어떤 그럴듯한 인문학 스토리지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1: 네.
0: 사실은 약간 F학점을 줘야 되는
1: 네.
0: 어떤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생각의 어떤 뭐랄까 패러다임이 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계속 어떤 계속 쳇바퀴를 도는 공회전을 하는 일을 계속 경험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그러면 과학적으로는 어떤 상태인가요? 행복이라는
0: 어떤 상태라기보다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어떤 대단한 학자가 앉아가지고
1: 예, 예.
0: 행복은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1: 네네.
0: 사실은 과학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뭐랄까요 결론을 내가는 것이잖아요.
1: 네네.
0: 그랬을 때 긴 얘기를 짧게 하자면 초기에 이제 행복이 뭐냐라는 질문을 2000년 동안 얘기했지만
1: 네네.
0: 그거는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1: 아.
0: 근데 과학은 그게
1: 예.
0: 아니고
1: 예.
0: 그러면 이렇게 시작해보자 거꾸로
1: 네.
0: 사람들에게 당신 얼마나 행복하냐 물어보자.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 드러하다.
1: 네.
0: 그럼 그 사람들의 경험적인 특성이 뭔가를 보자.
1: 네.
0: 그런 식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1: 네.
0: 크게는 행복한 사람들이 덜 행복한 사람에 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삶이 만족스럽다.
1: 아, 삶의 만족도. 예.
0: 또 하나는 긍정적인 정서,
1: 뭐 네.
0: 즐거움이라든지
1: 네.
0: 이런 정서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확실히 자주 느껴요.
1: 반면에
0: 부정적인 정서, 당연한 얘기지만 뭐 우울이라든지 불안 같은 거는 덜 느끼고
1: 네.
0: 이게 뭐 한두 명의 얘기가 아니라 수만 명의 자료를 계속 보면
1: 네.
0: 이 어떻게 얘기하면 이 세 발을 가진 수툴 같이
1: 네.
0: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요 세 가지 경험이 핵심적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위에서 아래로
1: 네.
0: 위로 아래에서 위로 결론을 이제 내다 보면 그런 세 가지 것이 행복감에 있어서는 중요한데 행복이 그것이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1: 네네.
0: 이런 얘기죠. 행복 경험의 핵심 내용은 그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1: 그러니까 삶의 만족도와 또 긍정적인
0: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가 비교적 적은 것.
1: 부정적인 정서가 적은 것.
0: 적은 것.
1: 예.
0: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정서를 완전히 없는 것이 이상적이다.
1: 예.
0: 그거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부정적인 정서, 긍정적인 정서 다 쓰임새가 있는 거거든요.
1: 그렇다면 이게 주관적인 거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행복의 기준이라는 거는 없는 것 같고
0: 네.
1: 각자가 느끼는 삶의 만족도,
0: 맞습니다.
1: 각자가 느끼는 어떤 긍정적인 뭐 즐거움,
0: 맞아요.
1: 네.
0: 맞아요.
1: 이런 걸 텐데,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그냥 어른들이 많이 하시는 얘기가 생각하기 따라 달려 있다. 그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0: 저는 뭐 한계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1: 예.
0: 뭐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그런 면도 있죠. 그래가지고 뭐 우리 흔히 뭐 감사하는 생각을 갖자,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1: 네,
0: 그게
1: 네.
0: 약간 도움이 돼도.
1: 네.
0: 여기서 크게 놓치는 바는 뭐냐면 행복은 본질적으로
1: 네.
0: 아주 간명하게 얘기를 하면 즐거운 경험의 합이에요.
1: 즐거운 경험의 합이다. 네.
0: 그런데 이 즐거움은 내가 뭐 자기 최면을 걸지 않는 이상
1: 네네.
0: 뭔가 내가 의지로 생기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1: 네.
0: 쓰임새가 있어요.
1: 네.
0: 그리고 제가 이 헤드폰을 보고 너무 즐거워.
1: 네.
0: 이건 약간 뇌가 제대로 작동 못하는 뇌거든요.
1: 예. 이상한 거다.
0: 그런
1: 예.
0: 이상한 거죠. 예. 그랬을 때 이런 정서적인 시스템은 우리 어떤 설계상
1: 네.
0: 진화의 설계상
1: 네.
0: 우리의 생각과 독립적으로 진화가 됐어요.
1: 네.
0: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어떤 논리적인 이성과 생각을
1: 네.
0: 어느 정도 그것과 무관하게 지멋대로 놀도록 작동을 하고 그게 또 장점이기도 하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에서 이쪽을 참견을 해가지고
1: 네.
0: 고치는 것이 한계가 있죠.
1: 네. 근데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즐거운 경험

0: 총합이라면 이게 어떤 자극 같은 거일 텐데.
1: 그렇죠.
0: 예. 근데 그게 너무 많아도 즐거운 경험의 총합이 늘 즐거운 상태여도
1: 네.
0: 그게 행복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1: 네, 그 총합의 문제가 아니라
0: 예.
1: 약간 아까 얘기한 즐거움 대비 약간 부정적 경험의 어떤 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많아도 뭐 100개 대 50개가 될 수도 있지만
0: 예.
1: 적어도 10개 대 5개. 중요한 거는 그 양이라기보다는
0: 네.
1: 상대적인 어떤 뭐랄까 빈도가 굉장히 좀 중요하죠.
0: 그러니까 부정적인 경험이나 부정적인 정서보다 긍정적이고 즐거움 이런
1: 이
0: 것들이 많은 게
1: 상대적으로 얼마나
0: 상대적으로 얼마나
1: 얼마나
0: 많은가.
1: 있느냐 이게 굉장히
0: 예.
1: 중요합니다.
0: 근데 이제 좀 궁금해지는 게 심리학자시잖아요. 근데 행복을 연구하신다는 게 어떤 걸 연구하시는지 제가 학문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긴 하지만 궁금해집니다.
1: 저도 이게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 행복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일상의 어떤 뭐랄까요? 용어가 됐잖아요. 초등학생들도 얘기하고. 그런데 사실은 행복에 대한 연구를 심리학에서도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요. 한 35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행복은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선입견과 마찬가지로 이건 되게 이제 뭐 철학이나 문학 같은 데서 다루는 소재지, 심리학은 어떤 과학적인 학문이라고 자칭을 하거든요. 어떤 과학의 연구 소재가 되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이 에드 디너라고 하는 좀 돈키호테 같은 분이 아니야. 과학적인 연구에 필요하고 측정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연구실이 생겼고 그게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수긍을 하게 되면서 오늘날 이렇게까지 됐어요. 근데 저는 우연이지만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이 연구실이 막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학을 가서 그 연구실에서 공부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무엇을 공부하냐? 뭐 앉아가지고 이렇게 돛 닦듯이 행복이 뭐냐가 아니라 간명하게 얘기하면 행복한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그냥 제자 이거예요. 시력이 좋은 사람이 행복할까? 아, 당연히 아니겠죠. 가장 대표적인 후보가 뭐냐면 사실 부자가 행복하냐?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가정을 하지 말고 진짜 수만 명의 데이터를 보자. 도대체 어떤 변인들의 행복감이 높고 낮은 사람을 구분하는가? 그것도 초반에 큰 이슈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물질적 부는 의외로 행복의 개인차와 큰 관련이 없어요. 그런 것 자체가 사실 연구를 하지 않았으면 알기 어려운 것이었죠. 그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건 유전이에요.
0: 유전.
1: 유전적으로 모든 것이 약간 좋아 보이고 뭐 즐겁고 한 사람과 아닌 사람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생물학적인 요인, 또 성격적으로는 외향성 같은 것도 좀 중요하고,
0: 외향성.
1: 등등 같은 요인들이 이게 행복감이 높고 낮은 사람의 행복한 사람은 덜뭐 무슨 일을 해도 술술 일이 잘 풀리고 그냥 뭐 이렇게 뭐 그냥 항상 무슨 뭔가 행운을 맞이하는 어떤 그런 완벽한 인생을 살아서가 아니다라는 것 같은 것들을 연구 덕분에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0: 지금 그러면 이제 교수님 말씀 듣다 좀 궁금해지는 게 그런 이제 물질적 조건, 부와 같은 그런 게 윤택하면 풍요로우면은 사실 조금 더 행복할 가능성이 높을 것
1: 있습니다.
0: 같거든요.
1: 있습니다.
0: 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그런 것보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유전 이런 것들이 더 지배적인 요인일 수 있다.
1: 이게 좀 오늘 이 시간 얘기가 좀 복잡한 얘기지만 이제 개인차와 개인 내에서의 변화값 이게 또 다른 거거든요. 개인차 키가 크고 작은 사람 이게 왜 차이가 나느냐? 키큰 사람이 매일 치즈를 먹어서 커진 게 아니거든요.
0: 그렇죠. 유전적인
1: 아,
0: 게 크죠.
1: 유전적이죠. 그런데 어릴 때 아무것도 안 먹는 것보다는 나의 어떤 유전적인 뭐랄까 잠재성이 뭐든 간에 좀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걸 먹으면 개인적으로 좀 퍼질 수 있잖아요. 이런 논리가 행복에도 적용이 돼요. 그런 유전적인 뭐 이런 요인 등등 수많은 요인들이 이런 개인차를 좌우하는 요인들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좀또 알고 싶은 거는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삶에서 우리는 뭘할때 어떤 뭐 경험을 할때 행복감이 더 높아지고 낮아지느냐. 이거는 사실은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총체적인 국가적인 행복에 대해서 고민을

0: 할 때도 중요한 이슈예요.
1: 네.
0: 행복한 사회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면들이 기초적으로 갖춰져야 되는지 이런 예. 것들은 연구를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되죠.
1: 네. 네. 제가 그 기사를 예전에 오래전에 본 게 기억이 나는데 우리 보통 이제 한 사회나 국가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네. 척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GDP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말고
0: 네.
1: 이제 행복을 지표로 국가 경쟁력을 측정했을 때 의외로 이런 선진국이나 부자 나라보다도 무슨 부탄 같은 나라 그런 나라가 이제 행복 지수에서 가장 앞선 나라다 이런 그 결과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아까 이제 측정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측정이 됩니까?
0: 이게 측정은 별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측정 속도 얼마나 행복해?
1: 예.
0: 그 국가의 총 평균 값을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는 건데
1: 예.
0: 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예. 뭐 이런 기회에 제가 약간 수정 바로 잡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1: 네네네.
0: 부탄이 행복하다라는 황당무계한 소리예요.
1: 그런데 아, 그런 얘기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0: 있었죠, 있었죠. 예. 그러니까 기사라는 게
1: 네.
0: 수많은 연구에서는
1: 네.
0: 100번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일을
1: 아.
0: 99번은 아니거든요.
1: 예.
0: 그러면 99번 그러니까 이런 거죠.
1: 네.
0: 이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아니지만
1: 네.
0: 사람이 개를 물어야지 뉴스가 되잖아요.
1: 아, 그렇죠. 네.
0: 이런 식으로
1: 네.
0: 아주 우회적인 얘기가 너무 많은 일반들이 인들은 약간 뭔가
1: 아, 한 번의 조사 값인데 마치
0: 네.
1: 그게
0: 한 번은
1: 네.
0: 아니지만 뭐
1: 네.
0: 부탄의 행복 연구는 좀 특이한 문항을 사용해요.
1: 아.
0: 다른 국가에서는 높게 나오기 어려운.
1: 아.
0: 그리고 부탄이 국가적으로 행복을 되게 좀 뭔가 여러 가지 홍보 수단 같은 거를 만들고 싶어요.
1: 국가 브랜드 같은 걸로.
0: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일이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여러 나라의 사례들도
0: 네.
1: 비교 연구나 이런 걸 네. 하셨을 것 같은데
0: 네.
1: 대한민국 국민들은 평균적으로 행복한가요?
0: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인구의 95%는 약간 행복해요.
1: 네.
0: 언해피한 사람은 없어요.
1: 네.
0: 근데 이거는 절대값의 수준이고
1: 네.
0: 우리가 흔히 이제 뉴스 같은 데서 보면 우리 한국의 행복이 더 떨어졌다 이런 말이
1: 네,
0: 나오잖아요.
1: 네,
0: 그거는
1: 네.
0: 사실은 절대값 수준이 막 이렇게 떨어졌다기보다는
1: 네.
0: 뭐 이런 지금 세계 행복 연구소 뭐 이런 데에서 매년 행복을 잰단 말입니다.
1: 네.
0: 그랬을 때 이 상대적인 어떤 국가 간의 어떤 수평 뭐랄까 등수죠.
1: 네.
0: 등수가 한국이 불행한 건 아니고. 왜 자꾸 이 행복과 관련해서 한국이 뉴스가 되느냐면
1: 네.
0: 전반적으로 국가의 행복 수준 등수는 그 국가의 인프라 수준이라든지 GDP나 GDP를 넘어서
1: 네.
0: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떤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과
1: 네.
0: 손에 손을 맞잡고 같이 가요.
1: 네.
0: 근데 왜 자꾸 한국이 자꾸 얘기가 나오느냐면
1: 네.
0: 한국의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삶의 어떤 지금 수준을 고려했을 때
1: 네네네.
0: 그렇다면 행복이 이 정도까지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1: 네.
0: 여러 가지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국가가 되었지만
1: 네.
0: 행복은 이 수준이 아니라 왜 이만큼 떨어져 있느냐 이게 뉴스거리예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인 수준에서 불행하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예상치에서 좀 굉장히 좀 벗어나는
1: 아, 우리 기대치보다 좀 낮다.
0: 그렇죠.
1: 네.
0: 그런데 이게 한국만의 어떤 얘기는 아니에요.
1: 네.
0: 공통적인 게 이렇게 약간 기대치, 객관적인 삶의 컨디션에 비해서 행복은 거의 미치지 못해. 이게 대표적으로 한국도 있고
1: 네.
0: 사실 일본도 그렇고요.
1: 네.
0: 뭐 싱가포르 같은 국가도 좀 그래요.
1: 아, 동아시아 국가들이네요 주로.
0: 네, 동아시아지만 여기에 공통점 중에 하나는 굉장히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유교 국가들이에요.
1: 집단주의적인 문화나 규율이 강하고.
0: 그래서 이런 데에서는 집단주의가 어떤 뭐랄까요 어떤 순응적인 가치도 있지만
1: 네.
0: 또 행복 차원에서의 약점은 어떤 집단을 위한 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자유도 같은 게 희생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1: 네.
0: 근데 행복에 있어서는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뭔가 자꾸 갈등이 생기고
1: 네.
0: 일상에서 부닥치면
1: 네.
0: 그거는 내가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1: 네.
0: 좀 뭐 번듯한 사회에 살아도
1: 네.
0: 행복감이 끌려서 올라가기 굉장히 어려운데
1: 네.
0: 그게 약간 우리의 지금 어떤 현실일 수도 있어요.
1: 그 교수님 말씀을 좀 바꿔서 얘기하면
0: 네.
1: 개개인의 그런 개인성이 존중되고
0: 네.
1: 또 뭐랄까요 그런 것들이 잘 보장되는
0: 그렇죠.
1: 이런 사회일수록 상대적으로 행복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0: 매우 그렇습니다.
1: 네.
0: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자유도예요.
1: 자유도.
0: 그리고
1: 네.
0: 개인의 경험 또 너무 어떤 우리가 좀 획일적인 목표

0: 를 가지고 막뭐 전 국민이 막 쫓아가는 사회 이거 뭐 불가피하죠. 이렇게 네. 경쟁적인 사회 네. 거기에서는 약점이 뭐냐면 어쨌든 간에 구조상 위너는 소수이고
1: 네.
0: 상대적인 뭐랄까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이 다수일 수밖에 없어요.
1: 네.
0: 그죠?
1: 네.

0: 네네.
1: 너는 절로 가고 나는 절로 갈래?
0: 네네네.
1: 그럼 둘이 부닥칠 일이 적어요.
0: 네.
1: 그러니까 약간 제로섬적인 인생이 아니라
0: 네네.
1: 너대로 나대로 그러면은 당연히 약간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0: 네네.
1: 것이 당연히 좀 낮아질 것이고
0: 네.
1: 그것도 행복감을 국가의 사회 행복감을 좌우하는 하나의 요소 중에 하나예요.
0: 교수님 지금 말씀드리니까 결국 어떤 그 개인성이나
1: 네.
0: 혹은 다양성 이런 것들이 존중되는 사회가 조금 더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또 이 사회적 관계도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1: 매우 중요합니다.
0: 그리고 내 옆에 누가 있느냐,
1: 있죠.
0: 어떤 사람이냐, 어떤 환경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1: 네.
0: 그 관계 혹은 사람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1: 절대적입니다.
0: 아, 네.
1: 제가 사실 뭐 최근에 다른 뭐 대학 저 외국 교수들이랑 최근에 지금 지난주에 논문을 완성한 게 있어요.
0: 네네.
1: 우리의 논문 내용은 지난 10년 동안 행복 연구가 어떤 것들이 있었고
0: 네.
1: 제일 중요한 결론은 뭐다.
0: 네.
1: 이걸 요약하는 논문인데
0: 네.
1: 저희 한 줄은 사회적 경험이에요.
0: 사회적 경험이다.
1: 이 성격에 무관하게 사회에 무관하게
0: 예.
1: 이거는 초월해서 호모사피엔스의 행복감에 있어서는
0: 네네.
1: 가장 절대적인 것이 양질의 사회적 경험이에요.
0: 네.
1: 근데 이거는
0: 네.
1: 크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0: 네네.
1: 우리의 지금 아시아 국가들의 약점 행복 차원에서는 우리는 여러 가지 사람의 투자하는 어떤 시간과 노력, 관심들이
0: 네.
1: 다른 문화권에 비해서
0: 네.
1: 우리는 아주 좀 협소한 테두리 안에 우리의 관심이 다 들어가요.
0: 네.
1: 가족,
0: 네.
1: 그다음에 뭐 절친.
0: 예.
1: 이게 나쁜 건 아닌데
0: 네.
1: 약점은
0: 예.
1: 그러다 보면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상당히 좀 소홀해질 수도 있고
0: 네.
1: 어떨 때는 무례하기도 해요.
0: 예.
1: 최근 연구들을 보면 국가의 행복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거는
0: 예.
1: 울타리 안에서 돌아가는 일이 아니라
0: 예. 예.
1: 울타리 밖에서의 아주 사소한 다른 사람과의 스쳐 지나가는 작은 사회적 경험들. 그건 뭐 동료 직장, 뭐 그냥 우리가 전철에서 마주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뭐 별거 아니어도 훈훈하고
0: 네.
1: 잠재적인 친구처럼 느껴지고
0: 모르는 사람인데도
1: 모르는 사람이어도
0: 네.
1: 우리가 외국 여행 가면 저랑 제일 부러운 게 그런 것 같아요.
0: 네.
1: 그럼 뭐 특집에서 말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0: 네. 네.
1: 그런데 우리는 너무 조금 협소한 관계에다가 모든 것을 집어넣으면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은 잠재적인 아군이 아니라 경쟁자고.
0: 네.
1: 또 내가 뭐 잘못하면 나를 뭔가 좀 피해를 입힐 수
0: 네.
1: 있는 사람이 되고 이거는
0: 네.
1: 인간의 아주 민감한 이 사회적인 뇌를
0: 예.
1: 뇌를
0: 예.
1: 아주 긴장시키는 조건 중에 하나가 됩니다.
0: 네.
1: 근데 그게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가족 중심적인 어떤 문화적인 전통을 가진 사회들이
0: 네네.
1: 갖고 있는 약간의 약점 중에 하나예요.
0: 네. 아니, 지금 그 말씀을 들으니까 결국 이런 사회적인 교류나 경험의 폭을 좀 넓히고
1: 굉장히 중요하죠.
0: 그리고 개방성 네. 일종의 개방적으로 맞습니다. 넓혀야 된다 이
1: 맞습니다.
0: 말씀이신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근데 요즘 이제 AI 전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사람들이 조금 개인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관계나
1: 맞아요.
0: 혹은 이
1: 맞아요.
0: 서로 간의 어떤 뭐 교류, 소통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데
1: 맞습니다.
0: AI 시대의 이 행복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1: 모르겠습니다.
0: 관계가 축소되는 거.
1: 이거는 건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0: 네.
1: 비단 뭐 한국의 지금 현상도 아니고
0: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1: 그리고 청소년들도 전 세계적으로 사실 교우 관계나 뭐 이런 것이 정상적인 시간에 투자하는 시간이 현격히 줄고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0: 네.
1: 한국도 당연히 그렇고
0: 네.
1: 뭐 뚜렷한 무슨 뭐랄까요 해결책이 뭐 또 우리가 뭐 행복이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을 공부하지만
0: 네.
1: 모든 뭐 사회나 모든 개인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0: 네.
1: 그래서 뭐 그것을 위해서 뭔가를 다 모든 것을 다시 바꾸고 하는 거는 좀 뭐 무리고 비현실적인 얘기겠습니다만은.
0: 네.
1: 어쨌든 거나 구체적인 방법은 뭐든 간에 사회적인 교류가 단절되는 어떤 삶,
0: 예.
1: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0: 예.
1: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혼자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0: 네.
1: 나쁜 건 아니지만
0: 네.
1: 그건 역설적으로 다른 사람이 필요 없다라는 생각과 같이 가거든요.
0: 예.
1: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돈이에요.
0: 돈이다.
1: 아, 그러니까 예. 과도한 물질주의적 생각 이것도 한국과 좀 관련된 이슈이기도 한데

0: 네.
1: 우리는 돈이 삶의 전부다.
0: 네.
1: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0: 네네네.
1: 우리의 착각은 그것이 행복의 티켓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0: 네.
1: 근데 돈이 가져다주는 어떤 행복감은 어떤 한계치가 있어요.
0: 네.
1: 내가 갈증이 있을 때 이 물이 행복감을 주지만 제가 물을 두 병 마신다면 전혀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행복감을 주지 않듯이
0: 예.
1: 어떤 약간 한계치에 도달하면
0: 네.
1: 돈이 주는 어떤 행복감은 옛날 같지가 않거든요.
0: 네.
1: 근데 한국은 그 한계치를 넘은 사회예요.
0: 네.
1: 경제적으로
0: 네.
1: 결핍한 사회가 아니라
0: 네. 풍요로운 사회죠.
1: 우린 풍요로운
0: 네.
1: 사회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주식으로 얘기하면 사실 투자 종목을 옮겨야 돼요.
0: 네.
1: 행복에 있어서 과거에는 우리가 어려웠을 때는
0: 예.
1: 물질적 부가 확실히 뭔가를 갖다 줬잖아요.
0: 예, 예.
1: 근데 그 오랜 기억에 고착돼서
0: 네.
1: 이렇게 잘 살면서도 계속 그게 갖다 준다라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약점은 뭐냐면 정작 중요한 사회적 관계를 경시하는 어떤 생각을 심어준다라는 게 최근 연구들의 포인트예요. 네.
0: 교수님 한 30초 남았는데요.
1: 네.
0: 그 사회적 관계라는 맥락에서
1: 네.
0: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우리가?
1: 어떤 사람이 된다. 뭐 약간 무책임한 얘기인데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0: 매력적인 사람.
1: 그래야지 예.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나고 싶고 서로가 매력적이지 만나고 싶지
0: 예.
1: 매력적이지 않고 아주 이기적이고
0: 네.
1: 이러면 사실 그렇게 큰 교류를 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아 이거는 이게 무슨 한 25분에 들을 얘기가 아니고 네. 한 2시간 강의를 들어야 될 얘기네요. 오늘 서은국 교수님과 행복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5: 안전화.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6: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7: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8: 네, 오늘 본방은 여기서 마치고요. 유튜브 연장 방송 더 라커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한판 승부.

0: 폭염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요즘 같은 날씨엔 중장년층의 주의가 더욱 필요한데요.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셔주세요. 외출 시에는 반드시 가족이나 이웃에게 출타를 알려주시고요. 에어컨 온도는 27도에서 28도에 맞춰주시고 얇은 겉옷을 준비해주세요. 발목을 찬물에 담그는 것만으로도 컨디션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일본 야쿠시마의 깊은 숲에서는 작은 굴뚝새 한 마리가 힘차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새는 노래할 때는 물론이고 먹이를 찾을 때도 꼬리 깃을 거의 수직으로 치켜듭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굴뚝새는 빽빽한 관목과 어두운 숲속처럼 시야가 좋지 않은 곳에서 살아갑니다. 노래만으로 자신의 위치를 동료에게 알리기 어려운 것이죠. 이때 꼬리를 높이 치켜들면 노래와 함께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손짓이나 표정을 사용하는 것처럼 굴뚝새도 노래와 꼬리깃을 함께 사용해 서로의 존재를 알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8호로 19번째 페이지. 우리는 뭔가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왠지 좀 믿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과학도 틀릴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과학을 믿게 되는 걸까요? 오늘 그 답을 양자역학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간 우리는 어쩌다 과학을 믿게 되었을까의 저자이십니다. 카이스트 김갑진 교수님을 잡지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이스트 물리학과 김갑진입니다.
1: 반갑습니다. 네. 아, 요즘 굉장히 여러 과학 콘텐츠에서 누구보다도 물리학을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으로 정평이 나 있으시다는 걸 제가 알고 있고요.
2: 네. 네. 아,
1: 네. 오늘 기대가 되는데 요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이번에 쓰신 책이 우리는 어쩌다 과학을 믿게 되었을까라는 아주 표지도 예쁘고 재밌는 책인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우리는 왜 과학을 믿게 되었을까요, 교수님?
2: 그러게요. 왜 과학을 믿으세요?
1: 왜 저는, 과학을 믿냐?
2: 예, 그게 참 신기해요. 과학을 하는
1: 똑똑하신
2: 입장에서.
1: 분들이 여러 번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명을 한 거니까요.
2: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 그 권위에 눌리는 거예요. 그냥 인정을 하는 거죠. 그게 되게 근데 과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되게 이상해요.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거는 진리가 아니거든요. 정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정답을 그래요. 찾아가는 게 그게 과학이거든요. 그 과정이. 예. 그래서 항상 말하면서 아 이거 틀릴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틀렸다는 걸 증명할까 뭐 이런 것들이 과학이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이상한 게 뭐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 네. 정치도 있고 경제도 있고 뭐 문화도 있고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치적 견해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죠.
1: 예.
2: 경제적 예측도 다를 있잖아요.
1: 수 있죠.
2: 그렇잖아요. 네. 뭔가 문학적 취향,
1: 다를
2: 뭐
1: 수
2: 예술적
1: 있죠.
2: 감각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과학은
1: 아 왠지 과학은 다르다 그러면 이단아 취급받을
2: 그렇죠?
1: 것 같아요.
2: 과학적이야. 예. 과학적으로 증명됐어. 그러면 네. 더 이상 토론이 안 돼요. 맞는 거야. 저건 맞는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이상하죠. 왜 그럴까? 근데 사실 과학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1: 그래요?
2: 그래서 예. 뭔가 우리가 과학을 배울 때 정답으로 배워서 그래요. 과학이라는 게 정답이야. 야 뉴턴의 방정식 맞아. 네. 이렇게 풀면 이 정답이 나오는 거야. 근데 네. 사실 그게 과학이 아니거든요. 그 모든 과학은 틀릴 수 있어요.
1: 네,
2: 틀릴 수 없으면 과학이 아니에요.
1: 아, 틀릴 수 없으면 과학이 아니군요.
2: 틀릴 수 없으면 예. 과학이 아니에요.
1: 예.
2: 과학이라는 게 그런 걸 반증 가능성이라 그래요.
1: 반증 가능성.
2: 예, 어떤 얘기를 하고 이 말이 틀릴 가능성이 없으면 그건 과학이 아니에요.
1: 아, 그렇습니까?
2: 예를 들면

0: 그런 거 있잖아요. 신의 계시. 틀릴 가능성이 없잖아요.
1: 신의 계시. 믿는 네. 사람한테는 틀릴 가능성이 없죠.
0: 네. 그러니까 예. 뭔가 내가 잘 되면 신의 은총이고 내가 뭐 막 힘들면 아 이게 신이 뭔가 고난을 주는 거다. 이러면 그걸 반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과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틀릴 수 있는 말을 해야지 과학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는데 모든, 이게 네. 틀릴 수 있어요.
1: 모든 과학은 틀릴 가능성이 있어야 되네요.
0: 예, 그게 없으면 과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학은 틀릴 수 있다는 걸 깔고 가는 거예요.
1: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은 뭐 H2O다.
0: 네네네.
1: 이 정도의 명제도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0: 그 정도는 이제 거의 틀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 지식들은 거의 예. 틀릴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H2O라는 게 예. 수소 두 개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분자가,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정도는 거의 틀릴 가능성은 없는데. 네. 뭐 예를 들면 그게 또 나중에 뭔가 바뀔 수는 있죠.
1: 왜냐하면
0: 예 반증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법칙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계속 그렇게 발전됐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화학 시간 이런 거 하면 항상 그 뭐 이게 화학 반응 이렇게 하면서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무조건 맞는 거잖아요. 반응 전과 후에 질량이 어디 갈 수는 없잖아요. 예, 예. 보존이 돼야 되잖아요. 예. 아니에요.
1: 아닙니까?
0: 질량 보존의 법칙은 완전한 법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이 예. 그랬잖아요. 질량 E는 MC 스퀘어. 질량은 에너지로 바뀐다. 그러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면 되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러면 맞아요. 근데 질량은 바뀔 수 있어요. 예. 에너지로.
1: 심지어 에너지 보존의 법칙도 반증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죠.
0: 그렇죠. 누군가가 반증을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예. 과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예. 얘기를 하면 모든 이 과학적인 이 이야기는 네. 반증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조건 저거 틀렸다고 생각해요.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저 사람 틀렸어. 내가 그걸 증명하고 해야 말 거야. 그래서 네. 엄청나게 반증 시도를 해요. 왜냐하면 그걸 반증하면 내가 뛰어나다는 얘기니까. 네. 그래서 계속해서 반증 시도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시도했는데 반증이 안 돼요.
1: 그 도전을 이겨냈어.
0: 이겨냈어요. 그러면 그게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고전 역학이 되고 상대성 이론이 되고 양자 역학이 되는 거예요.
1: 반증하는 그 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과학이네요.
0: 그렇죠. 근데 이것도 언젠가 또 깨질 수 있어요. 또 새로운 과학으로 또 대체될 수도 있는 거고.
1: 그러네요.
0: 그게 과학이에요.
1: 무조건 진리로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잘못된 거군요.
0: 그렇죠. 예. 네네네. 뭐 그런 것 같아요. 왜 근데 뭐 믿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1: 그렇죠. 그 반증의 도전을 이겨낸 여러 가지 이론들이 그렇죠.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네. 노벨상이거든요.
1: 노벨 물리학상을 탄 이론들이 그렇죠. 소개돼 있습니다.
0: 네네네. 그러니까 그 수많은 반증을 해도 견뎠던 그 이론들이 거기에 노벨상을 주고 아 이 정도면 믿어도 되겠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주는 겁니다.
1: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 책에서 다루신 많은 주제 중에서도 오늘은 양자역학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역학이 뭐 아무리 요새 각광을 받고 해도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좀 이해하는 데 진입장벽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오늘 교수님께서 이제 명성에 걸맞게 가장 쉽게 하지만 또 핵심은 놓치지 않으면서 양자역학을 저에게 이해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어드릴게요 오늘. 양자역학이 뭡니까 교수님? 예,
0: 양자역학이요. 예. 양자역학 사실 네. 설명하면 긴데요. 네. 한마디로 딱 얘기해라 양자역학을. 네. 그러면 이거예요. 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알갱이인 동시에 파동이다.
1: 모든 만물은 네. 알갱이인 동시에 파동이다.
0: 예, 네. 그게 핵심이에요.
1: 무슨 말입니까?
0: 그 말의 의미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1: 그렇죠.
0: 그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1: 네.
0: 예, 그러니까 결국은 알갱이라고 알갱이와 파동은 다른 거거든요. 이게 왜 다르냐면 알갱이라고 하는 건 딱딱한 거잖아요.
1: 네.
0: 당구를 치면 두 개를 공이 부딪히면 딱 튕겨 나가잖아요.
1: 그렇죠.
0: 야구 공이 날아서 타자가 딱 치면 딱 튕겨 날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게 알갱이에요.
1: 네.
0: 근데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네. 물결이 여름에 뭐 바다에 가서 파도가 치는 거 보면 두 개 출렁출렁하고 와요. 오면 어떻게 되냐면 두 개 부딪히면 딱 튕겨 나가지 않아요. 파동은
1: 네.
0: 파동이 이렇게 출렁출렁하면 오다가 딱 합쳐졌다가 쑥 지나가요. 그게 파동이에요.
1: 지나가죠. 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파도 안에 있는 알갱이는 튕기죠. 네. 아닌가?
0: 그렇죠. 알갱이라면 튕겨내야 되고요.
1: 예, 예.
0: 근데 파동이라고 하면 통과해야 되죠.
1: 요 물결 자체는
0: 네. 만약에 파동이 튕겨낸다고 하면 만약에 제 이야기가 듣기 싫잖아요. 듣기 싫으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러고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내는 소리가 나 튕겨낼 거잖아요. 근데 내가 얘기를 해도 네. 계속 소리가 들어와요.
1: 그렇지.
0: 왜냐하면 통과해버리거든요. 이게 파동이거든요.
1: 그게 파동이고.
0: 네, 알갱이라고 하면 이거 알갱이라고 하면 다 튕겨내야 돼요.
1: 막을 수 있어야 돼요.
0: 네, 네. 그러니까 알갱이랑 파동은 다른 거예요.
1: 네, 그게 핵심이군요. 네,
0: 근데
1: 네.

0: 왕자역학에서 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알갱이인 동시에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모순이네요.
0: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1: 그걸 핵심이죠. 오늘 좀 이해를 좀 꼭 좀 시켜주세요.
0: 예. 네. 결국 알갱이냐 파동이냐. 어허. 알갱이면 알갱이지 파동이면 파동이지.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구분을 어떻게 할 거냐. 뭐 부딪혀보면 되겠죠. 근데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있어요. 네. 만약에 알갱이라면 요 그림을 보시면 앞에 방패를 하나 막은 거예요.
1: 방패
0: 딱 막았다고 치면 네. 총을 막 쏘잖아요. 예. 뭐 화살이 날아오잖아요. 그럼 방패를 막으면 막을 수 있죠.
1: 네.
0: 그리고 그 양쪽에 지금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그 구멍 뚫린 대로만 총알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방패 그렇죠. 뒤에 딱 숨으면 막을 수 있어요.
1: 네.
0: 이게 알갱이에요. 알갱이가 오면 직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면 그 뒤에 딱 숨으면 괜찮아요.
1: 네.
0: 근데 파동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저기 뭐 바다에 그 파도가 이렇게 온다. 그러면 오른쪽 요 그림 보시면 네. 그 뒤에 딱 숨어도 이 파동을 저 구멍으로 싹 온 다음에 싹 퍼져버려요.
1: 퍼지죠. 예.
0: 퍼져요.
1: 예.
0: 그래서 이거 못 막아요.
1: 교수님 목소리처럼. 네. 그렇죠?
0: 네. 네. 네. 네. 이게 이제 파동이에요.
1: 네.
0: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구멍 두 개를 뚫으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이게 싹 퍼지면서 뒤에 스크린을 넣으면 스크린에다가 밝았다 어두워졌다 밝았다 어두워졌다 저런 게 나와요. 저게 파동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두 개가 아. 파동이 만나면 어떨 때는 합쳐지고 어떨 때는 아. 상쇄되고 이렇게 예, 되기
1: 예.
0: 때문에
1: 예.
0: 예. 밝고 어둡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뭔가 장애물을 놓고
1: 네.
0: 뒤에서 보면 돼요.
1: 네.
0: 와서 구멍 두 개 뚫리는데 그냥 딱 나오면 야 이거 알갱이네. 근데 뒤에 이상한 패턴이 나오네. 아 이거는 파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빛은 알갱이냐 파동이냐 하는 거예요.
1: 빛이요?
0: 예.
1: 왠지 파동일 것 같은데.
0: 하는 거 같죠.
1: 아, 모르겠다.
0: 그러니까 예. 뭔가 여름에 이게 바다에 가가지고 탭에 누웠는데 따갑잖아요.
1: 예.
0: 그러면 햇볕이 오거든요.
1: 예.
0: 그럼 이게 알갱이 와서 때리는 걸까? 아니면 이게 파도가 치는 것처럼 파동이 오는 걸까?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는 거죠.
1: 네.
0: 도대체 뭐냐?
1: 뭡니까? 둘 다구나.
0: 알갱이야. 파동이야.
1: 네. 둘 다입니다.
0: 세상 만물은 알갱이인 동시에 파동이다.
1: 아, 라고 하셨죠. 그 네. 양자역학의 기본 명제라고 하셨는데 빛도 세상 만물에 들어가니까.
0: 그렇죠. 예, 예.
1: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아, 한번 가보시죠, 계속.
0: 그러면 예, 예. 원자는 자 빛은 원자. 지금 애매하잖아요. 원자는 이건 알갱이어야지. 세상은 원자로 이게 원자 알갱이가 다 모여서 있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돌탄의 원자로 이런 거 배워요. 세상 모든 만물은 원자로 되어 있어. 그래서 반응하면 H2O 이러면 수소 원자 두 개, 산소 원자 한 개 예. 이렇게 해서 막 결합해가지고 뭐 그렇게 막 하잖아요.
1: 원자는 근데 직관적으로 해도 알갱이처럼 생각되지 파동으로는 생각이 안 되는데.
0: 그렇죠. 저건 예. 알갱이잖아요. 그래서 뭐 알갱이지라고 예. 이제 생각을 한 거죠.
1: 네.
0: 다시 이제 아까 그 빈이라는 사람의 그 뜨겁게 하면 이렇게 빛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물질을 막 달구면 이런 빛이 나오는데
1: 네.
0: 원자에서 나오는 빛은 좀 달라요. 원자를 태우면 딱 여기 원자 있고 예. 그 원소를 태우면 어떻게 되냐면 특정 색깔만 딱 나와요.
1: 네.
0: 나트륨 뭐 이게 그런 거 태우면
1: 그렇죠.
0: 노란색만 나오고요.
1: 네.
0: 그리고 뭐 리튬 이렇게 태우면 빨간색만 나오고 이런
1: 무슨
0: 거예요.
1: 무슨 분광기 뭐 그런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1: 네. 네. 저희 배웠거든요.
0: 특정 색깔만
1: 예.
0: 딱 나와요.
1: 예.
0: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불꽃놀이 같은 데 쓰는 거예요. 빵 폭발하잖아요.
1: 예.
0: 그러면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막 나오잖아요.
1: 예. 예. 예.
0: 그게 거기에 빨간 리튬을 집어넣고 나트륨을 집어넣고 태우면 돼요.
1: 네.
0: 그러면 그런 빛이 나와요. 그래서 네. 원소에서 나오는 거는 특정 색깔만 딱 나와요.
1: 오케이. 예.
0: 자, 이건 도대체 왜 이렇게 나오냐? 또 설명해야 되잖아요.
1: 예.
0: 예. 그래서 아까 그냥 뜨겁게 하면 나오는 거 그거 설명하려다가 막 노벨상 받았잖아요.
1: 예.
0: 이번에는 원자를 설명하는 원자에서 나온 빛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도 설명해야 돼요.
1: 네.
0: 특정 색깔만 나오는데 왜 그렇게 되냐?
1: 네.
0: 그래서 톰슨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전자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1: 전자를 발견.
0: 네, 전자를 발견해서 맞아요. 이 사람은 그걸로 노벨상을
1: 받았어요. 톰슨이 발견했어요?
0: 이 사람이
1: 예, 예, 예.
0: 처음에 이제 발견하고
1: 네.
0: 그리고 나서 아까 레나르트라는 사람이 빛을 쏴보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원자 안에는 전자가 있다는 걸 알아냈거든요.
1: 네.
0: 톰슨이. 그러면 원자 어떻게 생겼냐. 원자는 중성이니까 플러스도 있어야 되잖아요.
1: 네.
0: 우리는 뭐 지금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있는 걸 알지만
1: 원자 핵이 플러스 전자가 마이너스 아닙니까?
0: 그렇죠. 원자 핵 플러스고 네. 전자 마이너스잖아요.
1: 네. 네. 네.
0: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죠.
1: 네.
0: 근데
1: 네.
0: 모를 때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를 때 톰슨이 실험을 했더니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요.
1: 네.
0: 마이너스 있네. 여기 마이너스 있네. 자 플러스는 어디 있을까?
1: 아 원자 핵을 모르니까.
0: 원자 핵을 모르니까. 그래서 톰슨이 아 플러스는 그냥 다 이렇게 막 이게 찐빵처럼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막 이게 빵에 건포도 있듯이
1: 예.
0: 그 찐빵처럼 찐득찐득한 데다가 전자가 그 하나씩 그냥 박혀 있는 거야. 원자 그렇게 생겼을 거야.
1: 네.
0: 이렇게 얘기를 해요.
1: 예.
0: 그러다가 이 러더포드라는 사람이요.
1: 예. 예.
0: 실험을 해요. 이게 막 이게 알갱이를 때려봤더니
1: 네.
0: 오 뭔가 딱 맞고 튀어나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1: 예.
0: 원자 가운데
1: 예.
0: 아 원자 핵이 있네.
1: 오.
0: 그래서 러더포드가

0: 혼자 핵을 발견해요.
1: 아, 그렇구나. 또 노벨상 받습니까?
0: 네. 근데 다른 걸로 노벨상 받았긴 했는데.
1: 예, 예, 예,
0: 네, 네.
1: 예, 예.
0: 어쨌든 예. 원자 핵. 자, 그러면 원자 핵이 있고 전자 있는 것까지 좋잖아요.
1: 예.
0: 여기까지 알았어요.
1: 예.
0: 자, 그러면 원자 핵은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예요.
1: 그렇죠.
0: 그럼 어떻게 되냐면 붙어버려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당기니까.
1: 어.
0: 이 원자는 근데 이거 어떻게 안정할 수가 있냐? 붙어버려야지.
1: 그렇지.
0: 이거 플러스 있고 주변에 어떻게 마이너스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 그래서
1: 요즘 배운 거는 약간 그 태양 주변에 지구처럼
0: 네네네.
1: 착 붙지가 않잖아요.
0: 네,
1: 예, 그렇죠. 원자핵과 전자는
0: 그렇죠. 예. 그래서 러더포드가 아 이거 안 붙으려면 돌아야 돼. 전자는 무조건 움직여야 돼. 막 뺑글뺑글 돌아.
1: 돌면 안 붙어도 됩니까?
0: 돌면 원심력 때문에 밖으로 나가려고 할 테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 도는 것처럼.
1: 예, 예, 예, 예.
0: 그래서 돌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1: 예.
0: 근데 생각해보면 원자 주위 전자가 이렇게 돌면 네. 툭 건드면 툭 튀어나가버릴 것 같잖아요. 돌팔매를 이렇게 돌리면 그게 안정적일 수가 없잖아요.
1: 그럴 것 같은데요.
0: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러더포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1: 예, 예.
0: 그러다가 이걸 설명한 사람이 보어라는 사람이 요거 설명해서
1: 닐스 보어.
0: 닐스 보어가 나옵니다. 이거
1: 예.
0: 노벨상 받죠.
1: 예.
0: 보어가 이렇게 얘기해요. 딱 두 개입니다. 원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원자핵이 가운데 있고 주변에 전자가 있긴 한데
1: 네.
0: 전자가 여기 보면 여기 1번 궤도 2번 네. 궤도, 3번 궤도, 특정 궤도에만 전자가 딱 있어.
1: 네.
0: 전체적으로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라 딱 특정 궤도에만 있고
1: 예.
0: 그럼 이 궤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 2번에서 1번으로 가거나 3번에서 1번으로 떨어지거나 이때만 이때 빛이 나오는 거야.
1: 아 빛이 나와요 그때?
0: 네. 그때 빛이 나오는 거야.
1: 예, 예.
0: 그래서 원자에서 나오는 빛은 빨간색이 나오거나 노란색이 나오거나 한 빛만 딱 나오는 이유가 요 에너지 차이, 2번과 1번의 에너지 차이, 아니 3번과 2번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그 빛이 딱 나오는 거야. 요렇게 얘기를 해요.
1: 그 정해진 빛이 있나 보네요.
0: 네네네.
1: 색깔에.
0: 네. 네. 요 원자가 네. 그렇게 생겼다는 거죠. 원자가 이렇게 뭔가 딱
1: 궤도가
0: 층층이 있다. 딱딱딱 있다는 거죠. 그
1: 예.
0: 사이가 없다는 거예요.
1: 예.
0: 그 사이가.
1: 예.
0: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 설명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진짜로 그렇게 돼 있나? 정말 1번,
1: 해야죠.
0: 2번, 3번 이렇게 돼 있나?
1: 예.
0: 증명해야 되잖아요.
1: 예.
0: 그래서 프랑크랑 헤르츠라는 사람이 그 실험해요. 그래서 쫙 전압을 높여봤더니
1: 예.
0: 그림 보시면 가다가 뚝 떨어지고 가다가 뚝 떨어지고 가다가 뚝 떨어져요. 1번 궤도에서 한번 뚝 떨어지고 2번 궤도에서 뚝 떨어지고 에너지를 쭉 올리다가 그 궤도가 딱 되는 순간 빛이 나오니까
1: 네네. 증명이 된 거죠.
0: 저렇게 예. 된 거 봤어요. 진짜 보호말 맞다. 진짜 1번 궤도, 2번 궤도, 3번 궤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다.
1: 예,
0: 원자가.
1: 보호 맞아요. 예.
0: 네. 그래서 이걸로 노벨상을 받아요. 요 실험을
1: 노벨상 받았어요.
0: 네.
1: 보호 맞았어.
0: 네. 예. 보호 맞았어요.
1: 예.
0: 근데 그래서 1번 궤도, 2번 궤도, 3번 궤도에만 있다.
1: 네.
0: 근데 왜 하필 원자가 그렇게 생겨야 돼? 왜 전자가 그 1.5번 궤도로 돌 수도 있지 왜 1번 궤도, 2번 궤도에만 있어야 되냐? 왜
1: 그렇죠.
0: 그래야 돼?
1: 왜 그러냐?
0: 네, 그걸 설명해야 예, 되잖아요.
1: 그 간격이 왜 있냐?
0: 네.
1: 예.
0: 그래서 이 드브로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전자가 파동인 것 같아.
1: 뭐야 또. 전자가 파동인 것 같다.
0: 파동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1: 그러면 설명이 되나요?
0: 그러면 설명이 돼요.
1: 아유.
0: 자, 제가 여기서 네. 그려서 설명할게요.
1: 네.
0: 요 원자 핵이 가운데 있어요.
1: 네.
0: 여기 원자 핵이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1: 네.
0: 그러면 전자가 이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전자가 돌면 전자가 파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서 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돈다는 거예요.
1: 네.
0: 근데
1: 네.
0: 여기에 처음 시작과 끝이 아구가 딱 맞으면 이렇게 돌잖아요.
1: 네.
0: 그렇죠? 근데 네. 근데 이게 아니고 만약에 이게 도는데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도는데 이게 아구가 안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막 돌잖아요.
1: 예. 이렇게, 끝이 없어요.
0: 이렇게 막 끝이 없이 돌아야 되잖아요.
1: 예, 예.
0: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파동이라는 게
1: 예.
0: 올라가기도 하고 뭐 내려가기도 하잖아요.
1: 그렇죠.
0: 어느 지점에서 보면 그러면 두 개가 합쳐지거든요. 파동은요. 그럼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딱 돌 때 이게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 때 한 번 출렁하는 거는 살아남아. 근데 1.5번 출렁 1.7번 출렁하는 거는 못 살아나.
1: 상쇄돼서 없어진
0: 계속
1: 거예요.
0: 계속 돌다 보면 상쇄돼서 없어지는 거야.
1: 그래서 전자를 보면 1번 다음 2번으로
0: 1번
1: 가고
0: 1번 다음 2번으로 가고 그것만 살아남으니까 딱 아구가 맞는 것만 살아남으니까.
1: 그래서 전자는 파동이다가 아니라 근데 저분 좀 자신감이 없네요. 파동인 것 같다. 점점점 이러네요.
0: 네.
1: 예, 예. 어쨌든
0: 왜냐하면
1: 예.
0: 이론 물리학자거든요.
1: 예, 예.
0: 파동인 것 같아.
1: 예.
0: 파동이라고 하면 예. 보호가 얘기했던 1, 2, 3이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1: 네. 오케이.
0: 그러면 진짜 파동인지 증명해야 되잖아요.
1: 예.
0: 아까 처음에 했죠. 파동과 알갱이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1: 예.
0: 딱 쏴보면 돼요.
1: 그렇죠.
0: 방패를 딱 막으면
1: 스크린에 찍힌 걸 보면
0: 찍힌
1: 돼요.
0: 딱 보면
1: 예,
0: 돼요.
1: 예, 예.
0: 찍힌 거 보면 두 점으로 딱 찍히나 알갱이고
1: 네.
0: 거기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나오면 파동이라는 거예요. 전자를 쏴보자.
1: 네.
0: 쏴죠. 데이비슨 거머 톰슨이라는 사람
1: 쐈어요. 예.
0: 쐈더니
1: 예.
0: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요요요 요렇게.

0: 알았어요.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파동 맞네. 파동이네.
1: 파동이었어 전자는.
0: 네, 파동이네.
1: 네.
0: 요 톰슨이라는 사람은 그 아까 전자 발견한 사람 아들이에요. 아빠 아들 둘 다 예. 노벨상 받았어요. 그래서 요걸로 노벨상 받았어요.
1: 예.
0: 파동 증명했잖아요. 예. 파동 맞네. 자, 그럼 뭐야 이거 도대체. 그래서 알갱이냐
1: 예.
0: 파동이냐.
1: 예.
0: 세상 모든 만물은 빛을 봐도 빛이 파동의 성질과 알갱이의 성질이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1: 네.
0: 원자를 봤는데 알갱이인 줄 알았는데 이게 파동인 거예요.
1: 그렇죠.
0: 세상이 원래 그렇게 돼 있다.
1: 라는 거군요.
0: 이게 양자역학이에요. 양자역학 핵심이 이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은 알갱이인 동시에 파동이라는 거예요. 이해 안 되죠. 왜냐하면 알갱이면 알갱이어야 되고 파동이면 파동이어야 되지. 왜 그렇게 되냐. 그래서 닐스 보어가 사람들한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네. 세운 철학이 있어요.
1: 예.
0: 이게 상보성이라는 철학입니다.
1: 네.
0: 그게 뭐냐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로 배타적인 하지만 상호 보완적인 두 가지 관점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1: 저게 양자역학이군요.
0: 이게 양자역학의 핵심이에요.
1: 근데 이게 알갱이자 파동이면 너무 좀 뭔가 네. 저걸 기반으로 뭔가 결과를 도출할 때 너무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0: 알갱이로 보면 알갱이로 보이고요. 파동으로 보면 파동으로 보여요. 이게 과학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1: 네.
0: 잘 생각해 보세요.
1: 네.
0: 그냥 과학이 아니라도요.
1: 네.
0: 그냥 여러분이 살면서 주변을 봐요.
1: 네.
0: 그러면 상보성이 들어맞게 돼 있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0: 아는 게 힘이에요. 모르는 게 약이에요.
1: 갑자기 좀 법륜 스님 모시고 방송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예, 잠깐 아는 게 힘이에요. 모르는 게 힘이에요.
0: 모르는 게 약이에요.
1: 모르는 게 약이에요.
0: 그러잖아요. 모르는 게 약이야.
1: 둘 다 맞죠.
0: 둘 다 맞잖아요.
1: 네. 예.
0: 둘 다 맞잖아요.
1: 예, 예,
0: 그러니까
1: 예.
0: 알갱이인 동시에 파동이라는 거예요. 둘 다 맞다는 거예요.
1: 네.
0: 양자역학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돼 있다.
1: 그렇습니까?
0: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1: 네.
0: 한 가지 관점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1: 예.
0: 반드시 두 가지 관점을 동시에 대야지만 이해가 될 거야.
1: 근데 이게 뭔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술로 이거를 구현을 하려면
0: 네.
1: 뭔가 딱 칼같이 한쪽으로 나와야지 이게 복불복처럼 그러면은 곤란한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예.
0: 근데
1: 예.
0: 세상이 그 자연이 그런 걸 어떻게
1: 아 그래요?
0: 네. 물리학자가 하는 거는
1: 아, 오케이.
0: 자, 자연을 예, 예, 이해하는 예, 예. 거거든요. 예. 자연이 그렇게 돼 있다라는
1: 그러니까 거지. 양자역학 이론이 이렇게 증명된 과정은
0: 네네네.
1: 이해를 했는데
0: 네네.
1: 이게 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견이
0: 이 발견이요.
1: 예. 예를 들어 자연이... 우리 실생활에라든지
0: 아 실생활이요.
1: 예, 예, 예.
0: 뭐 실생활에는 사실 뭐 이렇게 양자역학을 가지고 예. 지금 쓰는 모든 기계들 있잖아요.
1: 예.
0: 다 양자역학 쓰는 거예요. 사실은요.
1: 뭐
0: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 예.
0: 레이저 포인터 제가 아까 썼잖아요.
1: 예.
0: 그거 완벽히 양자역학이에요.
1: 그래요?
0: 양자역학을 써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양자역학이냐 하면
1: 네.
0: 레이저에 딱 하면 레이저 포인터가 초록색 아니면 빨간색이 딱 나오잖아요.
1: 네.
0: 초록색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원자에서 보호가
1: 네.
0: 얘기했잖아요. 그 1번, 2번인데 2번에서 1번 뚝 떨어지면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그 원리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면 정확하게 하나의 빛으로 색깔로 딱 내보낼 수 있거든요. 그 레이저가 양자역학 쓰는 거예요.
1: 양자역학이군요.
0: 네, 반도체 이런 거 전부 양자역학이에요.
1: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한 3분
0: 그렇구나.
1: 정도 드린다면 양자 컴퓨터는 그러면 왜 뭐 무슨 원리인지 짧게 됩니까?
0: 예. 짧게요.
1: 예예예. 예, 예.
0: 자
1: 예.
0: 파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은 다 알갱이 동시에 파동이다. 빛은 전기와 자기의 파동이죠. 그럼 원자는 뭐의 파동이냐? 파동이라며
1: 네.
0: 뭔가 그 뭐가 파동이냐
1: 네.
0: 뭐의 파동이냐
1: 네.
0: 그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막스 보르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1: 네.
0: 이 파동은 확률이야. 원자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1: 네.
0: 그 꽃잎처럼 이렇게 다섯 개 있으면 거기에 나타날 확률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파동이라는 건 합쳐질 수 있잖아요.
1: 네.
0: 두 개가 뚝 합쳐지거든요. 그러면
1: 예.
0: 여기에 있을 확률도 있고 여기 있을 확률 두 개가 합쳐진다는 거예요.
1: 예.
0: 합쳐지면
1: 예.
0: 그럼 뭐냐 하면 두 군데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죠. 자 이해 안 되 당연히 이해 안 되실
1: 예, 예,
0: 거예요.
1: 예.
0: 그래가지고 이 나온 유명한 비유가 이거잖아요.
1: 아 저거 있는 저거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사실 오늘
0: 네네.
1: 오셨을 때 슈레딩거의 고양이
0: 네네네.
1: 저게 뭔지
0: 예. 예. 그러니까 저게 너무 말도 안 돼. 말되는 안 되는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아니 두 군데 동시에 존재한다니 그러면 이제 양자역학 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원자 안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근데 사람처럼 이게 크게 되면 양자역학이 작동 안 하니까 원자에서는 1번 궤도와 2번 궤도의 전자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거기 동시에 존재할 확률이 있다는 거니까.
1: 예, 예, 예.
0: 자 그러면 1번에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2번에 있으면 1번으로 뚝 떨어지면서 빛이 하나 나온다고 하면 요 그림에서 보시면 요 안에 원자가 있는 거예요. 원자 있는데 여기 빛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1: 예,
0: 두 개가 동시에.

0: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예. 빛이 나오면 이 스위치가 내려가고 망치가 떨어지고 독약병이 깨져서 고양이가 죽을 테니까. 예. 그러면 원자에서 두 군데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는 살아있는 고양이와 죽어있는 고양이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 아니냐.
1: 두 확률이 다 있다.
0: 두 확률이 동시에 존재하는 동시에 거 아니냐. 존재한다. 그럼 그걸 증명할 수 있냐. 못 증명한다. 왜냐하면 보는 순간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1: 보는 순간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나기 때문에 증명할 수가 없어요. 둘 다 동시에 존재한다는 네네네. 걸.
0: 이게 어려워요.
1: 참 아리송하네요.
0: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100년 후에는 사람들이 이거 비웃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과학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최선의 해석이 이거예요. 이거 외에는 해석할 방법이 없다.
1: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수많은 반증을 거쳐서 왔다는 그렇죠. 걸 보여주셨으니까.
0: 네네네.
1: 그러니까 앞으로도 변할 수도 있긴 한데 지금의 최선이군요.
0: 최선의 이게. 해석은 두 개가 동시에 존재했는데 보는 순간 하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실제하게 된다. 그러면 양자 컴퓨터가 뭐냐 하면 이거요. 네. 지금의 컴퓨터는 뭐냐 하면 0과 1로 계산을 하는 거죠.
1: 네.
0: N극, S극 이런 걸로 0, 1 이렇게 이게 메모리로 저장하고 하잖아요.
1: 맞습니다.
0: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면 되잖아요. 양자역학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살아있는 고양이와 죽어있는 고양이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하니까 0과 1을 동시에 존재하게 해놓고 계산하자. 그럼 한 번에 할 수 있잖아.
1: 한 번에 할 수 있으니까.
0: 그게 양자 컴퓨터예요.
1: 그럼 더 빨라지는 거죠.
0: 그죠. 특정 문제를 더 빨리 풀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문제를 풀겠다는 게 3분 만에 설명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입니다.
1: 네. 일단 그 이론까지 오는 과정인데 네네. 너무 그 반증과 도전과 그 수성과
0: 맞습니다.
1: 전복과 그런 네네. 역사가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0: 그게 과학의 본질이에요.
1: 그게 과학이네요.
0: 네, 그래서 지금 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양자역학은 여기까지고요. 근데 100년 후가 되면 이게 완전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질 거예요.
1: 과학이란 무엇인가를 정말 양자역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김갑진 교수님과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과학 이야기도 재미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3: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5: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6: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7: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8: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9: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자역학을 언제 처음 접했을까요? 놀랍게도 일제강점기였습니다. 1936년 연희전문학교 야구부의 촉망받는 투수였다가 미국으로 물리학 유학을 떠난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진 최규남이라는 물리학자가 조선일보의 신흥 물리학의 추향이라는 연재 기사를 쓴 건데요. 일찍이 전 세계 과학의 일대 혁명적 센세이션을 일으킨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언간의 고전 물리학으로 귀결되었고 현대 물리학계의 가장 새로운 이론은 양자역학 및 양자론 등이라고 하겠다라고 하면서 당시 가장 새로운 이론을 우리 민족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거의 뭐 100년 전에 이미 국내에 알려진 이론을 저는 이제야 비로소 김갑진 교수님을 만나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10: CBS
11: 잠시 쉬었다 가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12: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0: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1: 예술이 일상이 되고
2: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1: 우리의 일상이
2: 문화가 된다.
1: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 공간에서도
2: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1: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2: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1: 공정하게
2: 함께
1: 새롭게
2: 마음껏 꿈꾸자
1: 경기도에서.
3: 꿈꾸자 경기도에서.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4: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6: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코뉴스입니다. 네팔 홍수로 현재 연락이 두절된 한국 남동발전 근로자가 현지 법인에 대피하겠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발전소에 홍수 경고 알람이 울리면서 현장에 있던 직원이 카트만두 법인에 대피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뒤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습니다. 네팔 중북부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현지에서 수력발전소를 짓던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남동발전 직원 3명 등 한국인 근로자 9명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들은 모두 차장급으로 지난해부터 현지에서 근무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남동발전은 국내에서 비상대책본부를 꾸리고 오늘 현장 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시시르커 날 네팔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실종된 우리 국민 수색과 구조에 대한 네팔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조 장관은 커널 장관과의 통화에서 홍수 피해를 입은 네팔 국민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고 현지에서 활동 중인 국제기구를 통해 1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종된 우리 국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과 구조를 위한 네팔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래퍼 출신이자 35살로 네팔의 역대 최연소 총리인 발렌드라 샤 총리가 초대형 재난 상황에서 단결을 호소했습니다. 발렌드라 총리는 현지 시간 26일 SNS를 통해 정부는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과 함께할 것이라며 이런 재난이 닥쳤을 때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명 래퍼 출신인 발렌 총리는 지난 2022년 카트만두 시장 선거에 출마해 청년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당선되면서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이어 지난해 9월 젊은 층인 Z세대가 주도한 대규모 시위로 샤르마 올리 총리가 사임한 뒤 올해 3월 열린 총선을 승리로 이끌면서 역대 최연소 총리가 됐습니다.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부경장이 지난달 장모 씨 유족이 실종을 재신고하자 휴대전화 위치를 4차례 조회했습니다.

0: 유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이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경장은 지난달 20일부터 이틀 동안 장 씨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의 휴대전화는 이미 지난 5월 16일 꺼져 위치 확인에는 실패했습니다. 부경장은 앞서 최초 신고 당시에는 장 씨와 연락이 됐다고 허위로 보고한 뒤 교통사고 사망자로 입력해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사건으로 기소된 김소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합의 14부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김소영은 잠을 재우려 했을 뿐 사망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김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밤까지 충청권 내륙과 전북, 경북권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2: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2: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2: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꿈꾸는 것과 행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이상은 우리를 꿈꾸게 할 뿐 아니라 행동하도록 부추기는 것이어야 한다. 내일 무엇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 윌키오의 마음의 길을 통하여 준 일부입니다.
4: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 우리의 일상이 세상의 트렌드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 원하는 삶을 사는 싸움의 기술, 프로게이머이자 스트리트 파이터 5 국가대표인 김관우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김관우 씨는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정말 많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혼나기도 했다는데요. 친척들에게는 명절에 찾아오지 마라 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관우 씨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게 맞는 인생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재밌는 인생을 살기 위한 싸움의 기술, 광고 듣고 김관우 씨의 강연 시작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0: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 워킷 워킷 안전화.
3: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141 알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5: 금메달 따시고 나서 소감이 어떠셨나요?
6: 사실 막 확 제가 기쁜 마음보다 저를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이 좀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나중에 부모님한테 금메달 딴 거 자랑해야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제가 아시안 게임을 나가서 이제 어떤 메달 결정전을 하는 그런 경기를 한다는 걸 모르고 계셨어요. 나중에 이제 뉴스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 금메달을 진짜로 땄구나 하고 아시고 문자로 기뻐하는 거를 그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었습니다.
5: 김강 선수님의 게임 좀 어떤 의미였나요?
6: 정말 좋아했고요. 일단은 많이 혼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멈추지 않고 항상 게임을 하러, 그때 당시에는 게임을 하려면 오락실이라는 곳을 가야 했거든요. 그 오락실을 갔고 혼나면서도 어떻게든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컸고,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은 이제 보통 뒤에서 이제 잘하면 이제 구경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동네 꼬마애들한테도 좀 인기가 있었고요. 잘하는 게임 잘하면은 이렇게 동네 꼬마애들한테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락실에서 어떤 또 잘하는 이제 플레이어라든가 그런 또 이렇게 그런 아는 형들과 또 친해지기도 하고 라이벌로서 대전도 하고 하루에 뭐 거의 89연승 정도 해본 기억도 있었고 그때 동전 하나로 거의 6시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5: 아주 재패를 하셨네요.
6: 네, 동네에서는 뭐 거의 근데 또 다른 동네에서는 또 다른 플레이 스타일 그 동네만의 또 고수가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네로 이제 약간 도장깨기식으로 다른 오락실을 가보고 그리고 또 잘하는 선수가 더 잘하는 플레이어가 있다면 우리 동네에서 또 잘하는 형들이랑 또 같이 가서 또 대전을 해보고.
5: 이미 그때부터 선수셨군요.
6: 그렇죠.
5: 그 동네에서는 그렇게 유명한 반면에 좀 어머니는 좀 싫어하셨다거나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6: 제가 이제 뭐 초등학생이라든지 많이 어렸을 때는 아무래도 오락실이란 공간이 좀 그때는 좀 위험한 공간이기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위험하니까 이제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셨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한 중고등학생 때부터는 오락실 가는 것 자체는 크게 싫어하지는 않으셨고요. 그냥 집에 너무 늦게 들어오지만 마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직업으로서 이제 게임 개발자로 직업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게임 플레이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집에서 게임 플레이를 오래 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셨습니다.
5: 그때는 그럼 어떤 종류의 게임을 하셨던 거예요?
6: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제일 오래 했던 거는 역시 격투 게임 종류였습니다. 게임 회사에 처음에 들어가게 된 부분도 제가 이제 그런 격투 게임에 있어서 잘 하고 있고 그쪽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거를 이제 게임 회사 측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게 없었다면 저는 시작을 못했죠.
5: 잘하는 사람이 만들기도 잘할 수 있는.
6: 그렇죠. 그만큼 이해도가 필요하고 게임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게임 플레이의 경험이라든지 게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만들어야 재밌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결국엔 게임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분명히 큰 가산점이 됐습니다.

0: 저 개발자 그만두고 선수 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집안에 좀 반응이 어떠셨을까요? 게임 한다고 그러면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막돈 버리는 것 같고 그렇게들 생각을
1: 그렇죠. 그거에서 뭐 돈이나 되겠어?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인식이 아무래도 많았으니까요. 직업을 그만두고 선수 생활을 완전히 이제 게이머로서 활동을 하려고 했을 때, 물론 아무래도 좀 불안정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반대가 있기는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래도 내가 한번 해보고 싶었고, 할수 있는 거를 한번 내가 집중해서 한번 도전해 볼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한번 도전해 봤고, 그리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돼서, 부모님도 좀 기뻐하시고 있고요.
0: 김관우 선수님의 게임의 기술, 그러니까 싸움의 기술?
1: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거든요. 상대가 알면 대처를 할수 있지만, 상대가 모르면 정말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안 쓰고, 상대가, 알든 모르든 좀더 어렵게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플레이 스타일을 좀더 구사하거든요. 그런 플레이 스타일을 좀더 선호를 하고요. 제가 공격을 들어가다가도 공격을 안 들어가게 중간에 바꿀 수도 있고요. 상대가 알아보기 힘든 공격, 그리고 상대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좀 받아치는 위주의 공격이 될 수도 있고요. 저 또한 쉽게 풀어나갈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존재합니다.
0: 격투 게임들에도 보통 정확히 뭐라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얌생이라고 부르거든요.
1: 우리 동네에선 얍삽이라고.
0: 아 그런가요?
1: 네.
0: 제가 알고 있기로 김가선 선생님께서 사기 캐릭터도 안 하시고 그런 얌삽이도 절대 안 드시고
1: 저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이 좀 옛날부터 옛날에 플레이를 할 때부터 좀 있었거든요. 좀 고집일 수도 있고 효율적인 면에서는 좀 아무래도 떨어지는 스타일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저만의 스타일로 제가 하는 캐릭터로 금메달을 따게 돼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기뻤고 정말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0: 경기 시작 전에 이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 같은 것들도 분석을 하나요?
1: 물론 합니다. 같이 합숙 훈련을 하면서 우리 전력 분석관이라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상대 선수의 어떤 캐릭터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캐릭터를 했을 때 어떤 공격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이제 제가 구석에 몰렸을 때라든지 제가 위기 상황에서 상대가 어떤 공격을 많이 하는지에 대한 그런 분석들이 있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연습을 했었습니다. 실제 격투기에서도 이제 상대의 움직임이나, 그리고 또 상대를 속이는 움직임이라든지 상대의 공격을 예측해서 카운터를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비슷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보통 게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우리가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고, 그리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너무 대전만 반복해서 연습을 하게 되면 플레이가 아무래도 너무 단순화될 수 있거든요. 본능적으로만 플레이를 하게 되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중간중간 쉬는 시간을 항상 가져야 했고, 그리고 더 많은 스파링 파트너와의 좀더 다양한 연습을 통해서 플레이가 같은 플레이 스타일로 굳지 않도록 그 부분들을 많이 신경 써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과학화 훈련이라고 해서 멘탈 코칭, 그리고 신체 컨디셔닝을 위한 그런 스트레칭이라든지 근육 운동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0: 처음으로 그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거다 보니까
1: 네.
0: 첫 얼굴이잖아요.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담감들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1: 네. 이번에 저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제가 경기에 임할 때의 마음가짐은 사실 어떤 한국 대표로서, e스포츠 선수로서, 그리고 내가 메달을 따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기보다는 정말 단순하게 지금 내 앞에 있는 경기를 이겨나간다, 그거에만 최대한 집중을 했습니다. 제 앞에 몇 경기가 있는지, 다음 선수는 누가 될지 그런 거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저와 경기를 해야 하는 선수가 누구인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하는지만 최대한 집중을 했고, 경기 내에서도 지금 내가 이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지금 세트 스코어를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제가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집중을 했습니다. 최대한 내가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게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0: 스포츠 선수로 보면은 조금 이렇게 나이대가 있으신 편이시잖아요.
1: 네, 많죠.
0: 그런 부담은 없으신지.
1: 그 나이 얘기로 가자면 이제 사실 e스포츠 선수로서는 진짜 다른 이제 체육적 스포츠보다도 더 특별히 많은 편이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e스포츠 선수로서는 전성기가 보통은 10대 중후반에서 이제 20대 초반으로 보통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종목의 특수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대전 격투 게임에서는 저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나이가 좀 많은 선수들도 활약을 하는 경우를 좀 많이 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뭐 반응 속도라든지 그런 단순히 신체적인 능력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어떻게

0: 사실 대회에 참가해서 성적을 내는 데 있어서 이런 패배의 경험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패배는 지금도 사실 제가 처음으로 큰 대회를 나갔을 때 그때 패배였을 거예요. 그 저의 대회로서의 첫 패배 경험이었죠. 그때가 아마 한 고등학생 때 정도였을 겁니다. 동네에선 그때는 이제 나름 잘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나름의 그 자신감을 가지고 대회를 참가했었고, 근데 대회라는 곳은 아무래도 각지의 고수들이 몰리는 대회다 보니까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정말 많은 고수들의 경기와의 싸움을 경험을 했고, 몇번 이기지 못하고 패배를 하고 정말 큰 상실감을 가졌었고요.
1: 몇 등을 해서 갔던
0: 한 경기 기구 졌으니까요. 거의 뭐 꼴등이라고 봐야죠.
1: 집에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달갑지 않았겠어요?
0: 아, 거의 뭐 정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집에 와서도 좀 한참 누워 있었죠.
1: 그 이후에 이렇게 점점 보완을 해 나가셨을 텐데, 이게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방법이라는 게더
0: 그러니까 경기력으로서 부족함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더 연습해서 보완할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경기장에서의 이제 경기라는 게 제가 집에서 편하게 연습할 때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경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태일 때 제가 경기력을 잘 발휘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을 때 경기력이 안 나왔는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열심히 연습을 하고 그리고 또 연습을 했던 게 지금까지 올수 있었던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1: 이 자리에 오기까지 주변 사람들의 뭔가 오해랄까? 편견이랄까? 그런 것들도 조금.
0: 뭐 주변에서 이제 많은 무시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었죠. 워낙에 게임만 하는 나이로 비춰지다 보니까 주변 친척분들 정도에서는 이제 뭐 저한테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한다거나 뭐 그런 명절 때 이제 친척을 만나러 갈 수도 있잖아요. 저를 봤을 때 분명히 얘는 앞으로의 인생이 고달플 것이다라고 아마 예측을 하셨을 거예요. 게임이나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손 벌리지 마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저는 크게 생각 안 하고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좀 의문을 가졌었죠. 근데 나중에 생각하기에는 이제 아, 이거를 그래서 미리 이제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셨었구나.
1: 이제 금메달이 있으시잖아요.
0: 네. 축하한다고 얘기하고 싶다고 이제 저희 어머니랑도 통화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1: 김씨 가문의 자랑이 되셨네요.
0: 아, 그거는 아버지께서 굉장히 이제 우리 집안에 굉장히 인물 나왔다고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1: 자랑을 하고 다니시죠.
0: 아버지께서 자랑하시기 전에 이미 동네 분들이 다 아셔가지고 아니 뭐뭐큰 난리야 뭐 여기 뭐 어딜 가도 김관우라 그러면서 그 플래카드가 한두 개 걸린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1: 이런 와중에도 아직까지 조금 e스포츠가 스포츠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0: 아무래도 e스포츠라는 게 스포츠인가라는 얘기들이 옛날부터 항상 많이 있어 왔는데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e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큰 경기라든지 그런 환경들이 생겨난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직접 선수로서 진지하게 훈련을 하고 그리고 상대 선수와의 진지하게 경기에 임하고 그리고 메달을 땄을 때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나 그리고 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 충분히 스포츠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게임을 통해서 많은 좋은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정말 게임을 통해서 정말 좋은 경험 그리고 새로운 경험들을 얻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기쁘기도 하고요. 제 인생에 있어서 사실 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었을 때도 제가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준게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을 하면서 저 자신으로서의 무언가를 해냈을 때 제가 가장 살아있다고 느꼈었고요. 지금 제가 살아온 거를 되돌아봤을 때도 제 게임을 하면서 충분히 정말 후회 없이 정말 만족하는 인생을 살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정말 재밌게 살아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게 있으실까요?
0: 너무 멀리 보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일단 선수로서 이제 성적을 내기 위해서도 일단은 제가 지금 할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연습해 볼 예정이고 이런 인식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e스포츠 환경에 대해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임해 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0: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에게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1: 인생을 삶에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산다는 게 참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좀 어떻게 쉽게 생각하면 무모해 보이는 도전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후회가 없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엔 그래도 제가 하는 걸 하면서 사는 게 맞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도전하기에 늦었다라거나 도전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한번 내가 후회가 없으려면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보시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게 그게 정말 나중에도 좀 그래도 아, 썩 괜찮은 인생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우리의 일상이 세상의 트렌드라는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원하는 삶을 사는 싸움의 기술, 프로게이머 김관우 씨가 전하는 강연 듣고 왔고요.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이너서클이 부른 게임스 피플 플레이, 그리고 최근 상을 휩쓸고 있는 노래죠.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이제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가 부른 골든까지 감상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은요. 뻔한 길을 벗어나 나만의 기회를 잡다입니다. 가수 블랙온의 강연 준비했는데요. 블랙온은 케이팝 아이돌 아티스트로 활동합니다. 틱톡에서 한 번쯤 블랙온의 춤추는 모습 보신 적 있나요? 지금은 전 세계 투어를 다니며 팬들의 사랑을 받지만 블랙온은 한때 깜깜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랜 연습생 시절로 불안에 떨면서 인생 대박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는 자책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블랙온이 이제는 누구보다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꿈 많은 젊은 아티스트가 기회를 잡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K-POP 아이돌 아티스트 블랙온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SRI, 그리고 We Don't Stop이라는 대표곡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이름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블랙온이라는 의미는 무대 위에서 섹시함과 카리스마가 켜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저는 이름 없이 활동하다가 이름이 생긴 지가 고작 1년 반쯤 전에 생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살면서 소위 대박의 기회를 마주한 적이 있으신가요? 제 인생에서는 사실 살면서 경험하기 어려운 꿈에 그리던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기회가 있으셨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회와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학창시절 저는 춤꾼이었어요. 굉장히 춤을 좋아하는 아이였고 저희 지역에서는 저,

춤으로 모르는 친구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춤을 좋아하고 열심히 하던 아이였는데 SNS에다가 제가 춤을 추는 영상을 올렸더니 대형 기획사들에게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뭐 DSP 엔터테인먼트, FNC 엔터테인먼트 등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 기획사가 26곳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그 중에는 YG 엔터테인먼트도 있었어요. 정말 놀랍죠? 그래서 저는 어디로 갔냐고요? 사실 다 거절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더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왜 그 좋은 기회를 놓쳤어? 그런데 그때 제가 왜 그 수많은 기획사의 제의를 거절했었냐면 그 당시 저는 실감이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냥 춤이 좋았던 학생이었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싶었던 것 뿐이었어요. 저는 정말 그냥 춤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수많은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저는 기획사 연습생이 아닌 어떤 평가나 규제에 얽매이지 않는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로서 열심히 저만의 춤의 세계로 빠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쯤 댄싱 나인이라는 엠넷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속이 춤을 잘 추신다는 분들은 다 모인다는 그 프로그램에 제안이 왔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춤을 좋아했던 저는 너무 솔깃해서 한번 나가볼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저도 우리 지역에서는 춤하면 조금 유명했거든요. 네. 그래서 댄싱 나인이라는 무대는 욕심이 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사실 부모님이 제가 연예인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어린 나이에 유명세를 잘못 타서 나쁜 길로 빠지면 어쩔까? 막 이러면 어쩔까?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방송에 출연하고 싶었지만 그 후의 삶을 굉장히 우려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선택할 수 있었지만 저는 부모님의 말에 따랐습니다. 왜냐면 저한테는 꿈보다 가족이 소중했거든요. 정말 힘들었던 것은 그 이후였던 것 같아요. 제가 놓친 기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넌 끝났어. 너는 인생에 한 번 있을 기회를 넌 두 번이나 놓쳤어. 다시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없을 것이고 지금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때 저는 내가 실수한 건가? 불안하더라고요. 데뷔하는 아이돌 그리고 이제 주변 친구들 보면서 굉장히 부러운 마음도 들었었고 내가 정말 기회를 놓쳐버린 건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그렇게 이제 남들이 말하는 두 번의 기회를 저는 놓쳐버리고 저는 20대가 되어서도 제가 원하던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20대 이제 대형 기획사에서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하루 10시간 이상 연습을 하고 주변에서도 너는 곧 데뷔할 거야 라고 말했었지만 데뷔는 자꾸 밀리고 밀리고 밀리더라고요. 정말 불안했어요. 결국 그만 두게 되었어요. 저는 그 연습생 생활을 끝내고 데뷔를 하기 위해 밤을 새우면서 춤을 추던 그 시절 노래를 연습하고 가사를 만들기도 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고 자부할 수 있었는데 잡히지 않는 기회들에 좌절했고 자책했습니다. 이 길을 가면 안 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이젠 스스로도 이제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를 의심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모든 기회를 날려버리고 어두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기회를 들은 날라갔지만 생계는 유지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고깃집이나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미루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받았는데

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얘기였어요. 제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저는 제가 장남인데, 장남인 내가 직장을 다녔다면 좀더 효도해드리고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서 어머니의 병원비도 해드렸을 텐데 하고 굉장히 스스로 자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배고프지 않게 음악을 할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고뇌를 했었어요. 무대가 없었고 저는 이름도 없었고 하지만 저는 춤과 노래가 너무 좋았거든요. PC방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제가 혼자 이제 연출이나 촬영 편집 전부 다 해가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했었어요. 근데 고민을 하던 중에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저는 틱톡이라는 플랫폼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연히 영상을 제가 이제 도전한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올렸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름도 없고 무대도 없지만 누군가에게 저의 춤과 노래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그 자체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희망이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다가올 행운의 기회는 내가 직접 잡아야겠다라고 다짐했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꾸준히 알바, 끝나면 영상도 찍고 라이브도 하고 틱톡 라이브를 제가 즐겨 했었거든요. 그래서 라이브도 하고 또 영상 찍고 라이브도 하고 연습하고 하면서 꾸준히 틱톡에 비디오도 업로드 하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틱톡 팔로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네, 어느덧 120만 명의 팔로워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후 저를 알아봐 준 에이전시가 생겼었고 소속사가 생기면서 블랙온이라는 이름도 갖게 되었어요. 그때 저의 이름이 생긴 거죠. 불과 1년 반까지만 해도 저는 이름이 없던 아이돌이었으니까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예전에 놓친 대형 기획사 러브콜, 유명 프로그램, 대박의 기회들을 놓친 것도 저의 기회였어요. 그 기회를 잡지 않고 그대로 흘려가게 보낸 것이 저의 기회였던 거예요. 누군가는 놓쳤다.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다. 정말 큰일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저의 내면에는 저를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내 기회는 이게 아닐 거야. 라는 믿음 같은 거요. 이제야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지금 이 무대, 세바시 기회도 제가 잡은 거고요. 틱톡에서 저의 영상을 올린 것도 저의 기회였고요. 앞서 제게 왔던 기회는 제가 흘려보낸 제 의지로 잡지 않은 기회였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마음을 가다듬고 용기를 가지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믿어주려고 했던 제가 틀리지 않았음을 제 자신에게 증명할 수 있게 되었었어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무대 위에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긴 노래를 하면서 좋은 선한 영향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노래를 할수 있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저는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요? 최근에 미국, 유럽 등 투어를 다양하게 많이 다니고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투어 기간 중에 쉬는 시간이 생겨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 갔었어요. 근데 그곳에 있던 분이 몇몇 분들이 틱톡에서 저를 보았었다고 팬이라면서 같이 함께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저는 제가 이먼 나라인 프랑스 파리에 왔는데 저를 알아보신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생애 처음 팬 사인회도 열었었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블랙온 이름으로 팬 사인회를 열고 사인을 하는데 잘안 되는 거예요. 잘안 돼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사인은 이게 아닌데?

근데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도 좋아했죠.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는데 이런 굉장히 귀여운 실수들을 하면서 아 진작에 좀 연습 좀 할 걸 막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그 순간 순간이 너무 즐겁고 저한테는 특별하고 설렜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서준아, 병원비 때문에 엄마 혹시 도와줄 수 있니? 만약 예전에 저였다면 스스로 자책하고 아무 말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다행히 여유 있게 엄마 병원비 전부 제가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치료 잘 받으세요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에 저는 많은 생각이 잠기게 되었었어요. 어느덧 가족을 잘 챙길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 곡 중에는 Love Yourself라는 노래가 있어요. 가사를 읊어드리자면 Love Yourself. 세상에 수많은 별들도 존재의 이유가 존재한다. 시들지 않는 꽃처럼 밝게 빛날 거야, 별도. 하늘과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가사가 있는데 이 가사의 의미는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으며 당신이 얼마나 빛날 수 있는 사람인지 당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항상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기회를 함께 잡아봅시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기회를 잡으러 오신 거겠죠?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기회는 나 자신이 만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더라도 그보다 충분히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은 만드실 수 있으시고요. 자신의 의지로 나 자신을 위한 기회들을 만드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블랙온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우리의 일상이 세상의 트렌드란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강연, 원하는 삶을 사는 싸움의 기술, 프로게이머 김관우 씨의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뻔한 길을 벗어나 나만의 기회를 잡다, 가수 블랙온의 강연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블랙온이 부른 YOY, 스위스로우의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불독맨션이 부른 춘천 가는 기차까지 감상하셨습니다. 라디오 세바시, 영화 금지된 장난의 로망스를 피에르 라니아우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1: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2: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1: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3: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4: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9: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네팔에서 홍수로 고립됐던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안전한 곳으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네팔 홍수 피해 지역에서 고립돼 구조를 기다리던 10명 중 9명이 네팔 군 헬기를 이용해 안전지역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현장 소장으로 현지에 파견된 주 네팔 대사관 직원 2명과 현장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네팔 라수와 지역에서는 대규모 홍수로 인해 현지에서 발전소 건설에 참여하던 우리 국민 9명이 실종되고 10명이 고립됐습니다. 네팔 홍수로 현재 연락이 두절된 한국 남동발전 근로자가 현지 법인에 대피하겠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발전소에 홍수 경고 알람이 울리면서 현장에 있던 직원이 카트만두 법인에 대피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뒤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습니다. 네팔 중북부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현지에서 수력발전소를 짓던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남동발전 직원 3명 등 한국인 근로자 9명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들은 모두 차장급으로 지난해부터 현지에서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남동발전은 국내에서 비상대책본부를 꾸리고 오늘 현장 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시시르 커날 네팔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실종된 우리 국민 수색과 구조에 대한 네팔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조 장관은 커날 장관과의 통화에서 홍수 피해를 입은 네팔 국민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고 현지에서 활동 중인 국제기구를 통해 1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종된 우리 국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과 구조를 위한 네팔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부경장이 지난달 장모 씨 유족이 실종을 재신고하자 휴대전화 위치를 4차례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이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경장은 지난달 20일부터 이틀 동안 장 씨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의 휴대전화는 이미 지난 5월 16일에 꺼져 위치 확인에는 실패했습니다. 부경장은 앞서 최초 신고 당시에는 장 씨와 연락이 됐다고 허위로 보고한 뒤 교통사고 사망자로 입력해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반년 동안 막아놨던 집단대출을 재개합니다. 새마을금고는 오늘부터 이주비, 중도금, 잔금 대출 취급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주비, 중도금, 잔금 대출에 한해 대출 모집인 취급 중단을 풀고 비회원 주담대 취급 제한도 해제합니다. 다만 회원과 비회원 대상 주담대 우대금리 제공을 중단했던 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이주비, 중도금, 잔금 대출 취급과 대출 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0: 최근 증시 조정이 일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경제전망보고서에서 품목별 신용카드 지출액을 분석한 결과 주가 하락이 시작된 6월 이후 필수재 지출 대비 백화점, 준 내구재 등의 소비 증가세가 예년보다 유의미하게 둔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9.3도, 습도는 67%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사람은 어떻게 해야 현명해질까요? 우리는 과거의 회상이 아닌 미래에 대한 책임감으로 현명해지는 것이다. 책 속 이야기, 버나드 쇼의 말입니다.
1: 9시 5분입니다.
5: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저주받은 통증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제목의 김소민 자매입니다. 잠시 후 어제에 이어 2부가 방송됩니다.
6: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이 불치병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청청병력 같았을까 싶어요.
2: 맞아요. 근데 제가 또 약간 근자감 같은 게 있었어요. 예.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예. 그래서 자존감도 높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그런 질병이라고 이야기 들었을 때도 사실 속으로 그래? 그러면 내가 이번 어려움도 잘 극복해내서 고난을 극복한 멋진 사람이 되자라는 생각을 했고 예. 또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는지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자라는 생각을 하며 되게 담대하게 나갔던 것 같아요.
1: 근데 뭐 아무리 자신감이 있고 근장감이 있어도 이 통증이 너무 아프니까 이 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계속 이어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지 않나요?
2: 맞아요. 제가 아프기 시작한 제 생일이 연말에 있어서 예. 그때마다 간략하게 그 해를 마무리하며 기록을 해두거든요.
1: 네.
2: 통증이 시작한 28살 생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어려움도 잘 극복해내자라는 다짐을 적어두었다면 그 불과 다음 해인 29살 생일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맞이하는 마지막 생일을 확신하면서 적어두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20대 마지막 생일을 아쉬워하면서 보내지만 저는 이제 그때 생일 초를 불면서 진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왜 그랬냐면 제가 벌써 통증이 너무 심해서 하루에 먹는 약이 100알이 넘어갔거든요. 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정말 사람의 기본적인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먹고 자고 싸구려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긴장하면 음식을 먹고 나면 체하잖아요, 긴장했을 때. 근데 제 몸은 통증이 너무 심해서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무언가를 먹어도 그걸 소화시키지 못하고 다 다시 화장실에 가서 개원했고 또 잠시간에는 저한테는 밤이 제일 힘들었어요. 밤에 잠을 자기 위해 취침 전에 수십 알의 약을 먹었거든요. 그런데도 통증이 잠을 계속 이겼어요. 약에 취해 잠깐 몇 초간 잠을 자다가도 그 통증이 너무 세서 다시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나고 또다시 잠깐 잠이 들면 그 잠깐 사이에도 진짜 얼굴이 다 눈물

0: 범벅이 되어서 깨어났어요. 그렇게 다 합쳐서 하루에 30분도 못 자는 날들이 몇 년간 이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변비예요. 아...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병원에서 관장을 해야 될 정도로. 아... 네. 그래서 그때는 정말 많이 지치더라고요.
1: 아... 뭐 변비뿐만 아니라 그 약을 그렇게 많이 들면 여러 부작용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0: 맞아요. 뭐 피부에도 그 부작용이 나타나서 예. 제가 전신이 너무 가려워서 이 피가 나고 계속 긁었어요. 근데 아무리 긁어도 그 가려움증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진짜 멍이 들 때까지 피부를 긁게 되더라고요.
1: 그러면 그 통증 부위에도 이제 아무래도 뭐 가려움까지 다 겹치고 이렇게 발전한 전이 되는 건가요?
0: 네, 통증 부위에는 이제 제가 오른발이니까 예. 피부가 붓기도 하고 특히 발톱 같은 거는 다 깨져가지고 계속 피가 나는 상태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아픈 통증 부위에 약을 발라야 돼요. 이게 계속 붓고 터져 있으니까 예. 약을 바르려면은 무언가 닿으면 아프거든요. 저희는 진짜 입에 거즈를 한가득 물고 이제 약을 바르면서 진짜 너무 아프니까 내가 왜 이걸 바르면서 아파해야 되나 서러워서 울고 또 어쩔 수 없이 발라야 하니까 울고 네. 그렇게 지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 뭐 돌발통도 같이 동반하나요?
0: 네, 이게 이 질병이 정말 무서운 게 예. 24시간 지속적으로 있는 통증이랑 별개로 하루에도 수차례씩 돌발적으로 통증이 찾아와요. 이 돌발통이 오면 짧게는 30분에서 응급실에 가서 몰핀을 맞기 전까지 이 통증이 사그라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돌발통이 오면은 제가 또 추가로 약을 먹고 계속 이제 거즈 물고 버티다가 이제 결국 119에 실려서 응급실을 가서 이제 몰핀이나 케타민 같은 주사를 맞아야만 했고요. 사실 119를 눌러서 응급실을 가지 못한 채 그냥 그대로 쓰러져서 기절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1: 그럼 정말 다 놔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겠네요.
0: 네. 제가 그 당시 너무 젊다는 게 문제라고 느껴질 만큼 이 통증으로는 남은 삶을 살아갈 수가
1: 이렇게
0: 없겠더라고요.
1: 어떻게 언제까지 기약이 네. 없으니까.
0: 네.
2: 정말 한시도 빠짐없이 계속 그렇게 24시간 동안 아프시고 네. 그 돌발통까지 너무너무 힘들고 견디기 힘들었겠지만 가족분들도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2: 늘 긴장 상태로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저는 환자보다 더 힘든 역할이 보호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맞아요.
0: 자, 환자는 병원 가면 의료진분들로부터 공감도 받고 위로도 받고 격려를 받는데 특히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너무 세상적인 잣대가 엄하게 정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환자인 자녀를 위해 헌신해야 무조건적인 헌신을 사람들이 요구하고 그런 모습이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밤에 응급실을 너무 많이 실려가니까 부모님은 제 방문 앞에서 진짜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되게 많아 거의 매일같이 그렇게 지내셨어요. 그래서 점차 부모님 얼굴에서도 이제 웃음이 사라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결국 이제 저를 간병하기 위해 퇴직을 하시고 이제 제 곁에서 이제 24시간 붙어서 지내게 되셨어요. 근데 너무 잔인한 거는 제 짐을 그렇게 가족분들한테 드리면 그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똑같은 무게의 짐을 지고 나가야 되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엄마가 제가 워낙 못 먹으니까 뭐라도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먹이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부엌에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 약 부작용으로 고춧가루가 하나라도 들어간 음식을 몇 년간 못 먹었거든요. 혀도 피부의 일환이라 그거를 자극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매운 음식을 전부 못 먹었고 또 후각도 되게 예민해져서 저한테 맞지 않는 향이 있으면 바로 구역질을 하느라 음식을 먹지 못했어요. 또 소화를 잘 못 시키니까 부드럽고 자극적이지 않은 걸로만 음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엄마 그렇게 몇 시간 동안 거의 하루 종일 요리를 해서 저한테 주셨는데 전 머리로는 엄마의 수고를 알지만 그 음식 한 입을 넘기는 게 저한테는 또 고역이더라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엄마는 한 입이라도 더 먹으라 그러고 저 저는 그 쌀 한 톨

0: 돌이 이제 모래알처럼 느껴져서 그걸 삼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거의 표현을 안 하고 그냥 묵묵하게 다 견디는 편인데 하루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식사 시간만큼은 마음 편하게 먹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했어. 그래서 저희는 식사 시간이 가족들이랑 같이 맛있는 걸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살얼음판 같이 언제 누군가의 그 예민함이 터지면 그 균열이 무너질 만큼 계속해서 저 환자와 보호자인 가족들이 어려운 여정을 지나고 있었어요.
1: 도민이가 그 너무 통증이 심해서 정말 밖에서 이렇게 문 밖에서 있으면 그 아픈 신음소리가 다 들리거든. 빨리 저 아픔이 이제 사라지고 잠이 들기를 바랬지만 결국은 119 소리가 우리 집을 향해서 올 때 119에 실려가는 모습 볼 때 너무 이렇게 통증이 그 발 아픈 발에서부터 온몸에까지 와서 울 수도 없다는 그런 말을 엄마한테 한 적이 있거든. 그때 엄마 마음 찢어졌지.
2: 맞아, 이게 울면 몸이 들썩이니까 그 진동으로 아픈 거야. 맞아, 내가 그런 말을 엄마한테 했었지.
1: 퇴근 후에 집에 돌아오면 그냥 수돗물 틀어놓고 샤워하면서 펑펑 울었지. 그리고 집에서나 어디 길 다닐 때 하늘의 먹구름 바라보며 저 먹구름이 현재 나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이 있지만 금세 흘러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도 시간 있을 때는 엄마가 뒷산이나 우면산에 자주 올라가면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았고 그리고 그때 물론 그 이전에도 엄마가 쓰긴 했지만 더 이렇게 기도문을 많이 쓴 거지.
2: 이게 그때 엄마가 계속 써내려간 기도문들이 모여있는 노트네.
1: 그럼
2: 진짜 귀한 노트다.
1: 그럼 이거는 가장 귀한 유산이야. 그 아픈 정말 고통 힘든 기간에도 엄마한테 기쁨을 준 소민이는 그래도 나아보려고 더 먹을 거를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을 때 엄마 기뻤고 잠 잘 잤다고 하고 나올 때 정말 너무 기뻐서 안아주고 약한 알 그리고 그 몰핀약 그을 줄일 때 정말 그 1mm라도 줄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엄마 기분이 너무 좋았고 엄마한테 희망이 보이는구나 이러한 그 기쁜 그러한 나날도 있었지.
2: 맞아,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엄마가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나도 더 약을 끊고 싶었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 같아.
1: 이렇게 큰 아픔 통증을 이긴 소민이가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럽고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엄마는 정말 그 말을 해주고 싶고 또 우리가 너는 몸이 아프고 엄마는 정말 마음이 아팠던 이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해 주셨고 그리고 물심양면으로도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그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
3: 우리도 가족 중에 누구 한 분만 아파도 그 질병의 무게가 온 가족들에게 전해져서 사실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 되는데 이제 맞아요. 이게 사실 끝이 없는 투병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기약이 없기 때문에 또 이제 가족들이 지치면 안 되는데 사실 어머님이 얼마나 그 매일 밤 우리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애쓰셨을까 생각하니까 우리 연희를 좀 이렇게 또 눈물이 나나 봐요.
0: 맞아요.
3: 어머님도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 또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셔서 아유 어머니가 얼마나 저도 뭐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그냥 마음이 힘들어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과정 가운데 사실 굉장히 하나님을 원망했을 법도 한데 이런 투병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큰 세 분의 은혜를 나눠주셨다고 해서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0: 제가 아파서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3: 네네.
0: 너무 아파서 친구들이랑 통화도 할 수 없었고 무언가 영상을 볼 수도 없었고
3: 네.
0: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거지 물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 시간 동안 목사님들 설교 말씀을 계속해서 틀어놨어요.
3: 네.
0: 사실 통증이 너무 심해 모든 이야기를 집중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저한테 너무 필요하더라고요.
3: 네.
0: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 말씀을 듣고 밤 시간 때는 찬양을 계속 틀어놨고요. 제가 사실 20살 때 한동안 약간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생활을 했어요. 네. 교회는 격주제로 간다.

0: 뭐 친구들한테 말하다 보니 예. 저를 전도하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1: 예.
0: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고 하고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아갔는데 아프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한테 진짜 갈급

0: 아니다 말고 119를 불러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아유. 그때는 진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겠더라고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 고작 한 시간 동안의 통증마저 버틸 수 있게 해주시지 않는 걸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나쁜 짓 하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시간, 예배 시간 동안만이라도 버틸 수 있는 통증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매일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저를 치유해 주시진 않았지만 네. 정말 아주 조금씩 예배의 자리에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게끔 저를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한테 소망이 있었는데요. 네. 찬양 시간에 저도 다른 성도분들처럼 일어나 마음껏 찬양하고 싶었어요. 네, 네. 저는 통증 부위가 오른발이라 마음껏 일어나 마음대로 일어나 있지도 못했고 그럴 체력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나도 자유롭게 찬양하고 싶어서 예배 시간에 일어나 봤죠. 그 찬양 시간 20분 동안 제 몸은 진짜 땀이 비오듯 쏟아져 전신이 다 젖었어요. 옷이. 그럼에도 그 시간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전 박수를 치면 몸에 진동이 느껴져서 그게 통증이 되거든요. 근데 박수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게 더 저한테는 통증보다 더 큰 기쁨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마음대로 하나님을 일어나 박수치며 찬양하고 손을 높여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을 만큼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이고,
1: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게 되셨는데 주변의 반응은 어땠어요?
0: 주변에서 되게 저를 신기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가 제가 아프기 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분들이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만 같았거든요. 근데 저를 보고 너가 그렇게도 아픈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지 궁금하다. 그리고 나도 그런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다면서 교회를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부부셨는데 태중에 있는 아이가 나오면 너처럼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으로 키워내고 싶다고 그래서 아이 이름도 성경 말씀에 있는 인물로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저는 아프기 전에 오히려 전도를 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사실 이 질병을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불린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표현이 너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한테 저주라는 표현을 쓰는 것 그렇지, 자체가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만 같았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왜 하필 병에 걸려도 이런 표현을 쓰는 병에 걸리게 하신 건지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당당하게 살아내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제 생각과 달리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통해 또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믿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보니까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감사했던 것 같아요.
1: 그리고 또 성경도 읽으셨어요?
0: 네, 맞아요. 제가 하나님께 또 기도했어요. 항상 네. 바라는 게 많은데
1: 네. 아니, 바라는 게 참 많죠. 저는 그런 것보다 더 네. 세상적인 걸 바라고 있어요.
0: 아, 그런가요? 네, 네.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제가 이제 아프게 이제 그만 아프게 해달라고도 예, 하지 않을게요. 다만 이 아픔을 버틸 수 있게끔 매일 성경 말씀을 읽게 해주세요 네, 라고 네. 기도를 했어요. 예. 사실 그 기도 안에는 개인적인 소망 두 가지가 담겨 있었는데 예. 제가 너무 아파서 하루에 30분도 앉아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 책을 펴서 읽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루에 30분 이상 앉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정말 툭하면 응급실에 실려가서 응급으로 입원을 하기도 했고 수술을 받다 보니 그날 하루 동안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상황들이 저한테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응급 상황 없이 진짜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1: 근데 이렇게 정말 한 장 한 장 읽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눈에 들어오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0: 그때는 진짜 그 말씀 한자 한자를 읽는 게 저한테는 그 어떤 약보다 가장 귀중했고 저한테 되게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냥 이걸 버텨내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내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모른 채로 이 질병 가운데서 살아내면 저는 계속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1: 그러네요.
2: 진짜 은혜네요. 진짜 저같이 건강한 사람도 일독을 못하고 있는데
1: 그 건강 상태로 하루에 어느 정도씩 읽었어요?
0: 아 그래서 제가 사실 그 기도를 하면서도 저는 제 몸 상태를 아니까 이게 불가능한 기도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2021년 1년 동안 매일 30분에서 1시간씩 빼먹지 않고 제가 그의 성경 1독을 다 하게 해주셨어요.
1: 아이고.
0: 그래서 정말 그때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진짜 많이 높아지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계속 가까이 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면 들어주시는구나라는 마음을 제가 그때 갖게 되었어요. 제가 사실 아프면서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1: 아니, 물론 그럴 수 있죠.
0: 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경외심을 넘어서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존재가 돼버린 적이 있었어요. 저한테 가장 중요한 것을 언제든지 다 아사가 버리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그 안에서 다 들어주시고 또 그 시간 동안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제 마음속에 경험하게 해주시면서 아, 내가 너무 단편적으로 하나님을 봤구나. 하나님은 진짜 선하신 하나님이 맞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를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신경계 질환이다 보니까 날씨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그날 케타민을 맞기 전에 몰핀을 한 번 더 맞았는데 평상시와 다른 그러니까 환각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계의 미지의 세계로 제가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 내가 이젠 죽는구나 라는 직감이 저한테 왔어요. 내가 떠나기 전에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입이 절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못하고 내가 세상을 떠나네? 라고 안타까워 스스로 너무 슬퍼하고 있을 찰나에 잠깐 몇 초간 입이 떼졌어요. 그래서 빨리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지 라고 했는데 그 순간 제 입에서 난 하나님을 믿어서 행복해 라고 전혀 예상치 못한 고백을 하고 전 바로 다시 무의식 상태로 빠져버렸어요.
3: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협찬입니다.

0: CBS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북적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4: 북적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3: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4: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3: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5: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화곡 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입니다.

0: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준비된 사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저 사람은 참 운이 좋았어. 좋은 기회를 만나고 중요한 일을 맡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이 평소에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미디안과 전쟁을 앞두고 기드온에게는 3만 2천 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숫자를 줄이셨습니다. 결국 3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300명을 선택하실 때 그들의 능력이나 경력을 보기에 앞서 그들이 평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물을 마시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통해서도 그 사람이 얼마나 주변을 살피고 상황을 분별하는지를 보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큰 기회가 오면 그때부터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 드러나는 것은 그 순간의 모습이 아니라 평소에 살아온 모습입니다. 평소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작은 약속을 지키는 습관,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는 마음,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자세,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한 사람의 능력과 인격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도 소중히 여기십시오. 지금 처한 환경도 함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경험과 어려움조차도 훗날 나를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귀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준비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필요할 때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날마다 자신을 준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도 작은 일에 충실하시고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조금씩 더 좋은 방향으로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앞에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당황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순간에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평범한 하루가 내일의 귀한 준비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화곡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였습니다.

0: CBS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산정현 교회 장재우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몇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대1로 신앙 양육을 하는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느 날 그분이 조용히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솔직히 그동안에는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못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요. 정말 감격이 있고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무엇을 위해 사역하지? 생명 구원을 위해서 사역하는 거지. 맞아,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린다고 했지? 바로 이걸 위해서 드리기로 한 거지. 이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가슴 벅찬 일입니다. 제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한편으로는 충격적이기도 했습니다. 왜 충격적이었냐면 그분이 집사님이셨기 때문이죠. 그동안 내가 했던 설교는 뭐지? 그동안 내가 섬겨왔던 이 모든 일들은 뭐지? 라는 생각이 훅 들어왔습니다. 목회 현장 속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냐면 시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는 성도를 볼 때면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씨름하게 되고 이걸 놓고 정말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씨름하고 그렇게 좀 마음 괴로워하는 시절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셨던 도전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태어나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다. 태어나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다. 맞지.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라? 쾅하고 들어왔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자랍니까? 학창시절 예전에 그 쓰지 않으셨습니까? 종교란 하면 기독교를 썼었습니다. 심지어 기업 입사 원서를 쓸 때도 종교란에 기독교를 썼습니다. 모 회사 최종 면접에 가니까 종교를 묻더라고요. 목사 아들인데 왜 여기 왔냐라는 겁니다. 왜 신학 안 하고. 뭐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그때도 당연히 기독교라고 얘기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 한 구석에는 뭐가 있냐면 나 분명히 기독교는 맞는데 나는 정말 새롭게 태어난 존재인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일까? 나에게 기독교란 뭘까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질문 가운데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여전히 교회를 몇십 년 다녔어도 봉사를 하긴 하는데 누군가 묻는다면 당신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정말 거듭났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내가 그래도 이만큼 교회 다녔는데 내가 이 정도 봉사했는데 라는 말로 그 뒤로 혹시 회피하거나 숨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교회에 대해서 묵상해 왔습니다. 배워왔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교제를 나눴죠. 앞으로 교회에 대해서 계속 나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거듭남, 태어남이 없다라면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게 아무리 찬란하고 이게 아무리 좋고 이게 아무리 위대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다면요, 이건 종교생활에 불과할 겁니다. 종교생활이요. 이게 거듭남이 없다면 이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종교란에 기독교를 쓰는 것과 정말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정말 다른 이야기죠. 오늘 요한복음 3장에 그 대표적인 인물을 보여줍니다. 니고데모요. 니고데모 당시로 본다면요, 정말 고루고루 갖춘 참 반듯한 인물입니다. 공회원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70명 되는 산헤드린 회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에 열심히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연구에 열심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이라고요. 그리고 10절 뒤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선생인 네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요, 이분은 그냥 분이 아니라요,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고 신학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님의 목사님, 신학자의 신학자이신 분이에요. 정말 골고루 갇힌 분 아닙니까? 그런 그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것도 밤에 나와요. 요한복음에서 밤이라는 것은요, 단지 시간만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술함에 있어서 밤과 낮, 이 어둠과 빛이라는 이 비교를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돼가지고 밤에 찾아올 수도 있지만 사도 요한은 일부러 보여주는 겁니다. 밤에 왔다. 여러분, 니고데모이지만 그는 여전히 어디 가운데 위치하고 있냐? 밤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자, 니고데모가 왜 왔을까요?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도무지 할 수 없다. 그럼 표적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표적이 어찌 된 거지? 이 표적을 행하는 예수라는 분은 어떤 분이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파악해왔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파악하고 안다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3장 앞부분인 2장 23절 24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대요. 그런데 그 뒤가 더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표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더 큰 표적이 요구가 됩니다. 더 큰 기적이 요구가 됩니다. 더 큰 사건이 필요합니다. 더 큰 이벤트가 필요하다고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양은 없을까요? 예수 믿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는 배경 가운데 이런 거죠. 예수님이 내 기도 응답을 해주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때 나를 이렇게 건지셨으니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셨으니까요. 라고 등등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런 믿음은요, 무엇을 더 요구하게 될까요? 또다시 표적을, 더 큰 표적을, 더 큰 기적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헷갈리기 시작할까요? 우리가 예수님 자체를 믿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이벤트를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이게 헷갈려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진심을 담아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과 5절과 11절에서요 정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이 밤에 얘기 나누시면서 거듭해서 거듭해서 거듭해서 진실로 진실로 정말 내게 이른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이토록 진실로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건 이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부르시는 거예요. 표적이 아니라 거듭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해서 진심을 담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은요, 누가 봐도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이 간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니고데모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까이 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완전히 다른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다르다. 자, 니고데모도 답답할 겁니다. 우리도 답답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어찌해야 되는 일입니까? 물을 수 있죠. 그래서 9절에서 물었어요. 어찌하여 그런 일, 어떻게 해서 그런 일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 하나 주십니다. 그 민수기 21장에 있었던, 광야에 있었던 노뱀 사건을요, 14절, 15절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평과 불만을 하니까 노뱀이 나와서 뭅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때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솔루션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리로 노뱀 만들어서 그거 높이 들래요. 그거 바라보면요, 산대요. 자, 그러면 노뱀 자체에 효력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죠. 어디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크게 살리는 겁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누구를 바라보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거듭남은요, 내 기법이나 내 방법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신은 한 인격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게 성경에 일관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복음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보고 무엇을 하라, 하라, 하라가 아닙니다. 신은요, 복음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 하셨나, 하셨나 좀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좀 보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렸는지 좀 보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좀 보래요. 내가 뭘 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뭐가 돼요? 주님, 제가 뭔데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진짜 회개에 이르고 참된 회개에 이르고 성령의 그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한 번 뒤졌고 내가 필터에 몇백 번 집어넣고 그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뭐 어떻게 알겠습니다. 그래, 거듭남이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이지. 오케이,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거듭남이란 실제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듭남이란 이 주제만 가지고도요 몇 줄을 해두시면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 짧게 얘기한다면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 구원자로 삼는 거예요. 다시요, 나의 주와 구원자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그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가 있죠.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원자, 그리스도 구원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거듭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십니까? 주예요? 다른 얘기로 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결정권자입니까? 아멘이십니까? 모두 아멘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시는 분이요. 표적만 보고 봤을 때는요, 표적 줄 때는 좋다고요. 그런데 정말 내 존재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서는요, 주가 안 되잖아요. 이게 표적만 구하는 믿음의 한계예요. 여러분, 우리 좀 솔직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 내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데 삶의 결정의 자리에서 어느, 솔직히 주님이 준가요? 자녀의 진로 앞에서, 때론 부동산 거래 앞에서, 가족 간의 갈등 앞에서 여전히 내가 결정권을 갖고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서 그 일 후에, 내가 결정한 이후에 주님, 이 일에 복 주세요. 이 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건 주님을 주로 모신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결제 도장을 찍어주시는 분으로 모신 게 아니라 내가 결제 도장 찍고 주님이 좀 알아서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사람은요, 주님께 통보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묻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묻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까? 정말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나를 건져 올리시는 분으로 정말 인정하십니까? 근데 왜 이 질문이 중요하냐면 이 시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구원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너를 구원한다라고 얘기해요. 솔직히 노후가 불안할 때 뭘 보십니까? 뭐가 구원자가 될 것 같습니까? 자녀의 미래가 걱정일 때 솔직히 뭐가 구원해 줄 것 같습니까? 능력과 실력이 너를 구원해 줄 것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자격증, 라이센스가 필요하고 더 높은 학위가 너를 안전하게 만들어준다는 이 얘기가 솔직히 우리 사회에서 구원자처럼 통하고 있지 않나요? 인맥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정말 내가 누구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향방이 바뀌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구원자처럼 보이지 않나요? 태어난 배경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흙수저와 금수저를 얘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게 정말 강력한 구원의 논리 아닐까요?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요, 실제, 정말 실제 속에서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우리 자녀에게 뭘 더 가르쳐주고 싶고 뭘, 누구를 더 소개시켜주고 싶습니까? 노후가 불안할 때 내 마음이 진짜 향하는 그곳은 어디로 향합니까? 거듭난 사람의 정말 고백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봐야 됩니다. 예수가 정말 나의 주요 구원자이신가?

여러분 이 둘 다를 꼭 갖추셔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주가 안 된 분들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천국 보험은 따놨습니다. 근데 이 땅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수님이 주가 아니니까 내가 주로서 마음대로 살아가요.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계속 표적만. 아, 제가 이거 필요합니다. 아, 제가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아니냐면 더 안 믿을 거예요. 어느새 그런 모양새가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준데 구원자가 안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고요. 그런데 왠지 불안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더 노력해야 되고 우리 또다시 21세기의 니고데모가 되어서 최대한 그 마음에 들기 위해서 갖추기 위해서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간격과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오늘도 여전히요. 주님은 주로서는 인정은 하는데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모저모로 애쓰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요 구원자 되십니까? 이것이 진짜 고백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은요,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티가 납니다. 티가 나요. 그래서 이거 거듭남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도 궁금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람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바람이 붑니다. 우리 잘 모르지만 실제로 바람 부는 거 어떻게 합니까? 잎사귀가 펄럭이고 밖에 현수막이 펄떡펄떡펄떡 하면은 바람 부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거듭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순간은 솔직히 다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흔적이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도전을 주고 우리에게 이해를 가져다 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3장 15절부터 16절 말씀해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세 가지의 흔적을 우리에게 제시해 줘요. 여러분 첫 번째 흔적이 뭐냐면요. 마음의 주인이 정말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세요. 근데 진짜 회심한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의 운전대를요 예수님께 넘겨드립니다. 그 다음 그림으로 가보면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주예요. 내 삶의 모든 여러 가지 방향들이요 예수님께로 어떻게 됩니까?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셨습니까? 주님 어디로 가기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다가 가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보조석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내 인생의 운전석에 계셔서 내가 그때마다 주님 가시는 그 길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날 밤 들었던 메시지도 무엇일까요? 운전대를 내려놓으라 라는 메시지죠. 여러분 신앙생활 여전히 오래 했어도 여전히 내가 저 의자 위에 올라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올라가 계십니까? 혹시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의 첫 번째 그 흔적은요 운전대를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노후 문제는요 아 주님 잠시만요 그거는 제가 운전할게요. 자녀 문제 앞에 아 그거 주님 자녀 결혼 문제는 아 제가 좀 그건 운전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거듭난 자는요 매일매일 운전대를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두 번째 흔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는 자에게 가서 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요 바로 이와 같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삶에는요 무언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까? 묻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삶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정말 거듭났으면요 이 흔적이 있대요. 그 흔적이 뭐냐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답한다예요. 여러분 이건 어쩌면 지금 우리와 한국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온유와 두려움으로 이걸 답한다라고 얘기했을까요?

0: 그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은요,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됐나요? 내가 거듭났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번 휘저어서 됐나요? 내가 필터 100만 명 막 이렇게 거쳐가지고 물이 포도주 변하게 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통해가지고 주셨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면서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를 나의 주라라고 고백하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 역사를 살펴보면요, 내가 한 게 아닌걸요. 이거를 아니까요, 어떻게 될까요? 내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거듭난 자의 입에서는 뭐가 흘러나올까요? 온유가 흘러나오죠. 내가 뭐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거룩한 떨림이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떨림 때문에 우리가 온유와 두려움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요, 당신은 안 믿었으니까 나는 믿은 사람이니까 이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나도 똑같은 죄인이었는데요. 아, 우리 교회는 좋고 저 교회는 이러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정말 온유와 겸손함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권능과 구원의 감격을요 드러내는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거듭난 사람으로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귀한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거룩한 이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가정가정마다 불어오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놓고 오래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냥 넘어갈 문제 아닙니다. 진짜 이번 한 주간 주 앞에서 정직하게 매달려보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산정연교회를 통하여서 이 시대 무종교화되고 있는 탈종교화되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거룩함에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펼쳐나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남길 것이고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다시금 복음이 새롭게 들려지게 하기 위해 애쓸 것입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거듭남의 그 귀한 은총과 감격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산정현 교회 장재우 목사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정현 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는 CBS 방송의 제어가 심사를 진행하며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5: 당연하죠.
4: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5: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

0: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로마 시대의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금고에 돈이 새어나가면 잠을 못 이룬다. 하지만 시간은 매일 새어나가는데 아무도 불안해하지 않는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세네카가 말한 시간이란 그냥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을 뜻한다고 하네요. 오늘 하루 해야 할 일들, 답해야 할 문제들, 하루는 참 길었는데 그중 나를 위한 진짜 시간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오늘 밤에는 잠시만이라도 그런 나 자신을 위한 쉼의 시간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자 이 노래를 부른다. 오불 방혼 나영환의 찬양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 쉼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니피님께서 나를 위한 시간은 하루의 끝 캠프와 함께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맞아요. CCN 캠프는 하루의 마침표를 찍는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새로운 내일을 맞이하는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생방송으로 2시간 함께하고요. 오늘은 CCM 공부방 마련되는 두 분 선생님 와 계십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 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한부영의 나의 노래 그리고 이종익, 이찬우, 오휘석 피처링 나의 노래 같은 제목의 다른 곡 두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한 주 쉬어간 공부방 시작합니다.

0: 에는 여름 휴가를 드렸다고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지만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CCN 공부방 주창훈 주쌤, 김영범 김쌤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잘 쉬셨어요?
1: 아, 슬퍼가지고요.
0: 네?
1: 목요일을 우리 공부방과 함께 하지 못해서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0: 그러셨군요. 이런 표현 참 좋습니다. 네, 눈물로 오늘 울면서 달려와 주신 주쌤. 지난주에 제가 좋아요 특집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제가 진행을 녹음을 쭉 하면서 그 100위 안에 있는 그 곡들에 공부방에서 소개해 주셨던 곡들이 진짜 많이 들어온 거예요. 깜짝 놀랐던 게 왜냐하면 제가 이제 6월 15일에 방송을 시작했으니까 거의 한두 번 정도밖에 방송이 안 됐잖아요.
1: 네.
0: 한두 번 정도의 좋아요를 엄청 많이 눌러주신 곡들이 오른단 말이에요. 순위에. 네. 근데 거기에 공부방에서 소개해 주신 곡들이 이렇게나 많이 올랐던가. 깜짝 놀랐습니다. 두 분의 정말 참 좋은 영향력이라는 생각도 들고 공부방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된 곡들을 나중에 신청하시는 거 보면 진짜 모범생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
2: 기존에 소개됐던 노래들 뭐 각자 좋아서 누르시지만 저희가 좀 더 부탁드리면서 집중적으로 많이 눌러주세요 해서 그런지 정말 더 많이 하트를 눌러주신 것 같아요.
0: 네.
2: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제 방학 때 잠깐 들어와서 보면 특히 이제 상위권에 엄청 많이 걸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0: 네, 맞아요. 저도 놀랐어요.
2: 너무 뿌듯했습니다.
0: 네. 아무래도 곡 소개를 받고 들으면 가사 한 줄 그리고 이분의 뭐 창법이라든지 목소리라든지 더 이렇게 귀 기울여 듣게 되는 그런 네.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2: 사연이 주는 또 약간 특별함이 있고 하니까.
0: 그렇죠.
1: 다 우리 청취자분들과 교장 선생님 덕분입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두 분께 곡을 배우지만 또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청취자분들 두 분을 선정을 해서 우리 쌤들이 커피 쿠폰 쏘신답니다.
1: 우와.
0: 자, 오늘 뜨거운 열의를 보여주시면 아우 칭찬해 하시면서 선물 네. 드릴 것 같습니다.
2: 넣어주세요.
0: 자, 오늘 어떤 곡부터 배워볼까요?
1: 네, 제가 주쌤이 먼저 한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월 30일에 지난 6월 30일에 발표된 루아흐의 첫 번째 싱글 그 은혜라는 곡입니다. 루아흐는 히브리어로 호흡, 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팀은 목지은, 백다은, 오해주, 이정우 이렇게 네 명의 보컬로 구성된 팀입니다. 그 김쌤님 네. 최고의 방송국이 어디죠? CBS죠. CBS. 2024년 2년 전에 CBS 창사 70주년을 맞아서 CBS에서 KCCM 오디션을 진행했었는데요.
0: 아, 맞아요.
1: 그때 파이널에서 불렀던 곡이 바로 이 루아의 그 은혜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오,
0: 네.
1: 대회 참가곡이라고 할 수 있죠.
0: 네.
1: 그 멤버 중에 한 분인 백다은 님이 작사 작곡했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곡이고요. 곡도 아주 좋았는데 특히 네 분이 번갈아 가면서 부르는 그 목소리에 한번 포인트를 맞춰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는 엔딩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관심 있게 들어봐 주시면 아주 은혜로운 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0: 네, 오늘 공부방 첫 번째 곡입니다. 루아흐 그 은혜.

0: 루아흐의 그 은혜. 와, 이 뒷부분에 정말 주기도문 속 나오는 부분 굉장히 감동적이네요.
1: 네, 너무 멋있고요. 이 곡이 그냥 들었을 때도 인상적이긴 한데 대회 참가곡이라고 듣고 보면 아, 이게 정말 대회를 위해서 만든 곡인가 싶을 정도로 구성을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만든 그런 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그러게요. 예, 확실히 무대 위에 올랐을 때는 뭔가 좀 더 웅장한 곡들이 이목을 끌고 결국엔 수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크리스천 뮤직 페스티벌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CBS에서 진행을 했었고 제가 이제 자랑스럽게도 진행자로 참 많이 했었는데 그때 대상 수상곡들 보면 아, 그 무대 위에서 그 무대를 꽉 채우는 곡들이 보컬도 그렇고 음악적인 네. 구성도 그렇고 그런 곡들이 대상을 받더라고요. 맞아요.

0: 경연용 편곡, 뭐 약간 경연용 흐름이 있잖아요.
1: 아, 너무 멋있는데요. 루아흐 그 은혜 기억하겠습니다. 지금 찬양 나가는 동안 채훈이 아빠님께서
2: 네.
1: 김영범님, 주창훈님 CBS에서 목소리 들으니 신기해요. 목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우연히 라디오를 켰는데 아는 목소리가 나와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는 분이신 거예요?
2: 아, 세계 최고의 베이시스트라고 할 수 있고요.
1: 베이시스트?
2: 네. 지금 현재 어노인팅에서 예, 베이시스트로 또 함께 섬기고 계신 분이고요. 한상도님 또 본인 이름 솔로로
1: 네.
2: 곡도 CCM 곡도 발표하시거든요.
1: 한상도님 반갑습니다. 우리 청취자로도 이렇게 사연 주셔서
2: 사실 베이스 이런? 그 스킬이 좀 외모에 좀 밀려서 아쉽긴 한데. 아무튼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또 한상도님의 곡이나 어노인팅 곡 가지고 와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와,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오늘 그럼 모범생 상 받으시는 건가요? 채훈이 아빠님?
0: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께 모바일 쿠폰 주쌤 김쌤님께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그리고 아주 수업 태도가 좋은 두 분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빨리 적극적으로 소리소리 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곡이 너무 좋아요. 아니면 선생님 너무 멋져요. 이런 거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곡을 우리 김쌤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0: 네,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팀인데 한 번 더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끌어올렸습니다. 플랜팅 워십 그때 한번 소개해드리고 그 보그만의 자유 해서 보니까 소개된 직후에 타 프로그램에서도 소개가 여러 번 되고 하면서 그 주간 순위에도 이렇게 팍 올라가는 걸 봤어요. 물론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의 또 노력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동안 3년에 걸쳐서 발매하신 곡이 워낙 많아서 저희가 또 이렇게 걸지 않으면 못 들으시겠다 싶어서 두 번째로 좋아하는 곡을 한 번 더 가지고 와봤습니다. 2024년 10월 17일에 발매된 곡인데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란 곡입니다. 담아낸 이야기는 계시록 21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기초로 해서 곡을 쓰셨고요. 대략적인 가사가 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저 하늘에서 내려오나니 우린 주님의 그 약속대로 새 하늘 새 땅 바라보도다 새 하늘 새 땅 영원히 살 이런 가사가 담겨져 있고 이렇게 좀 반복이 있어요. 지난번 곡은 굉장히 경쾌했었잖아요. 에너지가 넘치고
1: 네.
0: 아, 이 곡은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게 되는 그런 고백이라서요. 한 번 더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예,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1: 네.
2: 이 곡 같은 경우에 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 스타일이 있는데 앞부분에서 저음으로 같은 멜로디를 불렀다가 후렴에 한 옥타브로 올려서 부르는 그런 그 곡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곡이 굉장히 그걸 잘 사용했는데 아마 인상적으로 좀 들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네. 요즘에 참 워십 팀들이 많아졌는데 그중에 이렇게 공부방에 플랜팅 워십을 네. 또 이렇게 두 번째 시간에 또 소개를 해 주셔서 다들 기억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1: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플랜팅 워십의 찬양을 전해드리겠습니다.

0: 플랜팅 워십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아, 이 보컬 슬기 씨 너무 목소리 예쁘고.
1: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여성 워십 리더 중에서 곡 잘 쓰고 노래 잘 부르고 하는 그런 걸로 저는 손에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근데 많이들 모르셔서. 네.

0: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번째로 네. 또 들고 나왔습니다.
1: 얼마 전에 아기를 낳으셨다고요?
0: 얼마 전은 아닌데 네. 예, 뭐 좀 오래 안 됐어요. 둘째인가? 뭐 하여튼 아기를 낳으시고 네. 저희도 굉장히 초대석에 모시고 싶은데 출산하고 육아 때문에 어려우시다고 해서 네. 뭐 1년 이상 기다리다가 조만간 저희 방송에 모실래요.
1: 아, 이렇게 또 많은 찬양사역자분들을 직접 만나시고 오랫동안 네. 또 방송 진행하시면서 되게 인상적이고 네. 그런 어떻게 보면은 가정사까지도 다 아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난번에 그렇죠. 손아이츠님 네. 그 따님이 무슨 예고 뭐 다니시고 같이 예대 다니시고 네.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셔가지고
2: 이 정도면 이제 나중에 졸업식 때 한번 가셔야죠.
0: 삼촌이야?
1: 아, 그런 것들이 너무 교류가 네. 있고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두 분을 통해서도 계속 이제 사역자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더 잘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0: 좀 더 네.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 사람이 떠오르고 알게
1: 그리고
0: 되면
1: 손알치님께서 네. 직접 네. 청취자로 문자도 보내주시고 아, 그러셔가지고 네. 너무 좋더라고요.
0: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이렇게 네. 교류하는 게 생길수록 스킨십이 생길수록 더 이렇게 애정도 생기고 관심이 네. 생기니까 네. 제 양쪽 시청자 뭐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아티스트분들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1: 오늘은 생각합니다. 또 채훈이 아빠님 한 분 건졌어요.
0: 그러니까요. 목요일 날 사용 마치고 귀가길에 딱 이렇게 들으시면 딱 좋네요.
2: 네. 저 커피 쿠폰 결정했습니다.
1: 맞아요. 네. 네.
2: 아타카 님이 오. 세계적인 방송은 어디라고요? CBS.
1: 아타카 님.
2: 최고의 방송은 오. 캠프, CCN 캠프. 그리고 아. 최고의 코너 CCN 공부방. 아, 하셔서 네.
1: 모범생이시군요. 네. 네.
0: 저, 최고의 방송. 저는 습관적으로 CCN 공방 얘기를.
2: 그래서 아타카 님에게
1: 네, 모바일 쿠폰 보내 드릴게요. 또 김쌤 님은 어떤
0: 저는 최고의 베이시스트께 드려서 오. 목요일마다 이제 네. 퇴근길에 네. 라디오 네. 들으시라고 좀 오. 격려해. 네.
1: 아까 남자분은 안 들으신다고
0: 사실. 아, 그 저희 주쌤이 그러셨죠. 아. 네. 여성 편력이 심하셔.
2: 제가요?
1: 네. 자, 그러면 오늘의 모범생 두 분은 아타카님과 채은이 아빠님 두 분께 모바일
0: 축하드립니다.
1: 보내드리겠습니다.
2: 축하합니다. 네.
1: 자, 오늘은 보너스 한 곡도 가지고 오셨잖아요. 제가 맨날 보내드리면서 엉뚱한 이렇게 제 맘대로 선곡해서 했더니 네. 보너스를 우리 갈 때도 이거 틀어달라고 가지고 오셨어요.
0: 네,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보너스 곡을 하나씩 더 네, 해서 네, 네, 네. 이제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아티스트의 또 다른 곡이라든가 아니면 리메이크 곡인데 이런 편곡도 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좀 소개해드려서 네. 이제 가급적 이제 이 방송국에 걸려 있지 않는 거 하려고요. 네.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그래서 그 소피님을 한 번 더 보너스곡으로 걸어드리려고요.
1: 최고 많이 올랐잖아 이분이
0: 그죠?
1: 예, 순위에서
0: 거의 뭐 20
1: 10위 네, 안쪽이었던 거예요. 네,
0: 그래서 그 금요일 방송 때 들으면서 네. 놀랐어요.
1: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 이후에도
0: 네. 네. 타 방송에서도 많이 검색이 돼서 너무 좋고요. 네. 그때도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그 같은 EP에 있는 노래를 소개하면 다른 분위기라 이렇게도 부르시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여행이라는 곡을 오늘 보너스로 들고 왔습니다. 근데 이거가 보니까 타 방송에서 이미 누군지 모르겠는데 거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그분을 좀 찾고 싶습니다. 어느 DJ분이 거신 건지.
1: 네, 네,
0: 너무 흡족하고요. 네. 저는 그래서 김은영 아나운서님께서 그때 너무 좋아서 이것도 걸어놨어요 하셨나 했더니 아니시라고 그래서 네, 사람을 찾습니다.
1: 그렇게 방송으로. 네.
0: 그러니까 네. 어쨌든 저희가 소개해드린 네. 아티스트가 또 다른 노래들이 계속해서 타 방송에서 소개가 되고 하니까 오늘 이제 시생 캠프에 청취자분들도 요 네. 노래를 좀 들으시면서 물론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지만 이게 계절에 대한 노래는 아니지만 뭔가 여름 여행 이런 느낌이 나는 물론 네. 주님과의 여행이지만 그렇게 함께도 들어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1: 8월이 끝나기 전에 들어서 더 좋네요. 네. 아무래도 휴가 네. 여행 연결되니까 더 기억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피의 여행 전해드리면서 두 분 쌤 다음 주에 또 봬요.
2: 감사합니다. 안녕.

주님과 호숫가를 거닐다 오베세 찬양. 그리고 앞서 소피의 여행 전해드렸는데 오 정말 대단하시네요. 금방 다들 탐정이 되셔서 찾아주셨어요. 선곡표를 검색을 하시고 최정원의 당신을 향한 노래에서 어제 오전 10시 들었다. 방송이 되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인은 최정원 아나운서였군요. 네, 소피의 여행을 또 미리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에서 들었다 기억하시고 또 좋아요를 또 같이 눌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벳의 주님과 호숫가를 거닐다 이 곡은 조금 전 우리의 멋진 주쌤 주창훈 씨가 만든 곡이죠.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셨어요. 완전 명곡이라고 주쌤님 작곡이시군요. 저도 이 곡 너무 좋아해요. 주니비님 아타카님 또 잠파오님께서 기억해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기차 타고 여행 가고 호숫가도 거닐고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다는 이런 사연 고맙습니다. 자, 최정원의 당신을 향한 노래를 또 쭉 들으시면서 기억해 주셔서 제가 2부의 첫 곡은 당신을 향한 노래를 전해드릴게요. 자, 1부 끝곡은 비비 와이넌스의 음성으로 All of Me라는 곡 전해드리고요. 저는 2부에서 계속해서 사연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0: CBS
1: 이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일본 야쿠시마의 깊은 숲에서는 작은 굴뚝새 한 마리가 힘차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새는 노래할 때는 물론이고 먹이를 찾을 때도 꼬리에게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4: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8: 교계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0: 중에 국내외 선교회 한 축을 담당해온 남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지난 26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강원도 홍천군 비발디파크에서 102주년 기념 전국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 정찬덕 장로는 대회사에서 지난 102년 동안 남선교회는 선교와 교육, 봉사라는 사명을 품고 민족과 교회를 위한 복음의 파수꾼 역할을 감당해왔다며 이번 전국대회를 통해 영적무장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예장통합 정훈 총회장은 남선교회가 교회 안의 봉사를 넘어 각자의 일터와 가정, 지역사회라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천하는 생명섬김의 중심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지난 22일 경기도 우산시 한신대학교 샬롬 채플실에서 제12회 전국 어린이 찬양제를 개최했습니다. 기장 소속 10개 교회가 참여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는 어린이가 될 것을 한 목소리로 노래했습니다. 동수원교회 어린이 합창단이 총회장상인 사랑상을 수상한 가운데 기장총회는 총회장과 총무를 비롯한 신도회 대표들이 모두 참석해 찬양축제에 참가한 모든 어린이들을 격려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신설된 찬양시 부문에 참가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생명과 희년을 주제로 신앙을 고백하는 시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주최하는 세계교회성장대회가 다음 달 28일부터 31일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올해 세계교회성장대회는 50주년 기념대회로 성령, 세대를 넘어서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주요 강사로는 대회장 이형훈 목사와 제임스 마르코 목사, 존 밀튼 로드리게스 목사, 덱 휴워드 밀스 목사 등이 나서며 대회 마지막 날인 31일 한세대 73주년 기념식도 함께 열립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어제 제34차 효명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시각장애 대학생 11명에게 총 3,1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효명장학금은 1978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맹인선교부에서 시작돼 2010년부터 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운영을 이어오며 시각장애 대학생의 학업과 성장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수여식까지 누적 1,513명에게 약 26억 원을 지원했으며 국내를 넘어 해외 개발도상국 장애학생 지원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 성장 전문 매체인 아울리치 매거진이 최근 미국 전역에 있는 32만여 개 교회를 조사한 결과 한인교회로는 유일하게 아틀란타 베델 교회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 중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아틀란타 베델 교회는 강의 설교와 뜨거운 기도를 바탕으로 주일 현장 예배 평균 출석 인원이 지난해 1,658명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2,171명으로 513명이 증가했습니다. 교계뉴스 송주열이었습니다.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말씀이었습니다.
3: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창문에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김은영의 CCN 캠프고요. 2부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에 집중합니다.

아이자야 61의 Your Kingdom Come 라이브 워십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이윤화의 이 땅은, 이 곡은 신혜숙님께서 드디어 내일 입주 청소합니다. 옥상 방에서 하산할 수 있어요 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이자의 61의 곡은 어린이 찬양 준우님께서 이 땅에 이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함께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시며 청하신 곡 이어봤어요. 추억님께서 너무 반가워요. 낮에 방송 때보다 늦은 밤이라 자주 못 듣게 되고 들어도 끝까지 다 못 듣게 돼서 죄송합니다 하셨는데, 아유 죄송하시다니요.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그 마음으로 이렇게 출석 체크도 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5297님께서 엊그제 둘째 딸 김다영의 생일을 맞아 축하 녹음 부탁드리고 싶어서 문자 드립니다. 학생 때 만났던 주님을 다시 만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절대 놓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 부탁합니다. 가정에도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가정, 건강한 가정, 범사에 감사하는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며, 당신은 사랑받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청하셨는데, 이 곡과 함께 내가 태어난 날엔 곰도 춤췄다는, 예전에 이 곡 CCN 공부방에서 생일 축하곡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웨이브 프로젝트 내가 태어난 날엔, 그리고 이든 파파님께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듣고 싶네요.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키리님께서 박혜선의 주의 손이 써주셨는데 원곡은 잔치공동체 이 곡 들을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원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잔치공동체 주의 손이.

자치 공동체 주의 손이 기프티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잔잔히 흐르는 찬양을 듣고 있으니 이 하루의 마무리가 더 평화로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또 축복의 찬양이죠. 웨이브 프로젝트.

이집트의 내가 태어난 날엔 이수영, 맞아요. 낮 12시에 만납시다를 진행하고 계시는 가수 이수영 씨가 또 CCM으로 부르신 곡이죠.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전해드렸어요. 오늘 에덴파파님께서 요즘 사춘기 딸 키우면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다고, 주님 자녀로 산다는 게 뭘까 생각합니다. 지금 딸 옆에 누워서 기다리고 있어요. 찬양에 귀를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따님과 함께. 그래서 따님께 선물 저희 드릴게요. 오늘 아까 5297님께서 또 축하사연 보내셨잖아요. 5297님 그리고 에덴파파님 그리고 한 분 더 축복받은 희정님께서 조금 늦게 오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딸 연애 고민 듣다가 못 빠져나와서 이제 출석 체크합니다 하셔서, 아, 도란도란 무슨 대화를 나누셨을까. 연애 고민 얼마나 예뻐요. 저는 요즘 학생들 막 그 춤추는 그 푸릇푸릇한 낭만, 아, 너무 보기 좋고 예쁘고, 딸들의 연애 고민 이야기는 정말 궁금하고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고 간질간질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축복받은 희정님께도 역시 따님께 선물 드릴 텐데요. VLDC 드라이기 선물 드리겠습니다. 윈세프의 드라이기 선물 우리 따님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은데요. 전해드리고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비공개로 남겨주셔야 됩니다. 방송 끝나기 전까지 얼른 보내주세요. 비공개로 주소와 받으시는 분 이름, 전화번호까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크리스찬 뮤직 페스티벌 이야기를 일부에서 했더니 크리스찬 뮤직 페스티벌 수상곡이었던 간절히 이끄는 곳으로 신청해 볼게요. 김정임님 남겨주셔서 준비했습니다.

예, 간절히 이끄는 곳으로 전해드렸고요. 아, 아름다운 한때님께서 은영님 역시나 너무 좋은 선곡들 조용히 듣다가 굿나잇 남깁니다 하셔서 제가 굿나잇 키스로 아, 밥 칼라일의 버터플라이 키스스를 끝곡으로 준비를 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잘 자라고 좋은 꿈 꾸라고 부모님들이 해주는 그 나비의 입맞춤 같은 그런 굿나잇 키스를 버터플라이 키스스라고 한다고 하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0: CBS 라디오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하늘을 보며 운전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그 비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하늘이 맑구나. 나이가 드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하게 되는 말, 이 또한 진

0: 지나갈 거야.
1: 네, 그동안의 경험으로 힘든 일도 또 좋은 일도 다 지나가게 되고 처음엔 어렵지만 다 적응하게 된다는 거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늘을 보니까 다시 흐리네요. 그래도 비가 오면 다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고 공기 또한 맑아진다는 거 아니까요. 비가 와도 또 오지 않아도 담담히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비가 내리는 날이든 또 해가 쨍쨍한 날이든 우리 삶 속에서도 생각하기 나름이고 해석하기 나름이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지금 날은 흐려도 혹시 비가 내려도 내일은 하늘이 맑을 테니까 또 그런 기대감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오세연 산다는 것은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합니다. 오랜만에 오신 화이트님 반갑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날마다 주의 은혜로우님께서 업무 중에 귀팅은 하는데 집중은 어렵습니다. 아유 당연하죠. 집중도 좋지만요. 편안하게 흘려 들으셔도 좋은 방송이 또 당신을 향한 노래입니다. 더위가 계속되니까 냉방병이 더 오래갑니다. 그렇죠. 그래도 또 언젠가 더위가 그리운 계절이 올 겁니다. 아마도 당연하죠. 가브리엘님 아마 저와 같은 생각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생각을 오늘 하셨나 봅니다. 이어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 413장을 조범진 김윤곤이 함께합니다.

네, 평생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요셉의 꿈님, 오늘따라 다들 가을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바람이 불고 피부에 닿는 바람도 그 느낌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더위도 이제는 가려나 봐요. 출근길 당향로와 함께 가을가을하게 감사함으로 듣습니다 하셨고요. 제비꽃님, 다음 주부턴 아침 저녁 기온이 선선해진다니까 가을이 오나 봅니다. 가을을 기대하며, 예, 저도 이제 가을 선곡들을 좀 준비해 봐야겠습니다. 김영우 주의 사랑 신청하셨는데요. 시편 21편 주의 사랑. 김영우 스위스로 김영우죠. 예, 함께합니다.

김영우 시편 21편 주의 사랑 그리고 조승우가 부른 오 놀라운 구세의 주 두 곡 이어서 들었어요. 안젤라님 급하게 남편분과 대구로 가시게 됐네요. 가는 길에 여러 얘기도 나누고 또 뭐가 가을로 좀 바뀌었나 변했나 보시면서 천천히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에스프레소님 전 좋아하는 것 중에서 그림과 관련된 글을 가끔 읽어보거든요. 근데 어떤 분 그림인데 그 초록색 이태리 떼수건 있잖아요. 타월. 그거를 하나 떡하니 그려놓는 겁니다. 제목을 봤더니 다 때가 있다. 사람은 다 때가 있다. 예, 참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두 가지를 다 예, 해석할 수 있는. 지혜로운데요. 예, 깊은 뜻에 웃으셨다고 폴라이트의 때 신청하셨어요. 네, 에스프레소님과 함께 이 곡 듣겠고요. 올리브님 2주 동안 약물 치료하면서 몸도 마음도 힘들었는데 오늘은 좀 나은 컨디션입니다. 아유 감사한 일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찬양했던 함께 지어져 가네 듣고 싶어서 신청해봅니다 하셨어요. 이 곡도 준비해 놓겠고요. 멜리사님이 함께 지어져 가네 아까 주의 사랑 나갈 때 쓴 거 같은데 시간을 보니까 쓰신 것 같은데 흥희님도 전 이 곡 뒤에 이유가 있으시겠죠. 이 곡이 어떨지 추천해 봅니다. 다들 아, 이 곡 뒤에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두 곡 다 이어도 좋은 곡이거든요. 제가 잘 배열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폴라이트의 때 네.

그 빛이 꺼졌을 때 사랑이 희망일 때 때로는 깊은 절망이 될 때

0: 영광의 박수 올려주실까요? 아멘. 주님의 은혜 그렇게 행하실 분이십니다. 아멘.
1: 함께 지어져 가네 팀록 50 앨범에서 들었고요. 흥인님 신청하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 전에 포레스트 김은실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올리브 멜리사님도 함께 하셨고요. 이 배열이 어땠나요? 괜찮았어요? 렘넌트님 오늘도 평안한 하루로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6878번 쓰시는데 교회 부설 아동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7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아이들이 개학을 해서 이 시간 프로그램 들을 수 있게 됐는데요. 8월 초에 부안군 청소년 영어 캠프를 시작으로 해서 여름 성경학교 또 제주도 수학여행까지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특히 영어 캠프를 위해서 당양로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청취자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무사히 캠프를 마칠 수 있었죠. 영어 캠프 이후에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는 아동들도 늘어나서 생겨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신청곡 조은영의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니 제가 왜 이리 뿌듯하고 감사한지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기도 부탁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수고가 컸으니 좀 쉼의 시간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신 곡 조은영 배영호가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존영 감사 그리고 조수아가 부른 감사 찬송이었습니다. 어제 아내와 영화 오디세이를 봤어요. 자녀가 셋이다 성장해서 나가니까 둘만의 시간이 많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아내와 좋은 시간 보내야겠습니다 하시면서 데이비드님께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신청하셨고요. 기도의 종이약 접는 집사님께서 지금까지 종이약을 기도하며 16만 5천 마리를 접었습니다. 야, 이게 어느 정도인지 정말 상상도 안 됩니다. 16만 5천 마리. 그걸 다 일일이 기도의 마음으로 접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가 기도의 종이약 접는 집사님이시군요. 예, 감사 찬송 신청하신 곡 함께 들었고요. 아도니스님, 정원님의 웃음소리 오랜만에 들어도 역시 정겹네요. 감사합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코가 좀 맹맹해서 웃을 때 소리가 더 이상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면서 지금 웃고 있는데 괜찮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목소리가 좀 더 좋아졌다는 분들도 계셔서 네, 이것도 감사하고요. 좀 찬 곳을 피하고 찬 걸 먹는 거를 좀 피하니까 회복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덥다고 찬 것만 계속 먹는 거 진짜 안 좋구나 요즘 몸으로 깨닫고 있는 중인데요. 물은 많이 마시되 찬 것은 피하자. 예,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부 끝곡 예수전도단 시선 들려드리고요.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C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운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오늘도 운전 중에 듣습니다. 차 시동을 걸면 바로 GPS 레인보우 앱이 연결되는데 처음에는 기기 오류인 줄 알았거든요. 아직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뭐 어찌됐건 알아서 찬양이 나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경승주님, 은혜를 아는 똑똑한 차인데요. 인공지능인가? 아님 하경승주님이 찬양을 좋아하시는 걸 차가 알았나? 예, 정말 어찌됐건 잘된 일입니다. 내일은 아시죠? 신청하신 곡, 오늘은 노래하는 순례자 앨범에서 함께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오셨고요. 감사 한나님,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한 달 전에 암 수술 잘 마치고 인생에서 쉼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좋은 소식으로 이렇게 와주셔서 또 감사하네요. 띄우는 편지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아이디가 예뻐요. 띄우는 편지. 뭔가 기대감도 갖게 되고요. 궁금도 하고 그렇습니다. 반갑고요. 스티브님, 주의 선하심에 기대어 신청합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의 협력으로 선을 이루는 날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선하심에 기대어 강성은이 부릅니다.

마하나임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계신주님, 오늘은 김대환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강성은 주의 선하심에 기대어 그 전에 함께 들었어요. 처음 사랑 회복기도님도 듣고 계시고요. 찐사랑님, 찐파랑님이신데 찐파랑님이 병원 추적검사 받고 늦은 출근하면서 듣는 당향로가 더 좋습니다. 위로가 되는 찬양 감사하고요. 구름 개듯 마음이 맑아져요. 걱정도 근심도 모두 주께 맡깁니다. 아멘. 그 마음에 주님의 찐사랑을 새기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검사 결과도 잘 나오리라 믿습니다. 다다미님께서 함께 세워가네 신청하신 곡 이정환 박사도 박은지 박안나가 함께하는 곡이에요.

함께 세워가네였습니다. 희민 희승마음님께서 오늘은 32년 전 뽀얗고 동그란 얼굴로 제품에 안겼던 딸의 생일입니다. 어쩜 이렇게도 이쁜 아가가 내 아기일까. 매일 신기했던 순간순간들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고요. 오슬로에 있는 딸 어제 저녁에 본인이 끓인 미역국에서 엄마의 맛이 난다면서 동영상 보냈는데 저는 보면서 울컥하더라고요.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딸의 마지막 논문도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네, 따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건강도 지켜주시리라 믿고요. 지혜를 주셔서 논문도 잘 마무리하리라 믿습니다. 희민 희성 마음님도 이렇게 이쁘게 키우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이 예쁜 심성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하나님과 부모의 돌봄으로 나왔죠. 토기장이 신청하신 곡 축하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시와 그림이 불러요.

에어컨 바람을 쐬다가 잠깐 밖에 나갔더니 안경에 서리가 끼어서 앞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잠깐 앞이 안 보이니까 눈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되고요. 오늘도 잘 듣고 잘 보고 잘 걷게 하시는 모든 것에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아멘. 추억님이 신청하신 난 예수가 좋다오. 김명식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살랑살랑님께서 저 다음 주부터 일 다시 시작하게 될 것 같아요. 와, 잘 됐다. 물론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일 시작하기 전까지 부지런히 들을게요. 네, 기쁜 소식도 감사하고요. 주님이 주신 이 노래, 샬롬 노래 선교단 버전이 저희에게 있거든요. 이 노래 함께합니다.

0: 성삼위일체라고? 그게 무슨 뜻이지?
1: 그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한 분이라는 뜻이야.
0: 아...

0: 7361번님과 함께 나의 등두에서 옹기장의 로즈콰이어 앨범에서 들었고요. 조수아님, 오늘 중3 아들이 교회 친구들과 처음으로 김포 고촌교회에서 진행되는 마피워십팀의 예배 참석한다고 합니다. 이 댄스워십팀인데 맞죠? 여름 수련회 이후에 CCM이 너무 좋아진다고 하는 아들. 마음이 너무 이쁘고 감동이어서 영어 학원 빼줬어요. 잘하셨어요.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주님을 아는 지혜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길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니, 저도 이모의 마음으로 너무 기특하고 이쁜 거 있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크고 또 세상을 사는 지혜가 그만큼 더 자라리라 믿습니다. 아유, 잘 다녀오라고, 예, 정원 이모가. 강양로 이모 삼촌이 전하더라고 전해주세요. 7507번님께서 이렇게 또 조권사님의 소식을 듣게 돼서 감사하고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예, 저희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 전해주세요. 정경주 오 신실하신 주 신청하신 곡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1: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신실하신 주 정경주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아까 차를 딱 타면 앱이 켜져서 그게 너무 신기해요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안젤리나 졸리님이 그 CBS를 휴대폰으로 집에서 계속 듣고 있다가 앱에서 완전 로그아웃 하지 않고 차에 탑승하게 되면 폰이 블루투스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자동으로 또 켜지게 된다고. 저도 처음에는 왜 차만 타면 조이포유와 연결되지 궁금했는데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우리는 CBS를 사랑하니까. 아 진짜 그런 거 아닌가? 아 그럴 가능성이 또 높네요. 그럼 또 감사한 게 집에서도 들으시고 차에서도 들으시고 매일매일 들으시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이것도 가능성 중에 하나. 체리님께서 제 영혼이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노래했던 저에게 요즘에는 그 감사의 마음이 들지 않고 왜 나를 고난으로 이렇게 몰고 가시는지 자꾸 묻게 되고 원망스럽습니다. 고통스럽고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라고 적으셨어요. 정말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 기도조차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을 때 무릎이 꿇어지지 않을 때 저는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주님 한마디만 해도 된다고 얘기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언어들을 주님께서는 아시니까요. 그리고 우리 체리님이 언젠간 그 고난이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날 오길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십시오.

보여주는 시간이, 보여주신 시간이 그 시간이었다 고백할 수 있는 날이 꼭 오리라 믿습니다. 사실 이런 순간조차도 주님을 붙들어야 해, 주님을 만나야 해 라는 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들리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땐 그냥 주님이라고만 부르셔도 주님은 아십니다. 꼭 이 터널에서 빠져나오실 수 있길 바라고요. 공주마마님도 요즘 스트레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쉽게 받게 됩니다. 기도와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예, 몸이 약해져 있으면, 내 마음이 약해져 있으면 더 상처받기 쉬운 마음과 몸이 되더라고요. 빨리 회복되셔서 단단해지고 또 담대해지길 바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임진영님께서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신청하신 곡, 네,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요.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입니다. 이 찬송가 작사자 옥돈 여사는 미국 일리노이주 훕스타운의 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19살 때부터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교편 생활을 했는데요. 23살 때부터 문학과 연극의 재능을 보여 여러 편의 시와 희곡을 발표했으며 연극 무대에서도 명성을 얻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옥돈 여사는 개인적인 욕구도 채워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 상황들은 그녀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옥돈 여사의 욕구를 비웃기라도 하듯 기회가 올 때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그녀의 계획을 좌절시켰는데요. 옥돈 여사는 결국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돋보이고 유명해지고자 하는 대신 있는 곳에서 빛을 밝히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의 성경적인 배경은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으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입니다. 작사자 자신의 간증을 담아낸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입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바라보는 멍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시바다 안성관 대표는 어느 날 바다 수영을 하다가 다리에 쥐가 났는데요.
1: 다리에 쥐가 나서 제가 패들보드에 누워서 모터보트가 저를 끌고 간 적이 있었는데 누워서 바라보는 그 하늘이 너무 아름다웠고 손끝에 젖어드는 바다의 수온도 너무 좋았고 미세한 요동? 그런 것도 너무 좋아서
0: 멍해의 패들보드 위에는 커다란 남방 큰돌고래 인형이 있는데요. 해녀들의 버려진 해녀복을 한땀한땀 바느질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1: 태어나서 이런 감정을 처음 느껴봤습니다. 내가 힘들 때 바다에 이렇게 떠있는 그 감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할 것 같다고요. 그래서 힐링을 하지만 멍해라는 행사를 마무리를 할 때 남방큰 돌고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바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그것이 기후위기에 대한 공감대까지 저는 다 연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0: 사랑한다면 구할 수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환호성을 질러라. 보라, 너희 왕께서 너희에게로 오시니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진실로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시니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선지자 스가랴의 말입니다.
3: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8월 28일 금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도는 주님의 명령이요 약속이요 능력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한반도의 곳곳에서 불길처럼 일어나는 기도운동을 축복하소서. 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기도의 무릎을 꿇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금 기도의 횃불을 높이 세우게 하시고 기도의 불길을 일으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막아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며 국민의 삶이 평안하게 하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국민을 섬기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재난의 소식, 전쟁의 소용돌이가 전 세계의 시장 경제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경제 침체의 두려움이 사회적 파장으로 넘실거리는 이때에 온 백성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위기를 극복하며 더욱 굳건히 세워짐을 믿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새아침의 기도. 서울시 도봉구 주사랑교회 정성일 목사였습니다.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0: 8월 28일 금요일 CBS 새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환기가 부르는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나무엔의 찬양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윤화가 부릅니다.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73편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73편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0: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 찬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폭언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가 주님 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버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1: 성경 낭독 시편 73편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선의 찬양 너 시험을 당해 지혜민이 부르는 회개합니다. 민호기의 찬송입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0: 네, 김용관 목사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어가도 나가도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힘겹게 노젓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다는 결코 같은 얼굴을 두 번 보여주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민물과 썰물, 날씨, 바람과 파도로 인해 늘 변하는 것이 바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주 이용하신 갈릴리 바다도 변화무쌍한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민물 호수인 담소이지만 호수치고는 너무 커서 성경은 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크기는 남북이 21km입니다. 동서가 12km입니다. 수심은 깊은 곳이 60m 정도이며 해수면은 지중해보다 약 210cm나 낮아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호수로 알려졌습니다. 갈릴리 바다 북쪽에는 해발 2814m의 헬몬산이 있고 동쪽으로는 울란고원이 병풍처럼 둘러 있는데 밤에는 높은 산의 찬 공기가 골짜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내려와 낮에 데워진 갈릴리 바다 해수면의 더운 공기와 만나면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 고기 잡던 배나 항해하던 배들이 전복되기도 하고 파손되는 일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 큰 고역을 치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북서쪽 벳세다 근처에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하루가 저물어 가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줄 음식이 없다고 걱정했습니다. 마침 한 어린이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담긴 도시락을 하나 가져오자 예수님께서 모인 사람들을 앉게 하시고 그것을 앞에 놓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했더니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열두 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다음 행선지로 가도록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출항하자 주변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순항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곧 거센 바람이 되어 나중에는 도저히 노를 저어 항해할 수 없을 정도로 험악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물결에 요동하던 배가 뒤집혀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며 안간힘을 다해 노를 저었으나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둠이 내려앉은 초저녁부터 새벽 3시가 넘는 사경까지 풍랑과 사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상한 부분이 나옵니다.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으로 고통당하고 있던 모습을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의 위태로운 모습을 보고만 있었을까요? 길을 가다가도 위급한 상황을 만난 누군가를 발견하면 지나치지 않고 가다가도 도와주는 것이 인간의 기본 도리입니다. 바람과 바다는 예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로 3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사나운 개도 주인의 말을 듣는 것처럼 아무리 사나운 바

바람과 바다라도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주님의 말씀에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과 사투하는 제자들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스위스 같으면은 구조 불이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자기들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은 보고만 있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예수님에 대한 신뢰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위기에서 구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쳤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이런 주님의 능력이면 풍랑도 얼마든지 잔잔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출항하기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건만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48절 말씀에 밤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로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신 것은 조금도 이상한 것이 없습니다. 또 위급한 상황을 만난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가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다가오셔서 그들을 지나치려고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밤사경이 되도록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산 위에서 지켜만 보시다가 그곳에 도착하여 왜 제자들을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을까요? 캄캄한 밤에 그들을 더 두렵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들을 구하러 왔는데 갑자기 급한 다른 일이 생겨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때라도 예수님을 찾지 않았던 제자들이 도와달라고 소리치며 구원을 요청하기를 예수님께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말하며 오히려 예수님을 무서워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유령으로 변장한 것도 아니고 어제 낮에 입었던 옷을 갈아입고 오신 것도 아닐 텐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올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령이라고 했고 예수님께 구원해 달라고 요청할 마음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좀더 일찍 찾고 불렀다면 그렇게 장시간 그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 낭비, 경제적인 손해를 입었고 생사를 넘나드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떨며 밤을 새워 지치도록 노를 저어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이 풍파를 만나 예수님을 찾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인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경험과 기술, 수단과 방법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으로는 풍랑을 잔잔케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왜 주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0: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52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들었던 주님의 말씀과 지금까지 행하였던 놀라운 기적들을 잊어버렸을 뿐 아니라 바로 어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잊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살아계심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전혀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뜻하지 않는 인생의 풍랑을 언제 만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간절히 부르고 찾으면 한낱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아침의 말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장로교회 김용관 목사였습니다. 변상미의 찬양 찬송가 317장 어서 돌아오오, 김영미가 부르는 왕 되신 주 앞에, 전용대의 찬양 찬송가 186장 내 주의 보혈은 들으면서 8월 28일 금요일에 함께한 새아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교계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국내외 선교회 한 축을 담당해온 남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지난 26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강원도 홍천군 비발디파크에서 102주년 기념 전국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 정찬덕 장로는 대회사에서 지난 102년 동안 남선교회는 선교와 교육, 봉사라는 사명을 품고 민족과 교회를 위한 복음의 파수꾼 역할을 감당해왔다며 이번 전국대회를 통해 영적무장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예장통합 정훈 총회장은 남선교회가 교회 안의 봉사를 넘어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천하는 생명섬김의 중심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지난 22일 경기도 우산시 한신대학교 샬롬 채플실에서 제12회 전국 어린이 찬양제를 개최했습니다. 기장 소속 10개 교회가 참여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는 어린이가 될 것을 한 목소리로 노래했습니다. 동수원교회 어린이 합창단이 총회장상인 사랑상을 수상한 가운데 기장총회는 총회장과 총무를 비롯한 신도회 대표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주최하는 세계교회성장대회가 다음 달 28일부터 31일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올해 세계교회성장대회는 50주년 기념대회로 성령, 세대를 넘어서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주요 강사로는 대회장 이형훈 목사와 제임스 마르코 목사, 존 밀튼 로드리게스 목사, 덱 휴워드 밀스 목사 등이 나서며 대회 마지막 날인 31일 한세대 73주년 기념식도 함께 열립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관이 그제 제34차 효명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시각장애 대학생 11명에게 총 3,1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효명장학금은 1978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맹인선교부에서 시작돼 2010년부터 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운영을 이어오며 시각장애 대학생의 학업과 성장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 성장 전문 매체인 아울리치 매거진이 최근 미국 전역에 있는 32만여 개 교회를 조사한 결과 한인교회로는 유일하게 아틀란타 베델 교회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로 뽑혔습니다. 송주열이었습니다.
0: CBS

0: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서울 대치 순복음교회 한별 목사입니다.
1: 인생에는 판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유대인은요, 판이 바뀐 민족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판이 있죠. 종살입니다. 자유가 없죠. 자기 의사표현 결정대로 못하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종이니 아버지도 나도 내가 결혼해서 내 아들과 딸도 종인 것이 운명적으로 팔자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조금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종살이 안에 거기서의 변화일 뿐이지 동그라미 안에서의 파장만 이를 뿐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인생 출애굽을 합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판을 나왔습니다. 먹는 것이 달라졌고 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판이 있죠. 여러분, 여기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이들이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도 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에도 판이 있죠. 이 판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관점이 있어요. 세상의 관점은 how입니다. 어떻게라는 거예요. 홍해를 만났어요? 어떻게 배를 만들어야지, 다리를 만들어야지, 동맹국을 끌어와야지, 시간이 없어, 모세 협상해, 시간을 끌어. 하지만 유대인은요, why를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왜 내가 이 지점에 있지?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서 두시기로 했지? 이런 실패의 자리, 이런 위험의 자리, 이런 몰락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왜 나를 사자굴, 불못불, 왜 나로 하여금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갈 수 있는 하필 이때 와우가 됐지? 왜? 라는 걸 생각해요. 그들의 why는 항상 답이 일정하고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나를 통하여. 할렐루야.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곧장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바닷가 앞에예요. 하나님은 바닷가 앞에 장막을 세팅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위험한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요, 도망칠 곳이 없어요. 물고기 밥이죠. 싸울 순 더 없어요. 이들은 민간인이고 노예 출신이에요. 조직된, 훈련된 모든 하드기어를 장착한 군대하고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이건 죽을 지경에, 죽을 지점에다 진을 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바닷가에 진쳤다는 얘기가 바로의 귀에 들리자 바로는 이때다 돌격명령을 합니다. 출애굽 14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다 같이.
2: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1: 갇힌 바 되었다. 영어로는 wandering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리저리 헤매고 있구나, 혼돈되고 있구나, 갈 바를 잃지 못했다. 그러므로 전 애굽 병사야 모든 장비를 갖추고 병거를 갖추고 철병거를 갖고 돌격한다. 그러면서 바로가 무슨 얘기를 해요? 너희 하나님은 지리도 모르냐? 애굽을 빠져나가면서 어떻게 홍해 앞에 서느냐? 보관에 든 쥐다, 옴짝달싹도 못하고 사방이 맥혔어요.

0: 이제는 밟아 죽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Y를 생각하면 방주 만들어야 되고 다리 만들어야 되고 협상해야 되고 시간을 끌고 바로의 마음을 돌뜨켜서 어떻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뭐 모세와 가족은 뭐 망명하고 뭐 이렇게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Y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지경, 인생의 홍해, 인생의 문제를 만났거든 Y를 생각해야 돼요. 비록 내가 이 실패의 자리, 이 절망의 자리, 불합격의 자리, 그리고 완전히 수치의 자리에 있지만 이 사자굴과 풀무불 속에서 나는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곳에서 나를 붙잡아 나를 일으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아멘. 믿음의 세계는 영적인 것이 실상 전환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고 있는 것,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나의 믿음, 이 두 개가 만날 때 터진다.
1: 아멘.
0: 오늘 여러분의 그동안 해왔던 기도가 터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판이 바뀌리라.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why를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지경, 이런 억울한 삶, 내가 이런 슬픈, 내가 망할 지점, 내가 이렇게 실패의 자리에, 몰락의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사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죽을 병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관점이 풀어지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기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0: 여러분 바닷가에 장막을 치는데 두 곳의 지명이 나와요. 두 곳의 지명이 나와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명이라는 걸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비하이롯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알스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먼저 비하이롯부터 얘기하죠. 그건 뭐냐면 비라는 것은 입구, 게이트란 문이라는 뜻이고 하이롯이라는 것은 자유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 뭐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에도 여러분 종이 아니요, 어떤 일에도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은 영적 자유인이며 영적 해방감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가스라이팅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할 수가 없어요. 마귀의 모든 전략에 끌려가지 않고 끊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1: 아멘.
0: 그것이 비하이롯이라는 지명이에요. 자유의 입구라는 뜻입니다. 하이롯은 자유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자유의 입구라는 지명과 또 하나의 장소가 있는데 바알스본이라는 것이에요. 바알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알이고 스본이라는 것은 폭풍, 북에서부터 오는 큰 바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두 사이에 있는데 내가 자유를 선택할 것인가? 내가 바알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바알을 선택하신가? 자유를 선택할 것인가? 딱 지명까지 서놨어요. 앞에는 바닷가입니다. 그러니 이곳은 굉장히 위험한 지경이면서 또 하나의 선택의 지점이에요. 문턱이라 말이에요. 문지방이라 말이에요. 한 걸음 넘으면은 다른 판도더라고, 한 걸음 뒤로 가면은 왔던 과거의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문턱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항상 문에서 역사되죠. 항상 문턱에서 문지방에 걸려서 다음 판이 못 열어가는데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인생의 홍해를 만났을 때 여러분 비 하이롯,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누구를 보아야 하느냐가 관점이에요.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홍해 앞에 서 있는 나, 오늘 번개치고 폭풍이 있는 홍해 앞에 서 있는 나, 위험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전하에 나 혼자 덩그러니 있는 실패의 지점, 실패 한 걸음만 디디면 실패로밖에 할 수 없는 지점에 서 있는 나, 여기까지는 믿고 따라왔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전혀 의심 없이 따라오면서 순종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해 앞에 실패 일보 직전이에요. 불합격 됐어요. 실망이에요. 질병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됐고 이제는 손쓸 기량까지도 없다고 보여있는 거예요. 인생의 풀무불과 인생의 사자굴입니다. 죽을 자리에 들어간 것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 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슬픔, 하나님이 이 질병, 이 고립된 상황, 이 실패의 자리에

0: 나를 놓아두셨나? 왜 나를 내가 믿고 따랐는데 왜 이 지점으로 인도하셨나? 여러분, 당신이 망하고 죽을 자리, 당신의 묘비가 쓸 자리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길을 내시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고난, 당신의 슬픔, 당신의 시험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얻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을 얻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세계를 경외 하시는, 세상을 경외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리라. 당신의 이름을 통하여, 아멘. 당신의 기업을 통하여, 당신 부부의 인생을 통하여, 당신 자녀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이라. 출애굽기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1: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0: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출애굽의 바닷가에 진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어떤 전략을 쓰시는지 우리는 이제 밝혀져서 알고 있죠. 첫째, 바로를 유인하는 거예요. 바로는 조금 전에 장자들이 죽어나갔고 자기도 아들을 잃었습니다. 큰 슬픔에 당겨서 웬만해서 당기지 않아요. 웬만해서 가스페달 밟을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바닷가에 진쳤다는 것이에요. 오도 가도 못한다. 옴짝달싹이다. 도안에 든 쥐다. 출발! 돌격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 돌격 명령, 바로를 하나님이 유인해서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뭐예요? 홍해에서 그들을 수장시키는데 이스라엘 편에서는 430년 지옥, 430년 동안 지옥, 430년의 종살이를 끊어내신다. 끊어내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유대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계에 드러내신다. 할렐루야.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지금 있는 실패라는 가장 위험한 칼 끝에 있는 사람, 아니 그냥 완전히 실패로 들어간 사람, 그래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와이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일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실 것이에요. 그리고 당신 인생뿐만 아니라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역사를 온 세상에 당신을 통하여 드러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하게 되죠. 기도가 없으면 낙심하게 돼요. 낙심은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 낙심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돈이 안 도니까 낙심이 됐고, 불합격됐으니까 낙심이 됐고, 질병을 얻었으니까 낙심이 됐다, 일이 꼬여버렸으니까 낙심이 됐다 생각하지만 낙심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낙심을 주는 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낙심케 하는 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낙심하는 영이 여러분에게 주사바늘 꽂고 계속 공급하면요, 낙심이 공급되면 모든 일이 낙심이에요. 결국 여러분 숟가락 들 힘도 없어요. 씹을 힘도 없어요. 다 그만둬야 돼. 다 끝나야 돼. 다 몰락해야 돼. 이것이 결론이에요. 오늘 낙심하는 영, 낙심케 하는 영, 우리에게 낙심의 링거를 꽂아 역사하는 더러운 원수마귀의 역사가 나사렛 예수님의 끊어질지어다. 모든 피해의식과 고립감과 마음이 찢어져서 분해되어 날라버린 것, 그리고 마음이 떨어져 버린 것, 절망된 것, 오늘 산 소망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유대인은 첫째, 자신들의 기도가 톱니바퀴를 돌리는 힘이 있다고 믿어요. 세상은 톱니바퀴다. 그래서 톱니바퀴, 이 톱니바퀴가 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서 돌 때 두 개의 심장을 가진 것처럼 상상도 못할 힘이 도는데, 두 개의 톱니바퀴니까 두 배의 힘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10배, 30배, 60배의 힘을 내는 것이 맞물리는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은 기도라면 단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거나 바꿔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부터 얻는다, 응답을 얻는다,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기도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반자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창조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이 동반자로 유대인을 지목하시고 선택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환난에도

0: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두려움은 원망과 불평의 콤보를 갖고 와요. 오늘 두려움이 끊어질지어다. 홍해 앞에 서겠어요? 걱정 마세요. 두려움이 끊어지라.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문제는 정체성의 문제고 모든 문제는 자아상의 문제예요. 셀프 이미지. 내가 어떤 이미지, 내가 어떤 자아상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나의 그 승패의 원인이 되고도 합니다. 돈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관계의 문제예요. 계약의 문제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의 조건의 문제고 몸의 컨디션의 상황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시절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딱 하나만 얘기해요. 자아상을 얘기해요. 우리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셀프 이미지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자아상, 여러분의 정체성이, 여러분 정체성을 얘기할게요. 여러분 답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자녀이면
1: 상속자.
0: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1: 상속자.
0: 히브리 말로 자녀이면
1: 야식.
0: 하나님의
1: 야식.
0: 그리스도와 함께한
1: 야식.
0: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역사고 선한 뜻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 터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아브라함의 상속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진 민족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서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책임 전가를 하지 않아요. 왜? 자아상이, 정체성이 워낙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사건이 생길 때 따지고 시시비비를 안 해요. 그리고 분노하지도 않아요. 오직 why만 생각해요. 왜 내가 이런 자리에 이런 처지에 들어가게 됐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날 통해서 드러내기 위하십니다.
1: 아멘.
0: 할렐루야.
1: 아멘.
0: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서 내가 그 기도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것이다.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0: 여러분의 손이 모세의 손이 돼서 지팡이를 내미는 손이 될지어다.
1: 아멘.
0: 여러분의 발 첫 발자국을 디딜 때 여호수아의 첫 발자국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1: 아멘.
0: 할렐루야.
1: 아멘.
0: 할렐루야.
1: 아멘.
0: 그 기도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것이다.
1: 아멘.
0: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해요. 세 번씩 정해놓고 기도해요. 그들의 기도의 컨텐츠, 기도의 내용, 기도의 형식을 보면요, 여러분 혀를 내들어요. 혀를 내들어요. 우리는 우리에서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기도, 여러분 그 안에서 그 안인 것입니다. 그들은요, 여러분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것이 유대민족이에요. 그들은 계약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맨 계약이 능합니다. 유대인 한 명을 상대하는 것은 동종업계 전체를 상대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정도로 유대인들은 계약에 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약이 시작이고 계약이 끝이에요. 우리는 일단 계약을 치면은 그다음부터 이뤄나가고 바뀌고 특이한 것 뭐 이렇게 바뀌고 뭐 이런 민족인데 여러분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해서 거래선이 바뀌지 않는 것이 유대인이에요. 신뢰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유대인은 율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계약의 민족이고 그들은 쉐마를 갖고 있어요. 교육 방법이 정말 유대민족의 독특한 교육 방법이 있어요. 그 교육 방법은 뭐 누구 유명한 사람이 찾아내서 기가 막힌 하버드에서 발표하고 뭐 아이비리그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뭐 옥스퍼드 캠브리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쉐마라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율법은 지키고 금지하는 법이긴 동시에 유대인에겐 율법이 기도문이에요. 쉐마는 그들의 교육인 방법인 동시에 쉐마는요 그들의 기도문이에요. 그것을 갖고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외우지 말라 그래도 외울 수밖에 없어요. 집에서 맨날 그걸 갖고 기도를 하니까. 그리고 아들 따로 딸 따로 엄마 따로 아빠 따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랍비하고 어린아이가 같이 기도해요. 유대인들은요 부모가 아이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같이 기도를 해요. 한꺼번에 기도해요. 근데 우리가 주기도

0: 사도신경 하는 것처럼 같이 낭송을 하며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쉐마고 그것이 율법이고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변치 않고 이것이 전승되고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 유대인의 기도, 뭐 160년 된 우리가 아무리 기도민족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부르짖고 막 뜨거운 민족이라도 유대인의 기도를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만큼 유대인은 기도의 민족이고 저력이 있어요. 유대인의 기도력을 계속 강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집중하시며 주목하시고 조명하시고 듣고 계시다. 네. 왜 그럴까? 우리에겐 유대인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쉐마도 없고 그들처럼 율법의 전수자도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늦게 들어온 예수 믿는 민족, 한민족이 되었어도 유대인보다 더 큰 기업,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상속받게 되었는데 우리에겐 예수의 이름이 있다! 예수의 이름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은 유대인에겐 실패한 랍비의 이름이에요. 그들에겐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여 끝난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내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나셨으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1: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0: 모세! 손을 내밀어 기도하라. 그 감동을 받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너희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전쟁에 능하신 이름이 그분이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 말씀으로 승리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내가 왜 이해도 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 들어와 있지? 내가 어쩌다 지금 이 좌표에 있지? 너무 엉뚱한 데 서 있는 나 자신의 현실을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럴 때 막 뭐 해석이 안 되는 자기의 자리가 있어요. 다시요, 해석이 안 되는 자기의 자리가 있어요. 해석이 안 되는 자기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뜯어 맞춰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을 때는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드러내실 또 얻으실 영광이 있다.
2: 아멘.
0: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날 통하여, 당신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다.
2: 아멘.
0: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입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치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2: 아멘.
0: 여러분, 당신에게는 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2: 아멘.
0: 왜? 예수의 이름이 있다.
2: 아멘.
0: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여러분 예수의 이름 하세요.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2: 예수요.
0: 곧 저희가 귀신을 내어 쫓고 새방언을 말하고
2: 예수요.
0: 뱀을 집으며
2: 예수요.
0: 어떠한 독을 마시다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예수의 이름으로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다 뭘로 이루어져요?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하다.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되신다. 예수의 이름으로 터진다. 내 기도가 터지는 이유가 있다.
2: 아멘.
0: 내가 유대인보다 더 형통한 이유가 있다.
2: 아멘.
0: 하나님이 유대인의 기도보다도 내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날 통하여 세상을 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있다.
2: 아멘.
0: 우리의 기도에는 예수의 이름이 있다.
2: 아멘.
0: 내 기도는 터진다.

0: 내 기도는 터진다. 아멘. 여러분 터진다 주먹 쥐고 양쪽으로 잡고 한번 크게 외쳐야 돼요. 내 기도는
1: 터진다.
0: 내 기도는
1: 터진다.
0: 내 기도는
1: 터진다.
0: 옆 사람에게 당신의 기도는 터집니다 라고 해야 돼요.

0: 안 가도 그만, 해도 그만, 또 다음 주일은 오니까 당신의 있는 예수의 이름은 당신의 감정보다도 못해. 내 감정이 항상 우선이야. 슬픔이 우선이고 내 억울함이 우선이고 내 부끄러움이 우선이에요. 우리가 사는 존재 이유를, why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을 날 통하여 드러내시기 위하여 나는 창조된 존재다.
1: 아멘.
0: 할렐루야.
1: 아멘.
0: 아무리 세상을, 세상이 날 속이고 어지럽고 혼돈의 상황이 있고 사자굴과 풀무불 속에 한 발 먼저 담갔다고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진 나에게 세상이 어찌하리요?
1: 아멘.
0: 세상이 어찌하리요?
1: 아멘.
0: 지금 그 우울과 그 공황과 그 절망과 그 암덩어리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여러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감한 문제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 내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 예수어, 예수어, 예수어. 그를 위해 살 때 인간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자아상이 흔들리는 줄 알아요? 왜 당신이 불안한 줄 알아요? 예수 빼고 얘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 빼고 얘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없어. 헛개비요, 헛개비. 당신이 갖고 있는 디그리, 당신의 연봉, 당신의 직업, 당신의 상속받은 어떤 문건들, 당신의 계약서, 당신만이 특허, 당신만이 갖고 있는 어떤 위즈덤, 당신만이 갖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 nothing.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리브랜딩 시켜준 것처럼, 리메이크 시켜준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판을 바꿔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흘려보내고, 축적하기 위해, 쌓아놓기 위해, 잠기게 놓기 위한 것은 가난한 사람보다도 더 못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보다도 더 비참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은 나를 통하여 약자, 가난한 자, 슬픈 자, 어려운 자, 그리고 주의 마음, 주의 뜻을 맞춰 성사역, 하나님의 사역에 맞춰 흘려보내는 서대순과 서울대 지순과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대치 순복음교회 한별 목사였습니다.
1: CBS
2: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3: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4: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과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92편 14절과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서울시 영등포구에 자리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소제해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3: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어려움 속에 사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다 그러고, 또 주식이 오른다고 하니까 있는 돈 없는 다 갖다 집어넣는데 하루아침에 폭박 내려가니까 그냥 저들이 멘붕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실 우리들의 참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밖에는 참 기쁨과 만족을 주실 분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집을 마련하려고 해도 직장의 월급으로는 평생 집 마련하기 어렵다는 현실에 부딪혀서 낙심합니다. 영세수상인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때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절망의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낙심하는 내 자신을 바라봐도 안 됩니다. 눈을 들어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 외에는 우리에게 참 기쁨과 만족을 주실 분이 없습니다. 잠시 잠깐 어렵고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이상 그 누구도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지 못하지만은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일생 다가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121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주님께서 모든 환난을 우리 삶 가운데서 걷어내 주시고 주님이 배하신 놀라운 은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습니다. 14억의 인구가 사는 인도만

해도 신이 3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 되시고 많은 신들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길 우리의 구원의 주님,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이야기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내용 중에 하나가 엘리야가 발선자 아세라 선자와 함께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엎드려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진 사건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아쉽도 내내 그들의 신에게 빌면서 불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했지만은 그들의 신이 낮잠을 자는지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녁때가 되니까 엘리야 선자가 제단을 쌓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불이 떨어지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잘 수축하고 번제물을 올려놓은 다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은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수축하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엘리야 선자가 먼저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수축한 것 같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진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압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지 관계가 무너져 있는지 자신이 압니다. 오늘 이 시간 무너진 그 제단을 다시 수축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 난 다음 주님의 도심을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고 난 다음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은 말씀합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엘리야 선자는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주장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부르면서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온 인류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고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그 가나안의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명령하셨습니다.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가나안 정착 이후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바알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우상 앞에 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저들을 선자를 보내서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렇게 저들이 돌아오게 주님께서 역사하셨지만은 징계를 받을 때뿐 또 달아서서 우상을 섬기고 또 달아서 우상을 섬겨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나 외에 너무나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이 시간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불행하게도 이 땅에

80만이 넘는 무속인들이 있어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무속인들에 가서 빌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잘 될 수 있나 갖다 돈을 바칩니다. 무속의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점쟁이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무당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마음의 불안만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돈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돈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고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친구를 배신하고, 돈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린 봅니다. 악한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통해서 그 가진 얼마 안 된 돈도 다 탈취해 갑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착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은 잘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물질을 많이 주신 것은 좋은 일을 많이 하라고 많이 주신 것입니다. 절대로 움켜쥐고 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무너지는 삶입니다. 권력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예의 우상, 인기의 우상을 따라갑니다. 그걸 지키려고 그냥 무물림칩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떨어질까 봐 불안해서 연예인들 중에 마약을 하고 프로포폴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자기가 가진 소유물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은 나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은 실제로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장로 비택 공동회 투표를 했는데 장로교에서는 장로 비택 투표를 할 때 많이 떨어집니다. 저희 작은 아버님이 부산 광안교회 통합적 장로교에서 30년을 목회하셨는데 매년 공동회가 끝나면 저한테 전화하십니다. 이 목사, 영혼의 은혜 가운데 추천된 사람이 다 붙었어. 왜 그 말씀 하시느냐? 투표가 끝난 다음에 떨어진 사람 중에 꼭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고 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떨어졌구나. 그래서 다음에 더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섬겨서 성도들의 인정을 받아서 다음에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다음에 또 떨어졌는데 더 열심히 또 교회를 섬겨서 그 다음에 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떨어지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날 몰라주고 떨어뜨리는가, 오늘로 이건 끝이다, 다 나를 따라, 가족 친지들 다 모아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이 장로라는 직분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장로 투표에서 떨어졌다 그래갖고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우상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은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 내 삶에 우상을 이 시간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명이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우상을 제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 선자는 자신이 주의 종인가 주의 말씀대로 모든 걸 행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누구입니까?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외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2022년도 제16회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만 18살의 나이로 이 대회 60년 사상 최연소 우승한 임윤찬 군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 중 한 사람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작년에 캐톨릭 중앙의료원에 자선기금 1억 원을 전달해서 소하늘을 치료하는 데 사용해달라고 했습니다. 캐톨릭 중앙의료원에서는 그 기부자의 뜻을 따라서 요한 세바스차 바흐라고 하는 이분의 이름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소하는 자들을 치료해달라, 그래서 그 기금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루로 외로이 12시간씩 피아노 앞에 앉아서 연습에 몰두합니다. 그저 자기 마음에 그 표현하는 음이 나올 때까지 한 구절을 수천 번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집요한 연습광입니다. 이것은 그의 노력과 열정이 그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만든 것입니다. 물론 재능도 있어야 되지만 하루 12시간씩 노력하는 이 노력이 없이 그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연습합니다. 어릴 때부터 피아노 앞에 한번 앉으면 7-8시간 쳐야 이제 좀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이 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음식점을 하는 분들은 최선의 정성을 다해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맛집이라는 게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노력해서 손님들이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있는 조소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사업가는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절망도 이겨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전진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 스스로 이상한 사람은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지, 우리 각자 각자에 다가온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내 개인의 진로, 내 건강의 문제, 온갖 것들이 나를 막 누릅니다. 그때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나를 궁휼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려 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의 마음을 되돌려 키게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했다고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말했을 때, 어려움 당할 때 내가 해결해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냉정해서 잘될 때는 친구가 되지만 문제 있고 어려움 나가

0: 된 다툼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주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불이 떨어지게 하여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과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18장 37절입니다 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야이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기도가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38절입니다 이에 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을 본 후에야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며 엎드려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외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외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야외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저들이 불이 떨어진 것을 본 다음에야 하나님이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상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 당할 때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세상의 우상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 마음에 불이 떨어져 모든 문제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시대대로 저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마음에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냉랭해졌습니다.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저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어제부터가 굉장히 부정적이 되고 비판적이 돼서 밤낮 남만 비판하고 있고 나는 문제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문제고 저 사람도 문제고 저 사람도 문제고 모여서는 남 얘기만 하고 있는 부끄러운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불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완전히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은혜 받지 못할 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불 꺼진 곳에서 그냥 냉랭한 가슴을 갖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평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불이 떨어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때때로 우리 마음에 불이 꺼져서 재단이 무너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냉랭한 가슴으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모습으로 전락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무너진 재단을 다시 수축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엘리야같이 위대함의 종으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6181-9191번입니다.

CBS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42편 5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14세기경 현재 유럽 벨기에 지역에 레이몬드 3세라는 군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동생이 반란을 일으켜 형의 왕좌를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차마 형을 처단할 수 없던 동생은 형을 특별하게 설계된 방에 가두었는데 식성이 좋아 뚱뚱했던 레이몬드 3세의 몸집으로는 도저히 드나들 수 없는 좁은 문에 감방을 만든 것입니다. 만약 살을 빼서 그 문으로 나올 수 있다면 자유가 허락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는 과연 자신의 식욕을 절제하여 그 좁은 문으로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레이몬드 3세는 그 감옥 아닌 감옥 안에서 오히려 더 뚱뚱해졌습니다. 끝내 그는 그 좁은 문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을 망하게 한 것은 남이 만들어 놓은 좁은 문의 감방이 아니라 자기 안에 극복하지 못한 식탐이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어쩌면 다른 사람과 주변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극복해내지 못하고 있는 내 안의 그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 되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자기 기분대로 살고자 하는 자신과의 전투에서 이겨야 합니다. 레이몬드 3세는 식탐이라는 자신과의 전투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남이 대신 이겨줄 수 없고 반드시 본인이 이겨내야 하는 좁은 문을 끝내 통과해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나라를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나 자신과의 전투에서 이겨야 내 마음을 살리고 내 몸을 살리고 내 인생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좁은 문을 통과해낸 사람만이 자신의 가정, 학업, 일터, 교회, 이 사회를 살릴 수 있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관리에 있어서, 입술 관리에 있어서 내가 통과해내야 할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시간 관리, 물질 관리, 생활 관리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통과해내야 할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우사 각자의 좁은 문을 잘 통과해내어 더 놀라운 인생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지금까지 한마음예담교회 이정택 목사였습니다.
2: CBS
3: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CBS 라디오
4: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5: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6: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

거센 물살이 지난 뒤에는 많은 것들이 제자리를 잃고 쓰러집니다. 흙은 쓸려가고 나무는 쓰러지고 익숙했던 길의 모습도 달라지지만 그 자리에는 또 언제나 넘어진 것들을 일으키는 손길도 모여들죠. 회복은 그렇게 누군가의 손을 잡으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큰 슬픔과 두려움 속에 있는 분들께 그런 손길이 하루빨리 닿길 바랍니다. 기다리는 이에게는 안도할 수 있는 소식이, 그리고 지친 이에게는 오늘을 버텨낼 힘이 생겨나길, 무너진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차곡히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금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It is so sweet. 구주의 수의지함이 The love of God.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파일럿님, 샬롬. 아침에 10분 일찍 눈이 떠

있었는데 방송을 듣다 보면 새벽기도 다녀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은혜롭습니다. 예, 여기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주시는 청취자분 또 계시네요. 김재현님, 새벽 예배 드리고 출근하고 계시대요. 오늘 새벽 기도회 때 말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내 힘의 근원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아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이 한 줄이 많은 분들께 힘이 될 거라 믿어요. 오늘은 특별히 네팔 대홍수로 힘들매 처한 이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어제 영상 보셨을 거예요. 정말 진짜 무섭다는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우리나라 직원분들도 계셨는데 현재 연락이 두절된 우리 직원분들 안전한 곳에 잘 대피해 계신 거라 믿고 싶습니다. 모두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찬송들 많이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 레인보우 게시판 열려 있고요. 그리고 문자 주시려면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Simply trusting every day. 어려운 일 당할 때.

정호승 시인의 시 수선화에게는 인간의 본질과 외로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라는 강렬한 첫 구절은 외로움이 우리 존재의 핵심에 자리한 불가피한 감정이란 사실을 일깨웁니다.

상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에 내려온다는 섬세한 표현은 외로움이 인간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본질에 깃든 보편적인 정서임을 시적으로 승화시킵니다. 현대인들은 수많은 디지털 연결망 속에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더 깊은 고독을 느끼곤 하죠. 수백 명, 수천 명의 온라인 친구들 사이에서 진정한 교감과 소통이 더 불편하고 어려워지는 아이러니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로움의 깊은 정서는 오히려 영적 갈망의 기회로 전환될 수 있는데요. 가장 고독한 순간이 때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만남의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의 깊이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깊고 영원합니다. 외로움의 심연 속에서도 그 무한한 사랑의 본질을 경험하며 진정한 위로와 친밀함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조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청주 상당교회 안광봉 목사님의 외로움의 깊이.

흑인 영가 쿰바야 주여 오소서 피터 폴 앤 메리의 노래였습니다. 오늘부터 주일까지 비 소식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날씨 체크 잘해서 주말 계획 세우셔야겠죠? 휴대전화 뒷자리 280이 지금 출근길입니다. 제가 이어폰을 끼고 듣고 있는데 방금 들은 게 어디서 또 들리지? 하면서 볼륨을 낮췄더니 기사님께서 운전석에만 들리게 라디오를 틀어놓으셨네요.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왠지 기분이 좋은데요. 저한텐 대단한 일인데요. 기쁜 소식 감사합니다. 승객분도 듣고 기사님도 따로 듣는 방송 CBS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6322 뒷자리 쓰시는 분은 회사 가까이로 이사하게 돼서 조금이라도 더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방송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재난 맞으신 분들께 주님의 손길이 닿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회사랑 집이 가까워지면 조금이라도 더 늦잠 자고 게으름을 부리실 만도 한데 똑같이 일어나서 집에서 대신 이 방송을 좀 더 오래 들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하시니까 아유 감사해요. Praise to the Lord, 다 찬양하여라.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미나님 목소리 들려주며 아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4학년으로 매일 독서실로 등원하는 우리 아들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힘찬 찬양 좀 부탁드려요. 2962님의 우리 고등학교 4학년으로 수고 많은 아드님, 제가 큰 소리로 깨워줄 테니까 2부 와주시겠어요? 레인보우의 조이 포유 채널에서 7시부터 2부가 이어집니다. 비참한 재난 현장을 보면서 마음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라고 마라나타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의 마음 모아주고 계신데요. 1부는 이 곡으로 닫습니다. Voices That Care. 직역 그대로 걱정하는 목소리예요. 아픔과 절망이 있는 곳엔 음악이 있어야 한다. 음악으로 전하는 선한 영향력을 노래합니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금요일 1부 닫아요.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4: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6: 일본 야쿠시마의 깊은 숲에서는 작은 굴뚝새 한 마리가 힘차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새는 노래할 때는 물론이고 먹이를 찾을 때도 꼬리의 깃을 거의 수직으로 치켜듭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굴뚝새는 빽빽한 관목과 어두운 숲속처럼 시야가 좋지 않은 곳에서 살아갑니다. 노래만으로 자신의 위치를 동료에게 알리기 어려운 것이죠. 이때 꼬리를 높이 치켜들면 노래와 함께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손짓이나 표정을 사용하는 것처럼 굴뚝새도 노래와 꼬리깃을 함께 사용해 서로의 존재를 알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0: 박성태의 뉴스 쇼.
1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당의

워크숍과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당내 단합을 다지는 자리였지만 잡음도 일었는데요. 정청래 전 대표는 김민석 대표가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며 노선 방법론을 이야기한 걸 두고 마이크 독재라고 불쾌감을 드러냈고요.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해 발언한 걸 두고 당 안팎에서 거센 비판이 있었습니다. 각 당 단합의 돌파구는 어디일지 오늘 금요일의 코너 뉴스락에서 4명의 패널과 뜨겁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뉴스쇼 오늘 금요일의 인터뷰는 한 버스기사를 만납니다. 다사다난한 인생을 지나 버스 운전대를 잡은 후 삶의 진짜 의미를 알아가고 있는 그 이야기로 책 안녕하세요 제법 버스기사 같나요까지 쓰신 강희정 버스기사님과 진솔한 인생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8월 28일 금요일 박성태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142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5: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6: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먼저 경향신문 분 박순봉 기자, 또 김민아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예, 오늘 뉴스연구소에 함께해 주던 김준일 평론가는 최근 무리가 됐던 발언으로 자숙의 의미로 당분간은 방송을 하차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김민아 평론가가 함께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7: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6: 예. 네.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봉 기자, 오늘 첫 번째 뉴스 볼까요?
8: 워크숍과 연찬회.
6: 네, 어제부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시에 1박 2일 워크숍과 연찬회를 각각 열고 지금도 진행 중인데 어제 주요 장면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8: 보통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이제 각각 이름이 워크숍 연찬회인데 날짜를 맞추거든요. 이제 같은 날로 어제부터 1박 2일로 진행 중이고요.
6: 예.
8: 보통 워크숍이나 연찬회를 하면 이제 당이 처한 상황 분석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런 전략 방향 같은 것들을 제시를 하거든요.
6: 예.
8: 그리고 특히 여당 같은 경우에는 정책 같은 것들도 구체적으로 좀 안들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자들이 취재하려고 이제 같이 갑니다. 근데 어제 여야의 워크숍 연찬회는 이 기본 취지보다는 다른 장면들의 이목을 좀 뺏겼는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민석 대표하고 정청래 의원의 갈등이 드러났고요.
6: 예.
8: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연자로 오면서 좀 와글와글했다. 주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김민석 대표하고 정청래 의원이 갈등 빚었던 건 김민석 대표가 워크숍에서 강연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 예. 주제를 얘기를 하면서 정청래 의원하고 자신의 견해를 비교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 내용은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9: 우리 정청래 대표님은 대표적인 중도는 없다론 자입니다. 이것도 뭐 그냥 자기 주장이니까. 제가 정청래 대표님과 얘기를 하면서 다른 부분은 다 서로 오해도 있고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부분, 제일 처음에 이야기였던 중도에 대한 문제와 구조적 다수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그것은 서로의 판단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절충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잠정적 결론을 새로 내렸습니다.
8: 크게 두 가지 주제에서 비교를 했는데 방금 들으신 거는 정청래 의원은 중도는 없다.
6: 예.
8: 그리고 이제 자신은 구조적 다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내용이잖아요. 이걸 동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절충하기가 어렵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6: 노선의 문제가 달라서 절충이 어렵다라는 얘기군요.
8: 네. 그리고 여당의 역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정청래 의원은 이제 국정을 이끌어가는 정권이 경제와 민생을 담당을 하고 당은 좌측에서 지탱하는 게

0: 이런 역할 분담론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자신은 김민석 대표는 그 기조는 맞긴 한데 당과 정부는 큰 틀에서는 개혁 여당의 기조를 유지하는 게 맞는다는 미세한 차이가 있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정청래 의원을 언급을 하면서 자기 견해와 비교를 했습니다. 정청래 예. 의원이 일단 워크숍 중간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도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저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모 의원이 화가 나서 나가셨대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 예.
0: 그래가지고 그러면 진짜 큰일 난 거네. 갈등 커지겠네 이렇게 해서 물어봤는데 더 물어봤더니 오래전에 잡혔던 약속이 있어가지고 나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의원들이 좀 말리기도 했답니다. 지금 나가면은 좀 모습이 안 좋다, 모양이 안 좋다라고 했는데 워낙 중요한 약속이라서 어쩔 수 없다라고 했고 그리고 페이스북에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공개적으로 불거진 건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김민석 대표가 논리전개의 도구로 사용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1: 예.
0: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민석 대표랑 대화를 나눈 게 한 1, 2분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경쟁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얘기한 거는 폭력이다. 무례한 마이크 독재다. 너무 무례하지 않냐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1: 얘기했다는 거는 전날 이제 본회의장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그걸 다음날 이렇게 얘기해버리냐 이 얘기네요.
0: 맞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했어요. 지금 여러 정책과 노선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신뢰 문제 아니냐. 신뢰가 깨져있는 상태 아니냐. 그런데 김민석 대표의 이런 모욕주기식 일방적 난타는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1: 예.
0: 말을 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도 X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이제 답변을 했는데 마이크를 공평하게 제공을 하겠다. 불편을 드렸다면 이해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예.
0: 그리고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갈까요?
1: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찬회에서 연설을 했어요. 그 내용 좀 보죠.
0: 강연한 것 자체,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공식 행사에 온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왜냐하면 국정농단 사태가 2017년에 있었거든요.
1: 예.
0: 이제 그 뒤로 이제 재판도 받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이후로 한 번도 공식 행사에 참석한 적이 없었거든요.
1: 예.
0: 어제 한 20분 정도 강연을 했는데 이것도 영상으로 보시죠.
2: 당이라는 둥지가 흔들려서 깨지면 여러분의 미래도 같을 것입니다. 다수를 상대로 힘에 부치는 상태에서 분열까지 하면 그 싸움은 보나마나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밖에 적을 상대로 싸울 때 우리 내부의 분열만큼 무서운 적은 없습니다.
0: 방금 들으신 내용이 분열하지 말고 뭉쳐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1: 예.
0: 가장 핵심적인 그 발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서 나아가야 된다.
1: 아, 소수의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0: 맞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당 지도부라고 찝었고요.
1: 예.
0: 정당 내에서 의견이 나올 수는 있는데 서로를 증오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1: 예.
0: 얘기도 했고요.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었고 덧붙여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도부도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헤아려달라. 그리고 당내 작은 이해관계보다는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먼저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1: 예. 이 부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민하 평론가님, 어제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워크숍 둘 다 있었고 둘 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단 주목한 데는 어디입니까?
3: 다 주목을 해야죠. 다 뉴스인데.
1: 예.
3: 뉴스쇼에 나오는 뉴스인데 다 주목을 해야죠.
1: 예. 네.
3: 근데 이제 각각의 주목할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민주당의 경우에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여당 지도부들하고 이제 오찬을 하면서
1: 예.
3: 단합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단합을 강조한 직후에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양쪽 다 별로 이제 잘한 것 같지 않아요. 김민석 대표도 그렇고 정청래 전 대표도 그렇고.
1: 예.
3: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는 어쨌든 전당대회에서 이긴 사람 아닙니까? 이긴 쪽인데 분명히 노선을 가지고 전당대회에서 겨룬 건 맞거든요.
1: 예.
3: 어떤 맥락이든지 간에. 그래서 이긴 지금 어쨌든 이겼으니까 자신의 노선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건 뭐 당연한 건데. 근데 그거를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한 주장을 빌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하고 나는 같은 생각인데 정청래 전 대표는 그렇지 않았다. 사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1: 이런 뭐 절충을 못한다 이런
3: 그렇죠.
1: 표현이었죠.
3: 더군다나 절충을 못한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구도를 갖고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이제 통합이라든가 단합에 이제 도움은 안 되거든요.
1: 예.
3: 비록 이 노선의 문제가 불거졌지만 내가 안고 가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저는 뭐 김민석 대표가 그렇게 얘기한 게 요 앞에 이제 유시민 전 장관의 또 이런 발언이 있었잖아요.
1: 예.
3: 그래서 더 그런 부분을 강조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당대표로서는 이제 좀 더 통합과 단합에 방점을 더 찍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정청래 전 대표도 이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금

0: 김민석 대표가 얘기한 거는 내 생각하고는 좀 다르다. 내 생각은 이런 내용이다.
1: 예.
0: 화제에 토론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나가버리고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쓴 글은 내가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 얘기인데 전당대회 때야 뭐 내가 피해를 당하고 있다라는 주장으로 자기 지지층을 이제 이렇게 결집시키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전당대회 기간도 아니잖아요.
1: 예.
0: 언제까지 이제 피해를 내가 보고 있다라는 주장을 계속 할 것이냐 그렇게 할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특이한 일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을 이제 데리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1: 예.
0: 정점심 원내대표가 이제 이 컨택을 해서 이제 데리고 모시고 온 것으로 아는데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정정식 원내대표하고 장동혁 대표가 좀 미묘한 사이잖아요 최근에.
1: 예.
0: 같은 편인 듯 같은 편이 아닌 듯.
2: 이른바 투톱의 갈등설이 많이 나왔죠.
0: 그렇죠. 갈등인데 또 크게 갈등하는 쪽하고는 또 결이 또 달라요. 또 적당히 갈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2: 아, 적당히 네. 갈등.
0: 크게 갈등하지 않고 적당히 갈등 같은데 물밑에서는 또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말을 들으면 얘기 같기도 하고 저 얘기 같기도 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1: 예.
0: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는 얘기기도 한데 갈등이 없어야 된다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러니까 친한계나 이쪽에서는 거봐라 왜 징계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그림인데 근데 제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어쨌든 탄핵을 당한 전직 대통령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새로운 길을 찾고 새로운 보수의 모델을 찾고 이런 거를 해야 될 시기인데
1: 예.
0: 그게 아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그러한 이제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윤석열이 아니니까 더 이전으로 돌아가자.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1: 예.
0: 과연 유권자들에게 좋게 비치겠느냐. 그런 점에서 상당한 의문이 들었다는 겁니다.
2: 상당한 의문이 들었다. 어제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연찬의 양쪽의 분위기.
3: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 쓰지 말라고 좀 조언한 의원도 있었대요. 정청래 의원이 이제 글을 페이스북에 쓴다는 얘기를 좀 얘기를 주변에 했었나 봐요.
2: 꽤 길게 썼더라고요.
3: 맞습니다. 네. 그래서 쓰지 말라고 했는데 끝내 올렸다고 하는 걸 들으면서 이 의원이 아, 결국 이걸로 워크숍이 도배돼 버리네요. 이렇게 좀 안타까워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친명계 쪽에서는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아니, 정청래 의원 이렇게 길게 글 쓸 줄 아는 사람이었어? 다 싫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너무 싫은 거 아니야 지금 기분이? 뭐
1: 예.
3: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래 보통 글을 좀 짧게 쓰거든요.
2: 그렇죠. 핵심만 마치 슬로건처럼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스타일인데 정말 길게 설명했더라고요.
3: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뭐 기분이 좀 안 좋았던 것 같다. 뭐 이런 평가들도 있고 사실 이제 친천계 쪽에서는 낙선한 사람인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분위기들도 같이 있었고요.
1: 예.
3: 국민의힘 반응이 또 좀 묘했는데 일단 의원들 몇 명 오는지 이게 좀 관심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사전에 보도 중에서 많이 안 올 거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는데
1: 예.
3: 숫자를 보니까 전체 의원 숫자가 109명인데 90여 명 정도 왔습니다.
2: 그러면 상당히 참석률이 좀 높다고 봐야 됩니까?
3: 근데 이게 평가가 엇갈리더라고요. 저는 언론 보도로도 봐도 뭐 많이 불참할 거라는 거를 이제 불식시키고 많이 왔다 이런 취지의 제목이 달린 언론사도 있고
1: 예.
3: 그다음에 꽤 많이 빠졌다라는 언론사도 있어가지고 당에 좀 물어보니까 평가가 좀 엇갈리긴 하는데 비교적 중립적이라고 하는 인사한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뭐라고 하냐면 20% 정도 비율로 보면 빠진 건데 이 정도면 많이 빠진 거라고 본대요. 이게 왜냐하면 연찬회라는 행사는 원래 연례 행사라서 다 예. 예정이 돼 있고 의원실의 보좌진들이 이미 다 알고 있고 다 일정이 공유가 돼 있는 주요 행사거든요.
2: 오래전부터 예정돼 있는 거여서 연찬회 날에는 다른 일정을 안 잡는다.
3: 그렇죠.
2: 이런 말씀이시군요.
3: 그럼에도 한 20% 정도 빠졌다라는 거는 이건 이제 사실은 의지를 가지고
1: 예.
3: 고의로 빠진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꽤 빠진 거라고 보기도 하고 뭐 물론 반대로 많이 빠질 거라고 예측이 됐으니까 그것보다 낫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강연에 대해서는 어제 뭐 비당권파 의원하고 이제 중간에 딱 그 강연 끝나고 통화를 잠깐 해봤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가만히 앉아있다가 비단권파입니다.
1: 예.
3: 뺨 한 대 후려맞은 기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 그거는 어떤 맥락입니까?
3: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민심은 지도부가 싫다는데 뭘 지도부를 중심으로 민심을 살피냐.
1: 예.
3: 지도부를 중심으로 뭉치라는 말이 너무 좀 이해가 안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뒤에서 몇몇 의원들이 이런 얘기들도 했대요. 이거 왜 부른 거냐. 뭐 하자는 거냐. 그리고 당권파만 신났겠다. 중진들을 좀 바보로 모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의원은 이제 갔대요. 그다음에.
1: 예.
3: 자기처럼 떠난 의원들도 아마 좀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고.
2: 그러니까 지금 그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서 연설을 하면서 장동혁 당대표의 어떻게 보면 독주 드랩의 견제를 할 줄 알았는데 지도부에 오히려 힘을 실어

0: 줬다고 평가하는 거군요.
1: 맞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반대로 당권파 인사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도 코어층에서는 티켓 파워가 압도적인 1위다. 선거 때도 보수 결집 확실히 효과가 있었는데 어제 그 메시지를 냈으니까 표현이 뭐라고 하냐면 전부 내부 총질하는 뜨내기들 겨냥하는 거라서 뜨끔들 했을 거다. 뭐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전반적인 평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그 현실 정치를 떠난 사람이라서 구체적인 영향력이 있진 않을 거고. 그리고 뭐 인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동산 문제 이런 거를 연찬회에서 부각을 시켜줘야 되는데 결국 또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다 덮여버렸다.
0: 예.
1: 이게 좀 아쉽다. 뭐 이런 평가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0: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 보면 눈에 띄는 대목들이 좀 있습니다. 호랑이의 줄무늬는 밖에 있지만 사람의 줄무늬는 안에 있다. 이게 히말라야 속담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했는데 역시 이제 배신자는 안 돼. 뭐 이런 맥락인 건지 이 의미는 이제 그런 거라고 설명을 했어요. 마음이나 성품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없다. 사실은 주목할 만한 메시지는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없었고 그러니까 뭐 흔한 원론적인 얘기들로 많이 나오는 게 단결하자 이런 얘기잖아요. 국민의 뜻 살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가 주셨던 것 같기도 하고. 예.
2: 그런 이제 국민의 뜻을 살펴야 된다, 단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사실 박성태 앵커를 모셔도 예. 할 수 있는 얘기죠. 제가 가도
0: 저는 더 재밌게 하죠.
2: 아, 더 재밌게 한다.
0: 그렇게 하면 강연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2: 그래도 이 동물 얘기는 좀 유니크한 부분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인생의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동물 얘기가. 그러니까 실제로 인터뷰에서 동물의 왕국 즐겨본다고 얘기한 적도 있고.
0: 아 그렇군요.
2: 그렇죠. 그런데 예. 그때 왜 그러냐고 했는데 동물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예. 동물 배신 이쪽으로 이제 좀 연결되는 사고의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0: 예.
2: 그러니까 말씀하신 줄무늬 얘기도 그렇고. 근데 전반적으로 어쨌든 단결을 강조한 건데 근데 말씀하셨듯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얘기거든요.
0: 예.
2: 그게 아까 박수봉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현실 정치에 지금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는 이런 뭐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고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이 있으니까
0: 예.
2: 거기서 미주알 고주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한데 그러면 결국 국민의힘에서 요 얘기를 갖고 어떻게 되는 거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이게 뭔가 장동혁 대표 체제에 따끔한 말을 해줄 것이다라고 기대한 바 있는 뭐 그런 측도 있었겠지만 그럴 예. 리 없는 것이고 남은 건 이제 해석하는 얘기들만 남는 것이고 그 해석 속에서 자기 유리한 대로 얘기하면서 그래서 아 봐라 이 당심을 따르라고 한 게 아니라 민심을 따르라고 하지 않았느냐
0: 예.
2: 그 장동혁 대표 민심을 따르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하고 단결을 하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왜 징계를 자꾸 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의원은 왜 예. 받아주지를 않고 왜 그러느냐 단결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셔왔느냐 이걸로 이제 이 트로피가 되는 거죠. 정경심 원내대표가 내가 내려왔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과거의 이제 주류였던 구주류들은 역시 끈끈한 사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통성이 있다.
0: 예.
2: 뭐 이런 경쟁으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0: 아,
2: 굉장히 퇴행적인 거죠 이 모습들이.
0: 예.
2: 그래서 이런 경쟁은 보여줄 필요가 없는 내용이고 뭐 단결 배신 그다음에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지금 필요한 메시지는 아닌 것 같고
0: 예.
2: 좀 더 나은 메시지로 다음번에는 연찬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그 기자들 사이에는 숙소가 조금 얘기가 있어요.
0: 숙소가 그러니까 구체적인 뭐 숙소를 얘기하긴 그렇고 민주당은 송도에서 인천에서 했고 국민의힘은 고양시에서 했죠.
1: 근데 이게 숙소를 원래 이제 당에서 예약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언론사에서 돈은 내는데
0: 예.
1: 이번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기자들이 묵을 수 있는 숙소 자체를 예약을 안 했어요.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숙소 자체가 별로 없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거든요. 근데
0: 예.
1: 이거 가지고도 어쨌든 조금 접촉을 별로 원치 않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연찬회를 하면은 기자들도 이제 같이 묵으면서 같은 숙소에 보통 같이 묵었거든요.
0: 예.
1: 같이 묵고 뭐 밤까지 얘기도 듣고 뭐 이런 자리가 또 마련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런 게 좀 어려워지게 되는 구조.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따로 숙소를 묵고 하기도 했는데 숙소의 규모도 좀 그랬고
0: 예.
1: 예약 여부도 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여당 야당 좀 차이 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0: 이게 사무국에서 일을 못 하는 건지 왜냐면은 기자들 숙소 일단 예약 대행 정도를 해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비용은 또 기자단이 예. 다 내고 그런데 사무국에서 미처 일을 못한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좀 굳이 그럴 것까지 있어라고 한 건지.
1: 후자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좀 레거시 미디어하고 예. 관계가 예전보다는 썩 좋지가 않거든요. 장도영 대표 체제에서. 예. 그래서 이제 해석이긴 한데 기자들이 그렇게 아주 밀착막하는 걸 원치 않은 거 아니야? 뭐 이런 해석들이 좀 있습니다.
0: 연차내면 사실.

0: 자단에서 이제 각 매체마다 두세 명씩 가서 저녁에 이제 식사도 하면서 같이 또 얘기도 더 듣고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지금 말 들어보니까 우회적으로 지금 박수봉 기자가 얘기했는데 직접 얘기하면 기자들 많이 만나봐야 좋을 거 하나 없다. 지금 뭐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긴 합니다.
1: 그럴 만한 게 최근에 이제 보수 언론 원래 보수 언론은 논조가 예. 국민의힘이 그래도 우호적이고 좀 이렇게 애정이 담긴 비판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보수 언론을 봐도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애정이 담긴 비판이나 이런 건 없어요, 사실.
0: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게 좀 많이 있었죠. 예.
1: 그렇죠.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거냐, 뭐 이런 식의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뭐 이것을 이 언론과의 접촉면을 키워봐야 예. 비판만 나올 것이고 특히 연찬회에서 이제 할 얘기는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당내 현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연관지어서 뭐 어떤 혁신이나 뭐 통합이나 이런 메시지는 없었던 거잖아요. 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그리고 정동신 원내대표나 이쪽 입장에서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불러가지고 얘기할 건데 여기다가 기자도 많이 불러가지고 거기 좋은 얘기 나오겠는가 이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러니까 예. 누구를 누구 얘기를 들어봐도 기자 많이 불러갖고 좋을 리는 없다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0: 알겠습니다. 아, 그런 부분들이 약간 디테일에서 차이가 났다라고 하고요. 댓글에 이제 기자들 숙소 밥값은 너희들이 내라라는 지금 댓글도 있는데 지금 연찬회는 갈 때는 사실 기자단에서 비용은 각 매체별로 내긴 합니다.
2: 예. 네. 그리고 뭐 가끔 이런 것 때문에 한 번씩 설명드리는 게 그 대통령 순방 갈 때 그 1억이 탑승하는 비용 같은 것들도 다 내거든요. 예.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나와서 부담돼서 못 가는 언론사들도 가끔 있습니다.
0: 그렇죠. 해외에 가면 또 호텔도 계속 잡아야 되고. 네, 두 번째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김현태 전 707 단장 징역 12년 선고.
0: 김현태 전 707 단장 1심이 나왔죠. 12년이 선고가 됐네요.
2: 네. 내란전담 재판부의 첫 1심 선고였거든요. 12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혐의가 뭐냐면 12.3 비상기험 때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 국회에 이렇게 유리창 깨고 들어가는 군인들 그 영상으로도 많이 보셨잖아요.
0: 예.
2: 국회 봉쇄하고 침투하도록 지휘한 인물이 김현태 전 단장이거든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같은 그런 혐의들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물들이 있어요. 이상현 전 1공수특전 여단장 징역 10년 받았고요.
0: 예.
2: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징역 5년 받았고요. 그다음에 정보사의 김봉구 대령, 정성욱 대령 각각 징역 7년 선고받았는데
0: 이 정보사 대령들은 이제 롯데리아 모임에 있던 분들이죠?
2: 맞습니다. 예. 혐의 자체는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뭐냐면 기본 큰 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위헌 위법하다. 이게 예. 이제 기본 전제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나오는 내기들인데 그렇다면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병력 보낸 거는 내란이다. 또 여기에 동조해서 움직인 군 관계자들은 처벌받는 게 맞다.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해서 이런 판단이 나온 겁니다.
0: 예.
2: 구체적인 재판부 표현도 좀 전해드리면은 폭력으로 입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방해하려고 한 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상관의 불법 행위를 맹종함으로써 국군의 자긍심과 명예는 상처를 입게 됐다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0: 예.
2: 무조건적으로 따라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가 해석이 됩니다.
0: 예.
2: 그리고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김현태 전 단장한테는 계엄이 정당했다고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 안 보였고 이 표현이 구체적으로 들어갔는데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 사실을 왜곡했다 이런 표현도 들어갔습니다.
0: 예, 김현태 단장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계엄 직후에는 이제 용산에서 눈물을 흘리고 부하들은 죄가 없다라고 했던 분인데 불과 며칠 뒤에 완전히 싹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계엄을 사실은 옹호하고 그랬던 분인데 12년 선고받았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1: 뭐 합당한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뭐 좀 더 강하게 처벌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만도 한 뭐 그런 예.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논리를 보면은 정확한 논리가 설명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현태 단장은 나는 군인이다. 그러니까 군인이니까 명령에 따르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이제 자기의 행위를 방어를 한 건데
0: 예.
1: 재판부가 분명히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그 내란이라는 것의 정의, 법적 정의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 내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로 국회 문을 뭐 부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든지
0: 예.
1: 이런 행위를 지시하거나 지시를 한 것을 이제 전달하거나 실제로 이제 그것을 실행을 했을 때 바로 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왜냐하면 국회를 공격한 것이니까
0: 예.
1: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 성립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것이 지시가 됐을 때 당연히 거부를 해야 되는 것인데
0: 예.
1: 거부를 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이것은 그것에 따르면서 지시를 전달하면서 추가적인 어떤

0: 것들을 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어떤 종류의 고의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불법이라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서도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
1: 예.
0: 그러니까 이것은 이 내란에 대해서 함께 중요한 임무에 같이 행위 이 종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
1: 예.
0: 그 판단이 정확하죠.

0: 함으로써 자신이 한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걸 넘어서서 그러한 행위 자체로서 사실 우리 체제를 헌법 체제를 위협을 추가로 한 점도 있어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이 높은 형량의 어떤 그러한 이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주 불가피하다라는 유권자들의 어떤 판단이 또 있을 겁니다. 그것이 꼭 법논리에 적용이 안 되더라도 그래서 이후에 이제 또 재판이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1: 예.
0: 그 재판에서도 이러한 형량이 유지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는 더 혹시라도 더 강하게 이제 형량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1: 예. 김현태 단장이나 이 군인들은 이거는 좀 내란인데 뭔가 정당한 지시가 아닌 것 같은데라는 걸 인지하고 있음에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맹종이라는 표현을 사법부에서 쓴 것 같습니다.
2: 그 예. 변호사들하고 얘기 좀 해봤더니 말씀하신 내용인데 딱 두 가지를 판결의 핵심으로 꼽는 게 첫 번째는 상간의 명령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1: 예.
2: 불법 부당한 거면은 거부해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는 사후 태도가 영향을 줬다. 근데 좀 내용들을 쭉 찾아보니까 유튜브 활동이 논란이 좀 많이 됐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동기생의 장례식장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진행해가지고 유족들이 항의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유튜버로 좀 탈바꿈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1: 예.
2: 이런 것들도 좀 주목이 되더라고요.
1: 예. 유튜브에서 사실은 국회에 다시 찾아가서 김현태 단장이 다시 계엄이 이러면 어떡하겠냐. 그때 좀 추웠는데 따뜻하게 입고 가겠습니다. 이런 말까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2: 그리고 특검에서 징역 18년을 구형을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뭐 어감이 안 좋다는 20년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농담조로 대응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조금 관심에 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어요.
1: 예. 오랜 기간 반성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뉴스 볼까요?
2: 네팔의 신속 대응팀 급파.
1: 예,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놀랐을 법한 그런 얘기고요. 또 네팔에 빙하가 녹으면서 대홍수가 발생했고 우리 한국인 9명도 연락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어제 정부가 신속 대응팀을 급파했죠.
2: 네, 지금 피해 규모가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제 확인해 보니까 네팔에서 270명 정도가 숨졌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395명이 숨졌다고 하거든요.
1: 예.
2: 실종자 규모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인 피해자가 더 있는지도 정부가 찾아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1: 실종자가 처음에 뭐 1500명 이상 이렇게 됐었는데 어쨌든 이 실종자 중에 또 사망자가 나오는 거기도 하고 실종자가 추가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군요.
2: 맞습니다. 지금 이게 두 갈래인데 한국인 피해자가 일단 10명은 대피해 있다가 그중에 9명이 구조가 됐습니다. 한 명은 현장 소장인데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이고요.
1: 예.
2: 대사관 직원 두 명이랑 같이 있는 상황이라서 안전해요. 이제 차후에
1: 안전은 확인됐는데 일단 자리를 이동하지는 않았다는 거군요.
2: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연락이 안 되고 있는 9명인데 두산 에너빌리티 6명, 한국 남동발전 3명입니다.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어서 계속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1: 예.
2: 정부가 총력 대응을 지금 예고한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 원래 어제 수석 보좌관회 예정돼 있었는데 이거 취소하고 네팔 관련 대응 회의로 전환을 했고요. 과잉 없다는 각오로 총력 대응하라고 하면서 전담관도 지정하고 공보 전담자도 지정을 했고요.
1: 예.
2: 그다음에 외교부는 추가로 긴급 대응반 어제 보냈는데 더 파견을 할 거고 그다음 수색 구조다도 구조대도 파견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더 실종된 사람이 있는지 입출국 기록 확인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특히 네팔에는 100만 달러 규모의 지원 약속도 한 상태입니다.
1: 예, 이 사건이라고 해서 재난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민하 평론가님은.
0: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참 어려운 일인데
1: 예.
0: 좀 피해가 그래도 최소화되고 좀 생존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동영상 예. 보면 굉장히 무섭거든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동영상도 나오고 이런데 이러한 무서운 일이 일어난 원인이라는 게 결국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1: 예.
0: 이런 언론 보도가 오늘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좀 빙하가 얼어있는 그러한 이제 호수나 이런 것들이 있는 지역이란 말이죠.
1: 예.
0: 고산지대에. 근데 기후변화 때문에 그 빙하가 이제 녹으면서 일부가 내려오면서 물을 막은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자연 댐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임시로 막은 댐 같은 거죠. 그런데 이게 계속 그렇게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녹으면서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0: 그러면서 댐 무너진 것처럼 한 번에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후변화에 영향이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처음에는 지진의 영향 아니냐 지진이 난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지만 오늘 보도를 보면 지진인 줄 알았는데 이게 무너지는 진동이었다라고
1: 예.
0: 하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서 결국 기후변화인데 우리가 그 기후변화에 의한 부정적 영향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 많이 하자 이런 결의를 했습니다만 실천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0: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천을 역시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이게 기후변화의 일정 부분은 또 어느 정도

0: 적응해가는 것도 필요한 것이어서 여기서 적응이라는 거는 기후변화에 따라 일어나는 변화의 희생자, 피해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0: 그렇죠.
1: 준비하고.
0: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우리도 같이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역시 해보게 됩니다.
1: 예, 다른 나라 실종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실종자 9명도 생환이 곧 확인돼서 안전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네. 진부한 평론에 저항한다. 답답한 정치판을 깨울 평론 샤우팅. 오늘로 네 분 함께합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하은기 전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노형희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예. 오늘도 여러 주제들이 있고요. 지금 1부 뉴스쇼 1부인데 뉴스쇼 1부와 2부 또 앞부분까지 네 분이 좋은 평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일단 국회의원 연찬회를 어제부터 1박 2일로 열고 있고요. 그리고 그제 8월 26일은 장동혁 대표 취임 1주년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눈에 띄는 말이 저에게 주어진 남은 임기 1년 새롭게 출발하겠다. 국민의힘 2.0 혁신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서종욱 변호사님부터 들어볼까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2: 지금 이제 그 지방선거 때 네 당의 대표가 있었거든요.
0: 예.
2: 근데 다 세 명이 비참하게 쫓겨났어요. 조국당이 조국 3등에서 쫓겨나고.
0: 예.
2: 정청래 대표는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 찍혀가지고 김민석 밀어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 쫓겨나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이 장동희입니다.
0: 그래서 대단하다.
2: 네 명 중에 유일하게 지금 더 오히려 대단하다. 당권을 강화하면서.
3: 대단해.
2: 그거는 왜 그러냐. 방향 첫째는 당원 주권 방향을 잘 잡았고요.
0: 예.
2: 그다음에 그 올림픽 공원에서 보여준 참정권 투쟁의 진정성.
0: 예.
2: 이런 게 평가를 받으면서 오히려 더 굳건하게 당권을 굳히고 있어요. 뭐 임기 마치는 건 문제가 없고.
0: 예.
2: 아마 이게 다음에 연임 나와도 경쟁자가 없을 정도다.
0: 예. 일단 눈빛이 일단 경이롭다라는 눈빛에서 서준 변호사님.
2: 네 명 중에 세 명 다 쫓겨났잖아요.
0: 예. 대단하다고 하신 김종혁 최고위원님.
3: 그 저 서정욱 변호사님 6.3 지방선거 때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어지간하면 나는 이제 한동훈 계로 갈아탈 수도 있다라고 열심히 그 밑자락을 까셨었는데
0: 지금 두 분 사이 자리도 약간 멀어진 것 같아요.
3: 다시 또 급작스럽게 이제 체중 이동을 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0: 예.
3: 뭐 저는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당원 주권주의에 대한 그 진정성이라면 아마 정청래 대표가 훨씬 더 있었겠죠.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올공에 대한 진정성이라면 황교안 대표가 훨씬 있겠죠.
0: 예.
3: 뭐 그 두 가지를 가지고서 뭐 당원 주권주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이건 정청래 대표한테 베껴온 거고. 그다음에 올공에서 뭐 부정선거 투표하는 거 싸우는 거 이거는 뭐 황교안 대표한테 베껴와서 그 두 가지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걸 가지고서 이렇게 연명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그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운이라는 것은 어떤 누구한테도 평생 계속 운이 좋기만 한 사람이나 평생 운이 계속 나쁘기만 한 사람은 없습니다.
0: 예.
3: 결국 자기가 뿌린 씨앗은 언젠가 자기가 거두게 돼 있다. 이런 말씀만 드립니다.
0: 자, 저희 댓글 중에는 김복환님께서 대단한 게 아니라 좀 버티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예. 한기 대변인님.
4: 서정욱 변호사님 얘기는 이제 화도 안 나고 너무 엄청나서 웃기기만 하는데 쫓겨났다니요 사실. 근데 그 선거 패배를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건데 지금 책임을 안 지고 있는 상황을 지금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 정청래 대표께서는 이제 임기 다 마치고 다시 전당대회가 열려서 이제 선거를 통해서 지도부가 교체된 거고

0: 있고, 개혁신당 같은 경우나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 패배나 뭐 당 문제 때문에 이제 본인이 책임지고 물러난 거라서 예. 쫓겨났다고 표현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1년은 한마디로 말하면 엉망진창이었죠. 뭐 평가할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뭐 국민의힘 2.0 혁신안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보수 정당이 대체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잖아요. 무슨 뭐 입법 과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당론 입법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뭘 싸울 때 싸우더라도 어떤 정책 비전 이런 걸로 싸워야 되는데 계속 징계한다는 얘기밖에 안 하고
1: 예.
0: 예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방송 나와서 했던 얘기가 있거든요. 본인이 새누리당 뭐 국민의힘 여기 비대위원장 가가지고 이제 조금 민심에 맞게 정당을 바꿔보려고 정강정책도 바꾸고 하려고 했더니 보수 인사들이 와서 아 그거는 보수 정책성을 흔드는 겁니다 막 이렇게 항의했대요.
1: 예.
0: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야 니네들 보수 하는데 뭐 하는 게 보수냐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보수입니다 뭐 이랬다고 하는 거예요. 아,
1: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0: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보수 정체성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보수가 대체 뭔지 규정도 안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 보기에는 그냥 진짜 외딴 섬에 사는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노영희 변호사님.
2: 저는 사실은 예전에는 국민의힘이 민주당하고 이제 거대 양당으로서 어떤 한 대한민국의 중요 가치를 대변하는 그리고 또 좀 자정 능력이 있고 자생 능력이 있는 그런 건전한 물론 이제 저하고 가치관이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또 어느 정도 익스큐즈가 되고 뭐가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스스로 다시 이거를 좀 정리하고 다시 바로 서면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1: 예.
2: 그러한 그 정당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정당이 황교안 대표가 그때 자유한국당 이제 하면서부터 뭔가 좀 점점 극단적으로 조금 가더니만 윤석열 대통령 때 정점을 찍고
1: 예.
2: 이 부정선거 논란 나오면서 이제 극우적인 정당으로만 지금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 지금 1년밖에 안 되는데도 막 한 3, 4년 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실제 국민의힘이 도대체가 탄핵을 두 번이나 당하면서 어떤 정당으로 거듭났는지를 잘 모르겠고 이 정당이 지향하는 바가 뭔지를 모르겠고
1: 예.
2: 이 정당은 그냥 자기네들 당대표 당권 잡고 자기네 당원들에게 아 우리 좀 찍어주세요. 이거 말고 사실 요즘 하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정당 정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자면
1: 예.
2: 되게 안 좋죠. 그리고 저는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뭔가 민생을 위해서 혹은 국민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노력해주는 그런 정당으로서의 모습은 안 보이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당권 그 당대표 하나 잡느냐 안 잡느냐 가지고 매일 싸우는 그런 정당 으로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실제
1: 예.
2: 실제는 안 그러겠지. 안 그럴 수 있지만
1: 예. 방식과 태도에 대한 쟁점이 되고 여기에 대한 얘기는 많은데 도대체 어디를 추구하냐에 예. 대한 건 모르겠다라는 게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의 말씀이거든요. 서정익 변호사님이 좀 답을 해주신다면
3: 노영희 변호사가 공부를 해야지 뭘 제가 뭘 답을 해요.
2: 제가 공부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했는데.
4: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추구하는 가치가 뭔지가 네.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걸 요구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주장을 하셨고 그다음에 부정선거를 계속 외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정작 또 그 올림픽 공원에 있는 부정선거 그라고 주장하는 그 용지들에 대해서 다 모두가 다 공개하는 그 상황에서 그 개표를 하자라고 하면 그것도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향하는 가치가 뭔지를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향하는 가치가 당원 중심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민주당에서도 계속 하고 있는 얘기고 그거는 착하게 살자라는 것과 별로 다름이 없는 얘기고
1: 뭐 이제 방식의 문제죠. 사실 네. 당운영 방식의
4: 그러니까
1: 문제고.
4: 그런데 뭘 지향하는 거야?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을 뭘 어떻게 만들어 가자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의 민생과 삶을 어떻게 개선시키겠다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지금 주장하는 건 이재명이는 나쁜 X야 뭐 민주당은 뭐야 이렇게 네거티브한 것만 내세우고 내가 뭘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것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 그 지적하는 것도 보면 그게 적확하지도 않아요. 타이밍에 딱 맞게 팍팍 치고 나가지도 못해. 그래갖고 지금까지 1년 동안에 무슨 뭘 했지? 기억나는 게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2: 그러니까요. 예. 제가 하는 말이 딱 그 말이잖아요. 지금.
4: 뭘 했지?
1: 일단 당의 정책에는 나왔을 텐데 그렇게 잘 안 가는 것들이 있어서.
5: 아니, 많은 일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 게 그 시장 경제 무너진다. 그러면 시장 경제를 살리자.
1: 예.
5: 또 게 그 지금 개딸 전체주의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 또 법치주의. 지금 보세요. 재판 이재명 대표 재판을 왜 멈추느냐.
1: 예.
5: 재판 재개라든지 특히 조희대 사법부 탄압. 싸우고 있잖아요.
1: 예.
5: 모든 게 그다음 표현의 자유, 말살에 대해서 싸우고 있고 한미 동맹 파탄에 대해서

0: 싸우고 예. 안보 파탄도 싸우고 장동인 대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게 보수의 가치고 이게 우리 헌법의 가치입니다.
1: 법치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한 번도 주도해 본 적이 없어요. 다 뒷북치고 앉았잖아요. 다 한동훈이 먼저 치고 나가면 그다음에 쫓아가서 주위에다가 숟가락 얹어갖고 하는 거지. 아니 대장동 사건으로 항소 포기를 하고 앉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그런 짓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에서 도대체 뭘 했습니까? 한 사람이 나와갖고 대한민국 검찰은 죽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싸움할 때 나중에 그다음 날 아침에 그 정청래 대표하고 파안 대소하면서 악수하는 사진 그거 보면서 정말 당원으로서 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그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공소 취소와도 마찬가지고 형소법 개정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에 어떠어떠한 조항이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당에서 밝혀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밝혀내면 거기에 그냥 숟가락 얹어갖고 같이 하는 건데 그게 무슨 보수의 가치예요. 예. 뭐 보수의 가치 너무나 뻔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싸웠느냐에 지금 얘기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전혀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
2: 알겠습니다. 보수의 가치는 이제 따로 저희가 또 얘기를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서 20분 정도 강연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 를 강조했고 내부의 분열이 있으면 안 된다. 국민의 뜻을 잘 쫓아야 된다라고 했고 호랑이의 외피는 바깥에 있다라는 표현도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한기 대변인 어떻게 보시는지?
3: 뭐 자기 생각에는 뭐 나는 탕수육을 부어 먹는 걸 좋아하지만은 탕수육을 부어 먹으면은 찍어 먹는 사람들한테 대한 폭력이다. 뭐 이런 얘기 한 거예요.
2: 예.
3: 무슨 하나만한 얘기잖아요, 사실. 분열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게 사람들이 다 알아요. 뭉치면은 그 정당이 더 커지고 유리해지는 거. 근데 뭉치지 못하는 조건 때문인 거잖아요. 이를테면 아까 보수의 가치 얘기했지만은 보수의 가치라는 게 정치 사회적으로는 뭐 절차, 준법 이런 건데 지금 보수가 어려워진 건 본인들이 내세웠던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해서 내란을 일으켰고 탄핵을 당했고 뭐 이런 문제에 지금 봉착해 있는 거잖아요. 그분 그 사람들을 어쨌든 전부 단절을 하고 쇄신을 해야 그 쇄신된 그 안에서 분열되지 않고 뭐 단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비상계엄했다는 사람들을 옹호하고 윤호갱인하고 예. 있고 그러니까 단결이 안 되는 건데 하나만한 얘기들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나만한 얘기할 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아무 의미 없는 메시지 얘기할 거를. 근데 그렇게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고 한 3년 이렇게 고생을 해놓고 막상 대구까지 가서 그 20, 30대들 새로운 유권자층 유입하려면 탄핵은 뭐 정당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탄핵의 강을 나름 건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란의 바다를 만난 거죠.
2: 예.
3: 그래서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처럼 다시 탄핵의 강으로 거슬러 올라간 국민들 보기엔 그렇게만 보일 거예요, 아마.
2: 예. 그러면 지금 하나만한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하은기 대변인의 개인적 주장입니다.
0: 예. 근데
2: 이게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니까 예. 영상을 직접 보고 와서 계속 얘기 듣겠습니다.
4: 강이라는 둥지가 흔들려서 깨지면 여러분의 미래도 같을 것입니다. 다수를 상대로 힘에 부치는 상태에서 분열까지 하면 그 싸움은 보나마나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밖에 적을 상대로 싸울 때 우리 내부의 분열만큼 무서운 적은 없습니다.
2: 예, 내부 분열만큼 무서운 적은 없습니다. 지금 다시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나마나 이런 표현을 썼는데 하은기 대변인이 하나마나로 맞받은 걸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지금 이제 이거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박 대통령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거 예. 장동혁 중심으로 뭉쳐라. 싸우지 말고 뭉쳐라. 그래서 예. 언론들이요. 정점식 원내대표가 장동혁을 견제하기 위해서 박근혜를 내세웠다. 정말 오보 중에 이런 오보는 처음 봅니다. 장동혁 체제의 가장 멘토가 박근혜 대통령이고 단식할 때 와서 껴안아주고 등 떠들어주고
2: 예.
0: 지금도 이 장동혁 중심 뭉쳐라. 이게 메시지 첫째.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굳건한 지금 동지관계다. 자, 두 번째. 박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배신의 정치입니다.
2: 예.
0: 어제도 신이 이야기했잖아요.
2: 지금 박 신뢰가 중요하다.
0: 가장 항상 배신자로 영원히 용서 못할 세 명이 있대요. 그게 김무성, 유승민, 한동훈입니다. 세 명은 이게 절대 용서가 안 된다. 그리고 어제도 이게 신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승민, 은희, 박 대통령 한 번만 좀 만납시다. 1년 전부터 해도 안 만나주잖아요.
2: 예.
0: 탄핵 때 그때 꽂고 옛날에 뭐

0: 무승도 마찬가지. 한동훈도 이상하게 이것도 MB나 박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정이 좋아.
1: 예.
0: 그런데 한동훈에 대해서는 감정이 안 좋아. 두 분 다.
2: 근데 수사를 하다 보니까 궁금, 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감정이 좋아요?
0: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그 수사를 할 때 칼로 찔러요. 한동훈은 이걸 살짝 비틀어요.
2: 아.
0: 무슨 말이냐면 큰 방향이 있으면 윤 대통령이 지시하는데 실무를 한동훈이 하거든요.
1: 예.
0: 그럼 예를 들어 뭐 MB 양복 같은 거 하나 받은 것도 안 빼줘 꼭 넣어야 된다. 조국 수사하면 큰 내용 것까지 미국 대학의 큰 내용까지 넣어야 돼. 이게 비트는 거거든요.
2: 아.
0: 큰 방향에 윤 대통령은 선이 굵잖아요. 그 예.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3: 아니
0: 한동훈 세심한 거죠.
3: 아니, 뭐 정복도 아니고
4: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단은 탄핵당한 대통령들이 왜 그렇게 지금 안에서 아직도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무슨 정신적 지주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 이 사람들 탄핵당한 사람들이에요. 윤석열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렇고 이 사람이 탄핵당할 때 탄핵시킨 자기네 당 사람들인데 왜 다시 그 사람을 모셔와가지고 그 말을 들어야 되고 하나만한 보나마나한 그 소리를 왜 우리가 들으면서 아직도 그 사람한테 목을 매는 거예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0: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도 헌재에서 기억됐지만 탄핵 의결은 됐고요.
4: 아니, 노무현 대통령 여기다 어디다 갖다 붙여요 지금.
0: 탄핵 의결은 됐고.
1: 탄핵 소추가 의결됐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보수청에서는 그 두 분 다 억울하게 사기 탄핵을 당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많기 때문에
1: 예.
0: 그분들을 계속 정리해주는
4: 거예요. 그럼 국민의힘은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정말 억울하게 탄핵을 당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럼 윤석열은 또 억울하게 탄핵 당하지 않도록 잘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두 번이나 다 그렇게 탄핵당하게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억울하네 그 사람 데려다가 얘기를 들어봐야 되네 이런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구심점으로 만들어놓는다고요?
0: 그 탄핵이 배신자들 때문이라니까요. 박근혜 대통령 유승민 김무성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측
4: 아이고.
0: 그래서 예. 탄핵당한 거예요.
3: 제 생각에는 탄핵은 배신자들 때문이 아니라 한 분은 국정농단했기 때문이고 한 분은 이제 내란 일으켰기 때문인데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 아무 상관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 한동훈 의원을 배신자 그에 끼워넣는 거는 의아하고요 조금 한동훈 예. 의원이 비상겸 뭐 해제 표결에 주도 안 했거나 탄핵 안 했거나 하면은 아마 국민의힘은 위원정당 해산됐을 거예요. 그걸 뭐 알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1: 두 분 어쨌든 김종혁 최고위원님이
5: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러니까 그 2016년 선거가 생각나요. 2016년 선거에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그냥 그 국민의힘이 거의 그때 보수 정당이 박살이 났거든요. 박살이 나고 그 결과가 결국은 탄핵으로까지 이어졌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친박 논란이 있었어요. 뭐 친박, 뭐 월박, 뭐 복박, 무슨 박 하면 예. 친박 간별사 그런 주장이 있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반대하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이게 무슨 봉건 시대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대표를 한 거예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논리의 결정적인 함이 그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대통령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거기에 무조건 복종하고 거기에 쫓아가야 된다는 말이냐.
1: 예.
5: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밑에 있는 친윤들이 맨날 저 대통령실에 가서 같이 술 마시면서 대통령님 옳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민생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챙겨도 거기에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냐. 의정 갈등 말도 안 되는 주장을 2천 명씩 늘리자고 얘기를 해서 그거 그렇게 하면은 큰 혼란이 옵니다. 응급실 대란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그냥 가만히 있어서 아 대통령님 옳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유승민 그 의원이 증세 없는 복지는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그게 무슨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거 아닙니까? A하면 B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배신자예요?
1: 예.
5: 그렇게 배신자 딱지를 띄워서 그러니까 옳은 얘기를 하면 정상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나에 대해서 내가 했던 얘기에 대해서 토를 달면 그건 다 배신자고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대한민국은 왕조시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 됐든 문재인 대통령이 됐든 윤석열이 됐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됐든 간에 전부 다 맞으십니다. 그 말씀이 예. 맞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이런 게 옳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주장 자체가 굉장히 말씀이 안 맞아요. 내부 단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부 단결하려면 리더가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득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1: 예. 일단 뭐 서정욱 변호사님은 이제 당내 당권파 주류의 의견을 얘기를 하신 거다라고 예. 보고요. 이 부분 좀 보겠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연천에 초청했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예방할 계획입니다.

0: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서 지도부를 중심으로 단결하라 이러면서 사실 정점식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세워서 장동혁 대표를 견제할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있었는데 이것과는 좀 거리가 멀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1: 자기 콘텐츠가 없으면은 외부의 권위를 들고 오는 거죠. 그 다닐 때도 보면은 자기가 뭐 별 거 없으면 형들 데리고 오는 비슷한 건데
0: 아.
1: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정점심 원내대표께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보수 유권자들이 생각하기에 포스트 장동혁이네, 다음 보수는 저 사람이 리드해야겠네라고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은 굳이 박근혜 전 대통령 막 이렇게 데리고 올 필요가 없는 거죠. 장동혁 대표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본인이 무슨 컨텐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헛헛한 마음을 가진 극단적인 유권자들이 있으니 그 예. 마음을 이용해서 지금 자기 리더십을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수 정치에 대해서 뭔가 비평을 하려고 해도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서로 그냥 약간 지리멸렬한 권력투쟁만 하고 있고 심지어 그 권력투쟁도 계속 형들 데리고 오는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0: 예.
1: 할 말이 별로 없네요. 사실.
0: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 예. 없다고 하니까. 예. 사실 2부에는 이제 민주당 얘기가 쭉 준비되어 있으니까
2: 예,
0: 긴장하시고요.
2: 기대하고 있습니다.
0: 2부는 예. 또 민주당 쪽에 쭉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뭐 정점식 원내대표의 좀 왕성한 활동 이게 장동혁 대표 견제냐 아니면 본인도 뭔가 주도권을 잡고 싶은 그런 게 있느냐?
3: 아니 본인은요 뭐 당대표 차기 뭐 포스터 장동혁 이런 게 전혀 없어요.
0: 예.
3: 이분은 원내대표까지 한계예요. 지금 보수 정치인 중에 팬덤이 있어야 뭐 당대표를 하잖아요. 딱 두 명이 있어요 팬덤은.
0: 예.
3: 그게 장동혁과 한동훈입니다. 그건 인정해야 돼요.
0: 소중...
3: 그 두 명이 붙으면 게임이
0: 예.
3: 돼요.
0: 예.
3: 나머지는 장동혁 상대가 없다니까요.
0: 예.
3: 그래서 아마 이게 복당이 안 되면 그냥 장동혁 연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복당이. 그러면 한동훈 저는 의원도게 지금 좀 창당으로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다.
0: 예.
3: 이렇게 저는 보고
0: 있습니다. 창당
3: 나가라. 지금 나가 있으니 복당이 안 되면 총선을 어떻게 할 거냐고.
4: 창당을 예. 어떻게 하겠어요.
5: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도 그냥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서 저렇게 된 거잖아요.
0: 예.
5: 그 정점식 원내대표는 그거보다는 출발점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사람의 운명이라는 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고 사람의 욕심 역시 마찬가지여서 정점식 원내대표 요즘 행동을 보면 나름대로 또 뭔가 생각이 있구나라는 예. 느낌이 들어요.
0: 알겠습니다. 저희 1부에서는 국민의힘 얘기를 해봤고요. 광고 듣고 2부에서 이제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Walk it, walk
6: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7: 안전화.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올품.
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3: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0: 4.5일째 전국 금융산업 노동조합이 앞장섭니다.
1: 예,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계속 뉴스락 이어가고요. 그리고 2부에는 색다른 문화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2: 조강.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2: 대한민국 가굴번지 인천. 인천에서 열리는 올해 마지막 가구박람회. 가구, 소파, 테이블과 다양한 홈리빙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인천 가구박람회. 9월 3일부터 6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인천 가구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본행사는 인천광역시가 후원합니다.
3: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4: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5: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4: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5: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6: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7: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8: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9: 당연하죠.
8: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9: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0: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11: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10: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11: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0: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11: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10: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11: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0: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2부에서는 역시 진부한 평론에 저항하는 뉴스락 김종혁 전 최고위원, 노영희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하은기 전 부대변인 함께하고요. 공개 충돌로 번진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의 설전, 과연 민주당의 갈등은 어디로 가는지 날카로운 정치 토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 인터뷰는 아주 특별한 버스 기사 한 분을 모셨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꿈꾸다가 이 사업 실패 후에 버스 운전대를 잡게 된 분인데요. 핸들을 잡고 다시 배운 인생 이야기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를 샵 1212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예, 뉴스락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2부에서는 민주당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 전에 이제 눈에 띄는 댓글이 하나 있어서 이 댓글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제1위 7338님이 주신 의견인데 차기 대통령 서정욱이라고 주셔가지고 앞서 이제 국민의힘의 팬덤 얘기를 해서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만 팬덤이 있다 보수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한동훈 의원은 복당이 안 됐으니까 현재 이진숙 의원도 팬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통령 저번에 올림픽 공원 시위 갔을 때 대통령 연호하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서정욱 변호사 대통령 얘기가 나왔어요. 3자 대결이 아닌가.
2: 이진숙 의원은요 그 징계를 갖다가 이제 청원한 사람 한 3,700명 되는데
1: 예.
2: 반대한 사람이요 예. 3일 만에 14만을 돌파하더라고. 14만.
1: 14만이면 서정욱 변호사님 유튜브 구독자보다 훨씬 적은 거잖아요.
2: 아이 그래도 이게 대단한 거죠.
1: 예.
2: 그래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장동혁 대표보다는 좀 부족할 겁니다. 아직은.
1: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보다는 이진숙 의원이 좀 부족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일단 두 사람의 관계는 서정욱 변호사 말로 정리를 하고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진숙 의원과 앞으로 사이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민주당 얘기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워크숍인데 워크숍에서 여러 민생 얘기보다도 더 눈에 띄었던 건 물론 언론이 여기에 더 집중하는 뭐 문제도 있겠지만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의 중도 갈등입니다. 논란이 됐던 건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발언이었는데요. 이 부분 직접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3: 제가 정청래 대표님과 얘기를 하면서 중도에 대한 문제와 구조적 다수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그것은 서로의 판단의 차이이기 때문에 서로 절충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잠정적 결론을 서로 내렸습니다.
1: 예, 서로 절충하기 어렵다고 잠정적 결론을 서로 내렸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전 대표가 그거 전날 본회의에서 1, 2분 얘기한 건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리고 중도가 없다라는 표현은 내가 그 표현이 아니었다. 여당이 여당답게 야당이 야당답게 행동할 때 이 중도는 양쪽으로 다 갈 수 있는 스윙보터다. 이 맥락이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상당히 기분 나쁨을 길게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먼저 한기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4: 저는 마음의 여유들이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뭐 여당의 지도자까지 했는데 저게 이렇게 뭐 독재 우는 날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당이 이제 고질적인 병이거든요. 뭐 하면 다 독재라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군사 정부 시절부터 싸워왔던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건데 저럴 때 쓰는 표현은 사실 아니죠. 그냥 좀 품넓게 논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진영 청결집 내부 결집론이랑 중도 확장론이 이렇게 뭐 논쟁하는 건 유구한 논쟁인데
1: 예.
4: 둘 다 틀린 말 아닙니다. 사실은 그 진영이 와해돼 있을 때 보통 중도 확장이 잘 안 됩니다. 반대로 이제 무슨 중도만 빠지고 코어가 모여 있을 때 뭐 이기는 것도 힘들고요.
1: 예.
4: 그래서 제가 합리적으로 정치를 해서 설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뭐 검찰개혁 국면에서

0: 여론조사상 국민의 과반 이상이 너네 지금 좀 급하게 간다.
1: 예.
0: 보안수사권 폐지하는 이 상황에서 너무 급하게 간다 할 때 한쪽에서는 전통적 지지 기반의 어떤 그 가치를 따라갔고 한쪽에서는 이제 민심에 대한 우려를 했는데
1: 예.
0: 결국 어느 쪽으로 갔냐면은 전통적 지지 기반 쪽으로 갔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더불어민주당이나 정부의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방식으로 올라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정당 운영을 하면 중도에도 예.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지지 기반도 이제 훼손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도부가 좀 알고 정당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 예, 김종인 최고님.
2: 아니, 저는 뭐 아시다시피 정청래 대표를 상당히 반대해온 사람인데 네. 김민석 대표가 본인이 새로 당권을 잡은 다음에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뭐가 좀 갸우뚱거리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조희대 씨 뭐부터 시작하면서.
1: 예.
2: 근데 그건 다 좋은데 이번 경우에는 아니 그 대통령이 다 불러다가 청와대에서 같이 밥 먹으면서 야 우리 싸우지 말자 원수가 되지 말자 친구가 되자 뭐 형제가 되자 이렇게 외쳤는데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도대체 왜 하는지를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는 거의 저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것은 이거는 이렇게 경쟁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은 폭력적이다라는 말이 가슴에 매우 와닿거든요.
1: 예.
2: 이게 마이크 독재다. 사람 이렇게 매도해도 되느냐. 그런 생각은 마치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 막 그 공격한 거 있잖아요. 유승민 예. 전 대표를 공격했던 것과 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예, 그리고 또 뭐 문재인 대통령 때 그 양념에 불과합니다라면서 사람들에 대한 공격을 그 댓글
1: 문자폭탄.
2: 공격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던 것들처럼 다 폭력적이다.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하지? 대통령과 상관없이 대통령 주장, 대통령 뜻에 따른다면서 대통령은 사람들 불러다가 밥 먹여가면서 단합하자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1: 예. 혹시 노영 변호사님은?
3: 일단 정청래 전 대표가 되게 많이 불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크 독재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너랑 나랑 잠깐 한 얘기를 저런 식으로 왜곡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게 도대체 폭력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거고 게다가 말 듣고서 사실은 중간에 나가버리기도 했잖아요.
1: 예.
3: 물론 뭐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페이스북에 그대로 쓴 걸 보면은 매우 불쾌했었다라는 게 알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사실은 이제 좀 단합이 되기를 원하고 화합이 되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이제 갈등의 폭이 좀 더 넓어지고 지금 현재 좀 서로 간에 이걸 인정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상대방은.
1: 예.
3: 이번에 사실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도 다 같이 그냥 좀 다시 한번 잘해보자 뭐 지지율도 좀 잘 제고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우리가 좀 그동안에 싸웠지만 좀 잘해보자 이런 취지였는데 결론적으로는 오히려 더 앙금만 남아있는 걸 보여준 셈이 되어서 저는 이건 좀 성숙하지 못한 자세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1: 예.
3: 김민석 대표도 정청래 후보 정청래 전 대표의 성격이나 정청래 전 대표의 지금 마음 상태를 좀 알 텐데 그러면 말씀을 이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사실 없었지 않았을까.
1: 이제 맥락은 아마 당이 앞으로는 중도 확장 노선, 이제 구조적 다수 확보 노선으로 갈 것이다라는 얘기하는
3: 그러니까
1: 과정에서
3: 그 얘기를 하는데 그냥 본인 맥락인데.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걸 굳이 정청래 대표 얘기를 꺼내가지고
1: 예.
3: 나랑은 완전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이게 안 맞는다는 걸 할 필요는 사실은 없거든요.
1: 통합을 취하려는 자세는
3: 예,
1: 아니었다.
3: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도 조금 아마 조금 배려가 조금 덜했던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청래 대표도. 뭐 이런 식으로까지 또 반응하면서 서로 이제 불쾌하다는 거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낼 필요는 사실 없었던 거라서 이게 조금 앙금이 언제 해결될까 사실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4: 뭐 저는 이게 전적으로 김민석 대표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성자가 좀 더 포용하고요.
1: 예.
4: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되거든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최고위원 임명할 때도 그냥 좀 상의 좀 하면 어때요?
1: 예.
4: 일방적으로 두 명 지명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그래요. 이게 토론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마이크를 잡은 사람이 정청래 대표를 이렇게 비판하면 제가 정청래라도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1: 예.
4: 이거는 김민석 대표가 정말 이렇게 그 속이 좁고 포용력이 부족한 거다. 첫째 말씀드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김민석 대표가 그럼 이게 중도 확장 중도로 가느냐 그것도 아니야. 말뿐이에요.
1: 예.
4: 예를 들어 중도 확장을 가려면 조희대 씨 이러면 안 돼요. 그러게 보안수사권 좀 두의됩니다.
1: 예.
4: 그러게 공소취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본인 행동은 전부 중도를 확장 안 하는 노선 가면서 말로만 중도 확장 중도 하지 뭐합니까? 이게 김민석 대표가 진짜 기대 이하에

0: 행보를 보이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나.
1: 그러니까 전동욱 대표는 왜 징계한다 그러고 뭐 절대 그 당내 그 패배자들 이렇게 선거에서 패한 사람들 포용 안 하려고 하면서 그래도 뭐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시니까 잠깐 당황스럽네요. 좀 배신자라고 했으면서 아까 전에는.
2: 예. 예. 어쨌든 지금 김민석 대표가 말로는 중도 확장을 외치지만 실제 발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제 서정욱 변호사 얘긴데 한기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1: 중도 확장 해야죠. 사실은. 중원을 노리지 않고 그냥 이 선거에서 이기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 당연히 중도 확장을 해야 되는데 뭐 아까 손영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뭘로 그럼 중도 확장을 할 거냐. 중도라는 게 이제 뭐 보수와 진보 중간에 있는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라 스윙보터잖아요. 사안별로 합리적이면은 뭐 민주당 지지했다가 뭐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으면 다시 이탈했다가 이런 분들인데 그걸 이제 구조적 다수로 지지 기반으로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건 지난 1년 동안 민주당이 해온 행보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정청래 전임 지도부와 했던 방식으로 방식과는 다르게 해야 될 텐데.
2: 예.
1: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지지 기반이 이탈하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논쟁이 보안 수사권이었고.
2: 예.
1: 그래서 딜레마에 빠지는 건데 저도 뭐 어떤 지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굳이 말하자면 중도 확장 논자거든요. 좀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저희 당 지지층은 어지간한 일로 국민의힘 지지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겠죠.
2: 예.
1: 그러니까 그 지지 기반을 설득하면서 사실은 조금 더 민심 쪽으로 기울여야 하는데 저희 당이 그런 논쟁을 하고 있지는 않아서 저는 사실 이입은 잘 안 됩니다.
3: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중도가 상당히 사실 애매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서정욱 변호사가 김민석 대표가 말하고 행동이 다르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김민석 대표가 중도를 향해서 저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김민석 대표가 하는 말의 대상은
2: 예.
3: 이 민주당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고 실제 우리는 그런 구조적 다수나 뭐 이 선거나 이런 데에서 결국 중요한 게 이제 중도적인 포지션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이기 때문에 예.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좀 더 잘 해보자 이런 취지의 말인 거지 그 말을 중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대로 행동대로라는 그런 분석은 잘못된 거다. 원래 그거는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그 정치하시는 분들은 중도를 끌어와야지 돼요. 왜? 50%가 안 넘으니까 항상.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든지 간에 A 쪽이든 B 쪽이든 간에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혹은 뭔가 좀 국민들에게 소구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뚝따뚝거리고 어쨌든 우리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모멘텀이 이제 필요한데
2: 예.
3: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면은 이제 내부적인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이상하다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 사실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김민석 대표가 말한 건 바로 그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중도 분들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니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마음 열고 품고 앞으로 방향성을 좀 잘 마련해 보자 이런 취지인 것이지
2: 예.
3: 우리가 너를 버리고 새로운 사람만 찾아오겠다 그들에게만 잘해주겠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정치는
2: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될 네. 필요성이 있으니 네. 양해해 주십시오 네. 라고 이제 당원들에게
3: 우리
2: 얘기하는
3: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가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 안 그러면 우리 망합니다 이거 말하는 거지
2: 예.
3: 실제 뭐 저 중도인 사람을 소구하는 대상으로 쓴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내 말 다 믿어줘?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은 언제든지 마음을 금방 바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2: 예.
3: 절대 그런 취지를 지금 말한 것도 아니다.
2: 알겠습니다. 일단 중도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저의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이 잘할 때는 여당을 여당이 여당다울 때는 여당을 지지하고 또 야당이 야당다울 때는 야당을 지지하고 이런 스윙보터다
3: 그렇죠.
2: 중도의 특성이 그 말은 또 맞는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민심을 잘 쫓아가면 중도는 가는 거죠.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분야별 특보 7명을 임명했는데 이 중에 눈에 띄는 분이 있습니다. 정봉주 의원이 이전에 이제 민주당 공천이 막말 논란으로 취소됐었는데 기획 분야 특보에 임명됐습니다. 이건 일단 김종인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4: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매기 하나 풀어놓는 거죠.
2: 아.
4: 네? 생각해 보면. 뭐 정청래 대표 전 대표나 혹은 뭐 최민희 뭐 저 지금 저
2: 예, 최고위원
4: 최고위원이나 뭐 이런 분들 다 굉장히 말빨도 세고 공격적이신 분이잖아요.
2: 대형 스피커.
4: 예, 네, 대형 스피커들이시고. 근데 보면 김민석 지금 당대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필적할 만한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봉주 씨 같은 경우는 그 표현이라든가 공격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렙이죠. 꽉 차 있는 분이니까.
2: 예.
4: 뭐 그런 분들을 자기 주변에 둠으로써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2: 그 대응책이다. 황기 대변인님.

0: 저는 뭐 사실 특보라는 이 당직이 그렇게 막 치고 나가는 당직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당의 전략기획은 전략기획위원장이 하는 거고 뭐 사무총장 정책위원장이 훨씬 더 주도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보직이지.
1: 예.
0: 특보라는 이 보직은 뉴스에서 죄송하지만은 오늘 정도 나오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인데 정몽주 의원이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이제 반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표현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1: 예.
0: 당시 이재명 대표와 매우 각을 세웠기 때문에 지지층에서 매우 싫어해요. 그래서 선두를 달리다가 결국 낙선해버린 전당대회에서. 근데 그런 서사가 있는데 뭔가 전환되거나 반전된 게 없는 상태에서 임명을 하니까 눈에 띄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1: 예.
0: 그래서 뭐 크게 의미를 두고 임명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2: 근데 앞으로 저는 그렇지 않아요.
3: 한마디만 하면 정봉주 씨가 이렇게 임명되잖아요. 그럼 이제 언론에서 부를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특별히 우리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처음에는 반명 비슷하게 해서 그래서 1등 하다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김민석 씨한테 떨어진, 김민석 대표한테 떨어진 거잖아요. 그때.
1: 예.
3: 근데 이게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돌아올 때 어떤 변신을 할지. 그래서 참.
2: 근데 저는
3: 궁금해.
2: 개인적으로는 이거 잘한 인사라고 봐요. 물론 뭐 특보가 특별하게 어떤 역할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상징적이고 명예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분을 같이 일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전선을 넓히고 우리는 같이 좀 가는 사람이다. 동지다. 이걸 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정몽주 의원이 가지고 있는 또 이 소구하는 바가 이 당내에서 또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전 일종의 탕평책 그리고 김민석식 인사 스타일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정봉주 전 의원을 이렇게 특보에 임명하고 자리를 주고 그다음에 다시 현실 정치로 돌아올 수 있게끔 뭔가 장을 마련해 준 거 이거는 되게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해요.
1: 알겠습니다. 예, 정봉주 전 의원이 이제 특보가 되면서 사실 제가 볼 때도 방송 출연은 좀 더 전당대회 이후에 거의 안 했거든요. 예. 이분이 스피커 볼륨이 워낙 크기 때문에 좀 많이 나올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예. 개혁신당 얘기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전 대표죠. 전격 사퇴했습니다. 6선 지방선거에서 사실 기초 의원 한석을 확보해서 사실상 선거 지방선거에 실패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또 부산시장 정의한 후보의 테러 자작극 사태까지 겹쳤고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이 대표의 사태는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4: 뭐 주로 제가 언론 보니까 예를 들어 뭐 본인은 경기도 남부 벨트로 집중하자. 그런데
1: 예.
4: 뭐 예를 들어 천안하면 순천으로 가겠다. 또 이주영 의원은 송파로 가겠다. 이러면서 뭐 국민의힘으로 가려고 하나. 이런 이제 그 출마 지역 가지고 싸웠다 하거든요.
1: 예.
4: 근데 저는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까지 사퇴하고 할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뭔가 더 큰 게 있나? 이런 데 의심이 들어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그 개혁신당이 돈이 엄청 많다더라고요. 한 20, 30억 있대요.
1: 예.
4: 혹시 뭐 특별 당비를 받은 게 있는지 추측이에요. 뭐 이게 돈 문제가 있나? 그러니까.
1: 어떤 정황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게 얘기하기
4: 그러니까 제 말은 당 출마 지역만 가지고 그냥 토론할 수 있잖아요.
1: 예.
4: 근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사퇴를 하고 내 완전히 당이 침체돼 있더라고요. 3일 동안 개점 휴업이야.
1: 예.
4: 그러니까 제 말은 서로 논쟁해볼 수 있잖아요. 출마 지역은요. 그러니까 뭔가 더 큰 게 있나? 그럼 돈은 빼더라도
1: 예.
4: 그럼 취소하고
1: 아무 근거가 그러니까. 정황은 없는
4: 아 돈이 20, 30억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1: 예.
4: 근데 뭐 때문에 그러니까 더 우리가 모르는 게 있나? 이런 데 의심이 들고요.
1: 예.
4: 제 생각에 천하람은요. 아마 국민의힘으로 먼저 올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까지도 뉴 이재명 이런 이야기 놓습니다.
1: 예.
4: 결국에 개혁신당의 명망가들 몇 명이 각자 도시형으로 좌우로 옮겨가고 개혁신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돼요.
1: 앞서 이제 금전 얘기를 하신 거는
4: 금전의 취소.
1: 그거는 아무 근거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혹시 외계인 아닌가라는 것과 똑같은 발언이었음을 저희가 네. 서정욱 변호사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셨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냥 여러 숱한 가능성이 하나로 언급하셨다는 점. 왜냐하면 이 말만 딱 따서
4: 그러니까요.
1: 이게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데 돌아서 마치 근거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0: 서정욱 변호사님 저는 별로 신빙성 있는 스피커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생각해 주는 건 박성태 앵커님밖에 없네요. 아니, 원칙적으로는 사실 선거 패배했고 자기가 공천한 사람이 자작극 이런 거에 휘말렸으면 진작 사퇴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양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 보세요. 바로 지도부 물러나라 그럴 거 아니에요. 어쨌든 공천권자가 이준석 대표인데. 그래서 아무 일도 없이 별로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없이 그냥 지금까지 오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건강하지 않았던 정당이란 뭐 방증이겠죠.
1: 예.
0: 근데 소수 정당이다 보니 자원도 없고 대안도 없고 뭐 그래서 이제까지 왔을 텐데 제가 최근에 뭐 취재를 좀 해보니까 정치적 환경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이 대선도 나갔었고
1: 예.
0: 그리고 지역구를 동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랑 뭐 통합하거나 합당하거나 이렇게 하면 정치적 미래가 사라진다 이렇게 본인의 생각으로 생각해요.
1: 예.
0: 동탄은 민주당세가 워낙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나가면은 그 지역구를 옮기거나 아니면 그 지역구에서 낙선하거든요.
1: 예.
0: 그렇다고 동탄에서 이겼는데 국민의힘 들어갔다고 어디 막 유리한 지역 텃밭 이런 데 가면은 그냥 그 상징 자원 다 날아가는 거고 그런 고민이 국민 그 이준석 의원한테는 있더라고요.
1: 예.
0: 반면에 천하람 등등에 대해서는 지금 선거 제도로는 다음 총선에서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계 개편을 노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1: 서로의 상황이 다르다.
0: 예. 국민의힘이 좀 쇄신되면 그렇게 통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손정욱 변호사님께서 이제 대기실에서 저한테 꾸짖을 때 해준 말이 있는데
1: 예.
0: 네 같은 애는 공익을 쫓는 그런 뭐 공익 같은 신규를 쫓기 때문에 문제야. 공익은 없어. 다 사익이 모여서 공익이 되는 거야. 뭐
1: 예.
0: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 개혁신당도 그런 상태인 거죠. 각자의 사익들이 있고 그 사익들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면 자강이라는 게 안 되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이렇게 조금 충돌이 난 거 아닌가 싶습니다.
1: 사실 어떤 비전이 좀 보이면 그걸 가지고 사익을 네. 조금씩 양보하면서 비전을 쫓아서 네. 같이 가는데 이번 지방선거 결과 놓고 보면 그래야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0: 이준석 의원은 이제 경기 남부로 와라. 그래서 여기서 벨트 만들어서 한번 자강해보자. 뭐 이거는 본인 입장에서 맞지만은 그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그럼 니만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다 사실 줄락선이지
1: 예.
0: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기에 대한 돌파구가 없는 뭐 그런 딜레마 상황이다.
1: 이게 뭐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최근에 들은 얘기는 이준석 당대표 상황은 하원기 대변인이 개혁신당 사람보다 많이 알고 있다.
0: 제일 잘한다고 볼 수 있죠.
1: 제일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0: 제일 잘한다고 볼 수 예. 있죠. 예. 그들이 저한테 이런저런 하소연을 하거든요.
1: 아 그렇군요.
2: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거 빙하호 터지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던 호수가 사실은 그 온도가 계속 올라오고 그러면서 그 내부에서 얼음들이 녹고 뭉쳤던 것들이 흩어지면서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잖아요. 사실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부산 가서 내려보니까 이미 그 하부 조직들에서 어마어마한 예. 동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산시당 위원장도 이미 사퇴했고 광주시당 위원장도 사퇴했고 부산에 있던 당협위원장들도 사퇴를 하고 청년위원장들도 사퇴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아래에서 움직이던 그런 조직들이 다 이반하면서 무너져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됐을 거라고 보여져요. 원래 집안이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 싸움이 많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당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이제 당 아래 기반이 다 무너지네. 청년들 뭐 2030도 다 등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네.
1: 예.
2: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됐을 거라고 보여지고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트리거라고 할 때 이제 방아쇠 당기는 게 뭐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 정의한 사건과 관련해서 뭐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이 뭐 확산돼 당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 때문이다라는 주장도 있고 그게 아니고 아까 뭐 소정욱 변호사 얘기하셨지만 뭐 어디로 출마해서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데 경기남부가 아니라 우리 각자 가야 되는데 왜 자꾸 우리한테 당신 주변으로 오라고 그래
1: 예.
2: 나가는 것들이었다는 주장도 있고 그건 정확한 건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개혁신당은 아주 총체적인 위기다. 이준석 그 당 대표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위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3: 저는 이준석 개인적으로도 망했지만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소수정당이 결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소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에 대해서도 되게 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라는 양당이 세서 소수정당이 뭔가 좀 어떤 역할을 하기에는 사실은 좀 힘든 토양인 거는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자리를 못 잡고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정의당이 이제 의원을 다 못 배출한 이후에 사실은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하고 연합해가지고 그때 지민비조 때문에 뭐 12석은 얻었지만
1: 예.
3: 지금 현재 조국 혁신당의 미래도 그렇게 썩 밝지는 않고 또 개혁신당은 보수에서 그래도 우리가 좀 청년 정치인으로서 뭔가 좀 제대로 된 합리적인 말을 해보자 라면서 기존의 기득권하고 좀 다른 모습

0: 보이겠다 해서 나왔는데 결국에는 기존의 기득권이 했던 나쁜 행동 때문에 혹은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망한 모습처럼 지금 보여져서
1: 예.
0: 실제 이게 결국은 대한민국에서는 양당제만이 살아남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게 새로운 방식의 다당제나 뭐 그다음에 우리들의

0: 의상 제기하고 이 사람이 무슨 말한다고 해서 옛날처럼 막 영향력 있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1: 사실은 30대 당시 이제 집권여당, 예, 집권여당의
0: 패기 있게 나왔던
1: 당대표가
0: 건데.
1: 되면서 네. 가장 주목받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윤석열과의 갈등으로 이제 나와서 창당을 했는데 일단은 좀 부침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고요. 정치인 이준석의 미래는 서적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2: 뭐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이게 부정적인 안 하고 싶지만
1: 예.
2: 좀 현실적으로는 이게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는 대신에 조국당은 좀 밝게 봐요. 왜냐하면 이게 그 조국당은요
1: 예.
2: 호남의 그 대한정당 민주당이 많이 깨질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책이나
1: 예.
2: 그래서 오히려 이게 민주당이 공천 탈락한 사람들이 이삭 죽기라 하잖아요.
1: 예.
2: 알곡들이 꽤 조국당으로 갈 것 같아요. 다음에 호남에서 우리 돌풍 일으키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 호남에서 폭로하고 있거든요.
1: 예.
2: 그래서 저는 조국당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제가 조국 대표를 뭘 좋아하는 건 아닌데.
1: 예.
2: 이래서 다음에는 좌파가 두 당. 우리 우파는 국민의힘 하나. 구도가 아주 좋은 총선 구도 될 것 같아요.
1: 아, 그 구도를 계속 지금 강조하시고 계신데 이건 황기 대변님께서 한 말씀 하실 것 같아서.
3: 아니 뭐 저는 조국혁신당은 뭐 모르겠고 이준석 의원은 자기 지지 기반을 넓히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기존 지지 기반을 흔드는 한이 있더라도. 2030 남성들이 지난번 대선 때 한 2,300만 명이 이렇게 지지를 해줬더라고요. 윤석 의원에 대해서. 근데 그때 캠페인 하는 거 보면은 뭐 학식 먹자 이래가지고 막 그 예. 학교 돌면서 젊은 사람들 만나고 했는데 영상 자세히 보시면 거기 이미 이준석 의원 지지하는 사람만 다 모여 있어요. 20-30대 남자들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유권자들 기분 나쁠 거예요. 뭐 잡아놓은 물고기 취급한다 이러면서.
1: 예.
3: 하여튼 뭐 정치 공학상 그렇다는 거거든요. 구도상으로는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표만 돌아다니면서 이제 팬덤만 강화시키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준석 의원이 부족한 건 뭐 20, 30대 여성층 혹은 노년층, 사회적 약자들 뭐 이런 분들한테 지금 뭐 비판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치의 양태를 좀 바꿔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지지 기반이 넓어지는 건데
1: 예.
3: 그거를 좀 못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죠.
1: 그런 것들을 네. 잘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의원님 혹시 뭐 하실 말씀이에요?
4: 아니요, 뭐 저는 그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그 존재하는 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양당제의 폐해도 적지 않잖아요.
1: 예.
4: 그러니까 소수 정당들이 자기 목소리를 좀 제대로 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소수 정당들이 오히려 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1: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헌법보다는 더 빨리 선거제도를 바뀌어야 된다. 선거법을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서정욱 변호사님, 하은기 부대변인님,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7: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6: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8: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6: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네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네일센터.
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10: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박성태 뉴스 쇼.
1: 예, 오늘 금요일 2부 마지막 인터뷰는 특별한 손님입니다. 사회적 기업 사업을 큰 뜻을 품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 쉽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삶이라는 가장 중요한 바탕 속에서 버스 운전대를 잡으신 분입니다. 매일 버스에 오르는 승객들을 만나며 내가 여기서 인생을 배운다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법

0: 버스기사 같나요? 라고 쓰신 예 강희정 작가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예, 먼저 간단한 사실 제가 오늘 저희 담당 PD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특별한 네. 인생의 제막도 네. 깨우치고 계시는 특별한 이웃을 인터뷰한다는 기분을 해보자.
1: 아, 예.
0: 소개를 좀 자기소개를 해주신다면요?
1: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 경기도에서 예.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버스기사 강희정입니다.
0: 버스기사 네. 강희정님.
1: 네.
0: 예. 몇 년이나 운전을 하셨어요? 버스 운전은?
1: 신입이에요. 그래서
0: 아,
1: 마을버스를 1년 정도 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시내로 온 지는 이제 2개월 돼 가는 것 같아요.
0: 예. 아, 시내버스로 옮긴 거는 예. 두 달 정도 된다.
1: 네.
0: 버스기사들은 그러면 보통 하루가 제가 종종 보지만 이분들이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는 잘 모르니까 약간 네. 얘기를 해 주신다면요.
1: 좀 달라요. 그 네. 노선마다 다르고 다 다른데 이제 오전 오후반이라고 했을 때
0: 예.
1: 오전 조면은 이제 이른 새벽 눈을 부비고 일어나서 그래서 대충 준비를 하고 차고지로 출근을 해서
0: 예.
1: 이제 아침 식사를 급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운행을 시작합니다.
0: 예.
1: 그리고 한 바퀴 돌고 또 쉬고 한 바퀴 돌고 쉬고
0: 예.
1: 이런
0: 보통 몇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면?
1: 그것도 노선마다 달라요.
0: 노선마다. 지금 강희정님께서 운행하시는 버스 노선의 바퀴는 몇 바퀴입니까?
1: 저는 오후 쪽으로 했을 때 한 바퀴 돌 때 2시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 바퀴에서 네 바퀴 이렇게 돌아요.
0: 기점에서 종점.
1: 네네.
0: 또 반환해서 들어오는 데까지 어쨌든.
1: 네네.
0: 세 바퀴에서 네 바퀴.
1: 네. 근데 마을 버스 같은 경우에는 코스가 짧다 보니까
0: 예.
1: 더 많이 돌죠. 그 전에 제가 했던 거는 16바퀴 돌고.
0: 마을 버스에서는 16바퀴요. 예. 알겠습니다. 오후반은 그러면 약간 낮쯤에 출근해서 오후 밤 늦게까지 이제 버스를 여러 한 서너 바퀴를 도는 대여섯
1: 네.
0: 바퀴를 도는
1: 네.
0: 그런 거군요.
1: 네네.
0: 예. 알겠습니다. 이거 잠깐 여쭤보면 책을 보니까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 예.
0: 새벽 운전하실 때 이 뉴스쇼 바로 앞방송인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챙겨 들으신다고.
1: 예. 그러십니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0: 뉴스쇼는요?
1: 뉴스쇼도 좋아합니다.
0: 네. 어제 누구 나왔어요?
1: 아, 그러게 제가 좀 정신이 없어서.
0: 알겠습니다. 뉴스쇼도 많이.
1: 네.
0: 어색을 좀 틀어주세요.
1: 네. 열심히 네. 주의해서 네. 틀겠습니다. 네.
0: 그 원래
1: 네.
0: 사회적 기업을 운영을 하셨습니다.
1: 네.
0: 굿워크라는
1: 네.
0: 이건 어떤 마음으로 그건 언제 시작하셨고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리고 어떤 회사였나요?
1: 이게 좀 무거운 내용일 것 같아서
0: 예.
1: 제가 그냥 가볍게 지나가듯이
0: 예, 예, 예.
1: 그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그때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아파했듯이
0: 예.
1: 저도 너무 많이 아팠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있을까? 네,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0: 예.
1: 네, 그렇게 고민하고 이제 묻고
0: 예.
1: 하다가 대한민국에 사랑이 없다라는 예.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0: 예.
1: 네, 그 사랑이라는 개념이 너무 크잖아요.
0: 예.
1: 근데 저는 그걸 좁히고 좁혀서 각자가 너무 이제 이기적인 마음,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니까 이런 마음들 조금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0: 예.
1: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0: 예.
1: 네, 그래서 누구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0: 예.
1: 한번 이제 내가 도와줘보자. 사후로.
0: 네.
1: 그래서 도전을 해봤죠.
0: 이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맑은 부신이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0: 그날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눈시울이 좀 붉어진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뵙기에. 그래서 어쨌든 왜 이렇게 세상에 아픈 일이 많을까? 뭔가 좋은 일을 해보자라고 해서 만든 기업이었군요.
1: 네.
0: 뭐 기부하는 플랫폼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굿워크 플래닛이라는 게.
1: 네. 왜냐하면 그 사랑한다라는 게 너무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예.
1: 근데 기부 문화, 기부한다라는 건 조금 친숙한 것 같아서
0: 예.
1: 이타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제품 을 하는 디자이너였어요.
0: 예, 원래.
1: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제품 하나를 사면 이 금액의 몇 퍼센트가 후원이 되고 기부가 되고 이런 게 친숙하잖아요.
0: 예.
1: 그래서 그런 모델을 좀 적용을 했었습니다.
0: 지금 유튜브 화면에 잠깐 나오는데
1: 네.
0: 저건 어떤 제품인가요?
1: 아, 저건 제품은 계속 돌아가네요.
0: 예.

0: 아, 저거는 그 와디즈라는 펀딩에서 했던 건데, 그 제가 우간다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간다에서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이 현지인들은 생각보다 의복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의복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서 이제 굿워크라는 사업을 할때 처음으로 시작했던 기부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옷을 하나를 구입하면 저 옷이랑 똑같은 디자인이 그 우간다에 있는 아이에게 전달해지는
1: 아,
0: 그런
1: 그렇군요.
0: 네,
1: 아,
0: 서비스.
1: 하면 똑같은 매칭으로 해서 해외에 기부가 됐던. 그리고 굿워크 플래닛이라는 카페를 열었었는데 제가 그것도 인터뷰하신 거 예전에 보니까 여기서 커피를 먹으면은 사 먹음 사 마시면 이 중에 일부가 500원이 그냥 자동 기부되는 이런 곳이었죠. 안타깝게 두곳다 망했습니다.
0: 망했습니다.
1: 왜 망했다고 보십니까?
0: 아, 제가 너무 어렸다. 현실감이 부족했다. 일단 저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돌리고요. 아,
1: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때 10년 전에 유튜브를 좀 보니까 이런 제품이 있더라고요. 기부를 위한 볼펜을 위한 필통. 그러니까 이 필통에 누가 펜을 빌려달라고 할때 꺼내줄 수 있는 필통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한테 혹시 문의를 하셨다면 이걸 대체 누가 사겠어요? 라고 했을 텐데. 그러니까 누군가 빌려줄 걸 대비해서 필통을, 누군가 빌려달라고 할걸 대비해서 필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였잖아요. 너무 순수해졌던 거 아닙니까?
0: 근데 그게 제가 추구했던 게 빌려주기 위해서 필통을 쓰기보다 필통에 내펜 놓지만 칸 하나가 있어서 누군가한테 빌려줄 펜을 준비한다 이거거든요. 이 마음을
1: 마음을
0: 준비한다.
1: 준비한다. 너무 착한 마음인데, 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업은
0: 망했다.
1: 망했다. 망했다는 건 이제 수지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0: 그렇죠.
1: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버스 운전까지 하게 되셨습니까?
0: 일단 이제 제가 너무 열정을 쏟았기 때문에 그 굿워크라는 것을 했을 때다 소진이 돼서 아무것도 할 힘이 없었고. 근데 이제 망했으니까 빚은 남았을 거 아니에요. 또 이제 그 상환은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일은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이런저런 알바를 많이 했어요. 근데 추구하기로는 힘든 일을 하자. 좀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일을 하자.
1: 땀을 흘려야 돼.
0: 그런 일을 좀 이것저것. 요즘 많이들 하시는 그런 일들을 다 했던 것 같아요.
1: 예를 들면
0: 물류나,
1: 물류, 택배 상하차
0: 택배 상하차도 그렇고, 물류 센터도
1: 센터도 하고요.
0: 그렇고, 뭐 생산 공장도
1: 가보고.
0: 가보고, 뭐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어머니들 하시는 소독일 있어요. 그런 것도 해보고,
1: 일단 다 부딪혀서 해보셨군요.
0: 청소도 입주 청소도
1: 입주 청소
0: 해보고.
1: 해보고. 근데 버스 운전을 하게 된 거는 어떤 계기로? 그러면 다양한 일을 하다가 그래도 이걸 해볼까? 왜냐하면 여성분이 버스 운전하는 경우는 물론 간혹 있지만 많진 않아서 여쭤봅니다.
0: 제가 원래 야심차게 또 사업을 했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이번에는 돈을 버는 사업을 하겠어 해서 청소업을 창업을 나름 했어요. 나름. 그래서 이제 좀 주문도 조금씩 들어오고 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제안을 버스를 하지 않겠니? 이렇게
1: 그건 이제
0: 제안을
1: 전제가
0: 하셨습니다.
1: 청소업도 잘안 됐군요.
0: 아니죠. 좀 기다려야죠. 사업을 시작했으면. 그 기간이 있는데 아버지는 걱정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1: 그래서 청소업을 하고 청소업은 접고 이제 버스로 가셨군요.
0: 버스로 갔는데 처음에는 아, 이걸 제가 왜 해야 되냐.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죠. 그러긴 한데 아버지 그 제안이 이렇게 맴도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 이 일이 의미 있는 일일 수 있겠다. 가치 있는 일일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좀 전환이 되면서 기대심으로 바뀌고 하기로 했어요. 버스 운전을.
1: 일단 많은 사람들이 일단 생계를 위해서 직업을 찾곤 하는데 저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이 일에 쓸 가치가 있겠구나. 이걸 중요한 기준으로 보셨군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어떤 가치를 보셨습니까?
0: 버스를 운전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큰 컨테이너 같이 생겼잖아요. 그게 그럼 그 이제 운전자로서는 한 자리에서 계속 있을 뿐인데 그 컨테이너는 도시를 돌고 나는 그 자리에 있을 뿐인데 그럼 그 컨테이너

0: 컨테이너 안에 타고 내리고 하는 승객들이 계속 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나는 그 자리에 있지만 어떤 네, 좋은 것들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1: 예.
0: 그런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1: 아 그렇네요. 네. 생각해 보면 매일 그만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0: 네.
1: 그러니까 뭐. 익숙한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0: 네.
1: 매일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는 분은 버스운전사가 가장 많겠네요.
0: 네. 그럴 것 같아요.
1: 근데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인생들을 내가 같이 보고 같이 인사할 수 있겠구나.
0: 네.
1: 그 의미를 찾았다는 말씀이시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예. 아, 실제 해보니까 그렇습니까?
0: 아, 아닙니다.
1: 실제 해보니까 어땠습니까?
0: 아, 현실.
1: 예.
0: 아, 힘들었어요. 아,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진짜 여전히 제가 순수했나 봐요.
1: 예. 그 제가 볼 땐 지금도 순수하신 것 같아요. 예.
0: 그 생각만 가지고 시작했죠.
1: 예.
0: 근데 이 시간 안에 코스를 돌고 이런 이제 제약들이 있다 보니까 예. 사람을 보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1: 바쁘고.
0: 바쁘죠.
1: 지금 빨리 이거 가야 되는데
0: 네.
1: 어떤 분이 버스를 느릿느릿하면 짜증나고
0: 그렇죠.
1: 예.
0: 그건 지금도 사실.
1: 지금도.
0: 네. 그래서 예. 계속 마음 저랑 싸우고 있어요.
1: 예.
0: 네.
1: 여전히 순수함을. 그러니까 사실은 아 왜냐면 연배가 사실 나이가 이렇게
0: 적지 않은데요.
1: 아니 이제 갓 20은 아니고요.
0: 아, 예.
1: 이제 갓 40을 네. 좀 넘지 않으셨습니까?
0: 네. 네.
1: 점점 뭐 근데 버스 처음 시작하셨을 때는 30대 초반에 시작하신 거잖아요.
0: 후반입니다.
1: 30대 후반에 네, 시작하셨는데 사실은 흔치 않은 경우여서
0: 네네. 네.
1: 또 버스가 일단 덩치가 크니까
0: 프로
1: 뭐 기계로 핸들만 조작하면 되는 건데
0: 네.
1: 덩치가 그러면 사람들은 아, 저 연약한 체구에 저 큰 버스를 움직일 수 있어? 버스를 손으로 미는 것도 아닌데
0: 네.
1: 이런 선입견이 좀 있어요.
0: 네.
1: 그런 데서 오는 뭐 것들은 없었습니까? 고충이랄지.
0: 제가 아는 분이 이런 명언을 주셨는데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었는데
1: 예.
0: 일은 장비가 하는 것이다. 버스도 버스가 가지 제가 뭐 힘을 들여서 차를 미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버튼 누르면 가는 거죠.
0: 아 지금은 수동 스틱이라서 좀 이게 좀 오른팔이 좀 바쁘긴 한데
1: 아, 예.
0: 그래도 차가 하는 거니까
1: 예.
0: 저는 뭐 힘들 건 없고
1: 힘들 건 없고
0: 네.
1: 그러니까 약간 인생의 의미 삶의 어떤 의미 이런 것들로 일을 찾고 근데 또 막상 하다 보면 현실이란 건 늘 버겁고 네. 그 안에서 뭐가 나을까를 계속 방황하시는 것 같은
0: 방황하지만 그, 길은 찾아가고
1: 길은
0: 있는 네.
1: 사실 뭐 그러는 거죠 뭐
0: 네.
1: 즐겁게 부딪혀도 보고 아닌 것도 같고
0: 네.
1: 예 알겠습니다. 네. 버스를 원래 버스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0: 네.
1: 마을버스 하시고 근데 저희가 보면 저도 버스를 타보면 구인 운전기사님 모집 많이 나오거든요.
0: 예.
1: 나이 몇 세 이상. 그다음에 이것도 꽤 되더라고요. 수익도. 이렇게 되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0: 그게 아마 그 세금.
1: 예.
0: 세전. 거예요.
1: 예. 아, 세전에는 꽤 짭짤하다는.
0: 그리고 추가 근무 같은 걸 감안해서 그런
1: 예.
0: 거예요.
1: 아, 예. 그렇군요. 되는 건 쉽습니까? 사실은 운전면허 있으면 되나? 예를 일종 대형이 있어야 되는 거죠?
0: 일종 대형이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제가 도전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일종 대형이 있었으니까.
1: 예.
0: 그런데 뭐 많더라고요. 서류가 필요한 게 자격증이.
1: 그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을버스는 그러면 그래도 처음에 쉽습니까? 일단 제가 만약 하려고 한다.
0: 네.
1: 저도 사실 처음에 희망퇴직했을 때는
0: 네.
1: 뭘 해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었거든요.
0: 네.
1: 근데 하려고 한다 만약에 그럼 버스회사 찾아가서 저 일종 대형 있습니다. 가면 되는 건가요?
0: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오시면 안 되고요. 이런 이런 서류 준비해서 오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실 거예요.
1: 서류만 준비해 가면 됩니까?
0: 근데 그 서류가 시험 뭐 이런 것들 통과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난관이 이제 회사에 취직할 때 주행 시험을 보거든요.
1: 코너링이 좋아야 되는군요.
0: 여러 가지로 이제 판단 기준이 있겠죠.
1: 책정 예.
0: 기준이. 그래서 떨어지는 분들 요즘에 많이 있고. 보고 있습니다. 네.
1: 경력 같은 건 따로 필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작은 차를 운전해 쭉 영업용 차를 많이 운전해 봤다거나 영업용 화물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0: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런 건 상관없고요.
0: 네.
1: 일부에서는 이제 마을버스라도 이런 그러니까 시내버스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0: 네네.
1: 그런 경력들이 또 있어야 되는.
0: 네. 그래서 저 또한 마을버스

0: 1년 이상 운행을 했던 거고.
1: 예.
0: 근데 마을버스도 경력이 뭔가 좀 이 할 줄 알아야 입사가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TS 안전 교통 안전 공단에서 예. 그 양성 자격을 해요. 왕초보를 위해서.
1: 왕초보를 위한.
0: 네.
1: 아, 그럼 마을버스는 그런 교육받고 자격 면허가 있으면 가는 거고.
0: 네네.
1: 마을버스 경력이 있어야 이제
0: 네네.
1: 시내버스로.
0: 예.
1: 좌석버스는 또 다릅니까?
0: 3년 정도 또 이렇게 경력이 아. 쌓아야 광역으로 넘어가고.
1: 광역으로 넘어가고.
0: 네. 레벨우가 있습니다.
1: 아, 그것도 예. 다 이제 확실히 네, 버스가 좀 더 커지니까.
0: 네, 네.
1: 아, 그게 있군요.
0: 네.
1: 그럼 쭉 보시다가 앞서 이제 버스를 운전하면은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분들의 인생을 내가 엿볼 수 있고
0: 네.
1: 부딪힐 수 있다라는 건데 현실은 좀 달랐다라고
0: 네.
1: 생각하셨는데 그래도 보람이 있는 게 좀 있다면 책까지 쓰셨는데
0: 네.
1: 어떤 겁니까?
0: 일단 제가 지금 인사와 항상 싸우고 있으니까.
1: 예.
0: 인사를 그만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1: 안녕하세요.
0: 네. 그래도 이 악물고 인사를 하면 예를 들면은 마을 할 때는 타는 분들 타시기도
1: 예.
0: 하거든요. 저분은 항상 표정이 안 좋아. 막 보면 좀 나도 기분이 상해.
1: 예.
0: 약간 좀 위아래로 훑는 것 같아.
1: 예.
0: 약간 그런 분이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사를 했을 때
1: 예.
0: 마침내 그분이 인사를 딱 받아주고 그러면 다 보람 느껴지죠.
1: 예.
0: 마음을 여신 느낌 들었을 때.
1: 그런 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출퇴근하시는 분들 또는 낮에 어디를 가시는 분도 일정하잖아요.
0: 네.
1: 버스는 거의 한두 대 차이로 그 시간대 그 버스를 타게 되는데
0: 네네.
1: 승객들은 익숙합니까?
0: 마을은 더 많이 익숙하고
1: 예.
0: 마을 도니까 시내는 조금 범위가 넓으니까
1: 예.
0: 더 새로운 분들이 많이 탑승하시는 것 같아요.
1: 그래도 아 매일 여기서는 저분이 탔네.
0: 네.
1: 저분 오늘 그런 거 보시는 분들이
0: 예,
1: 많이
0: 보이죠.
1: 있겠네요.
0: 네네. 네.
1: 그렇군요. 저는 사실 버스 탈 때 기사님이 저를 기억할 거라고 상상을 못하는데 비슷한 시간에 만일 타게 된다면
0: 기억하죠.
1: 아 기억을 하고.
0: 네.
1: 아 거기에 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0: 예.
1: 이 책을 쓰신 건 왜 쓰셨는지 그건 뭐 그리고 앞으로의 꿈은 뭔지.
0: 책은 감사하게 기회가 와서 쓴 거고요.
1: 그런 경험을 내 독특한 경험을 쓰고 싶다.
0: 내가 내 경험을 쓰고 싶다 이게 아니고 그냥 기회가 와서, 네 최선을 다해서 썼습니다.
1: 최선을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약 10초 남았는데 네. 유튜브로 아주 잠깐만
0: 예.
1: 물어보고 싶은 게 몇 개가 돼 있어서 한
0: 네.
1: 5분만 괜찮으십니까?
0: 예, 예.
1: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본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유튜브로 조금 이어가겠습니다.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7: 응?

0: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0: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0: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0: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3: 예, 오늘 뉴스쇼는 여기까지고요. 강 작가님과는 유튜브로 조금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CBS
5: 예술이 일상이 되고
4: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5: 우리의 일상이
4: 문화가 된다.
5: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공간에서도
4: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5: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4: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5: 공정하게
4: 함께
5: 새롭게
4: 마음껏 꿈꾸자.
5: 경기도에서
6: 꿈꾸자. 경기도에서.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제27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CBS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등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과 성악 등 4개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씩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참가 신청은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CBS 콩쿠르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충북 CBS 경영기획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10: 폭염주의보.
11: 이틀 이상 33도 넘을 때.
10: 폭염경보.
11: 35도 더위 이틀 이상 계속될 때.
10: 기상청에서 폭염특보를 발령하면 세 가지를 꼭 실천해 주세요.
11: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실내 적정 온도는 26도. 밖에서 일할 땐 그늘에서 자주 쉬세요.
10: 폭염을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 외출은 삼가고 독거노인 같은 이웃의 안부를 살펴주세요.
12: 날씨와 생활입니다. 8월 끝자락에서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남쪽에서부터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

0: 이어서 주로 충청 이남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현재 전남 순천과 광양, 강진, 경남 창원, 제주 산지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금 남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비는 최대 7, 80mm 안팎까지 이어지겠고요.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에서도 오늘 밤까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5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저기압 영향으로 주일인 모레는 정체전선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계속되겠는데요.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고 국지적으로 시간당 2, 30mm, 최대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어서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춘천 대전 32도 등의 분포로 오늘까지도 무덥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2: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3: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4: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5: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4: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5: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6: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7: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2: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서 허탈할 때 어떤 분은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하시죠. 네일 아트를 해보라.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한없이 더디게 느껴질 것이다. 그게 내키지 않으면 플랭크를 해보라. 1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질 것이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걸 언제 실감하시는 편인가요? 1년에 한 번 납부하는 주민세 고지서가 날라올 때, 한 달 동안 모은 영수증이 지갑에 가득할 때도 시간의 흐름을 실감하겠지만, 아침 저녁 서늘해진 공기의 감촉이나 어느새 코끝까지 다가온 완연한 가을 냄새로 계절의 흐름을 느낄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죠? 자, 어느새 8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8월 28일 금요일 입주 1407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짹짹!